레어 세타. 우리 계산해놨죠? 얼마? 5분의 3. 하는 순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렇게 금방 찾아냈어요. 그래서 5 나누고 5, 35, 6, 5, 30에서 여기 36, 그래서 41분의 얼마다? 네, 10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BEC예요. BEC. 얘도 똑같이 하고 싶죠? 여기 변 길이는 모르니까 이 길이는 제가 그냥 X라고 둘게요. 어차피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똑같이 6이죠? 무슨 법칙 쓸까요? 네,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36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네. 근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앞에서 썬 개념에 의해서 얘는 얼마가 될 거다? 플러스 5분의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플러스 5분의 4니까 요거 이제 계산을 정리해 주시면은 36은 2x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8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5분의 2x제곱이 되겠죠. 아, 그럼 x제곱 바로 나오는구나. x제곱은 18 곱하기 5 해서 얼마다? 90이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삼각형 BEC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 x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동일하다고 제가 개념을 써드렸죠.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 5분의 3을 곱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90을 넣으면 BEC의 넓이는 27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각각 분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3분의 1 곱하면은 41분의 얼마다? 36. 얘는 더하기 9. 9는 41분의 369죠? 네, 41분의 369. 네, 두 개를 더하면 41분의 얼마가 된다? 41분의 405가 되겠네요. 정답은 41분의 405가 되겠습니다. 계산량이 네,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숫자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꽤 복잡하게 나온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들은 이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다소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여기에 변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각각의 코사인 법칙을 다 쓰면 돼요. 코사인 다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보니까 이렇게 내접해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내심의 성질 같은 걸 배웠었거든요. 네. 요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이 보조선 상에 요 직각삼각형이 네. 합동인 직각삼각형들이 보여요. 합동인 거한 쌍, 두 쌍, 세 쌍. 저는 항상 이거를 새 머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요 세부리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의 정의가 각의 2등분 선의 교점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합동이니까 선분 AD 길이랑 선분 AF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small a라고 두면 여기도 small a고 그럼 DB 길이는 뭐예요? 5-a고 여기 CF의 길이는 7-a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서로 합동이니까 선분 DB 길이랑 DE 길이도 서로 같아요. 그래서 DB 길이가 BE 길이랑 같으니까 5-A. CF 길이가 그럼 CE 길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같기 때문에 CE 길이는 7-A가 됩니다. 네, 7-A. 그래서 여기가 7-A가 돼요. 네, 같은 기호로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테니까 이건 짝대기를 하나만 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2-2a가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와요. 따라서 a는 얼마? 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a가 2가 나온 순간 2, 2, 3, 3, 그 다음 여기는 5, 5.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길이들이 다 나오니까 코사인 법칙을 하나, 둘, 세번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df, fe,
DE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 방식으로 풀이 설계를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계산까지 이제 마무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문제랑 앞에 서술형 확인하기 6번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요 남은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꼭요두 문제 꼼꼼하게 요 아이디어대로 풀어보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7번째 만남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4회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30분 안에 다 풀어본 뒤에 그런 다음에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계시죠? 선생님이랑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제품 홍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제품이 뭐냐면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스마트 제어를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센서를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를 원격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 우리 여기 공업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IoT 기술입니다. IoT 인터넷 오브 싱 해서 Io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자, 그냥 품질을 보면 모든 완제품의 품질을 테스트했대. 모든 완제품.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샘플만 취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면 얘는 전수 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3년간 무상 AS를 하겠다. 그래서 제품의 하자라던가 결함에 대해서 3년간 무상 AS를 하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 어떤 회사의 서비스라던가 AS라던가 보증기간 이런 것 때문에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품질 검사 방식은 샘플링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샘플링이 아니라 모든 완제품 품질 테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샘플링 아니고 뭐죠? 전수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점수검사.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여기가 틀린 보기.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코틀러는 제품을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우리 친구도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쌤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코틀러는 제품을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 정의로 했는데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소비자가 그 제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떠한 서비스나 편익을 주는 제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기로 봤을 때 음식물을 버리려면 보통 얘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서 밖에 나가서 버리거나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귀찮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가 바로 집에 있다. 그럼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 편리함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우리는 핵심 제품이라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런 티에.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떠한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 싱크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 형태를 한다던가,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품질이라던가, 어떤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그래서 소비자가 이거를 실제 형태로 유형화한 제품이다. 이게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유형 제품이라 합니다. 유형 제품. 자, 그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얘는 제품을 또 이거와 여기에 또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어떠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과된 제품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AS가 잘 된다던가, 아니면 무상 보증 기간이 굉장히 길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뭔가 있는 제품에서 확장됐다라고 해서 얘를 확장 제품이라 합니다. 확장 제품. 자, 그래서 코틀러는 제품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 자, 요게 정리가 되면, 자, 볼게요. 여기 안에서 코틀러는 제품의 정의 중, 확장 제품의, 코틀러의 제품의 정의 중, 여기 내용들 있잖아. AS 제공, 이런 것 때문에 확장 제품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틀린 보기였고.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음식물 처리 원격 조정을 위해서 IoT 기술이 적용된 센서를 사용한다. 여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센서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과 직업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씨는 10년 넘게 도배 업무에 종사해온 도배사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6시간 이상 고개를 들고 천장 도배를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뭐가? 자, 이일 자체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종사하고 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과정 지향적 직업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문장에 우리는 과정 지향적 직업감이 있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배 일은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것이 보이며 혼자 하는 작업이다 보니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직업이라 말하며 지금도 도배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기 안에서 전문 의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 의식.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직업 의식, 그 다음 직업관은 전문 의식, 그리고 과정 지향적 직업관이 3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이제 쉽게 해결이 가능한 이런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보면 의류 생산 업체인 땡땡 기업은 제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계산대에 올리면 바로 가격 총합이 표시되는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자, 제품에 뭐를 부착했냐면 전자태그를 부착했어. 그래서 가격이 총합이 표시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또한 제조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설비 제어라던가 물류, 작업 내역 추적, 상태 파악, 물량 관리 등을 실행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여기서부터 현장에서 뭐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거를 전체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야. 그쵸? 실행하고 있고. 요걸 도입해서 생산 단계부터 매장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업 볼게요. 기업의 생산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며, 그럼 내구성이 뭐야? 자, 오래 견디다야. 오래 견디다. 오래일 구. 얘는 오래일 구야. 그죠? 그 다음, 얘는 견딜대야. 그래서 정말 오래 견디는 거에 따라서 그런 걸 우리는 내구재라고 하는데, 자, 얘는 생산품이 뭐죠? 의류잖아요. 의류는 우리가 뭐 10년 이상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구재에 해당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된다?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내구재냐 비내구재냐 이거를 문제를 낼때 내구재는 우리 지금까지 공업 일반에서는 가전제품을

비내구제로 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비내구제야.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무선 식별 시스템을 활용한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자, 요것들이 뭐냐면, 무선 식별 시스템. 여기는 RF가 라디오 프리퀀시야. 무선 주파수에 의해서 아이디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쓰고 있는 거. 교통편으로 저기 이제 RFID 시스템. 교통카드 안에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읽는 거야.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무선 식별 시스템이에요. 전자태그를 통해서 옷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얘가 읽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선 식별 시스템 RFID. 맞죠? 이거에서 도입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볼게요. 구축한 생산 정보 시스템은 제조 실행 시스템에 해당한다. MES. 자, 요거. 요 내용이야. 여기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친구들 생산 정보 시스템 꼭 알고 있어야 돼. 생산 정보 시스템 보면 제조 현장에 있을 거 아니야. 제조하는 현장. 자,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자. 요거를 만들고 있는 이 현장 안에서 어떤 땡땡 기업이 있으면 이거를 큰 모니터링 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림 늘 그려줬어. 모니터링을 해. 그래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설비 제어, 물류, 작업 내용, 추적, 상태파악, 불량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 공장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조에서 일어나는 실행, 이거를 실행시켜서 이거에 관련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ES.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M을 우리가 모니터링으로 그냥 외워버리자.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제조 실행 시스템 얘는 MES다. 그래서 요거랑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조 현장 안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현장 관리자에게 어떠한 정보들, 그러니까 옷에 공장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정보들을 분석해서 얘를 수집해 갖고 보내주는 거.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건 또 POP였어. POP 기억하시죠? POP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POP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생산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쵸? MES, POP.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또 우리 생산 정보 시스템도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서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땡땡 기업에, 여기는 제조 현장이지만, 땡땡 기업에서는 영업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총무부서, 기획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수 있어. 그쵸? 그 부서마다 정보 시스템이 다 달라. 얘를 이제 통합했어. 그래서 다 통합해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이 단위별 정보 시스템을 묶어서 하는 시스템. 이게 전체적인 자원을 관리한다. 영업부서에 있는 자원, 제조 현장에 있는 자원, 그리고 뭐 총무부서에 있는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거.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한다. 요거까지. 그래서 이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요거보다 더큰게또뭐 있었죠? 이 기업이, 땡땡 기업이 요거를 만들려면 어떤 이런 옷감 같은 걸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공급 업체부터 소비자까지의 말이 나왔다. 그거는 공급 사슬 관리. 이걸 뭐라 한다? SCM이라 한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자, 그럼 우리 기업이 이 소비자한테 이거를 잘 판매하기 위해서 얘를 어떠한 고객의 이제 맞춤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즘에는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뜨게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를 또 뭐라고 하냐? 고객의 관계를 관리한다. CRM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정보 시스템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POP, MES, ERP, SCM, CRM. 요거까지 같이. 그래서 만약에 요런 문제가 났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요거를 선생님이 수능특강에서 이거를 도식화한 거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거를 다한 번씩 써보면서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된다? MES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3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은 A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네. A 회사는 핵심의 직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인자 수채기를 개선하였다. 자, 기존의 직무별의 과업을 정리하는데 2단계에서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서 직무 활동과 내용을 관찰함이라고 돼 있어. 그럼 자, 보통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선생님이 이제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자, 직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직무, B 직무, C 직무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서로 뭐를 해야 되냐?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 A 직무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A 직무에 적합한 인재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직무를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석. 자, 근데 이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리가 제목만 알고 있으면 이건 충분히 가능할 다섯 가지가 있어. 자, 그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해 볼까요? 정말 쉬워. 이거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면접법. 자, 그다음 설문조사법.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자, 관찰법. 자, 그다음 중요사건법. 그리고 작업일지법. 자, 요런 방법들이 있어. 자,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무를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요것들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직무를 분석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하고 면접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또 예를 들어, 중요사건법이라는 거는 또 이런 거죠. 요즘 최근에 수능 등에 많이 나와요. 효율적, 직무의 그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분석을 하는 거.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관찰한다던가, 작업일지를 쓰게 한다던가. 그냥 너무 쉬워. 그쵸? 요런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야, 직무 분석을 하는데, 얘는 어떤 직무 분석을 하냐. 보세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서 직무 활동과 내용을 파악한다. 관찰법이야. 그럼 이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죠? 관찰법. 요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5단계까지 갔을 때 임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자, 임금을 책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A 직무가 B 직무보다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A 직무의 임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질과 양, 직무의 난이도, 위험 조건 등을 감안해서 임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뭐가 있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적합한 작업자를 배치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야. 직무 분석을 하고 그 직무에 이제 그럼 이 직무 분석을 하고 나서 우리 또 시험 문제 뭐 하나가 또뭐 나오냐면 분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 이거를 뭔가 문서화 시켜야 되잖아. 그쵸?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직무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직무 기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A 직무, B 직무, C 직무를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이 직무에는 뭐가 필요한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적합한 작업자를 배치하는 거야. 적재적소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죠.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해요. 5단계 임금 책정은 직무급제에 해당한다. 자, 이게 노동의 양과 직무의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직무에 따라서 준다. 그래서 직무급제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자, 여기 나왔으니까 선생님이랑 요거 하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임금 체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경력이 많을수록 임금이 많은 것 같아. 자, 이런 것들 뭐냐면 근로자의 학력이라던가 자격, 연령에 따라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근속 연수. 계속해서 근무한다. 근속 연수야. 계속해서 근무한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준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공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예요. 자, 이게 아니라 나는 뭔가 A 직무, 그러니까 B 직무보다 내가 더 어렵고 위험한 직무를 하는데 저쪽에 B 직무가 예를 들어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많이 더 준다. 그럼 좀 불합리한 것 같잖아. 그래서 요즘 들어서 또 이게 나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주는 것으로 직무의 난이도, 위험 조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무에 따라서. 이 직무에 따라서요. 직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 뭐냐면
그냥 그 직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또 월급을 많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또 그렇잖아. 그래서 또 요즘 나온 게 학력이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공급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자, 얘를 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직능이라고 해. 직능. 그래서 얘를 또 직능급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체계 세 가지 분류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그죠? 자, 이게 세 가지를 알았으니까 얘는 우리 여기 있는 4번에 나온 거는 직무급이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인사관리 원칙 중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어떤 걸 보면서 알수 있죠? 여기 있어.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적합한 작업자를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뒤급 볼게요. 2단계에서 실시한 직무 분석 방법은 중요 상과법에 해당한다. 얘는 관찰법.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뭐 중요 사건법도 맞는 것 같애라고 해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직무 분석의 다섯 가지 방법만 알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면접법이 아 이거는 관찰법에 해당이 되니까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A와 B 기업의 제품 생산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도록 할게요. 자, A 기업 보도록 할게요. 기능성 섬유 생산 업체로. 자, 얘는 기능성의 섬유를 생산하는 거야. 어쨌든 제조하는 거죠. 자, 얘를 제조하는 업체야. 공장 내 기계나 설비, 작업자, 작업 등각 지점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이 정보를 수집, 처리한 후에 실시간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선생님이 아까 몇 번에서 얘기했냐면, 이쪽에 대한 얘기를 3번에서 한번더 얘기했습니다. 그쵸? 어떤 제조 현장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 친구들. 자, 정지하고 선생님 말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썼으면 좋겠어.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정보들이야. 이 정보들을 계속 실시각각, 시시각각 발생할 이 정보.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얘들아, 이 피오피오,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공부해보자. 이래서, 요 정보를 자꾸 제공한다. 이렇게, 누구한테? 현장 관리자한테 실시간으로 주는 거야. 자,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야.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보를 취집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능성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POP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제조 현장을 크게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실시간이 말이 두 개가 똑같이 나와. 얘는 실시간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거야. 관리자에게. 얘는 실시간으로 뭐 한다? 얘는 MES, 모니터링 한다. 제조 실행 시스템. 그래서 전체 큰 거를 여기는 큰 것을 큰 거대한 관리 시스템으로 공장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돼, MES는. 근데 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아, 그럼 얘는 POP를 쓰고 있는 거네. 그죠? 자, 그 다음 B기업 보도록 할게요. 조립형 가구 생산업체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 설계, 구매, 주문 처리, 생산 계획, 통제 등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나와. 컴퓨터 통합 관리 시스템. 컴퓨터야, 컴퓨터. 통합 관리 시스템 CIM에 해당이 되죠. 컴퓨터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래서 요 문장들도 자주 나와요. 아,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컴퓨터 통합 관리 시스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재 운반에는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 그래서 얘를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한다는 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무인 반송차 또는 운반차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한다? AGV라 한다. 요것들이에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 기업이 도입한 생산 정보 시스템은 POP에 해당한다. POP에 해당하죠?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B 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은 CIM 컴퓨터 통합 관리 시스템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 B 기업은 자재 운반에 무인 반송차를 활용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리을 볼까요? 리을. A와 B 기업의 업종은 A 기업은 섬유 생산 업체고 여기는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야. 그러면 자, 이거 뭐야? 다 제조하는 거잖아. 그럼 업종이 뭐가 되는 거죠?
제조업에 되는 거야, 업종이. 제조업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

F들의 대분류는 우리 친구 이거 너무 잘 알죠? 대분류 코드는 C에 해당한다. 자, F는 어디에 해당한다?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국표준 산업분류 요즘 대분류 코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전에 항상 나왔던 이런 C 말고 요즘에는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코드는 제발 좀 외워라.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여기는 좀 너무 쉽게 나왔어요. F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5번은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은 신제품 설명 자료이다.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혈당을 낮춰주는 저당 전기밥솥을 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 기업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저당 전기밥솥을 출시를 하고 KC 인증을 획득했대. KC 인증. 그래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의 디자인에 뭐를 취득했냐면 이 디자인에 디자인권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한 사내 TFT야, 태스크 포스 팀이야. 이 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지원 조직에 예를 들어 직계식 조직, 그다음 뭐저 사업부재 조직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중에서 얘는 신제품에 이제 이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각 부서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해갖고 이 신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별도의, 그러니까 원래의 부서로 돌아가는 거.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TF팀이야. 태스크 포스 팀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프로젝트 조직이라 하죠. 프로젝트 조직. 그죠? 이것도 너무 쉽지. 자, 그 다음. 땡땡 기업은 전기밥솥의 색상과 용량 등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 생산 시스템, 유연하게 생산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유연하게 생산한다, FMS. 유연하게 생산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다는 거잖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품종이 다양하다. 다 품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프로젝트 조직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이 개발되었다. 프로젝트 조직. 바탕으로 신제품이 개발되었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니은. 신제품에 대해 획득한 인증은 KC 인증이었어. KC 인증은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 KC는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이 맞습니다. 왜? 자, 선생님 알고 있지만, 너희들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판매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런 인증들을 정말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총 13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인증받고, 또 이거 인증받고, 이거 인증받고, 이거 인증받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들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아, 이건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합했어. 하나로 통합.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합했다. 그래서 뭐자? 국가 통합 인증이다. 그래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KC라고 한다. 자, 마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제품에 보면, 자, 이런 KC 마크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통합인증이구나. 그래서 법정 강제 인증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인증이야. 그래야 소비자가 뭔가 안전하게 그 제품을 살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KC 인증, 우리나라의 국가통합인증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아시겠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제품 세상에 반, 그러니까 제품 생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거냐면 유연 생산 시스템이야. 다품종에 관련된 거.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뭐냐면 디자인권이야. 그럼 우리 이제 우리 한번 또 요거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는 지식이 재산이 되는 거야. 그죠? 지식이 재산이 된다. 지식 재산권입니다.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야.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 산업재산권. 그다음 저작권도 있어요. 저작권. 저작권. 창작물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 요두 개로 범주로는 요즘에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이 법으로는 또 보호해주기 어려워서 요즘에 또 새로운 게 있어. 지식재산권인데 이제 새로운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산업재산권은 크게 또몇 가지냐? 네 가지야.

1초 발명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특허권이 있습니다. 특허권.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편리하게 고안했다. 이거를 우리는 실용진안권이라 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 형상, 모양, 이런 거야. 디자인권이 있고. 그리고 상호, 상표 관련된 거야. 이게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권리 존속 기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권리 존속 기간 너무 자주나. 특허권은 20년이다. 20년. 자, 그 다음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10년. 디자인권 10년이야. 자, 그 다음 상표권 10년인데 얘는 갱신이 가능하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거야. 내가 디자인권에 대해서 등록이 됐어. 그러면 나는 내 권리가 20년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권은 20년이야. 볼까요?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가 아니라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식재산권은 크게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산업재산권은 저작권이다. 막 이렇게 문제가 나. 그러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다른 겁니다. 그쵸?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것들 큰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에 따른 권리 존속 기간 좀 보고 최근에는 또 요것들이 나오고 시작했다. 얘랑 얘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6번은 기업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장비 되겠네요. 4번.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폐수 저장 탱크 사고 관련 메일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폐수 저장 탱크 사고에서 보면 사고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 폐수 저장 탱크 청소 작업 중에 유독가스의 누출과 함께 일부 폐수가 유출돼서 근로자 한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2개월 요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2개월 받았대. 자, 그다음. 사고 원인을 봤더니 감지기가 노후돼서 미작동 상태였고 작업자가 착용한 마스크 또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을 한 거야. 그죠? 자, 그다음 조치사항을 봤더니 생산 라인과 별도로 조직된 안전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고 수지를 분석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향후 계획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사고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1번을 보기 위해서는 자, 요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거와 이거와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H야. 그래서 얘는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하죠. 수소 이온 농도. 그러니까 수질 오염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들에는 요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CO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는 화학 적 산소 요구량이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금방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DO는 뭐냐? 이 DO는 얘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죠. 용존 산소량. 이거 외에 또 하나 나오는 거 있어. 그게 뭐냐면 BOD야. BOD는 또 너무 자주 나와요. BOD, B, 바이오. 얘는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그러면 우리 차이들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거와 관련은 없지만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자, 얘는 용존 산소량이 DO라고 했습니다. DO. 얘는 COD야. 자, DO는 용존 산소량이야. 그럼 맑은 물이면 산소가 더 많겠죠? 그쵸? 그래서 그 값이야. 맑은 물일 때그 산소의 양과, 그 오염된 물일 때 산소의 양,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친구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야. 그러니까 얘는 산소의 양이고요. 얘는 산소가 필요한 양.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한 양.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산소가 너무 없어. 그 너무 오염된 물이야. 그럼 산소가 너무 없으니까 맑은 물을 만들려고 산소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요구량이야. 그래서 오염된 물일수록 BOD 값은 커진다. 맞죠? 얘는 맑은 물일수록 DO 값은 커진다. 그쵸?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OD도 마찬가지야. 화학적으로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의 용이 양입니다. 자, 그래서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구나. 이거를 좀 기억하고 그럼 여기 볼게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사고 후 감소하였다. 자, 이거 보면 알수 있어. 얘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임을 알수 있으면, 자, 사고 후
값이 증가했잖아. 그래서 얘는, 아, 얘는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건 좀 이게 쉽게 나온 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수질 분석 결과, 산성도는 사고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H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값이 1부터 14까지 했을 때 얘는 산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갈수록 산성. 그죠? 자, 이렇게 갈수록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값 뭐다? 7이야. 그래서 우리 또 요거 하나 우리 오염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5.6 이하, pH가 5.6 이하에서 내리는 비, 이걸 우리 또 산성비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6에서 4로 갔다는 거는 산성도가 높아진 거야. 값은 줄어들었지만 산성도가 높아진 겁니다. 산성도가 사고 후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어때요? 얘는 산성도는 사고 후 값은 줄어들었지만 산성도는 사고 후 증가하인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신설하는 안전관리 조직은 직계형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 이 안전관리 조직에서 첫 번째 직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형은 생산 라인과 생산 라인의 개통으로 해서 안전과 생산을 같이 하는 거야. 그다음 그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안전에 대한 전문가를 따로 두는 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모형. 자, 얘는 최고 경영자와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을 해주는 거야. 참모형에 해당이 되죠. 또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모가 경영자한테도 안전을 주고 작업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지시를 해. 근데 밑에 있는 작업자는 경영자는 자꾸 생산을 하라고 하고 참모는 안전을 우선하라고 하고 그러면 너무 혼란이 생겨. 그래서 직계 참모형이라는 게 나왔어. 어떤 거냐면 참모가 경영자에게만 서로 의사소통을 해. 그럼 경영자는 이거를 참고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계 참모형입니다. 스스로 안전관리 쪽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얘는요. 전체 다 하는 거야. 참모형에 해당이 되죠. 자, 어쨌든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기준이 있죠. 이렇게 선생님 숫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개월이야. 3개월 이상. 또 10명 이상이야. 근데 여기는 한 명이 아까 2개월이라고 돼 있죠. 한 명이 2개월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재해야. 얘는 틀린 보기죠. 틀린 답지. 자, 그다음 볼게요. 5번. 사고의 원인은 버드의 이론 중 버드의 재해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선생님이 버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 재해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인이도 있고요. 그리고 버드도 있어. 그 중에서 항상 3단계는 직접 원인이야. 그 다음 4단계가 사고고, 이 사고 어떤 현상이야. 현상에 대해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있다. 이걸 우리는 재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한 명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 이거는 또 중대재해라고 선생님이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고 바로 직전,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를 우리는 직접 원인이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단계별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사고 원인이 노후돼서 미작동 상태였다는 거야. 그럼 불안전한 상태잖아. 불안전한 상태에 관련된 거, 직접 원인에 해당한다. 3단계.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7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5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회사 구조 A와 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A부터 D는요, 회사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공기업이래요. 이 중에서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씩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소수 공동회사인가? 그러면 요거 네개 회사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크다는 거야. 그럼 크다는 거는 주식회사와 공기업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인가? 그럼 우리가 책임 사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 책임 사원. 자, 이게 책임 사원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벤데아 이거 보면 항상 얘기해 줬죠. 무한 책임 사원이다. 무한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 무한하다. 네 재산이 담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 얘는 유한하다. 유한 한도가 있다.
내 책임이 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쯤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D가 공기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본 조달을 위해 지분을 주식 형태로 발행한 세상이니까 주식, 이게 주식회사야, 주식. 주식회사야. 자, 그거는 이네개 중에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자, 근데 주식회사 C와 D는 합자랑 그리고 공기업임을 알 수가 있어. 그 A, B 중에 주식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한회사는 주식 형태를 발행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틀린 거야. 맞죠? 다 맞아야 4점인데, 이 중에서 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 틀렸기 때문에 얘는 3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A와 B 중에 어쨌든 주식회사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설립 시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맞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주식회사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주식회사를 물어보는 거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는 2점이다가 아닌데 얘는 3점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그럼 주식회사가 A와 B 중에서 주식회사는 소수 공동회사가 아니잖아. 그쵸? 얘는요, 여러 사람들의 주주. 우리 친구들도 주식을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공동이 아니겠죠? 이 중에 하나야. 그쵸?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니까 A가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A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 A는 주식회사구나. 그죠? B는, 여기는 유한회사구나. 그 다음 여기는 C가 합자회사다. D가 공기업이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나와 다에 들어갈 항목, 나와 다. 주식회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만 어떻게 된다? A가 들어가고 얘는 B, C, 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 C, D다. 어때요?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소수 사원으로 폐쇄적인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A가 아니라 얘는 유한회사를 묻는 거야. 유한회사.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A가 아니라 B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는 사원총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B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여기는 니은, 얘만 답이 되겠네요. 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 인터뷰 내용에 나타난 렌즈에 사용된 신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개발하고 있는 렌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볼게요. 렌즈는 탄소원자 6개가, 탄소원자 6개 됐어.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자, 탄소 원자 6개가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육각형 수에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우리 친구들, 기출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많이 봤을 거야. 뭐, 수능 특강에서 너무 많이 배워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이 말아져서 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관. 이게 관 형태지만 사실은 얘가 이제 튜브 형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신소재의 투명 전극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탄소 나노튜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 자, 그러면 얘는 관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땐 탄소 나노튜브고 얘를 평면 형태로 됐다. 그걸 우린 또 뭐라고 한다? 그래핀이라고 하죠. 그래핀. 탄소 원자 60개가 구 모양으로 됐다, 축구공 모양으로 됐다, 이거를 우리는 또 플러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소재들은 우리 친구들 다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9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 화재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불꽃이 이 용접을 하고 있어. 이 불꽃이 벽지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물을 뿌려 소화를 해야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재 유형을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는 크게 A급, B급, C급, D급, E급. 자,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요, 일반, A급은 일반 화재라고 하죠. 일반 화재. 우리 친구도 이건 암기해야 돼, 사실은. 근데 상식적이야.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내가 소화기를 볼 때도, 아, 얘가 A급인지 B급인지 알수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입니다. B급은 유류화재.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라고 합니다. D급은 금속화재야. 얘는 가스화재야.
자, 그랬을 때, 자, 화재가 난다는 거는 일단은 요거부터.

0: 연소에 삼효소가 들어가야 돼. 연소를 하려면, 그러니까 불이 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일단 뭐가 타야 될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가연물. 자, 그리고 얘한테 뭔가 불씨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불꽃. 그것들을 우리가 열원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또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점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열원이라고도 합니다. 열원.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뭔가가 있어야 돼. 불이 나기에는 어떤 적정한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는 산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세 개가 있어야 연소가 된다. 알겠죠? 연소의 삼효수는 세 가지다. 근데 그러면 불을 끄고 싶어. 화재를 진화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소화. 그것도 이제 소화. 이때는 또 소화. 소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씩 제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화의 원리는 가연물을 없앴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가연물을 없앴다. 그러면 없앴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제거 소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점화원이야. 열원. 얘를 없앴다. 그러면 뭔가 차갑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암기라고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냉각소화라고 하는 거야, 냉각소화. 그쵸? 자, 산소를 없앴다. 산소가 없어. 그리고 지금 어떤 느낌 있어? 지식하는 느낌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뭐라 한다? 지식소화법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랑 연관해서 공부를 하면 좋다. 그럼 이제 이거를 봤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A급은요, 가연물이, 자, 가연물을 기준으로 봐야 돼. 이 가연물이 종이나, 아니면 이제 가연물이야 뭐가 타고 있는 거 종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 종이, 목재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아 얘는 A급이구나 일반 화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류 화재는 얘는 유류야 유류. 그다음 얘는 전기야. 그다음 얘는 금속, 마그네슘, 가헬륨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는 가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랬을 때 색깔을 보면 이제 보세요. 종이니까 얘는 백색이야, 백색. 구분색도 우리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유류는 누렇다. 그래서 얘는 황색. 얘는 청색. 금속은 색이 없다. 얘는 요거와 같다. 황색.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백색이다. 그럼 봐봐. 벽지에 불이 붙었어. 이 벽지 종이야. 종이니까, 아, A급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A급. A급은 구분색은 백색이다. 요 이론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다음 화재의 초기 소화 방법은 물을 뿌리는 거야. 자, 어쨌든 이 중에서 물을 뿌린다는 거는 얘는 냉각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발생한 화재에서 용접시 불꽃은 이 불꽃은 연소의 삼효수, 자, 연소의 삼효수 중에서 점화원, 이 불꽃이 점화원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벽지는 가연물에 해당되는 거고, 불꽃은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화재의 A, B, C, D, E급 구분색,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연소의 삼효소 소화법. 항상 화재가 나오면 요거가 통으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은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인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이냐, 점화원이냐, 그다음 산소냐, 또 이에 따라서 소화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구분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 사회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강 끝판왕 정준영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의 공통 과목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객관식 문항들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단답형도 16번, 17번까지 함께 했어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8번부터 남아 있는 마지막 22번까지 또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문제가 쉽지 않아요. 18번. 3점짜리 문항인데 모습 자체가 보통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이건 굉장히 많이 보던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은 뭐냐?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 fx분의 gx, 얘가 극한값이 알파이고요.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베타입니다. 이때 뭐 알파도 베타도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극한값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f와 gx, fx와 gx 얘가 둘다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지금 앞에 있는 조건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최고 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분모와 분자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와 같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비가 알파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에선 보통 얘가 이제 분모나 분자가 어느 하나가 이제 0으로 가면서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0분의 0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 인수를 알려주는 조건이 되고요. 혹은 뭐 로피탈 정리에서부터 땅땅 미분하면서 얘들이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차항에 대한 정보와 공통 인수에 대한 조건인데 지금 위에 있는 식이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다항함수 f(x) 좋아요. 근데 f(x)를 제곱하고요. 그리고 x 곱하기 f(x)에서 3을 빼고요. 이러니까 이제 모양 자체가 조금은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18번. 의외의 복병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스텝 1이에요. 자, 앞에 있는 조건 얘를 가라고 합시다. 뒤에 있는 조건 얘를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가에서 알수 있는 건 뭘까? fx를 제곱한 것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며. 그래서 몇 차? 4차. 근데 최고 차항의 계수의 비가 얘가 4 되어 있으니까 4x에 4제곱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조건가에서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만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fx가 다항함수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제곱해서 4차가 되니까 fx가 2차인 것도 맞아요. 근데 fx의 가능한 모습이 얘는 2x에 제곱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f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최고차항이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이건 아직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조건 나를 보았더니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자리 1을 대입해 보았더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럼 무엇을 알수 있는데? x에 1을 넣으면 f1 빼기 3. 얘가 0이니까 f1이 3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뭐가 되나? f1이 3이야. 그럼 여기 안에 어떻게 식을 세울까? 에이, 조금 번거로운데?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 분모에 있는 x-1의 제곱을 분자에도 x-1의 제곱이 있어야 얘가 약분될 거 아닙니까? 여기 x-1이라는 수가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 x 곱하기 fx 빼기 3이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fx가 2x의 제곱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하는 3차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3차항의 계수,
이게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몰라. 근데 2창, 1창은 모르지만, 여기 앞에서 상수항 안 나오잖아? 뒤에 마이너스 3, 얘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잖아.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라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뒤에서 누가 될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 하고 상수항 맞춰주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x 빼기 3이거나 혹은 x 빼기 1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2x 빼기 3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극한값부터 생각을 하면서 뒤에 있는 개수를 다른 쌍으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수항을 맞추고 극한값으로 갈지 아니면 극한값을 맞추고 상수항을 확인할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가 나왔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스텝 3로 가요. 자, 조건나 첫 번째 경우. 어쨌든 x-1의 제곱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x-3을 확인하거나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2x-3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쌍은 첫 번째였어. 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fx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내가 fx를 구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오른쪽을 전개해서 그럼 3 넘겨주고 또 x를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fx 말고 그냥 f5만 구할래 라고 한다면 결국에 항등식에서부터 그냥 f5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x 자리에 5를 대입해 봅니다. 자, x에 5를 대입하는 순간 5배의 f5 빼기 3이 누구라는 거야? 얘는 4의 제곱 16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얼마? 112가 되죠. 자, 5배의 f5가 양분의 3 더해주면 115 되고요. 자, 따라서 f5 나왔습니다. 정답 23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서 부정형의 극한 계산들을 많이 봤어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항식을 추론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거 말고 이제는 극한값 보고 식을 추론하자는 거예요. 조건가에서부터 최고 차항에 대한 정보 나옵니다. 근데 fx를 제곱한 것이 4차야? 그러면 fx의 2차인 건 맞아.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를 몰라요. 뒤에 있는 조건 나를 보았더니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F1이 3이다 라는 조건보다는 분모에 있는 X-1을 둘 약분하려면 분자에도 X-1이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럼 X-1 제곱 해놓고 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이렇게나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누구냐? 진짜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x-1의 제곱이 약분되니까 극한값 확인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뒤에 있는 1차식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x자리에 1 넣었을 때 조건 만족하는 건 당연히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구할 거야? 아니. 식 굳이 그렇게 전개하지 않아도 f5를 구하는 거면 되잖아.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f5의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18번이었고요. 이제 10. 9번으로 가시죠. 19번은 몇 차방 경식이에요? 4차방 경식이에요. 근데 4차방 경식이 그냥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아니라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좌변에 있는 애를 통째로 fx라고

축구하고 옐 X축구와의 관계로 생각을 할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교점의 개수로 갈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모르는 애를 넘기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스텝 1, 문제 설계. 누가 fx야? n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0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로 올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떻다고?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3개래. 근데 4차 방정식이니까 4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3개 또는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죠? 위에 있는 FX를 보는 순간 사실 할수 있는 생각이요, 두 가지 있어요. 이게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으니 첫 번째는 아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구나 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을 포함한 형태로 바뀔 수 있지 않나요? 그럼 x의 4제곱 나올 거고요. 가운데서 마이너스 5x의 제곱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가면 되겠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4분의 25 붙여주고 뒤에 10만큼 이렇게 가면 될거 아닙니까? 사실 아래와 같이 생각만 할수 있다면 결국에 얘가 x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와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이렇게 얘들이 이제 인수분해 되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정도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스텝 2, fx 그래프 길로 갑니다. 자, 저런 모습들을 이제 두 번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생각을 하니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됐죠. 자, 2x 묶어내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얘는 2x의 루트 2x 플러스 루트 5와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결국에 극값을 갖는 순간 얘는 언제라는 거야? 얘는 x는 0에서 극값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x는 제곱이 2분의 5가 될때 극값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x제곱이 2분의 5가 될 때. 아! 이런 의미였구나. 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봅니다. 근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얘가 x는 0에서 극대값 같고요. x는 y축에 대해 대칭. 좌우 대칭 짱짱짱짱해서 같은 곳까지 내려오는 얘가 바로 y는 fx가 되겠죠. 자, x는 0에서 0,10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야?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나 x는 플러스 루트 2분의 5나 사실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소값 f 루트 2분의 5는 결국에 제곱해서 2분의 5. 2분의 5의 제곱. 여기 2분의 5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분의 5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0. 이런 계산입니다. 결국에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플러스 10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10이잖아요.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에서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얘가 y는 10 빼기 4분의 25고요. 얘는 4분의 15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k.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 교점이 몇개 생기는 걸 찾는 거야? 세개 또는 네 개인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극소값 지날 때 이거 돼안 돼? 안 되죠. 근데 극대값 지날 때 얘는 돼안 돼? 얘는 되죠. 교점이 몇 개니까? 세 개니까. 따라서 찾았습니다.
얘는 4분의 15와

14위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찾는 건데, 10에서는 등호가 짜잔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건 누구 있어요?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몇 개? 7개 있습니다. 정답 7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K를 찾는 게 아니고 K를 찾는 건데요? 정수 K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것, 되는 거나 똑같겠죠. 자, 다시 이 문제 바라봅니다. 4차 함수예요. 근데 4차 함수인데 K 놓고 X축이랑 관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겨서 마이너스 K와의 관계 생각하셔도 됩니다. 4차 함수로 봤더니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아,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구나 였고요. 두 번째는 완전 제곱을 포함한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럼 x제곱이 2분의 5일 때 그때 최소값이 4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2차 함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미분에서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들 체크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대칭인 W자 모양 확인했어요. 극소값 서로 같죠? 얘들 찾아주시고 그리고 극대값 간단하게 10 나오죠?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K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등호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여기 등호 놓쳐서 틀리면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순간, K가 정수가 되는 순간 결국 개수는 똑같다. 자, 19번이었습니다. 단답형의 3점 문항 둘을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는 단답형의 4점 문항 3개가 남아 있습니다. 20번으로 가죠. 자,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고요. 수열에서의 이야기예요. S1과 A1,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실 계산 과정이 1회차, 2회차보다 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첫째 항이 5분의 2인 수열 AN이 있어요. A1은 5분의 2야. 자, J랑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3분의 n, 2n 플러스 1, 여기에 an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성립합니다. 6배에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 얘가 s6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나한테 그냥 하라고 했으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들은 있잖아요. 자, SN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건 압니다. N에 1을 넣어서 S1과 A1이 같은 걸 확인하는 거죠. 이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치? 1 넣어봤더니 A1이랑 같아지는 건 오케이.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누구야? 얘는 SN 빼기 SN-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준 거예요. AN은 말이야. SN이 누구야? 3분의 N에 2N 플러스 1. 곱하기 AN이고요. 빼기 3분의 이번에 SN-1. N-1. EN-1. 곱하기 AN-1.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AN과 AN-1 사이에 관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N, 얘를 모아야 되겠죠. 분모가 싫어? 몇배 할까요? 3배에. 3배의 AN은 N 곱하기 2N 플러스 1. 여기에 AN 곱해주고, 뒤에서는 N-1 곱하기 2N-1, A의 N-1입니다. 자, AN을 모으고 싶어요. 좌변에 있는 애가 넘어오고요. 우변에 있는 애가 넘어가고요.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전개했을 때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곱하기 an이 누가 됐어요? n-1, en-1 곱하기 an-1도였어요. 아, an, an-1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보니까 결국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분의 2차 되겠지. 근데 땡큐!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여요? 얘는 2n 플러스 3과 n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2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 와우. 짠짠. 짠짠. 그래서 an은 누구라는 거야?
찾았습니다. an은 em 플러스 3분의 em 마이너스 1. em 플러스 3분의 em 마이너스 1 곱하기 am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빈칸 가에 알맞은 식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an과 am 마이너스 4의 관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an을 구하래.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an을 구해봐야 돼. 이제 an 구하려고 하면 이게 등비수열에서는 이 공비 곱해진 애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1항, 제2항, 제3항 쭉쭉쭉쭉 해서 얘가 제n항까지 가면 얘는 공비를 n-1번 곱합니다. 이게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근데 첫째 항이 얘가 5분의 2예요. 얘는 b가 변한다는 거야. b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1항에서 제2항으로 가려고 하면 n에 2를 넣어봐. 누굴 곱한다는 거예요? 2를 넣으면 여기에 7분의 3을 곱한다는 거예요. n에 3을 넣어봐. 그러면 제2항의 제3항 누가 곱해진다는 거야? 얘는 9분의 5가 곱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곱해진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an 구하는 과정까지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나누어서, 얘를 나누어서, 그때의 비율로 이렇게 얘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 뭐 축차대입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짠! 하고 나면 이게 an이 돼요! 이런 거야. 다시. 이 과정은 나누어서, 이웃한 항 사이에 b가 나타나면 그걸 차례대로 곱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뭐라고? 등비수열과 같은 관점이 들어있다고요.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할 뿐이고 얘는 b가 변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1항에서 제2항, 제2항에서 제3항 쭉쭉쭉 제n-1항에서 제n항까지 이렇게 변하는 b를 n-1 곱하면 됩니다. 얘가 바로 an이에요.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an은 누구야? 5분의 2 곱하기 얘들이 쭉쭉쭉쭉 곱해지는데 분모에도 홀수, 7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죠. 얘는 분자에도 홀수, 3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 거야. 7분의 3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얘가 11분의 7 곱하기 13분의 9 얘가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잖아. 4차이, 4차이, 4차이, 4차이에서 얘가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3,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 건너뛰고 7, 건너뛰고 9. 아, 분모가 건너뛰고 뒤에 있는 애랑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도 이 앞에서 쭉쭉 이렇게 가면 이게 소거형. 분자에 남은 것의 개수와 분모에 남은 것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보이나요? 분자에는 3과 5가 남고요. 분모에는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3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얘가 바로 an. 좋습니다. 됐죠? 자, 오를약분하고 이제 an 찾았어요. an은 누구야?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의 분자가 6이고요. 얘가 바로 빈칸 나에 알맞은 식입니다. 이렇게 가봤어. 선생님, 이제 마지막 SN 찾으러 갑니다. SN은 누구야? 그랬어요. 아, SN은 얘는 3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에 여기에 AN을 곱하는 거야. 근데 AN이 누군데?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의 6이야. 그럼 여기에 3이랑 3이 약분되고요. 2n 플러스 1이 짠, 짠, 약분되고요. 그래서 sn 찾았습니다. sn은 2n 플러스 3분의 2n. 얘가 바로 sn이구나. 이렇게 온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좀 많죠? 여기에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an을 분수식이잖아요. 하나, 둘, 셋, 세개더 하고 싶어요.

A는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그럼 AN이 누구니까? AN은 얘는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모에 있고 올라가면 2니까 여기에다가 3배한 거야. 부분분수. 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선생님,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 얘가 이웃한 항 3개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웃한 항 3개의 합이니까 제 K 플러스 2항까지 합해서 제 K 마이너스 1항까지 K 플러스 2항까지 해서 K 마이너스 1항까지를 쭉 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S는 누구니까? 얘잖아. 그럼 분수 두 개의 차잖아. 조금 더 해볼까? 그럼 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그럼 얘는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3에서 여기에 3을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 n자리에 k 플러스 2를 넣어요. n자리에 k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어차피 1이랑 2는 없어질 테니까요. 뭐 이렇게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sn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sn의 차로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an이 분수의 차, 부분분수꼴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갑니다. 6배에 얘로 갈까요? 그럼 3배에 하고 선생님 an이 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연속한 홀수들이에요. 만약에 1을 넣어봐. 3분의 1 빼기 5분의 1. 1 넣어봐. 5분의 1 빼기 7분의 1. 3 넣어봐. 7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러니까 얘들은 짠짠짠 없어지는 거 맞잖아. K를 넣어요. K 플러스 1을 넣어요. K 플러스 2를 넣어요. 누가 남았어?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여기 K 플러스 2 넣으면 되니까 2K 플러스 7분의 1까지 이렇게 와봅니다. 얘가 누구라는 거야? SN. S6이죠? S6 하면 15분의 12, 5분의 4가 됐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봐. 이거 누구야? 2K 플러스 1, 2K 플러스 7, 분의 6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5분의 4 곱하기 1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얘랑 얘랑 갖고 나면 이렇게 했잖아요. 45분의 2. 이게 지그재그로 곱해. 이게 아니라 이제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지그재그로 곱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 이거 3배 해주면 얘가 135분의 6 되잖아요. 와우! 분모가 135라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7, 얘가 135가 되는 그런 자연수 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K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7은 135야. 4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8은 0이야. 자,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상수, 항, 1차 항, 2차 항까지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깔끔하겠네요.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2는 0 되고요. 자, K가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K가 4거나 뾰로롱 자연수인 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 K가 4인 것까지 구했어요. 이제 다에 알맞은 수도 찾았습니다. 다에 알맞은 수 K는 4야. 여기 다. 자, 가에 알맞은 식, 나에 알맞은 식, 다에 알맞은 수까지. 근데 다에 알맞은 수를 M이라고 하자. 여기에 4, 4 넣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자, 분자. 4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11분의 7이고요. 분모 4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11분의 6 되겠습니다. 자, 11과 12를 약분하고요. 여기에 6도 약분하고요. 그럼 결국에 14 곱하기 9 되니까 정답이 126 되겠네요. 계산 과정이 꽤나 많죠? 우선은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한

사랑 사이 관계를 찾았더니 곱이 변하더라는 거지. 제1항에 곱해서 제2항, 제3항 쭉쭉쭉 가서 제n항까지. 근데 이제 n-1을 곱한다는 거야. 곱이 변하고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제 an을 찾아요. an만 찾으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sn이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sn 알고 an 압니다. 그럼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 an을 찢어서 부분분수로 바라봐도 되고요. 아니면 좌변을 sk 플러스 2 빼기 s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sn의 차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sn을 가지고 놀까? an을 가지고 놀까? 뭐 어떤 길을 택하든 계산량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결국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연수 k를 구하는 순간 대입만 하면 끝. 20번이었습니다. 뭐 사고 과정이 특별히 어려웠다기보다 그냥 계산량이 꽤나 부담스러웠던. 사실 3회차 모의고사가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데 20번이 아마 계산량이 가장 많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면서도 뭔가 조금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풀면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조금은 이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반면에 21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죠. 계산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함수 fx가 있어요. 3차 함수입니다. 이뻐. 인수분해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gx도 어렵지 않아요. x는 a를 경계로. 뭐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양수 a라고 했잖아요. 그 양수 a에 대하여 왼쪽은 fx고 오른쪽은 fx 더하기 4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그냥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그냥 위로 4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gx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텝 1이야. 스텝 1. 자, 좌표 평면에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fx, x는 0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x는 0에서 접하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가는 얘가 바로 y는 fx야. 근데 내가 3차 함수의 성질처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 정도는 알잖아요. x는 2에서 극소 값이에요. x는 2에서 극소 값이 얼마일까? 했더니 f2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된 거야. 잘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정근선이래. 그냥 y는 4를 딱 이렇게 그어주고요. 정근선 아닙니다. 그래서 y는 4와의 교점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x는 0에서 접할 거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갈 거고. 근데 2,-4였던 점이 2,0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얘가 y는 fx 더하기 4입니다. 근데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수라고 했으니 만약에 x는 a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왼쪽에서는 흰색을 타고 오다가 여기 경계 미포함. 자, 오른쪽에서는 경계 포함하면서 연두색을 타고 갑니다. 주황색, 얘가 바로 y는 gx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 알았습니다.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자극하는 우극한이 다르니까요. 롤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그냥 fx고요. 롤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fx 더하기 4니까 이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불연속입니다. 까지 스텝 1입니다. 됐지? 근데 최고 차이 계수 a는 4차 함수 hx가 등장하라는데 hx는 x의 4제곱하고 시작을 해요. 두둥 조건 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이제 최고난도 문항에서 저런 부정형의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아, 분수식은 말이야. 분모가 0이 될때이 순간을 항상 주의해야 돼. 이 순간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분모에 gx.
얘가 0이 될 때. 선생님 A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왼쪽을 봤는데 0될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야. 선생님 오른쪽을 봤는데 0될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GX 주황색이 0이 되는 바로 이 포인트. 0일 때랑 2일 때. 또 A일 때도 눈여겨봐야죠. 왜? GX가 불연속이 되니까요. GX가 불연속이 되는 언제 X는 A 이럴 때를 눈여겨 봐야겠죠.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Limit. X가 T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HT가 있어요. HX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A가 양수잖아?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때 문제가 생기고요. 얘가 GX분의 HX. 그리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도 GX분의 HX.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존재한다며. 선생님, 분모에 있는 이 GX. 얘가 X가 0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A보다 왼쪽에서 이야기니까. 얘가 그냥 FX잖아요. 누구? X제곱에 X-3이잖아. 그러니까 HX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HX에 X제곱이 존재해야 돼요. 됐나요? 이번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좌우극한 나누어 생각을 하면 이 GX가 불연속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위에 있는 HX를 봤을 때, HX에는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X-A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HX는 X제곱이라는 인수와 X-A란 인수와 그리고 뒤에 있는 1차식 얘만 몰라요. 얘가 X 빼기 네모 이런 꼴텐데. 이제 HX까지 가지고 오니까 마지막 스텝 3. 조건 나가 보입니다. 사실 조건 나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저것만 가지고 이제 끝나요, 이제. y는 hx라는 4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k가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야기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3개인 순간이 유일하다 이런 거예요. 유일하다. A. 그러면 4차함수의 그래프 바로 튀어나와야지. 그럼 4차함수의 그래프 바로 나와야지. 왜? 그럼 극값을 하나 갖는 경우 있고요. 극값을 3개 갖는 경우에서는 얘가 완전히 대칭 형태인 애가 있고요. 아니면 뭐 어느 한쪽이 치우친 애가 있습니다. 뭐 왼쪽이 많이 내려가는 거, 오른쪽이 많이 내려가는 거 굳이 살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교점의 개수를 봐요. 교점의 개수가 1개. 극값이 극소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어디에 긋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2개씩이니까 이건 3개가 되는 순간이 없어요. 교점의 개수 2개. 교점의 개수 4개. 교점의 개수 3개. 와우! 교점의 개수 2개.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순간이 유일하군요. 이런 거야. 선생님, 근데 극소값이 서로 다르면요? 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순간이 극소 중에 큰애 지날 때, 그리고 극대 지날 때, 얘들이 이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두번 있죠. 삑,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4차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대칭인 이런 4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X축에서 짜잔 접하는 순간이 있네요. 언제? 0에서 접해요. 그러면 또 언제 접한다는 거야? A에서 접한다는 거예요. 아! 얘가 A네.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근데 hx가 x의 제곱, 여기 x-a의 제곱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h4는 누구야? 얘는 16 곱하기 4-a의 제곱, 얘가 36인 거예요. 뭐 a-4라고 할까요? a-4의 제곱이 얘가 16분의 36, 누구야? 4분의 9죠. 그러니까 a-4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2분의 3입니다. a가 2분의 11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5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a의 경우에 따라서 hx가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누굴까?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경우 hx가 얘가 x의 제곱 x-2분의 11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 hx가 얘는 x의 제곱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가 2분의 11인 경우잖아. 두 번째 경우는 a가 2분의 5인 경우잖아.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t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hx, x제곱의 x-2분의 11. 얘가 존재해야 된다면 항상. 얘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면 얼마로? 근데 분모가 연결될 체크하는 거잖아. a가 2분의 11이니까 t가 3일 때 한번 생각해 봐. 이때 gx는 누군데? 그냥 fx예요. x 곱 제곱 곱하기 x-3이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는 0으로 안 가지. 삑. 수렴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 hx 이렇게 안 돼. a가 2분의 11안 돼. a가 2분의 5여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2분의 5가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a는 2분의 5, 여기 있어요. 자, 왼쪽을 봤을 때, 아, 분모가 0 되는 순간, 0에서 x제곱 있으면 되네. 오른쪽 봤는데, 뭐야, 계속 양수잖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을 보았을 때 왼쪽에서 흰색 따라와요. 부모가 0 되는 순간 0밖에 없죠. 오른쪽 봤는데 문제될 거 없지. 다 양수니까. 근데 제가 2분의 11에 있으면 왼쪽을 봤을 때 어떻다는 거야? 아, 0도, 3도, 3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거지. 오케이, a가 2분의 5인 건 찾았습니다. 이제 끝. hx 누구인지 알고요. 네, 하고 해야 되는 건 h6이죠. h6은 계산은 깔끔하네요. h6은 자, 6을 넣는 순간 얘는 36 곱하기 6을 넣으면 얘는 2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4로 잡고 나는 순간 얘는 9 곱하기 7의 제곱 49될 거고요. 정답은 441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되죠? fx 더하기 4라는 함수의 그래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x 내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있어요. 결국에 분수식에서 극강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분모가 0 되는 순간 체크해야죠. 그리고 분모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 주의해야죠. 근데 y는 h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로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딱한 번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대칭 형태인 거야. 선생님, x제곱이라는 인수는 있어야 되고요. 얘가 x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hx가. x-a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W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려면, 여기 x-a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이제 식이 짜잔 하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a값 두개 중에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a가 2분의 11인 경우와 a는 2분의 5인 경우에 대해서, 아, 분모가 0 되네. x는 3에서 위에서는 모순 생긴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계산 과정은 별로 없어요. 보다시피. 근데 그래프 개형을 이제 추론하고 인수들을 찾아내고 분수식의 극한 값의 존재성에 대한 굉장히 깔끔한 양질의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우리가 함께 할 마지막 문제, 3회차의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미치인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또 다른 두점 AB가 있어요. 점 A가 왼쪽, 점 B가 오른쪽. 근데 두점 AB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대칭성을 생각을 하는 거구나. 우선 이 느낌은 알겠죠? 스텝 1 갑시다. 그래야 되겠네요. 굉장히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소재인 거 맞죠? 이번 3회차가 평가원에서 출제 경향들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직선 y는 x가 있고요. 여기 1,0을 지나고 쫙 증가하는 로그 함수. 얘가 y는 로그 2x입니다. 이번에는 0,1을 지나고 대칭 이동해 주면 되겠죠? 얘가 y는 2x 제곱이에요. 자, 상황 그려봐.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점 A와 점 B가 있어요. 얘를 쫙 이었더니 기울기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점 A를 대칭 이동.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점 B를 대칭 이동.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넘겨줍니다. 점 C와 점 D가 나오죠. 결국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C와 점 D인데요. 얘를 쫙 이으면, 아,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야. 직선 YX에 대한 대칭 이동했으니. 자, 이 상황까지 오고 나면 이제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필요 없습니다. 뭐, 로그 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놀아도 되고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여기에 선분 CD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죠.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선분 CD의 중점. 여기 이쯤. 얘를 M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그럼 점 M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쫙 그었는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아니, 이제 곡선과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했을 때, 점 P는 MH를 1:4로 내분한다. 이랬어요. 1대 4?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선분 PM, 선분 PH. 얘가 1대 4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알고요. 선분 사이의 길이 B 알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좌표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이제 그 이외의 알고요. 오케이, 이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뚝 떼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죠. 스텝 2예요. 스텝 2.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0,1을 지나고요. 조금 과장해서 블룩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점 C와 점 D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나는 점 C X좌표, 점 D X좌표 이런 애들을 몰라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둘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중점을 찍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중점 X좌표 알잖아요. 여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점 P와 H까지 오니까 결국에 선분의 길이들을 이제 찾는 채라는 건 좌표를 설정해 달라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자, 점 C의 좌표가 알파, 2알파 제곱이에요. 점 D의 좌표는 베타, 2의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점 M이라는 건점 C와 D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점 M의 좌표는 X 좌표도 둘을 더해서 2로 나누고, Y 좌표도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점 P의 좌표는 X 좌표가 얼마인지를 아니까 얘를 Y 좌표 함수 곡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 MH 란 애랑 PH 라는 거랑 얘가 5대 4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M의 Y 좌표 2분의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에 5분의 4를 곱하면 얘가 점 P의 Y 좌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걸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

2, 1을 넣었더니 4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이야? x좌표가 1만큼 커지면 그때 y좌표 선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y는 2에 뭐 x-a 제곱 더하기 k 뭐 b라고 할까요? b 이런 애가 있어도 정면선이 y는 b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밑이 2야. 밑이 2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p라고 할까요? 아니,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얘를 p야.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선생님, k만큼 갔어요. 그럼 이때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랑 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압니까? 당연하지. 밑이 2잖아. x좌표가 1만큼 커지면 y좌표는 두 배가 되는 거야. x좌표가 2만큼 커지면 y좌표는 4만큼 되는 거야. 아, y좌표 다시 y좌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점근선에 내린 수선에 발에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거리가 두 배, 네 배, 여덟 배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l이었으니까 l에다가 2의 k 제곱을 짠 이렇게 곱해주면 이 일반적인 지수함수에서 이렇다는 거야. 지수함수의 본질이 뭐야? x가 1만큼 커지면 아 여기 선분의 길이 얘가 두 배씩 되는구나. 결국에 위에 있는 애를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y는 2x 제곱이야. 선생님, 점 C의 좌표가 있고요. 여기 점 D가 있어요. 그리고 둘을 딱 이어서 여기에 점 M이 있습니다. 이랬어. 그럼 얘들을 이제 어떻게 모습들을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점 C. 에서 x축까지 이 길을 l라고 해봐. l. 그러면 여기에 얘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 여기를 뭐 p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를 그럼 또 p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l 곱하기 2의 p제곱. 얘는 l 곱하기 2의 2p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의 p제곱 곱하고 2의 p제곱 또 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p가 있고 h가 있는데. 아니, 점근선까지. 여기까지. 아, 다시. 곡선 위에 점. 곡선 위에 점 p에서부터 여기 있죠. l 곱하기 2의 p제곱. 이렇게 한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선분 mh의 길이. 얘는 뭘 의미합니까? mh의 길이는 결국 l과 l 곱하기 2의 2p제곱. 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함수 값에서 합의 평균. 그러면 pH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pH는 얘가 비율이 같으니까 이거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 L 곱하기 2의 p제곱, 얘가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은 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이야기로 가져가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 얘가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에 있는 식까지 여기에 이제 5분의 4만 곱하면 되니까. 자, LL 약분해 주시고 2분의 1 더하기 2의 2p제곱 곱하기 얘가 5분의 4는 얘는 2의 p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2 곱하기 2의 p제곱 더하기 2는 얘가 5 곱하기 2의 p제곱입니다. 여기 2의 2p제곱. 그럼 뭐 2의 p제곱을 얘를 뭐 라지 x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p가 양수니까요. 그러면 x는 1보다는 크겠죠.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되니까 여기에서 x가 2분의 1이거나 x가 이거나 나오니까 짜잔, 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p가 1이라는 거죠. p는 1이야. p는 1이야. 그러니까 l, 2l, 4l 됩니다. l과 2l과 4l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로 가요. 선분 직선 CD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2분의 그리고 2, 4l 빼기 l에서 2분의 3L 되니까 얘가
오케이. 3이야.

0: L은 2라는 것도 알죠. L이 2야? 아, 점신이 1,2구나. 다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1,2인 거 알았고요.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여기가 2,8인 거 알았습니다. 3,8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2,5 되는 것 자연스럽죠? 요렇게.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텝 3로 가시죠.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요. 마지막 스텝 3. 그럼 여기가 1,2고요. 3,8이에요. 점 A는 2,1이고요. 점 B는 8,3입니다.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 AB, DC의 넓이는 얘는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선분 AC의 길이 루트이고요. 선분 BD의 길이 5루트이고요. 여기에서 높이 역할하는 H만 찾아주면 게임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H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얘는 점 1,2에서 직선 X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게 평행한 등변사다리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L이야. 아니죠, 루트이죠. 여기는 5루트입니다. 자, H를 구하고 싶어요. H를 구하고 싶어요. H. 됐네? 아, 그럼 여기 선분의 길이 구하면 X가 2만큼, Y가 6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가 루트 4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이만큼이 2루트 2될 거고요. 아, H는 얼마야? 루트 32야. 누구? 4루트 2라는 거죠. 이게 등변사다리 꼴이에요. 여기 평행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루트 2땅 자르고 나면 가운데 직사각형 나오고요. 여기 윗변에서 2루트 2, 그리고 빗변이 루트 40, 그러면 루트 32가 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3루트 2에 4루트 2를 곱하면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지수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대칭성, 역함수의 관계를 굉장히 잘 표현한 문제예요. 우선은 조건을 만족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알파베타 좌표 설정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수 함수에서 이 길이들 사이의 비율 관계들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좌표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 넓이 구하는 데서야 이 사다리꼴에서 뭐 윗변, 아랫변 아는데 높이만 못 구해요 라고 하면 정갈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을 하든 혹은 이제 등변사다리꼴이니까 뭐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3회차의 마지막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의고사가 단 2회밖에 없어요. 한회한회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 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무 2회차 두 번째 세트 문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제 18번 문제서부터 마지막 22번 문제까지 한번 잘 이제 우리가 헤쳐 나가보고 이제 우리가 2회차도 잘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17번째 문제까지는 28페이지에 있는 17번 문제까지는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갈 건데 당연히 오늘 문항들도 조금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기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이번 그 뭐죠? 필적 확인 문구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가 힘들어도 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마무리까지 좀 잘해주시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보다 끄지 마시고 제가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해도 선생님이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요렇게라도 정답을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무튼 좀 오늘 어려운 문제들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는 뭐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F 프라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저한테 뭘 자꾸 물어보고 있냐면요. F 프라임 X 주고 F 이 값을 구해봐라. F 0이 3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F 프라임으로부터 F를 구할 줄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분 계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F 프라임 X로부터 Fx를 구해줘야 되는데 에구머니나 F 프라임 X 자체가 1을 기준으로 좌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x도 좌우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등호 를 빼지만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호가 올라갈 때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적분을 할때 4x를 적분하게 되면 2x 제곱이 되고 플러스 c라고 하는 적분 상수가 붙게 돼요. 이건 내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여기 밑에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x3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또 다른 부정적분 상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 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같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기본 세팅을 해놨는데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f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만. 나 여기다가 0 넣고 싶으면 그거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넣게 되면 아, c의 값이 3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어때?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F2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2를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선생님 C프라임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애초에 Fx가 무슨 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1에서 만나줘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어서 갖다 주어야 된다라는 그 정보 때문에 아 여기서 5는 2 플러스 C 프라임이 돼서 바로 C 프라임의 값이 3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연속 조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파이널 퀘스천 F2의 값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F2는 밑에다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넣게 되면 8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3, 1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2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약간은 중간중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약간 1 스텝, and 2 스텝, and 3 스텝 이렇게 뭔가 하나씩을 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이 이제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이라고 적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선생님처럼 디자인을 해놓고, 너무 흥분했나요? 디자인을 해놓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조금 해놓고 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까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3점이라고 쓰고 4점이라고 읽는다라고 할 만큼 생각보다 조금 잔계산이 많은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이거를 어려워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뭐지? 넘어가야 되는데, 나 빨리 20분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발이 걸렸을 친구들이 있었어요.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죠.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근데 제가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배웠던 유형 1번 위의 점을 줬기 때문에 뭐 제가 식을 써보라고 그러면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l이 원점을 지나고 0,0을 지난다는 거죠? 0,0을 지나고 fx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f3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 a와 b를 다 아나 봐.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잘 봐봐요. 제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야. 대충. 자, 요런 f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때, 이해됐죠? 근데 제가 1,f1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2에서 한번더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요런 스타일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그러고 왠지 여기가 몇 컴마? 1,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점이 뭐가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2,f-2가 되는 요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접점 P가 되면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L은 뭐를 지난다고요? 원점 0,0을 지난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요. 나 지금부터 이제 잔계산을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L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1,f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y는 당연히 f'1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L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x-1, 그 다음에 플러스 f1. 요렇게 일단은 내가 먼저 1,f1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f'1은 그런 접선의 방정식의 실루엣을 일단 잡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f'이라고 f1을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급 적용해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10이라는 걸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f'을 구하기 위해서 나 잠깐만 f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를 미분하게 되면 저기는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얼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을 넣게 되면은 f'1의 값이 얼마가 되게 되냐면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2a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일단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를 일단 지난다고 했냐면 0,0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0을 넣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관계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이게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2a 플러스 12의 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10이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찾아지기 때문에 원점 지난다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일단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를 찾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이제 선생님 저기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요? 바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잘 봐봐요. 제가 이 Q하고 P라고 하는 이 지금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X가 증가할 때 F 마이너스 2에서 F1로 증가한다. 즉, 다시 말하면 L의 내가 기울기를 구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다. 바로 말해서 그 이론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 선생님, 뭔 얘기야? 저기 있는 두 점으로 내가 기울기를 구하면 F1 빼기 F 마이너스 2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에 빼게 되면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내가 두 점을 가지고서 구한 기울기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F'1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이 L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였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걸로 보면 여기가 지금 2a 플러스 12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가 2a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F1은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 구하지 않았나? a 플러스 b 플러스 10이라고? 그럼 나 잠깐만 여기다가 F 마이너스 2가 뭔지 한번 좀 구해볼까? 그럼 저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18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니까 요거는

4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f1의 값에서 여기에서 요 값을 빼라 이랬으니까 요 위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b에서 b를 뺐으니까 없어지고 10에서 마이너스 26을 빼주게 되면 플러스 36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값이 나오냐? a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2가 2a 플러스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얼마예요? 자, 넘어가면서 3a 넘어가 뭐야? 이거 a가 0이네. 맞죠? 왜냐면 3a는 0이 되니까 a는 0이 돼요. 뭐야?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a가 0이니까 b의 값은 그냥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중위권 친구들한테 요 2번 알고리즘 뭐가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a와 b가 모두 다 나오게 되면 이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파이널 퀘스천은 f3의 값을 구해라 요겁니다. 자, f3의 값을 그러면은 구해주시게 되면은 27에다가 그다음에 9a에다가 그다음에 39, 27에다가 b를 더해달라. 근데 a는 어차피 0이라고 얘기했으니 b는 2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는 54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6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어려웠을까라고 봤을 때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뭐 정확하게 맞는다 안 맞는다가 지금 시시비비에 오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스타일의 지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어떤 그래프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출하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에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럼 일단 먼저 내추 하게 할수 있는 거는 접방물라 접방을 둔 다음에 원점 진환따 관계식 하나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이거 만사 형통인데 어디서 찾지라고 했을 때 바로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그 기울기가 바로 도함수를 이용한 길이와 같아야 된다. 조금 싱거웠지만 A는 0이 나오고 B가 2가 나오는 이 2번의 알고리즘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와 B 값을 찾아주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F3의 값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거의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문항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4점짜리의 스멜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생각에는 비슷한 수능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 선생님이 딱 이거랑 비슷했다라고 보긴 힘들고 그냥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자주 이제 수능에서 출제되더라 이런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회차도 그랬고요. 2회차도 지금 수열에서 박스 채우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기억이라고 하는 20, 저 처음 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채우기의 문항은 그래도 비교적 박스가 좀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박스 채우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외우거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제가 외우라는 거는 안 외우고 이상한 걸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밑에 박스 채우기를 통해서 이 문항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보렴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앞뒤 맥락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마지막 장계산 P분의 Q 더하기 F2의 값만 이제 실수하지 않고 구해주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1, 즉 다시 말하면 첫째 항이 3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성립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째 항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럼 갑자기 나보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모두 다 더해라. 그러면 제 느낌상 이거 AK를 구할 수 있나 봐요. 못 구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지금 기억의 양변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눴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억이 뭔데? 여기를. 그러면 지금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여기 왼쪽 부분이 이렇게 된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항을 갖다가 뭘로 나눠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누면 얘가 되는 것도 보이시죠? 요거를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로 나눴다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n 플러스 1만 남아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뭐냐? 가는 이

여기 있는 가는 3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했던 이 기억의 여기에 있는 항을 갖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가는 3밖에 남지가 않겠네요. 따라서 가는 그냥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문제에서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가에 알맞은 숫자를 p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p인가 봐요. 이렇게 일단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3이라고 두고 이제 이 출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그랬더니 이번엔 출제자가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요 수열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n과 여기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그게 이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좌변은 b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b의 n이 되면서 가가 3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b의 n 플러스 1이 앞에 있는 b의 n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너 bn 무슨 수열이었구나. 너 등차였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뭐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너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차가 3이라는 거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바로 알았고, 그럼 나 B1만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B1은 뭘까? 라고 봤더니, B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A1인데, 잠깐만, 출제자가 아까 전에 첫째 항이 3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 써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저는 화면을 넘기지만, 여러분들 바로 위에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A1이 3이었기 때문에 B1이 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차가 3이야. 그러면 B에는 일단 바로 3에 먼저 해주시고, 1을 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우리가 BN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보고 갑자기 나는 AN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BN이 N, N 플러스 1분의 AN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은, bn에다가 n제곱 플러스 n을 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3n 마이너스 2분의 n 3이죠? 을 곱한 것이 an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에 들어가는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안 그래도 나에 알맞은 식을 뭐라고 하겠다? fn이라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게 fn이라는 거는 내가 알았어요. 여기까지 괜찮고. 그랬을 때 이제 나보고 다 AK를 1부터 5까지 더해봐라. 여러분, 지금 AN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전개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3N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플러스 3N제곱이니까 2분의 3N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N이 되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수열을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모두 다 더하면 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는 이제 우리가 잔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세제곱을 더해라, 제곱을 더해라, 그 다음에 n을 더해라. 이제 각각의 공식이 있죠. 자,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3 앞으로 해주시고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해주신 다음에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둘이 더한 11. 요게 바로 제곱 공식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지금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5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되겠다. 어때? 괜찮죠? 요 정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다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를 계산을 해보면 735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계산하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지금 Q 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Q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최종적인 정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P분의 Q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P가 어디 있는데?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735를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3,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3, 5니까 245가 되겠네요. 그러면 24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F2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F2는 여기에 F2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4 더하기 2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6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27 되겠네요. 이렇게. 지우개 어디 있어? 맞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이제 이게 정답이 된 거니까, 여기가 12가 되면서 27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왜할 말을 잃었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냥,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어디가 어려웠을까라고 여러분들을 좀 찝어보려고 하는데, 뭘 찝을 게 없는. 네, 그냥 시켜주면, 뭐 여기 3인 거알수 있고, 여기 등차인 거알수 있고, 이거 내가 머릿속에서 당연히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an 나누기 nn 플러스 1이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an씩 나오고,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세제곱 공식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공식을 좀 까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요거 계산해주는 거뭐밥 먹듯이 하는 행동이고, 요것도 계산 밥 먹듯이 하는 거. 735만 오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735 구해주고, 나누기 뭐 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너끄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어때, 괜찮나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절대 요런 정도의 문제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잘 해내보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됐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이두 문항, 21번과 지금 이제 22번, 이렇게 두 문항만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요두 문제는 이제 정말 이제 화두에, 항상 이제 고해 수능이 되면, 이 문제가 맞출 것인가, 안 맞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논해보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선생님이 한번 이 문제를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선생님은 올해 이번 그 제가 앞에서 이제 그 토파보기 총평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현 수능과는 트렌드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정도 지금 21번의 수학적 귀납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수학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출제됐던 시대는 이제는 저는 갔다고 봅니다. 왜냐면 작년 이제 9월 모의평가서부터 수능에서 보여준 메시지가 이제 요 정도의 난도가 아니라 한 16번 정도의 난도로 좀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21번과 22번에 이렇게 두둥하게 이제 귀납적 정의가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우리가 실무는 연습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랬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변형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항에 딱 맞게끔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문제는 폭죽 같은 문제다 얘들아. 여러분 폭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그 시간에 불꽃이 딱 터질 때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절대 100% 느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남긴 하겠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불꽃놀이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불꽃놀이 보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그것처럼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어떤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봤던 시험이겠지라고 하는 거랑 내가 정말로 시간 딱 재고 제한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만나서 그걸 그렇게 알고리즘을 생각해 가지고 그 시간 내에 해결한다? 전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지? 조금은 고민을 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캐치를 했는지 선생님의 그 관점을 이해해 본다는 입장에서 조금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폭죽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21번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때이 문제에 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문제를 제한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좀 맞춰 선생님이 해설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의 얘기를 좀잘 들어보시죠. 자, 문제를 봤더니 일단은 모든 항이 정수다. 이런 거 체크. 그러니까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0보다 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들어낼 건데 3을 빼거나 k를 더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뒤로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1회차 때 풀었던 거는 시그마 바꿔가지고 앞으로 간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항에다가 3을 빼거나 앞에 있는 항에다 k를 더하는 거는 무조건 등차 수열에서 하는 행위예요. 선생님 말 맞죠? 그런데 그 등차 수열을 그냥 온전히 똑같은 룰로만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항의 부호에 따라서 그게 0 이상이면 3을 더하고 만약에 아니 3 미안해 3을 빼고 그다음에 0보다 작으면 k를 더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알고리즘은 심플해요. 그렇게 했을 때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해서 0보다 큰 a1에서 막 3을 뭐 빼기도 하고 k를 더하기도 하고 3을 빼기도 하고 k를 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7 a의 7번째 항이 2가 딱 되도록 하는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짜증이 확 올랐어요. 왜요? 어디서 짜증이 딱 올라?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걸? 잠깐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이렇게 되도록 하는 3보다 큰 자연수계가 있다. 갑자기 밥맛이 확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3보다 큰 자연수가 한두 개예요?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100이면 어떨 건데? 200이면 어떨 건데? 이거는, 좀 아닌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A1으로 가능한 것을 서로 다른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완전 첩첩산중이죠. 왜냐면 이게 A1이 몇 개가 나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경훈아, 침착해. 자, 분명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봐, 이제 1번. 선생님 이제 알고리즘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요. 내가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얘가 만약에 n축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수열을 함수적인 관점에서도 볼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걸 n축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2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돼. 어때? 이해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분명히 A1이, 글쎄 모르겠어요. 뭐 2보다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몰라. 그냥 내가 그냥 풀어보는 거야. 틀리면 본정이야. 어차피 그러면 나는 빨리 22번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 A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분명히 0보다 큰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정수. 근데 내가 여기서 3을 빼거나 아니면 K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 K는 언제 더하는 거냐면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더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들었던 아주 쉬운 생각은, 잠깐만.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뿅!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되나? 이러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 얘기는 즉슨, A1에서, 여러분 몇번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의 연산을 해야지 A7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한 번만 내 말을 이해해줘. 여기까지 괜찮잖아. 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저는 전사했어요. 이래도 괜찮다고요. 수학은 그렇게 한순간에 확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려, 뭐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30몇번뺀 거야? 여섯 번뺀 거야.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등차수열 느낌이죠? 랄랄. 그래가지고 2가 되면 안 되나? 어? 그럴 때된 거야. 오마나? 그럼 A1이 20인 거야. 그러니까 A1이 20이면은 계속 빼다가 2에서 만나서 끝나. 어차피 그렇게 되는 K가 존재한다 이랬는데 솔직히 이렇게 됐을 때그 K가 뭐 4든 5든 뭐 어차피 여기 안에서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K는 안물안궁이잖아요.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K 자연수 그냥 3보다 큰 자연수 그냥 아무 K나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그 A1으로 가능한 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A1이 20인 거는 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기준이 뭐냐면 한 번도 0보다 작은 적을 간 적이 없었다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한 번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봐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너무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거죠. K만큼 올라갔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섯 번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다섯 번만 내려오고 한 번은 올라가야 돼. K만큼은. 내가 그래서 K가 일단 궁금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또 그런 그 K가 3보다 크지 않으면 이것도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A1에서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3만큼은 다섯 번 내려오고 K만큼은 더해가지고 걔가 2가 되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거에서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 왜? 지금 내가 이첫 번째 노란색 줄을 어떻게 쓴 거냐면, 음인 경우가 아예 없는 0번, 이걸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A1이 17-K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A1이 그러면 17-K면, 한 번만 음수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A7에서 2가 됐다는 얘기가 되나? 그래서 내가 일단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K가 4부터 되잖아요.
3보다 큰 자연수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K부터 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되면 K가 4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4면은 얘가 13이고 얘가 5가 되면 얘가 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지금 A1이 0보다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면 16,1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A1이 가능하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3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뭐야, 이게 근데 다 성립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제가 따져보게 돼요. 그래도 저는 이게 따지는 게 오래 안 걸린다라고 봅니다. 자, 봐요.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봐봐요. 43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13에서. 자, 3 뺍니다. 10, 7, 4, 1. 마이너스 2 하고 4 더해서 2가 됐다. 맞네. 마이너스 2한 번만 터치 안 해요. 음수인 부분을. 퐁당! 이렇게. 아, 맞네. 이게 16,1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1이었단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벌써 그 다음번째 0을 찍어요. 아, 0보다 음수를 한번 딱 찍어버리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16만큼을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가 1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 그 다음에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2.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네. 완전히 가능하죠. 완전히. 그래서 제 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답이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 다른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의 값은 1, 2. 내가 심지어 못 믿어서 의심이 가서 해보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꼭꼭 집어넣고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A1은 1부터 어디까지? 13까지 주르륵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 아, 근데 이게 무한히 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음인 경우가 이번에는 몇 번이냐면 0번 해봤고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내가 두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따다다다 퐁당 뭐가 가다가 이렇게 퐁당 그리고 2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A1에서 3만큼은 네 번만 내려왔고, 퐁당 해가지고는 두 번을 전진했기 때문에 요 값이 2가 돼야 돼요. 지금 이건 A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1은 10이 넘어가면서 여기가 14-2K가 되거든요. 좀 가짓수가 줄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앞에 개수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K,A1의 조합을 좀 따져보면, 그리고 K가 또 4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3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벌써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돼가 되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게 되면은 12가 되고요. 미안하지만 얘가 7이 되면 여기가 0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지금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6, 4, 12가 맞죠? 맞죠? 6, 4, 12가, 큰일 났어. 왜? 어차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우리는 A1의 서로 다른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 1, 2, 3, 4, 5, 6, 7, 8, 9, 10, 13까지 다 카운트 해놨는데 어차피 이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왜안 해? 왜 제가 안 하죠? 아니, 이게 되든 안 되든 여기서 이미 벌써 1부터 13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보면 그냥 두번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게 돼요. 순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끝났나 혹시? 그럼 이번에 음인 경우가 3번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1 빼기 3만큼 내려오는 거는 세 번만 했고, 밑으로 음의 부분으로 갔던 부분이 세 번이기 때문에 3K만큼 해가지고 2가 나온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했냐면 A1이 넘어가면서 11-3K 벌써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3K에서 K가 가장 작은 값이 4기 때문에 음인 경우가 세 번부터는 안 해봐도, 안 풀어봐도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아, 지금 가능한 A1의 값으로 서로 다른 것은 1부터 13까지 쭈루룩 다 되고 20도 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지금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다 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부터 13까지 더하는 거는 가우스 이제 우리 법칙 써야 되겠죠? 13 곱하기 14, 요렇게 풀어서,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91이죠? 그러면 91에다가 얼마? 20을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오, 숫자는 되게 아름답게 나오네요. 111가지가 되겠다. 요렇게 볼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가 이런 거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6,12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12에서 내가 시작을 해서 30 빼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되겠고, 6이 되겠고, 3이 되겠고, 0이 되겠고. 어때?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A1, A2, A3, A4, 그 다음에 A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6에서 우리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여기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6을 더하게 되면, 아, 여러분 잠깐만.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 여러분 여기가 6이면 여기가 2죠. 아, 죄송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했네. 여기가 2죠. 2. 근데 어차피 2, 4, 6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걸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검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2. 그럼 어떻게 돼요? 빼면은 마이너스 1. 그러면 다시 6을 더해야 되니까 5만큼이 되는 거고요. 다시 또 2가 되겠고요. 또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을 더하게 되면 5가 되겠고요.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딱 원하는 세트로 끝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6 넣으면은 2, 6에 10이니까 4. 여기가 4가 되면 8이니까 6이 맞고, 여기 5가 되면 4가 맞고, 그쵸? 6이 되면 여기가 더 작아져야 된다. 아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잘 풀고 있었죠? 그럼 여기가 2로 시작했을 때 K가 6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고, 6만큼 더하고, 3만큼 빼고, 3만큼 빼고, 6만큼 더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했던 것처럼 음수인 부분을 두번딱 이렇게 찍게 되고, 최종적인 정답이 2가 나오는 게 맞지만,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왜? 어차피 2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런 구조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푼 것이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검상까지 할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11이었기 때문에 아, 이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문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되게 좀 재밌게 선생님이 중간에 해결을 했습니다. 알면 재밌는데 또못 풀면 재미가 없죠. 아무튼 선생님이 최대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은 더 이상 안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실제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좀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었거든요. 근데 다만 중간에 이거는 좀 장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넘어갔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사고 과정의 흐름이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중간중간 스킬 적용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15번 문제는 3차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4차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게 나왔네.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양수 k의 값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k 값을 p분의 q라고 하자. 이제 그걸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봤죠. 그랬더니 f0의 값이 4다 이랬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저한테 큰 정보를 안 주는데 잠깐만. 아, 나또 설레네. f'0하고 f'2가 즉 도함수가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점이 있다. 잠깐만요. 1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f'x의 개형 자체가,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fx의 개형 자체가 4차 함수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그러면 지금 원래 프라임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프라임이 0인 값이 나오는 경우가 최대 많아봤자 3개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중에서 2개를 알려줬거든요, 솔직히.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그러면 일단은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0두개 이하나 아니면 0 하나 2두개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스페셜 케이스로 한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만약에 0에서 두번 찍고 2에서 한번 그나나 요렇게.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f'0과 f'2가 0이 되는 것 중에서 0, 0, 2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한 경우

생각으로 선생님이 한 거죠. 지금 이게 스페셜 케이스를 먼저 한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것보다 먼저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경우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2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프라임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렇게 0에서 한번 뭉개지고 2에서 한번 뭉개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요거 여기가 그럼 0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죠. 나맨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 여기서 답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두 개가 모두 다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근데 절대값 f(x)가 4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근데 이거랑 꼴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아니, 미안해요. k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가 되는, 와, 5점이나 맞나? 그렇게 되는 k 값이 존재한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글쎄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 기출문제 수학2를 풀어줄 때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 아마 알 거야. fx를 어떻게 해야지 절대값 fx가 되니?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음수인 부분을 꺾여 올리면 돼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넌 여기다가 x축을 어디다 그을래? 이건 어떻게 그을래? 지금 fx가 뭔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끄쩍끄쩍 그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는 것도 확인해 주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별표가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절대값을 풀어서 fx equal 4 또는 fx equal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러한 서다실의 개수가 4개다. 교점이 4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 어떻겠니? 또, 만약에 이 다에 있는 진수를 선생님이 나처럼 해석을 한다면, fx가 뭐가 되는? k가 되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고러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는 거는 서로 다른 5개의 교점에서 만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겠니? 왜? 그러면 내가 fx 그냥 추론한 다음에 4,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k만 내가 그려놓으면 오히려 이거 4개를 긋는 게더 낫지 않겠니? 잉잉잉잉 아, 그러네요, 선생님.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F0이 4라고 알려줬어. 그럼 여기가 Y는 4인 거야. 그러면 일단 나 조건에 의해서 4이거나 마이너스 4인 부분이 몇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거든. 오, 그래. 그러면 여기가 4야. 그럼 마이너스는 분명히 밑에 있는데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이런 데 와야지 말이 되는 거야. 뭐를 만족하려면? 나 조건에 만족하려면. 아, 여기 빨리 집중해, 집중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고 지금 서로 다른 다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원점, 즉 x축은 어디 있었을 거냐면 정확하게 정중앙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k는 뭐 여길 기준으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았던 게 k를 내가 긋고 마이너스 k를 그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가지 마, 자지 마.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k를 이렇게 0하고 4 사이에 그리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k는 여기 와야 돼요.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럼 저 안쪽이 아닌가? K가 4라고 해도 말안 되죠? 그럼 K가 4보다 크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 내가 물론 4보다 크면 이쪽에도 올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아무리 여기에 닿아도 2개이거나 1개이거나 0개밖에 안 되니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5개가 나오는 거야? 아, 이 그래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0에서 2에서 뭉개지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오른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만 갖다 놓은 게 지금 이 그래프인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는 둘다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아, 이거, 치워. 스페이스 케이스가 또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 0하고 2를 포함해서 이렇게 놈, 이렇게 뭐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구간이 3개는 있어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3개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보자는 거지. 그세개 중에서도 그게 뭐냐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진 이걸 저는 먼저 해봤어요. 왜? 이게 그나마 세 개짜리 중에서는 특수한 거니까. 그러지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 있거나 이쪽이 좀더 내려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지 특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본 거죠. 그럼 내가 이 경우에 지금 0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거나 0이 만약에 0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프라임 2, F 프라임 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오른쪽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분명히 0은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 생각에는 여기가 0이 됐었고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다 자동 발사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벌써 틀렸어요. 여기가 4면 어디가 마이너스 4예요? 지금 여기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가지고 여기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이래야 되는데 뭐야? 이거 여기 다도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 이거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봐. 아, 이거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높낮이가 좀 달라져야 되나 봐요. 아, 이거 최고인데? 그럼 프라임이 3개이면서 높낮이가 달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이거나, 아니면 왼쪽 그래프가 더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했습니다. 0이 이런 데에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아이고, 뭐, 아무튼 여기에 0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0이 있다? 그럼 이런 데가 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2가 0이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이제 우리는 특수 상황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잘 봐봐요. 만약에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가 되었다라고 한번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세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지 일단 말은 돼요.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지울 건데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됐죠? 그러면 잘 봐봐요. 지금 K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깥에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제가 얘기했지만은 중심 이 X축이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K와 마이너스 K도 그 X축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만약에 K를 조금 더 위에 그리면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요. 뭐 아직도 세 점에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벌어지면 이쪽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또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섯 개를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쩔 수 없이 0은 가운데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경우나 저 경우나.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옵니다. 아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히스테리 아주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놓고 F0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제 또 다른 어떤 근이 있는 거죠. 프라임의 값에서.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반드시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와야지만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K는 요 안에서 움직이던지 아니면 요 바깥에서 움직이던지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값에서 갖는다. 그 경우로 가능한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죠. 봐봐요. 그어버리면 네 점, 두 점, 세 점, 쫙 여기다. 여기가 K가 되겠고 마이너스 K가 조금 요 아래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완벽하게 대칭 구조는 아니지만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이 문제에 딱 들어맞는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요쪽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겠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면서 지금 그렇다면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K가 여기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요런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양자 선택에 갈리게 되죠. 그럼 제가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또 P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최경우는 뭘 먼저 해봤을까요? 전 얘를 먼저 해봤습니다. 왜? 얘는 그나마 여기가 2, 마이너스 4라는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도 2, K라고 몰라? 여기도 P, 마이너스 4라고 몰라? 이랬다가 까딱 잘못하면 나는 이제 두번 진짜 고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x-2에서 근 하나 갖고 x-p 즉 p에서 근을 하나 갖는다. 저는 요렇게 좀 알고리즘을 세워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 4에 x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2 플러스 p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2 플러스 p에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px에 4를 곱했으니까 8px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f'x가 p를 모른 상태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오게 됩니다. 어때요? 맞아요? 선생님 맞게 풀었는지 한 번만 볼게요. 4x 세제곱, 4에 2 플러스 p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px 맞게 풀었네. 그럼 이제 나는 여기 f'x를 통해서 내가 fx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양수 k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의 이론에 따르자면 fp의 값을 구해야지 k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적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fx를 한번 구해봤더니 얘를 올리게 되면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계산이 좀 많습니다. 3분의 4, 2 플러스 p의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px를 올리게 되면은 4px 제곱이 될 거고, 부정적분 상수가 붙는데, 아, 여기서 제가 f0의 값이 4였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적분 상수가 4였다. 요렇게 제가 한번 관계식을 찾아봤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fx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fx를 찾았어요. 그럼 나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p하고 k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쓴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함수가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다가 2를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내가 p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p 값을 구해봤더니 맞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F2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했을 때그 P 값이 나오기도 잘 나와야 되고 0보다 작은 것도 맞아야 되는데 저 여기서 정답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맞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6 마이너스 3분의 4 2 플러스 P 곱하기 8 플러스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6P죠? 16p 플러스 4. 이게 지금 제가 뭐한 거냐면 fx에다가 2를 넣은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4다. 요거를 제가 풀어주게 되면 이거 p에 대한 1차 방정식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p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계산만 생략할게요. 완벽하게 제 이론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요 방식대로 풀었을 때, 여기 지금 요 알고리즘으로 풀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정확하게 맞으려면 지금 x축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k 값도 정확하게 따지자면 0하고 4 사이에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x의 4제곱,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오더라고요. 어때, 괜찮아요?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아, 됐다. 그래놓고 제가 저 fx 자리에다가 f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내가 추정하는 k입니다. 왜 아직까지 확정 값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 값을 구해봤더니 그 k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느냐? 얘가 나옵니다. 16분의 61이 나옵니다. 잠깐만. 근데 내가 이게 맞으려면 이게 0보다는 크고 당연히 0보다 크죠. 4보다는 작아줘야 돼요. 잠깐만. 얘가 4보다 작죠. 16분의 64가 4입니다. 너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6분의 60을 더 이상 기하분수로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77. 그래서 7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요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최경우는 아, 내가 생각했던 특수 케이스를 먼저 했더니 이게 답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시험이 종료되고, 과연 얘는 왜안 됐을까라는 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감이 생겼냐? 얘는 분명히 검산이거든요. 분명히 안될 겁니다. 왜? 얘가 되면 답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왜안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정답은 이미 찾았어요. 그래서 70

0: 세븐으로 나왔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 요것도 지워보겠습니다. p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얘도 아니죠. 얘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상황에서 말이 되려면 p하고 0하고 2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적분했을 때 0,4를 지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것도 완전 똑같아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확인했던 게이 k값이 0하고 4 사이가 완벽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k값이 f2의 값이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f2의 값을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 두 번째 케이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f2를 구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그냥 2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 2, 2, 2. 그렇게 해서 제가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6p 마이너스 3분의 얘가 k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응?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p를 몰라요. p는 못 구했어요. 아까 전에 p를 왜 구할 수 있었냐면 여기는 2, 4가 된다는 확정값이 있었지만 여기는 p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이걸 내가 계산하는 게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내가 p값은 구해보진 않고 일단 f2값을 먼저 구해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p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거든요. 그럼 얘가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되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는 x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x축이에요. K가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저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근데 K가 내가 0하고 4 사이여야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음수가 나와버린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문제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분명히 적분하는데 계산이 어느 정도 좀 들고, 그래프가 이것 찾았다, 저것 찾았다, 이거 해봤다, 이거 해봤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넘어왔지만, 파이널 순간에서도 정신줄을 꽉 잡고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해보리라 라고 했던 선생님의 작은 그 움직임이 결론적으로는 정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안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뭐가 문제였지? 라고 봤을 때 마지막 K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22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 이번 2회차도 굉장한 많은 교훈을 줬던 그런 문항 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2회차도 복습 잘해주시고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3회 풀어오시고 선생님의 3회 이제 시작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벌써 서양을 시작한 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막 소피스트 소크라테스처럼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플라톤 나왔었고 지난 시간 아리스토텔레스 배웠다라는 거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시간에는 그 다음 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헬레니즘 시기에 있었던 큰 두 흐름, 에피크로스 학파 여러분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에피크로스 vs 스토아 학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중세로 넘어와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테마처럼 여러분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고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훈관은 참된 삶을 지니면 덕을 지닐 수 있고 덕을 지니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여러분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복은 최고선이고, 그렇죠?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에 덕을 잘 발휘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지 안 말해도 어떠한 사상가가 떠올랐다면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대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중세 서양 사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중세, 뭐 중세, 근대,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좀 비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고대 서양 했을 때, 중세 서양 했을 때 사상가들이 쫙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소피스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아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머릿속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록들을 쫙 떠올려 보면서 갑과 을을 파악할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만물을 위한 공통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고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 뭐지? 공통의 법은 다름 아니라 만물을 관통하는 옳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이성? 옳은 이성은 여러분들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과 동일하다고 얘기하죠. 옳은 이성 하니까 혹시 요거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로고스? 네. 가끔 가다 여러분들 막 논술학원 이름이 로고스인 경우도 있던데. 네. 로고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옳은 이성 여러분들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과 동일한 거. 공통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다 연결 지어야 되겠습니다. 스토아파가 떠올라야 되고요. 사상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푸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흐름 속에서 아, 스토아파다라고 잡아주시고 가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스토아파 이렇게 잡고 가면 되고, 두 번째 을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이성 자체가 신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법의 성격을 지닌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법은 영원한 법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영원법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내려가서 이성적 피조물에 의해서 탁월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영원법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의 위계를 얘기했던 사상가.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연법이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아퀴나스가 되겠죠. 아퀴나스. 수능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공통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포인트를 주로 보면서 또 정리하면 재미도 있고 공부도 잘될 거예요. 갑의 여러분 경우에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자연법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을의 아퀴나스의 경우에도 자연법에 따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스토아파의 경우에도 신을 얘기하죠, 그렇죠? 아퀴나스의 경우에도 신을 얘기합니다. 스토아파의 경우에 여러분들 이성을 얘기하죠? 아퀴나스의 경우에도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좀 달라도 계속 이어져 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가 다르고 아예 사상가가 다른데 뭐하러 막 엮어봐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결지어 보시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 바로 내려가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일단 여러분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따라서 스토아에겐 여러분들 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노입니다. 왜? 영원법이 자연법보다도 상위의 법이야. 따라서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안 되지. 따라서 노. 정답은 기억 동그라미. 자연법이라고 한 여러분 포인트와 신의 섭리라고 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둘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아파랑 아퀴나스를 굉장히 재밌게 연결지어 냈던 선지입니다. 다시 또 출제가 정말 가능한 좋은 선지. 보시길 바래요. 니은입니다. 완전한 행복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이다.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완전한 행복과 이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완전한 행복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말만 놓고 봤을 때둘다 인간이 바라는 목적과 당위로서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둘다 예스가 나오고 있다. 정답은 일단 이미 나왔습니다. 1번의 기억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완성은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 아퀴나스. 그치. 인간 본성의 완성은 우리가 자연법에 따라서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 살아야 되겠지. 따라서 예스. 그런데 문제가 뭐야? 스토아학파 또한 인간 본성의 완성이 신의 섭리, 그쵸?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신의 의미도 좀 다르고 하지만 말만 놓고 봤을 때둘다 가능하다고. 따라서 디귿은 여러분들 C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되겠죠. 리을입니다. 도덕적 실천을 행한 자라면 자연법 역시 준수한 자이다. 이 리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둘다 예스. 네. 따라서 네, 리을 틀렸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 들어가야 된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공통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출 문제입니다. 공부하면서 다시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출제 여러분 트렌드입니다. 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에피크로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여러분들 최대 3문제까지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랑 비교되기도 하고요, 중세, 고대 섞이기도 하고요, 내려와서 보게 되면 또 고대랑 비교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섞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단독 문제까지 포함해서 3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꼭 받기 위해선 이 부분은 독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 최근 트렌드 보겠습니다. 이제 에피크로스와 벤담을 묶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피크로스가 얘기하는 쾌락주의의 모습과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 나아가서 그 베이스가 됐던 쾌락에 대한 생각. 그것이 공통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여러분들 경우에는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스토아학파가 말했던 행복, 그리고 자연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자연법과 행복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출제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제 포인트는 이런 공통된 표현들, 이런 공통된 주제들에서 연결되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보길 바라고요. 이 신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앞에 나왔던 스토아학파도 얘기하지만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처럼 얘기하지만 플러스로 근대의 스피노자 또한 얘기합니다. 신을 주제로 해서 문제가 또 비교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란 물음에 대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가 등장합니다.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 스토아파의 금욕주의 되겠습니다. 간단 간단 여러분 볼게. 에피크로스 이런 경우에는 쾌락을 우리가 오히려 채우고 채우고 채우게 되면 오히려 고통에 빠질 수 있다라는 쾌락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그럼 차라리 고통을 덜어내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바로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쾌락을 누려야 돼. 그게 뭐야? 바로 아타락시아가 되겠죠. 이 아타락시아 여러분들, 에피크로스에게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해선,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욕구를 잘 분별해야 돼. 이성을 통해서. 욕구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 여러분들 할수 있어. 첫 번째, 자연적인 욕구, 그 다음에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 자연적인 욕구도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필수적인 욕구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우리가 절제하며 충족해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 이것들 식욕과 수면욕을 떠올리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안 자고 안 먹으면 우린 죽습니다. 채우긴 해야 돼. 그런데 과도하게 먹거나 과도하게 자게 되면 또 그것도 힘들어. 고통이 생겨. 그러니까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절제하며 충족하며 살아야 돼. 근데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알겠죠? 네, 두 번째 여러분들.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의 경우에는 멀리 해야 돼. 명예를 추구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멀리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이 진정한 여러분 행복, 아타락시아 얘기했고요. 실현 방법 세 가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숙고, 은둔 생활 속에서 진정한 우정 누려야 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정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정을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여러분 넘어가서 스토아학파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스토아학파의 경우에는 정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주하는 사건들, 상황들에 대해서 때론 여러분 많은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슬프고 하면은 괴로워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스토아학파의 기본 전제입니다. 세계는 이성적인 전체이고 자연이고 신이다. 아까 얘기했던

있던 로고스 나옵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은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은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필연적인 거다. 우리는 그 필연적인 거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아파테이아 부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정념을 부정한 건 아니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혹은 인류애 같은 정념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다. 실현 방법 여러분 세 가지 나옵니다. 이성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파악해야 된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확인. 넘어가서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 또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비교되는 포인트를 정리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실험 방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성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운명에 대해서는 비교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삶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들을 다음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스토아파와 아니야 은둔 생활하며 살아야 돼 우정 누리며 살아야 되라고 얘기했던 에피크로스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이렇게 아래처럼 출제가 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요 마지막 부분 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빠르게 복습 중세시대 그리스도교 윤리입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아퀴나스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런 경우에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문을 보게 되면 플라톤이 썼던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플라톤이 말했었던 여러분들 정의, 지혜, 용기, 절제의 덕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또 하고요. 플라톤이 여러분 얘기했었던 그런 포인트가 지문 속에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아퀴나스 이런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었던 그런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중세 서양 사상가라는 딱 문두가 써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런 경우에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현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에 대한 구분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혀 있는 천상의 나라,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천상의 나라랑 사랑해야 되는 순위가 뒤바뀌어서 막 섞여 있는 나라, 지상의 나라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때로는 사람보다 막 돈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윤리입니다. 원제론, 구원론, 행복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야 되는 거 이 아우구스티누스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우리가 물려받았어, 그치? 부여받았어,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근데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거야. 그래서 악행이 가능하다는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건 이 신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네, 선으로부터 멀어진 거, 선의 결핍이 바로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행복론과 동론입니다. 이성보다 신앙을 강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완전한 행복은 신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나온다는 거 확인.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력으로 막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둘 다 공통적으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아우구스투스 클리어 아퀴나스 여러분들 네, 쫙 보시면서 종교적인 덕에 대한 강조했고요. 네, 내려가서 자연법 윤리를 얘기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연적 성향뿐만 아니라 이성 또한 부여했어. 우리 이성에 의해서 자연법을 파악해서 의무로 우리가 따르고 살아야 돼 라는 걸 정리하면 돼. 마지막은 이렇게 법의 위계 질서까지 나와 있죠. 네, 둘 비교 포인트 여러분들 공통점 위주로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진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스토아파와도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스토아파 또한 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비교 포인트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스토아파나 에피크로스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몸의 건강과 영혼의 평정이야말로 복된 삶의 목적이다. 몸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 평정심 누리는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행위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린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일단 우리에게 이것이 생기게 되면 영혼의 폭풍은 완전히 진정된다라고 얘기하죠. 네, 평정심을 누리게 돼

쫙 여러분 내려가서 네. 쾌락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쾌락의 피로를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에피크로스가 그럼 추구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돼. 뷔페 가서 막열 접시 막 먹는 게 아니야. 오히려 꼬르르 배가 고팠을 때, 그 고통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 배고픔을 면할 정도, 그 면할 정도만 있으면, 아, 타락시야.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크로스라고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토아파랑 비교해서 볼 때, 좀 쾌락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차이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떠올리면서 지문을 분석하면 됩니다. 1번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쾌락에 의해서 파괴되고 고통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에 의해서 파괴되고 쾌락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2번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어도 육체적인 쾌락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배고픔을 면할 정도, 여러분들. 배고픔의 고통을 면할 정도면 됩니다. 네. 빵한 조각, 물한 모금 정도면 정말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3번입니다. 인간이 덕을 선택하는 것은 쾌락 때문이지 덕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3번 여러분 별표. 네. 에피크로스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쾌락은 최고선이고 행복이야. 우리가 덕을 선택하는 건 그것이 쾌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덕그 자체 때문은 아니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3번 정답. 4번입니다. 분별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과 즐거운 삶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욕망을 최소한 충족하는 것도 행복을 저해한다. 에이, 여러분들. 네. 저해한다라는 건 떨어뜨린다거든? 쉽게 말하면. 근데 에피크로스가 말했던 포인트는 오히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욕망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며 절제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에피크로스가 말했던 행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죠.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에피크로스 문제 여러분들 첫 번째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3번 포인트 다시 한번 잡으시면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옳지 않은 거에다가 세모를 하고 있고 옳은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려요. 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옛날에. 네. 이게 여러분들 사람은 그 짧은 시간 집중을 팍 하다 보면 흐트러지기 정말 쉬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바로 읽어놓고 막 실제로 내려갔을 때 옳은 게 나오면 그래 정답 1번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기가 어느 때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어떤 시기든 나쁜 문제풀이 습관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선 두 가지가 사실 필요해. 첫 번째, 그 교과에 대한 문제풀이력. 두 번째, 여러분들, 시험을 잘볼수 있는 시험 보는 능력. 두 가지를 다 키워야 돼. 교과를 아무리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도 정작 시험 볼때막 긴장되거나 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하게 되면 실력대로 점수가 안 나옵니다. 네.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연습도 해야 돼.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눈에 딱 시각화 될수 있게. 갈게. 어떤 사람은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유명해지려고 한대요. 쾌락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많은 경우 쾌락을 주는 수단이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이 고통을 제거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일부 달성되더라도 가장 순수한 안전은 대중으로부터 고요와 은거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쾌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은둔 생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피크로스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서들이 막좀 숨어 있는 편이야. 여러분들은 이런 숨어 있는 지문들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근거로 이걸 에피크로스라고 특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네. 때로는 정안 나오면 선지까지 가야 돼. 분명히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한개 빼고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맞는 것들이 높을 그렇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맞는 것들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 나왔으면 에피크로스 아닐까라고 역으로 또 유추하기도 해야 돼.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능 전날까지. 그런 연습이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주게 될 거예요. 네, 갑은 여러분들, 에피크로스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을 보겠습니다. 공적인 일에 종사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마디로 말해 충동을 느끼고 혐오감을 가질 때 의무들 각각을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네, 공적인 일에 여러분 종사하고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은둔 생활, 명예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고통에 빠지기도 해. 나 은둔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우정 나눌래. 반면에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자, 의무를 다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연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을 따르는 게 뭐야? 그것은 자유롭고 고귀함에 염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쾌락은 이러한 의무들에 종속시키는 것이 네, 좋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건 이런 의무들에 따라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막 쾌락 자체를 추구하는 그렇죠? 네. 이 에피크로스랑 다르게 오히려 이 정념을 우리가 눌러야 되고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자연에 따라서 그렇죠? 운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을의 경우에는 스토아학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학파 여러분 중에서도 바로 에픽테토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에픽테토스랑 아우렐리우스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않고 크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덕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B 틀렸습니다. 네. 에피크로스의 입장에 따르면 덕이라는 건이 즐거운 삶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지문 속에 또 바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1번 틀렸습니다. 뭐야? 정답 나왔네? 네. 옳지 않은 거 1번 체크. 2번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은둔 생활 속 우정을 누리는 삶. 따라서 2번 동그라미. 3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야. 바꿀 수 없어.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어. 그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 외부적인 사건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따라서 3번 동그라미. 이때 말하는 신은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의 모습이 아니야. 알겠죠? 자연에 대한 얘기야. 이성적인 전체에 대한 얘기야. 네. 4번입니다. 시민은 공적인 삶을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여기 여러분들. 연결 가능. 동그라미. 5번입니다. 행복한 삶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에 도달할 때 실현된다. 둘이 여러분 얘기했던 진정한 행복.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아타락시아. 스토아파의 경우에는 아파테이아. 그쵸? 그두 가지 여러분들 다 부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에 도달할 때 실현되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별표 치고 공통점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옳은 것을 또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옳은 것입니다. 사려깊고 고상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선 즐겁게 살 수가 없대요.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사려깊고 고상하고 정의롭게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뒤에 나오니까 보자고 했던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덕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즐거운 삶, 쾌락 있는 삶, 그것은 정의로운 삶과, 그쵸? 이성적 숙고를 함께하는 삶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 정의라는 걸잘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욕구들을 잘 분별해야 돼. 무엇으로? 사려깊음과 이성적인 숙고로. 따라서 여러분들, 이 에피크로스의 관점에 따르면 덕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과 연결돼 있다. 이런 빨간 포인트들 앞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선지에 다시 출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채워야 되겠습니다. 네. 네, 누구 갑은 에피크로스가 되겠죠? 에피크로스. 됐죠? 조금만 더 추가 부연 설명 여러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고 해보자. 누군가를 막 해쳤다고 생각해봐. 도망자 신세라고 생각해봐.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들, 내가 잡히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막 고통에 막, 그쵸? 불안함에 막 떨면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즐겁게 살기는 어렵겠지, 그치? 그리고 이성적인 숙고가 없어서 그냥 아무 욕구나 막다 이렇게 막, 실현하려고 해. 막 채우려고 해.

그러다가 배탈 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오히려, 그쵸? 크게 데이는 경우도 생기겠죠. 따라서 이 에피크로스 관점에서는 다시, 네. 즐거운 삶과 지혜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앞서 말한 동물의 세계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부류와 공통적이라면 좋은 사람들에게 고유한 것으로 남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자신을 위해서 운명의 손이 짜준 것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지금 사랑하자, 운명을 지금 수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신을 따르며 한마디도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정의에 어긋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케이. 신이라는 표현 나왔지만,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스토아학파가 딱 떠올라야 되겠지, 그치? 나아가서, 스토아학파의 경우에도 분명히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 그쵸? 나아가서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스토아학파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네. 아우렐리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토아학파만 잡아도 됩니다. 아우렐리우스. 네, 됐죠? 재밌는 여러분들 포인트는, 둘다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빨간 펜으로. 둘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나아가서 이성에 따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비교 포인트 기억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국가 구성원들이 공적 역할에 적극 참여하여 조화 이룰 때 훌륭하게 살수 있다. 에피크로스 여러분들 다시 복습. 은둔 생활이야, 그치?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막 나서고 막 서게 돼서 여러분 명예를 막 추구하게 되면 명예라는 건 기본적으로 에피크로스에게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거야.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네, 공적 역할에 적극 참여가 아니라 은둔 생활하자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그 부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의 법칙, 그쵸? 로고스 연결. 이해를 바탕으로 운명을 바꿔야 돼? 아니, 운명에 순응해야지. 필연적인 그런 여러분들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돼. 네. 따라서 니은 틀렸죠. 정답은 빠르게 디글리을 나왔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그래도 디글리을도 볼게요. 이성에 복종하지 않는 과도한 충동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를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성에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은 과도한 충동에서 벗어나야 돼. 정념에 막 휩싸여가지고 바꿀 수 없는 막 사건들에 마주했을 때막 울부짖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성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돼. 아, 이거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괴로워해야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에어랑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별표 여러분들. 네. 제가 아까 재밌다고 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막 분석을 하고 EBS 연계 교재를 막 분석하게 되면 지문지문들마다 닮아있는 부분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풀고 그냥 맞았다, 틀렸다, 이거 강의 듣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계속 그 눈을 키워야 돼. 제가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윤리 이런 파트의 경우에는 그 눈을 계속 키워야 돼. 계속 닮아있는 점, 그것들이 선지가 어떻게 활용되어 나오는지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겁니다. 네. 정답 바로 5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 4번입니다. 고대 서양사상가 갑, 중세 서양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 싫어도 계속 연습해야 돼. 네,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네. 덕이 있는 사람은 신과 관련된 모든 물음을 검토한 후에 좋은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주를 통치한 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신이 나왔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나왔습니다. 네. 고대 서양 사상인데 신이 언급되었어? 그래서 필연적인 법칙에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 운명 순응하는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 스토아 아파, 그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들을 따를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교사에게 다가가야 돼. 이 필연적인 법칙을 우리가 따라야 돼. 운명에 순응해야 돼, 그치? 근데 재밌는 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까지 하고 있어. 외부적인 여러분 사건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

없을 거예요, 그쵸? 나에게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 고3이라는 수험생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울 수 있어. 이거 근데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의 태도야. 그래, 이왕 해보는 거 즐겁게 해보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옛날 고3 때 힘들었던 걸 기억하면, 네, 좀 괴롭긴 했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 필연적인 법칙들, 인과 법칙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명을 순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며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빨간 펜. 이 부분 여러분들, 이 갑의 지문은 토악파라는 건 당연히 알수 있는데, 참고로 vs 스피노자와도 비교될 때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스피노자라는 경우에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쵸? 더 강해. 스피노자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필연적인 인과법칙을 또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할 때 지옥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상가는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또 자유의는 또 있어. 네. 우리가 필연적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성으로 관조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해. 정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 그두 사상가가 여러분들 맥락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토아학파랑 스피노자를 묶어 출제하기 되게 좋아요. 다만 표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제되고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후에 뒤에 나오는 스피노자랑 비교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갑의 경우에는 위에다가 vs 스피노자라고 적어놓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스피노자 볼때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네, 신의 의지 안에 있는 최고의 권능이 있어서 만들어진 영들의 선한 의지들을 돕고요. 네. 악한 의지들을 심판하며 모든 의지의 질서를 잡아주고 어떤 의지들에게 다른 사람을 움직일 능력을 주고 어떤 의지들에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 본성의 창조주이듯이 모든 능력의 수여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여러분들, 신을 떠올리면 돼요. 중세입니다. 근데 포인트, 모든 의지를, 네, 수여한 건 아니다. 네. 어? 그럼 무엇은 안 주신 거지? 악한 의지는 그에게서 유래하지 않았다. 네. 악이라는 건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연결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야 돼? 아우구스티누스 같다? 떠올라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따라서 을의 경우에는 아우구스티누스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빨간색 밑줄 쳤던 부분이 우리가 글을 알수 있던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벤다이어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스토아학파.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됐죠, 여러분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은 에픽테토스인데, 네, 생략하고 그냥 갈게요. 네, 기억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바탕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스토아학파의 결함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쵸? 왜? 그에 따르면 외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운명에 순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바로 X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니은입니다.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선의 결로로 인해 나타난 실체일 뿐이다. 이거 여러분들, 을을 딱 판단하면 끝납니다. 봐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악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선의 결핍, 선의 결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을이 맞나 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 요 마지막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악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실체가 아닙니다. 네. 선의 결핍, 결여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 을에게 녹아나오는 질문이에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 틀렸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악은 그에게 실체가 아니다. 디귿 여러분들, 인간이 좋음을 행하는 것은 신에 복종하는 것이며 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둘이 말하는 신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둘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신에 따르는 것, 신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yes가 나오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질문이, 네, 진술이 맞죠. 다음 리을입니다. C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그럼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 정도 문장은 기억해 주시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에게 yes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토아파에게는 띠 틀렸죠. 왜? 스토아파 이런 경우에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따라서 스토아파는 노가 되겠죠. 우리가 찾고 있던 씨에 들어갈 진술, 바로 갑에게 노, 을에게 예스, 바로 리을이 되겠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의 몇 번에 있을까, 여러분들? 네, 3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을 기점으로 해서 신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악에 대한 이야기들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중세 서양 사상가만 딱 얘기했으니까 순서는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가 나왔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갑부터 볼게요. 우리가 신의 나라가 오케이 잡았어, 여러분들. 네. 천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 구분했던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여러분 수용해서 천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를 구분했던 사상가를 떠올리면 돼. 네. 근데 좀더 봅시다. 최고선과 최고악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최고선이고 영원한 죽음이야말로 최고악이라고 답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최고로 좋은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전자를 획득하고자를 피하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네. 믿음으로 살 거다. 신앙으로 살 거다. 우리의 선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므로 그것을 믿고서 찾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플라톤 우리 배웠을 때, 플라톤의 경우에도 사실은 감각 경험으로 마주하는, 알게 되는 지식보다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이데아에 대한 지식이 더 상위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걸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결된 채로,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 상위의 구분을 하고 있구나.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그 구분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포인트를 더 높게 두고 있는 거예요. 감각 경험이라던가 이성보다 이 신앙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 뭔가 닮은 듯 다른 듯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시면서 공부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마지막 여러분들 부분 조금 연결지어서 네. 그는 이성보다 신앙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네. 됐죠? 출제하시는 분들은 분명 압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다가, 아, 이게 이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을까? 애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럴 땐 일부러 막 단서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갑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을을 딱 잡는 거야. 둘 중에, 만약에, 을이 아퀴나스가 나왔어. 그럼 갑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섯 가지로 논증될 수 있다.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누가 떠올라야 돼? 네. 아퀴나스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변화에서 취해지는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되돌아가게 되면, 무언가는, 네, 움직이는 자도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제1의 움직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어떠한 움직임도 움직이는 자도 없게 될 거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움직이는 자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움직이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부동의 원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톱니바퀴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앞에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또 무언가가 있을 거야. 계속 여러분 가게 되면 무언가 이 앞에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포인트. 모든 사람은 이런 존재를 바로 신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신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을은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기억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좋은 삶, 잘 사는 삶, 바로 신을 사랑하는 삶, 연결 가능. 니은입니다. 이성을 통해서는 현세의 세속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B 틀렸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성을 통해서 세속적인 행복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들으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내세의 신의 본질을 직관할 때 가능하다. 그렇죠?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될때 신의 본질을 직관할 때 가능하다. 디귿별표 아퀴나스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랑 또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경우에도 분명히 행복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철학적 지혜를 발휘해서 관조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게 뭔가 이렇게 아퀴나스에겐 또 변화가 되어서 신을 직관할 때, 신과 하나가 될 때,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의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빨간펜 별표. 두 사상가의 공통점. 구원받으려면,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 정답 기억, 디귿, 리을의 몇 번? 4번이라는 걸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보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 나왔고요.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쾌락은 최고선이고 행복한 삶이다.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에피크로스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런데 침착하게 우리는 쾌락을 첫 번째로 좋은 것이자 선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쾌락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든 선택과 깊이를 행하며 쾌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감정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모두 판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라는 맥락들 연결해서 보시면 돼. 하지만 쾌락이 첫 번째로 좋은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때로는 쾌락을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쾌락의 결과가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어. 이거 여러분 정말 쉽게 생각하면 시험 공부할 때를 떠올리면 돼. 지금쯤이면은 지금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막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솔직히 수험생활 여러분 하게 되면 그렇게 평소에 정말 하기 싫었던 것들도 막 즐거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뉴스 보는 것도 막 재밌을 때가 있어. 제가 고3 때 그랬거든. 근데 그런 여러분 기간 동안에 심지어 뉴스도 아니고 게임하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아니면 좀 나가서 좀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은 즐겁기도 합니다. 잠깐 쉬면서 SNS를 하면서 여러분들 쉬기도 하고, 혹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거 즐겁습니다.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 뒤에는 고통이 따라오죠. 게임한 만큼, 논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갑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론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좀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운 걸 참았을 때또 쾌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고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 에피크로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바로 에피크로스다. 다음으로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다. 인간의 행복은 육체적인 쾌락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신이야. 중세 오케이 신. 인간의 궁극적 목적 또한 인간이 신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므로 육체적인 쾌락은 인간을 감각적 사물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성적 사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인간을 오히려 궁극적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을을 여러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 목적?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성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고선 좋음? 목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연결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약간 뭔가 틀린 그림 찾기, 보물 찾기, 막 이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단서를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그런 연습들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추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가정할게.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을에 해당하는 질문이 C가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될때 누릴 수 있는가? 오? 이거의 경우엔 우리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의 공통점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치? 신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될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아, 을이라는 게, 을 사상가가 누군지 특정하기 좀 어려웠지만, 조금 어려웠어도 이 문제를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제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볼지 어렵게 볼지.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네, 바로 한번, 그래도 적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을이 아퀴나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적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과 을.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은연 중에 플라톤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은연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이 행복 실현의 전제 조건인가? 에피쿠로스 여러분 경우에는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최대한 충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괴로워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적 필수적인 욕구를 우리가 최소한 절제하며 충족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에 A의 물음은 에피크로스가 노라고 얘기하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따라서, 네, 일단 정답이 못 됩니다. 아퀴나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지금 나와 있지만 인간의 행복은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데 방해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 기억에 A의 질문은 아퀴나스 또한 노라고 얘기할 거예요. 둘다 공통적으로 노라고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니은 보겠습니다. A입니다. 인간은 신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없어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에피크로스의 경우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완전한 신들은 너에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따라서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신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없어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소극적 쾌락주의.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해서 이성적인 숙고하고 은둔 생활 속에 우정 누리고 정의롭게 살면 돼. 따라서 에피크로스는 예스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죠. 참된 행복에,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선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노가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둘의 극명한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여러 가지 쾌락에 대한 이성적 숙고를 바탕으로 행복을 실현해야 되는가? 오케이, 예스, 바로. 리을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될때 누릴 수 있는가? 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여러분들, 네, 여기 니은, 디귿, 리을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에피크로스랑 아퀴나스를 잘 묶어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퀴즈 후기에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대도시권 양이 되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주요한 포인트 좀 잘 짚어봤길 바래요. 한 분이 복습 한번 해볼까? 우리 통근통학 거리. 대도시와 가까울수록 통근통학 거리가 더 멀었을까? 가까웠을까? 통근통학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의외로. 왜?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통근통학을 그냥 그 지역에서 많이 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시간도 멀면 멀수록 더 짧아져.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도시와 가까울수록 대도시에서 출퇴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뭔가 좀 하기가 싫은 파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뭐야, 그냥 대충 쉽잖아. 아이, 그냥 대충 해. 약간 이러다가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 앞에서 어려운 거다 맞추다가 이렇게 뒤에서 쉬운 거 틀려버리면은, 아,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딱 해두면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꼭 정리를 확 해두고 가자고. 알겠죠?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도시 재개발. 설명 안할 거예요. 아, 이거 설명 안할 거야. 근데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철거하고 보존수복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비교하는 거는 스스로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 원주민의 재 정착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본 투입의 규모라든지 평균 층수 이런 것들 너무 쉽잖아. 그치 않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 근데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예전엔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최근엔 좀 확실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하달까요? 그래서 좀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는 파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은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꼭 해야 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할때 여러분들이 뭐 암기고 생각하니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암기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 없다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흐름을 이해하면은, 아, 생각보다 쉬워요. 흐름을 이해하면은. 자,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인데요. 아, 우리가 돈이 없잖아. 아니, 돈이 없으니까 특정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자녀가 5명 있어.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5명을 다 똑같이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 거기서 제일 잠재력이 높은 친구. 아, 셋째가 공부를 제일 잘하네. 그러면은 셋째를 어떻게든 좀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가지고 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돈이 많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지. 그치? 근데 우리가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는요. 성장 거점 개발을 중심으로 하잖아.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요,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수도권하고 남동 이매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경부측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한다라는 거야.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때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확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업 공장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냥 공장만 만들 순 없어.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 쓰이는 물을 이용하려면은 수도를 좀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물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댐을 만들어야 되잖아. 도로도 깔려야 되잖아. 아,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 많이 했던 게 다목적 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라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서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꼭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이 부분이지. 뭐야? 자, 경부 고속도로가 고속국도가 전 구간 개통 있잖아. 전 구간 개통. 언제였어요, 이거? 1970년이었거든. 그러니까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때 마치 포함이 될것 같은데요. 포함이 안 돼요. 그 전에 완공이 됐어. 개통이 됐어, 개통이. 그래서 1970년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6월 모평에 나왔죠. 나왔는데 안할 거야? 아, 당연히 해야지, 그치? 자, 이거와 더불어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도시가 막 팽창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팽창이 못 되게 막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였어? 개발 제한 구역이었죠. 개발 제한 구역이었죠. 그쵸. 뭔가 좀 귀엽게 말한 것 같아요, 방금. 개발 제한 구역이었죠. 약간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자, 잘못 들으신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네. 더 이상 도시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게 첫 시행이 언제 되냐, 이러면요. 1971년에 되거든요. 자, 이것도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출제로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 외에 다목적 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때 많이 만든 게 맞아요. 다목적 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정리해두면 되겠죠?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도 될것 같고요. 수자원 종합 개발하면서 기억해도 될것 같고요. 다목적 댐을 왜 만들었겠어? 자, 결국 경부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결국 서울과 부산이란 말이야. 근데 서울과 부산이 맨날 여름만 되면 막 범람을 해. 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되겠어? 서울과 부산이 범람되는 걸 막으려면은 댐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목적 댐이 우리 수력발전소 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력발전소 주로 많이 어디 있었어요?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에 있었잖아. 특히 한강 유역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여전히 한강 일대와 낙동강 일대에 다목적 댐이 많은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수력발전을 많이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자,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요, 또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더라. 그냥 광역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둘다 하고 싶었던 거야, 둘 다. 성장도 하고 싶으면서, 성장 거점도 하고 싶으면서, 균형개발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으로 너무 인구가 집중되니까. 그치? 그래서 너무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돼요. 수도권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 해가지고, 이때 만든 게, 이때 처음으로 제정했던 게 뭐예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걸 만들잖아. 그렇지 않니? 수도권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 너무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좀 분산을 시키고 싶어. 그렇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저 연도로 따지자면 이제 1982년도인데요. 굳이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여기에 해당되니까, 아, 2차 때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이거와 더불어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다핵 구조화. 다핵 구조화. 다핵 구조라는 게 성장 거점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을 지역마다 핵을 만들어서 뭐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 뭐예요? 지역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했던 거죠. 그 일대 같이 한번 좀 성장을 도모해봐. 균형 개발도 같이 좀 해봐. 지역 생활권. 그래서 얘들아, 다핵 구조라는 말이 나와. 아니면 지역 생활권이라는 말이 나와. 이러면요, 이거는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것. 요새 좀 많이 나왔던 거.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두면 너무 좋은 포인트죠. 그치? 그래서 주요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핵 구조와 지역 생활권, 수도권 정비 계획법 2차입니다. 2차. 자, 3차 때도요, 몇 가지만 좀 보면 돼요. 이제 균형 개발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남동 이매 공업 지역을 중점으로 계속해서 거기만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지역은 성장 안할 거야? 저 우리 남한을 그려봤을 때 남한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요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치. 지금 개발 안된 곳이 어디야? 어디가 개발됐어? 수도권, 남동 이매 공업지역, 개발 안된 곳. 근데 개발할 필요성은 있는 곳. 어디였어? 바로 이쪽이었죠. 서해안 일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산업지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그치. 신산업지대, 새로운 산업을 좀 조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보면요, 우리가 충청도권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당진, 서산, 아산, 그치? 이런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이 다 이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 더 말하면은 새만금, 이것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행된 게 90년대부터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서해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균형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지. 뭐, 요 정도 포인트가 있고요.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자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자주 묻는 건데요.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2차 때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요. 3차 때는요. 도농 통합 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도농 통합 시. 그치? 이거 1995년입니다. 그래서 도농통합시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결국 도농통합시도 균형개발의 일환 아니겠어요? 도시하고 농촌을 합쳐버리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맨날 이렇게 설명하잖아. 자, 이렇게 남양주시가 있으면은 남양주시가 원래 남양주군이었어, 얘들아. 그 서울 동쪽에 있는 지역 있잖아, 남양주시? 뭔지 알아야 돼. 근데 남양주시가 원래 이 부분이 미금시의 남양주군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 미금시로만 이동하고 남양주군은 점점 쇠퇴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를 어떻게 이제 남양주시로 합쳐버리자라는 게 도농통합시였잖아. 이것도 하나의 균형개발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아, 그래서 3차 때 도농통합시가 출범을 했구나라고

아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딱요 정도 포인트.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흐름을. 4차 때는요, 뭐 좋은 건다 나와 있어. 좋은 건다 나와 있는데, 뭐 연도까지는 뭐 문제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3차 때가 여기 92년부터 99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계획은 92년부터 10년 단위 해가지고 2001년까지인데,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수정하면서 이렇게 수정이 된 건데, 네. 어쨌든 4차는 뭐 20년 단위다. 4차부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좋은 건다 나와 있어요. 뭐 통일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4차 때 그래서 뭐 했니?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어요? 우리 2차 때부터 계속되는 핵심은 뭐였냐면은 1차 때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만 계속해서 성장을 했었잖아. 정비계획법까지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수도권에 사람이 몰렸죠. 수도권에 점점점 사람이 몰려요. 균형 개발하고 싶은데 점점점 사람들이 몰려. 심지어 4차까지도, 최근까지도 점점점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은 더더더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수도권의 집중도는 점점점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단한 차례도 우리는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했던 적이 없어요. 늘 인구 비율,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이 증가해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은 50%를 넘어갑니다. 아니, 전 국민 중에서 50%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는 게 이게 사실 말로 하기는 쉬워도 이게 진짜 딱 맞닥뜨린 그런 현실을 보면은 아니, 그 조그만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산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도 수도권에 살고 싶잖아. 왜요? 거기에 인프라가 다 있고 일자리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점점 더 모이는 게 그래서 더 균형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때 시행했던 균형 개발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 뭐였어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했던 게 바로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좀 비슷한 개념이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원래는 수도도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이제 그거는 안 됐죠. 그렇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 안에 있죠. 네, 나오게 되고요. 또,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도를 하는 그런 도시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방으로 왜 사람들이 안 가? 아, 서울과 또는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내가 접근성을 그나마 좀 좋게 해줄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KTX, 고속철도, 그치? KTX, 개통, 첫 개통 이런 것도 다 4차 때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를 물어본다니까요. 이러한 포인트. 그렇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5차. 5차는요, 딱 그냥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이거 나오면 그냥 5차야.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죠, 저출산.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이런 거 나오면은 인구 관련한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해요 이런 거 나오면요. 아니면은 저성장 이런 거 나오잖아. 지금 성장을 좀잘안 해. 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 앞으로 점점점점 줄어들 것 같으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율 더 감소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성장을 해. 이게 좀 걱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겨내야 돼라는 게 되게 핵심 과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포인트만 짚어보면은 아 그거 오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요 정도 포인트.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딱 제가 적어둔 것만 다 기억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나와. 웬만하면 다 나와. 그 이상 나오잖아요? 추론하면 돼요. 아니, 나머지 다 소거하고서, 나머지 하나만 그것만 남으면 그게 또 정답이겠지, 그치?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치? 이 이상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자, 그게 이제 뭐 여기에 나온 내용들과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것도 좀 흐름을 한번 이해해봐, 흐름을.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한계를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돈으로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인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잖아. 그치? 그래서 경부 고속국도 다목적댐 이런 거 건설했는데 참고로 경부 고속국도 이거 몇 년도라고 했어요? 경부 고속도로 몇 년도? 전국간 개통 몇 년도? 1900 70년도, 알겠죠? 1차에 해당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서 서울, 울산, 여수, 포항, 구미 이런 지역들,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자, 1970년대 때 시행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1차 때좀 시작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잘못했다고 볼순 없지. 왜? 아, 우리가 돈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자원 투자를 해야 되잖아. 이제 그쪽이 수도권하고 수출을 하기 쉬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면서도 지금 현재 인구 집중을 이제 만들게 한 그렇게 보면 원인이라고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경부축을 따라서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뭐 대전, 창원, 안산 등의 국가 산업 단지 조성, 그치? 이때도 너무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 이제 수도권 개발해야 되겠다. 이제 서울의 공업 지역을 좀 외곽으로 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장한 지역이 바로 안산이라든지 시흥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업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흐름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흐름대로. 알겠죠? 흐름대로. 외우지 말고, 얘들아. 자, 1980년대 때는요.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죠. 그래서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정확히는 82년부터 91년까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역 생활권을 조성하고 다핵 구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생활권을 조성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제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나온다? 이러면은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수도권에 너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 좀 인구 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치? 그리고 좀 지역별로 좀 성장을 어떻게 좀 달리해야 되겠어? 여기는 좀 과밀 지역이야. 여기는 조금 성장을 더 도모해야 돼. 뭐 이렇게 좀 나누었겠지. 그게 바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과밀화 해소해야 돼요. 과밀화 해소. 자, 그러면서 이제 광양이라든지 영암 등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광양 지역은 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속하기도 하죠. 네. 자, 이런 개발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1990년대에는요. 균형 개발을 위해서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을 고르게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서해안 산업지대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내 해안가 지역들 이때 좀 많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때 같이 시행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왜 충청권이 뒤에서 배우죠? 왜 충청권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였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장 총량제 있잖아. 공장 총량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은 수도권에 들어오는데 좀 제약을 많이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규모가 있는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어디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어? 없겠어?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지역이 많이 공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그러면서 90년대에 더 충청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봐. 그래서, 아, 충청권에서 그래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과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이 크게 성장을 했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일대가 제조업이 발달했구나. 라는 것을 외우지 말고 흐름을 보라고, 흐름을. 그래서 균형 개발이었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는요,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지. 그렇죠? 뭐 주요한 포인트 짚어보면요.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왜 그럴까? 수도권의 공공 및 행정기관을 이전하거나, 그치? 이게 바로 혁신도시. 아니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있는 도시였죠. 그치? 아니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 기업도시. 그치? 그래서 좀 써볼까? 이거는 혁신도시. 아니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냥 세종이라고 할까요? 좀 편하게 세종, 뭐 이렇게 적어도 될것 같고요. 이거는 기업도시 이렇게 볼수 있겠지. 얘들아, 이거 나온 김에 한번 말해볼까요? 아니, 말해보자, 한번. 말해보자. 그치? 기업도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있어? 자, 대답해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이거 해태충원이형.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니까. 해태충원이형. 해태 같은 기업을 충원해주세요. 그치? 해남, 태안, 충주, 원주, 영암. 이 지역이었죠. 그치? 혁신도시도 한번 우리 읊어볼까요? 아,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 얘들아.

원래 혁신적이구나 해서 원주,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홍성 예산 있었죠. 음청 혁신적이구나. 그래서 음성, 진천, 김천, 음천 혁신적이구나. 전라도는 참 혁신적이구나. 전라 혁신적이구나. 전주, 나주, 뭐 전주 붙어 있는 완주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찐으로 혁신적이구나. 진주. 이게 다라니까요. 물론 제주도에 서귀포시도 있긴 하지만 뭐두 개밖에 없죠.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얘들아, 인천은 왜 제외해야 돼? 왜? 애초에 이 혁신도시 만들려는 목표가 뭐야? 목적이 뭐야?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목표잖아. 그치? 그러면은 애초에 수도권에 있으면 돼, 안 돼?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좀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든 혁신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혁신도시가 원래부터 막 도시였던 곳이 아니었던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주라든지 뭐 나주 뭐 이런 지역을 빼면요. 진주 이런 지역을 빼면요. 원래부터 여기가 도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을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를 만들므로써 여기를 더 성장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발전이니까. 그게 바로 균형 개발이니까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최근에. 혁신도시가 보통 201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아, 혁신도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도 좋지만 애초에 혁신도시는 인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치? 전주, 뭐 나주 아니면 진주 요 정도 제외하면은 원주 뭐요 정도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던 곳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래프가 다더 이렇게 치솟을 수는 있겠지. 원래부터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이면 혁신도시 안에서도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기출 문제로 음성 진천 이 부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음성 진천은 아예 원래부터 여기가 도시가 아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혁신도시 하면은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촐락적인 성향을 띠는 혁신도시도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왜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을까?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그치? 균형 개발하려고. 그쵸?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혁신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죠? 뭐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간 불평등인데요. 뭐 한번 쭉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주요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자면은, 얘들아.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좀 짚어보자. 일단은, 지역 내 총생산, 당연히 인구가 많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영남권, 충청권하고 호남권은 뭐 비슷합니다. 뭐 요거를 구분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강원권, 제주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면적도 좀 자주 나오지 않니? 이거는 총생산이고. 면적 같은 경우도 좀 자주 묻죠. 면적은 얘들아, 무조건 영남권이 제일 커요. 알겠지? 영남권이 면적이 제일 커, 면적이. 그렇죠? 보면 제일 넓잖아. 그리고 수도권이 제일 면적이 작아요. 그 다음, 어쨌든 호남권이 두 번째로 크고, 여러분들한테 애매한 거는 묻지 않아. 막 강원권, 충청권 면적 어디가 넓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안 물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제일 낮은 거, 수도권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수도권 면적은 제일 작은데, 또 생산은 제일 많이 하고, 또 인구도 제일 많고, 그치?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인구도 제일 많죠. 저 인구 생산 따라서 갑니다. 수도권 인구 제일 많고 그다음 영남권, 충청, 호남 좀 비슷비슷한데 충청권이 둘다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긴 하죠. 그렇죠? 뭐요 정도 여러분들이 주요한 포인트. 애들아 지금 내가 이거 외우면서 했니? 아니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 면적이야 뭐 암기라고 하면 암기지만 지도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이론대로라면 개념대로라면은 수도권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 일자리가 집중해서 당연히 지역 내 총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호남권이 좀 제일 낮을 수밖에 없잖아. 강원권, 제주권 제외하고. 충청권은 최근 좀 뜨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 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결국, 수도권 영남권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좀 차이점은 그래도 좀 알아뒀으면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발전량은 얘들아,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에요. 근데 판매 전력량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소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 그러니까 왜 판매가 됐겠어? 거기에서 소비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력 생산 공간하고요, 판매 전력량이 동일하진 않아요. 아,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 사례만 한번 보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예요? 그치? 충남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정말 많은데 판매 전력량,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양은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수도권에 판매하는 거죠, 수도권에. 그치? 그래서 수도권에 보면은 경기 지역 생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많이 판매 전력량이 높은 걸 보면은 소비량이 정말 높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네, 판매 전력량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그냥 한번더 언급하고 갑니다. 아마 각주로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뭐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요새는 좀잘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나 재개발 방식의 상대적 특성인데요. 자, 가입니다. 서울시 어디 동산 101번지 어디 지역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요, 1960년대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며 형성된 마을이었대요. 아, 여기 달동네였구나. 근데 그러나 2001년 6월 재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요, 기존의 낡은 집을 전면 철거하고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과거의 흔적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대. 그럼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철거 재개발을 말하는 거지. 철거 재개발. 그치? 그럼 나는 뭐 수복 아니면 보전이겠죠. 근데 뻔하지. 수복 나오겠지. 늘 그렇게 많이 비교를 했으니까. 그치? 자, 서울시, 여러분들 물론 수복 재개발하고 뭐 보전 재개발을 막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치? 뭐 그게 어렵다면은. 보전 재개발은 이제 문화재 같은 거, 유적지 같은 거를 이제 보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북촌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대부분 수복 재개발을 많이 물어봐. 수리하고, 이제 복구하고. 약간 좀 이런 거지. 자, 벽화마을. 대표적인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엔 주택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쇠락된 길을 걸었으나 이후 2006년 도시예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민과 예술인,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벽화 작업이 실시되었더니 벽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관광,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죠. 수복 재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풀 때도 그냥 하나 초점을 가지고 하세요. 저는 실선인 가, 철거 재개발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 투입 자본 규모 당연히 더 많아요. 4번, 5번은 더 낮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을게요. 원 거주민이 이주하는 비율, 재정착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주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떠나는 비율. 재정착률은 당연히 철거 재개발이 낮겠지만 이주율은 당연히 높겠죠. 그치? 토지 이용의 효율성 당연히 높을 겁니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수 있었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그냥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나를 기준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새 시기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 2차, 4차, 5차 중에 하나래, 얘들아. 하나씩 볼게. 그치? 주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뭐인지 한번 보자고요. 가, 수도권의 과밀 완화. 사실 수도권의 과밀 완화는 2차, 4차, 5차 다 해당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죠. 근데 국민 환경, 생활 환경의 개선. 뭐 이것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지방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 복지 수준의 제고, 국토의 자연 환경의 보전. 뭐 이것만 보고서는 이게 몇 차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 얘들아, 넘어가. 두려워하지 마. 넘어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봐봐요. 인구 감소 저성장. 지금 뭐라고 했어? 무조건. 오차. 오차가 나오면은 이두 개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새 AI,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치?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서 밑에 내용 읽어보면은 정말 뭔가 함께 살아가자, 우리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자, 약간 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좀 비교적 최근이구나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자, 21세기 여건 변화. 지금 4차하고 2차 나왔죠. 21세기 여건 변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4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뭐 통합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져서 녹색, 통일, 뭐 개방, 뭐 이런 거 좋은 거 나오면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알겠지? 그럼 나머지가 2차겠구나 이렇게 찾으면은 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여러분들. 그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결국 제가 앞에서 언급한 거다 그대로 나올걸요? 한번 볼래요? 1번. 물론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왔지만 결국 어떤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다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2차 시기의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입니다. 처음 지정된 게. 아닙니다. 1차 때도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고속철도는 언제예요? 4차예요, 4차. 알겠지? 다는 저 성장 거점 개발 방식. 성장 거점 개발 방식 여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1차 때죠, 1차 때. 그래서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돼. 4번. 다는 나보다, 2차는 5차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당연히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주민의 참여도가 높겠죠. 과거일수록 주민이 참여하기가 어려웠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뭐, 외워서 풀기보단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5번. 다 시행 시기는요, 4차는요, 2차 시기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크다. 요건 좀 중요한 포인트지. 형광펜 한번 칠할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크다. 점점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 격차가 점점점 커지죠. 반대로 말하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점점점점 높아진다라는 말이지. 이것 때문에 계속 균형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계속해서 안 되니까 더 균형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더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구나. 안타깝게도. 그치? 정답 5번이었고요. 수능 시험 문제 3번입니다. 뭐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글은 지역 개발에 관한 내용인데, 가와 나는 각각의 균형 개발 또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 중 하나래요. 뭐, 빨리 찾아볼까?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뭐, 이렇게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는요, 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라는 말 자체가 성장 거점 개발이지. 그래서 가는 성장 거점 개발.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낙후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거니까, 균형 개발. 그치?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그치? 그래서, 원래 이 성장 거점 개발하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지. 중심 지역을 개발하면 주변 지역도 같이 성장할 거야. 근데 주변 지역을 오히려 빨아들이면은 어떻게 됐었어? 역류 효과가 발생했었잖아. 중심만 성장하고 주변 오히려 더 낙후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뭐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성장 거점 개발, 상향식이 아니라 나 이렇게 개발할 거야. 하향식이죠. 그렇지? 입니다. 나는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게 맞고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돈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 거점 개발은요, 균형 개발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요. 균형 개발은 성장 거점 개발보다 지역의 형평성을 중시하죠. 정답은 1과 정이 되겠습니다. 4번. 이런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냥 기본 개념 한번 확인하고 갔다. 이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단 하나는 1차, 3차 중에 하나래요. 찾아봤지? 찾았지?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니? 일단, 효율, 사회 간접 자본, 그치. 이런 것들 나왔다. 대규모 공업 기반, 뭐 수자원, 댐, 뭐 이런 것들. 1차와 관련한 설명이죠, 전부 다. 가는 1차입니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3차가 되겠지. 3차에서는요, 신산업지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생활권을 조성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지역생활권이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생활권 조성은 2차고, 3차는 이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지대 조성,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신산업지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구나, 성장을 시키려고 했구나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균형 개발이죠. 그쵸?

가하시행 시기에는요, 수도권과 남동 이미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 거 맞죠?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한 거지. 수도권, 남동 이미 공업지역. 나시행 시기에는요, 동농통합시. 봐봐,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1995년. 아, 이렇게 보면 내가, 선생님, 이거 다 보고 나서 지금 강의하면은, 이거 저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딱 이거밖에 안 물어본다니까요. 원래? 아, 저 억울합니다. 원래 이게 딱 이거밖에 안 물어봐. 그치? 나 이거 문제 안 풀고 여러분들한테 안 냈어도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 기출문제 한번 쫙 봐보세요. 아, 뻔하구나. 물어보는 거딱 이거밖에 없구나. 란다라고 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투자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죠? 강하지 않죠. 강하지 않습니다. 그치? 균형 개발. 성장 거점 개발이죠. 형평성, 효율성. 가와 나의 추진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앞서서도 말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수도권 집중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쵸? 정답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저 앞에 내용 왜잘 정리해야 되는지 알겠지? 딱요 정도 물어봅니다. 자, 5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라와 A에서 D는 각각의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대체적으로 좀 쉬워요. 아, 왜냐면은 인구가 많을수록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총생산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총생산이라고 한다면은 산업, 모든 산업을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2차, 3차, 그냥 모든 걸다 합친 거. 그치? 그게 지역 내 총생산인데, 보면은, 당연히 많은 쪽이 뭐겠어? 수도권. 두 번째로 많은 쪽이 영남권. 뻔하죠. 그럼 다하고 라는 어떻게 구분했어? 충청권, 호남권 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과거부터 현재까지 힌트를 줬잖아. 왜 줬겠어? 충청권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호남권은 꾸준히 성장하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그치?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한 다가 충청권. 저, 라가 호남권이 되겠죠. 뭐, 제주, 강원은 좀 논외로 합시다. 그쵸? 되게 낮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요런 거는, 왼쪽 자료는 좀 쉽게 찾았는데, 오른쪽 자료, 뭐, 요런 것도, 여러분들 막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알아가야 될 주요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면적을 가지고도 풀수 있었을 것 같아. 면적을 가지고 풀었을 때, 제일 넓어요. A가 영남권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영남권이에요. A가 영남권이에요. 그치? 자, B, 제일 좁아요. 제일 좁아요. 수도권이에요. B예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넓어요. 두 번째로 넓어요. 뭐야? 호남권. 저, 호남권. 그래서 D. 그리고 충청권 그 사이에 있죠? C.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면적 가지고도 좀 찾았죠. 그래서 면적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지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아, 영남권이 제일 넓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봐봐요. 영남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옆에 걸쳐있는 지역 보면은 호남권보다 위에까지 걸치는 게 영남권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 영남권 이렇게 딱 그거 보면은 호남권하고 충청권 같이 있잖아. 근데 호남권, 충청권 중에서 호남권이 훨씬 더 넓잖아요. 저 우리가 좀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면적만 봐도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제조업 사업체 수를 본다면은 수 자체는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왜? 수도권은, 선생님, 수도권 그 공장 총량제 아까 그 얘기하면서 공장 좀 많이 충청권으로 내려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충청권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얘들아, 이걸 막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요. 수도권의 공장의 그런 양을 제한한 건 맞지만요. 규모가 있는 공장이야.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은 여전히 수도권에 있을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오히려 보면은 더 수도권에 많이 몰리게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작은 소기업 안에서는요. 뭐 그렇게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좀 어렵다면은 당연히 이두 개가 수도권

충청권 아니면 영남권 둘 중에 하나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두 개는 충청권 아니면 호남권이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또 서해안 신산업지대 조성하면서 또 수도권하고 그냥 거리가 가깝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럼 공장이 더 어디 만들어지겠어? 충청권에 더 많이 만들어지겠다 하면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공연 횟수 하면은 당연히 수도권이죠. 그렇지? 네, 뭐 그렇게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찾는 그런 근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찾았다 끝. 아이 너무 쉽네 이게 아니라 한 번씩 봐봐요. 어떠한 힌트 자료가 있었지? 또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풀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름 더 재밌기도 한단 말이야. 그치? 한 가지 길만 이렇게 추구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그 당황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항상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물론 제일 효율적인 길을 일단 추구하는 건 맞지. 그렇죠? 기억입니다. 다는요, 다보다 면적 대비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를 볼게요. 다는 충청권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죠. 충청권하고 수도권을 비교해 보니까요. 아, 이거 좀 지울까? 수도권하고 충청권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자, 수도권 뭐였어요? 면적 제일 조그만한 B 이게 수도권이었고 그리고 C가 충청권이었죠.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제조업 사업체 수는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C가 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면적 대비 사업체 수가 많은 거는 뭐예요? 충청권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틀린 말이죠.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은근 좀 복잡합니다. 자, 라는 나보다 공연 횟수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라. 비교하면은 영남권이 더 공연 횟수가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프 보면 풀면 되는 문제고요. C는 D보다 1985년 지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뭐였어요? 충청권, D는 호남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1985년도에는 뭐가 더 높았어? D, 호남권이 더 높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최근에,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충청권이 좀 역전을 했죠. 아닌 거고요. 자, A와 B의 수도 지역 내 총생산 비율 차이는요, 2023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을 기반으로 봐봐요. 그치?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거는 수도권에 막 공장이 많아서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제 수도권 하면은 또 생산자 서비스업이잖아. 그러니까 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역 내 총생산 비율에서도 격차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만큼 수도권 집중도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다음 가에서라는요 각각 경기, 대구, 서울, 충남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치? 일단은 이런 거풀때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면은 뭐 발전량을 일단 먼저 볼까요? 발전량이 많은 두 친구가 있죠. 항상 이런 거 보면 4개가 나오잖아. 제가 보면 둘둘 나누거나 1, 2, 1로 나누라고 하잖아. 둘둘 나눠보세요. 많은 거, 적은 거. 많은 게 뭐가 돼? 경기하고 충남이 되겠지. 발전소가 많은. 경기 아니면 충남이야. 그럼 적은 거는 서울 아니면 대구예요. 근데 서울과 대구 중에서 둘다 대도시지만 전체적으로 판매 전력량 자체가 많은 나가 더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가 인구가 더 많은 서울이 되겠구나. 라는 대구가 되겠구나. 자, 생산하는 건 비슷하지만 더 많이 소비하는 거는 가니까 경기가 되겠구나. 다는 충남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발전소를 기반해가지고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화석 에너지 공급량이라고 한다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잖아. 석석천이잖아요. 어디에 더 공급량이 제일 많아요라고 하면은 일단 적은 거, 두 친구. 대구 아니면 서울이겠죠. 뭐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석유화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둘다 적은데, 그 중에서 둘다 대도시라면은, 인구가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쓰지 않겠어요? 화석 에너지를요? 공급량은 소비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C가 뭐가 돼? 서울이 될 거고요. 그치? C가 서울이 될 거고, D는 대구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좀잘 찾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였어?
A하고 B가 은근 많이 헷갈리지 않았니? 근데 우리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얘들아. 얘들아. 화석 에너지 공급량, 1차 에너지 공급량이라고 한다면 1차 에너지 공급량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게요. 여기는 제철수도 있고 석유화학 공장도 있으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되게 많은 충남이 압도적이었어요, 얘들아. 충남이 무조건 1등이었어요. 이제 그다음 2등이 어디였냐 하면은 전남이었거든요. 사실 이것만 기반으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만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A가 당연히 충남이겠지. 그럼 B가 경기겠지 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렸다면은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아. 경기도는 천연가스 화력발전 쓰니까 오히려 석탄 화력발전을 쓰는 충남이 더 오염물질 많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러면서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는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먼저 활용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막 외우진 않아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그냥 사람 많고요. 사람 많을수록 많아. 근데 우리가 일단 외우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1차 에너지 공급량.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A가 무조건 충남이어야지. 그치? 여러분들이 아는, 배운 지식이 먼저 쓰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문제 푼다면은 찾아낸다면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가는 다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경기, 충남 비교하면은 경기가 더 배출량이 많죠. 이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아마 좀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확실한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서울은 대구보다 1인당 발전 양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 양은 비슷한데 인구는 서울이 많으니까 아니지. 시는 B보다 C 서울은요. B 경기보다요.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판매 전력량. 아, 비교해봐. 가정용 어디가 더 많아? 경기가 더 많죠. 네. D는 A보다 판매 전력량 대비 발전량이 많다라고 되는데 D가 뭐였어요? 대구. 그렇죠. D. A가 뭐였어요? 충남. A가 압도적으로. 그치? 아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은 충남보다 판매 전력량 대비 서울은 충남보다 판매 전력량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라고 되는데요. 판매 전력량을 한번 비교해봐. 서울 판매 전력량 얼마 정도? 이만큼. 충남 요만큼. 비슷하네. 근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충남이 더 많죠. 그러니까 충남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죠. 조금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뭐 찾아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오히려 이거 찾는 게좀 어려웠을 것 같아. A, B. 그치? 여러분들 아는 지식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 강의이고요. 여덟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와도 관련이 좀 깊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도시,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대륙의 경제 수준, 이런 거 계속 연결시키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술술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세계 도시와 네, 세계 도시화의 가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화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다시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세계 도시, 그리고 세계 도시 체계까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문제는 우리가 6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뭐 이거는 다 알겠죠. 우리 도시화 곡선에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다 그런 국가들은 거의 다 이제 종착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린 세계지리니까 좀 우리가 챙겨가야 될 그런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인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요거 그래프 요거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수능 완성에 지금 실려 있는 우리 45페이지 보시면 이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즉 대륙별 도시 인구 변화와 그리고 도시화율 변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정말 뭐잘 알겠지만 도시화율이라는 게 전체 인구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같이 봐야지만 그 대륙의 전체 인구 규모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약 50, 한5% 정도 됩니다. 약 55%. 그런데 지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5억 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아시아의 전체 대륙의 총인구 규모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 관계성을 잘 따지면요. 선지를 해결할 때 가끔 도시화율과 도시인구를 주고 전체 인구를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인구와 도시인구 혹은 촌락인구 이런 지표를 보여주면서 그 대륙의 도시화율을 유추해보는 그런 자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변수가 이세 가지가 있을 때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나머지 한 개를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게 그저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기본적인 사고 흐름이죠. 그래서 세개 중에 두 개를 알면 한 개를 아는 거. 우리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프리카도 볼까요?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도시율이 50%가 안 돼요. 지금 약한45%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금 전체 인구가 14억, 1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절반 정도,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러한 도시 인구 규모를 떠올려 보면 약 7억대가 나오는 거. 네,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원래 우리가 인구에서 인구 순유입 대륙 3개 이야기할 때 유럽, 앵글로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세 개는 보통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 많이 모여 있는 대륙이다라고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대륙 세 개를 이야기할 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있는데 이세 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많은 대륙이라서 오히려 돈을 벌러 다른 대륙으로 유출이 일어난 대륙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화율도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함께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개세개 나눠질까 아직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네 잘못된 거고요. 잘 알고 있죠? 우리 도시화율은 50%가 넘는 대륙이 몇 개? 네, 50%를 훌쩍 넘는 거의 70% 이상 그룹군으로 묶으면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70% 이하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45% 정도 나오고요. 아시아가 5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도시화율 7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약간 조금 그 경계에 걸쳐져는 있지만 대략 네, 70%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아유를 자랑하는 대륙은 이렇게 네 개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챙겨가야 될게 바로 뭐였다? 라틴 아메리카였다. 이 라틴 아메리카가 앵글로 아메리카 다음으로 도시아율이 높은 이유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다른 세 대륙이죠? 다른 세 대륙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큰 힌트는요. 다른 세 대륙과는 달리 아주 급격한 도시아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는 앵글로 아메리카 다음으로 도시아율이 높은 대륙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급격한 도시아율이라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아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니까 꼭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자료를 반드시 꼭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올해 2027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과 문제도 풀어봤고요. 실전 문제에서 같이 수록되어 있었던, 새로운 유형의 자료였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꼭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수능 특강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계 도시 규모별 도시 수의 변화를 보시면 이게 도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규모에서 다 도시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 세계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가한 인구도 어디에 더 많이 거주하려고 하죠? 네, 도시라는 공간에 더 많이 거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대륙에서 대부분 도시화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지금 도시 인구수, 도시 규모가 이제 뭐다 다르더라도 도시 규모에 따라 모든 도시의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모에서 도시 수가 다 증가했다는 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수 비율, 그리고 인구 100만에서 5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수의 비율인데요. 도시수의 비율. 그래서 요걸 이제 자료 분석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수록된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거 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양가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수가, 1000만 명이라는 인구, 어마무시한 인구가 사는 도시수가 1945년만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됐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자, 반면에 2025년 되니까, 와, 인구 10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수가 엄청 늘었어요. 전 세계에 37개나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조금 확대해서 같이 보시면, 아시아는요, 지금 1975년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수를 몇개 보유하고 있었죠? 전체 4개 중에 5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2개였겠죠. 네, 라틴 아메리카에 한개 있었나 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에 한개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025년에 전체 37개 중에서 아시아는 60%가 넘는, 네, 비중도 높아지고 개수는요, 20개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개 정도 되겠죠? 네, 2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치면 거의 10배 이상이 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가 비율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시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대륙에서 모두 1000만 명 이상 도시수가 증가했다. 이 선지 어떤가요? 다시 한번 더. 지금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개 대륙에서니 모두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수가 모두 증가했다. 도시수가 증가했다. 맞는 선지죠? 왜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9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쵸? 지금 비율이 줄어든 데가 있기는 있어요. 앵글로 아메리카가 25%에서 5.4로, 라틴 아메리카도 25%에서 16.2로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쵸? 비중은 줄었지만, 이게 아까 4개 중에 1개에 해당하는 25%라면, 이 5.4%는요, 37%에 대한 5.4%잖아요? 그럼 몇 개죠, 여러분? 이거 약 2개 정도 되지 않나요? 그쵸? 계산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히려 2배가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들이 나올 수 있죠. 맞죠?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한 개였어요. 근데 지금 37개 중에 16%라는 거는, 네, 훨씬 더 양은 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에서 1000만 명 이상 도시 수는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유럽은 없다가 아예 생겨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증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00만에서 500만 명 도시 수의 비율도 지금 한번 볼게요. 인구 100만에서 500만 명의 도시 수는 145개에서 558개가 됐네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양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쵸? 4배, 거의 4배까지도 늘었네요. 거의 4배까지 늘었는데, 그럼 보세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19.3%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2025년엔 이 규모의 도시수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비중은 줄었지만,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양은 더 늘었을 겁니다. 왜? 전체 지금 양 자체가 거의 4배가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중은, 네, 한 2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 3분의 1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줄었으니까 양은 늘었겠죠. 그래서 양가 비율 잘 따져보시면서, 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수도, 그리고 인구 100만에서 500만 명의 도시 수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대륙에서는 다 증가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올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수능 특강에서 봤었는데요. 방금 언급했던 그 자료를요, 그냥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보기 좋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한번 세워보시면, 앞에 네 개는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높은 네 대륙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반면에 지금 뒤에 두 개는 지금도 도시화율이 70%가 안 되는, 즉, 가속화 단계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데이터 값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네 대륙 중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다른 대륙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인구 증가도 매우 높죠. 자연적 인구 증가도 매우 높고요. 급격한 도시화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 왜냐면 라틴 아메리카가 출생률이 높은 대륙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출생률이 그렇게 태어난 인구가 또다 도시에 거주해서 살려는 모습, 그래서 과도시화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 다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막다 가려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찾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이 어딘지 찾고 싶어요? 근데 도시화율이 비슷해요. 자, 여러분 도시화율은 여기 봐야 됩니다. Y 투축, 오른쪽 축을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늘 이렇게 친구들한테 테스트 해보거든요. 자,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의 2025년 도시화를 읽어볼까? 그러면 32%, 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읽고 싶은 곳을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단위가 떡하니, 그죠? 억명, 인구 수가 나와 있는데, 도시화율은 여기 가서 읽어야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잘 읽었다고 치고,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 도시화율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도시 인구를 가지고, 도시 인구 알려주고, 도시화율 알려주고, 유럽인지 앵글로 아메리카인지 구별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대륙의 전체 인구 규모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유럽은 7.5억 정도 되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하고 캐나다 합쳐서 약 4억 정도 되잖아요. 인구 규모가 거의 두배 정도 유럽이 많아요. 그러면 도시화율이 비슷할 때 전체 인구 규모가 두배 정도 많은 대륙이 도시 인구도 두배 정도 많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그 높이를 보시면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약 1.8배 정도 높은 위치에 해당한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전체 4억에서 약 85%의 도시화율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요렇게, 한 3점 몇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7.5억에서 75%의 도시화율을 자랑하고 있으니, 예, 요 정도 규모의 도시 인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경우, 도시 인구가 지금, 또큰 힌트가 될수 있는 게 아시아는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전체 인구 규모가 월등히 크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사는데, 그래서 도시화율이 55%밖에 안 되더라도 내 도시 인구가 가장 높은 거. 여기 무조건 아시아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지금 도시화율이 약 50%가 안 돼요. 지금 한 45%, 4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 14억 정도 인구 규모에서 약 45%를 곱하면, 네, 요 정도, 7억 정도의 도시 인구가 나온다는 거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것도 수능 특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실전 문제 1번부터 수능 완성 마지막 도시 문제들, 네, 개념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별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가 나왔습니다. 대륙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맞네요. 자, 오세아니아 빼고 다 찾아야 되네요. 그쵸? 이 오세아니아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워낙에 오세아니아라는 대륙 자체 전체

인구 규모가 다 끌어모아도 한 4천만 명을 좀 넘어요.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막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막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섬 국가들 다 끌어모아도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약간 조금 혼란을 줄수 있거나 그렇게 막 의미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여섯 개 대륙이 만약에 다 나왔다면 네 개, 두개 그룹핑을 했겠지만 지금 오세아니아가 빠졌으니까 세 개, 그리고 두 개,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도시화율 가지고도 우리가 금방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게다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마을을 우리가 아프리카 줄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는 아시아. 자, 그 다음 남아있는 게 가나다, 앵글로 아메리칸지, 유럽인지, 라틴 아메리칸지 구별하는 건데, 도시화율 가장 높은 거, 이제 가하고 나를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그 추세를 봐야죠. 가는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네, 나는 가나다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1등, 2등에 어쨌든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있는데, 가는 일찍부터, 일찍이 도시열이 높았던 앵글로 아메리카. 세 대륙 중에서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유럽이 1등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그쵸. 우리 세계지리 수능 완성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대륙별 도시화율 1위 대륙을 유럽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 라마 다 찾았고요.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대륙별 도시 인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륙별 도시화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대륙별 도시 인구, 그쵸?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인구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도시화율 적용시켜서 그 식에다가 대입시켜서 금방금방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대륙별 전체 인구, 아시아는 48억 정도,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한 15억, 유럽은 7.5억, 라틴 아메리카 6.5억, 앵글로 아메리카 4억, 오세아니아 0.5억 정도.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좀 빨리빨리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시켜서. 항상 지금 현재가 중요하긴 해요. 네, 지금 현재를 한번 보시면 A라는 대륙은, 네, 지금 도시 인구만 26억 정도 나와요. 여러분. 그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거기도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만 26억 나온다는 거는 여기 전체 인구가 어마무시한 네, 아시아라는 거죠. 아시아. 자, 그다음에 이제 B, C, D, E. 뭔가 고만고만 고만고만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추세를 봐요, 추세. 이거를 지금 과거 자료부터 지금까지 같이 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 지금 현재 데이터 값만 보면 구별 못 합니다. 특히 이거 구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대륙보다 이 1950년에서 2025년에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대륙은 B 아닌가요? 그렇죠? B가 제일 많이 증가했죠. 그 말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출생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거 맞죠? 그럼 남아있는 걸 떠올려 보세요. 남아있는 게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인데, 자, 이세 대륙 중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다 도시화율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떠올려 줘야 된다? 네, 그 대륙의 전체 인구 규모를 떠올려 줘야 된다. 자, 유럽 7.5억 정도, 라틴 아메리카 6.5억, 앵글로 아메리카 4억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러면 도시화율이 비슷할 때 도시 인구가 작다는 거는 아, 그 대륙의 전체 인구 규모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남아 있어요. 유럽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남아 있습니다. 유럽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남아 있을 때는 또 쉽습니다. 왜? 추세를 보면 돼요. 지금 아프리카 못지않게 인구가 급격하게 상승한 C가 있고요. 그렇게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네, 도시 인구

또 마찬가지고 크게 증가하지 못한 네, D가 있습니다. 어디가 유럽일까요? 그쵸? D가 유럽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도시화율은 높지만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E까지 가나다라 마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다 찾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문제를 못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럼 다 찾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2025년 평균 임금 수준이 높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네, 선진국이 뚜렷한 선진국 미국, 캐나다가 있으니까 평균 임금 수준 높겠죠. 정답이 1번으로 아주 빠르게 나왔습니다. 약간 이럴 때 허망하죠. 그럼 선생님, 가나만 찾았으면 우리가 이거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보셔야죠. 자, 그다음 다와 라를 가볼게요. 유럽은 아시아보다 1990년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990년에 도시화율 아시아 얼마 정도죠? 네, 지금 약 30% 그냥 대략적으로 할게요. 자, 아시아 유럽부터 적을까요? 유럽은 1990년에 이미 도시화율이 벌써 70%입니다. 근데 아시아는요, 도시화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자, 1990년에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여기서 계산할 필요도 없었네요. 여기서 그냥 유럽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다른 자료를 봤는데, 이 오른쪽에 도시 인구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죠? A가 아시아인지 D가 유럽인지 제대로 찾았니?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대로 찾았으면, 자, 다가 유럽이고, 라가 아시아니까 그냥 눈 뜨고 확인, 아시아가 이때도 많았네. 워낙에 전체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시화율은 30%밖에 안 돼도 도시 인구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다음 A는 C보다 1950년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A하고 C를 제대로 찾았냐? 이거 물어본 건데, 자,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제대로 찾았니? 그러면 이거를 여기 와서 적용을 시켜봐. 이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1950년 데이터 보시면 뭐 누가 봐도 라틴 아메리카가 1950년에도 월등히 높네요. 그래서 C가 더 높았습니다. 3번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D는 B보다 마찬가지로 D와 B를 잘 찾았어야겠죠? 유럽과 아프리카 비교하는 건데요.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까요? 이게 높으면 저개발국인데,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E의, 자, E가 앵글로 아메리카였죠? 앵글로 아메리카의 2025년 출락 인구는 마의 2배 이상이다. 마가 아프리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인구보다 앵글로 아메리카 인구가 훨씬 더 낮고요. 그리고 출락 인구도 많이 분포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마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시기별 연평균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X축도 보시면 X축도 자,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이고요. 그다음에 Y축도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시기별 연평균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인데 그세 국가가 어디냐? 자, 지도에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죠? 일단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인도예요, 여러분. 여기 방글라데시가 아니에요. 방글라데시는 여기 그 사이에 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두개 합쳐서 뭐죠, 여러분? 네,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일본. 그래서 가끔 분명히 세 국가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 다섯 국가 아니에요. 뭐 이런 친구들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게이세 국가의 데이터가 여기서 각각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부터 한번 보시면 가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쵸. 과거나 지금이나 이 나와 다에 비해서 일찍이
도시 인구 증가율도 그리고 촌락 인구 증가율도 낮은 편이죠. 이 Y축도 그렇고요. 그죠? Y축. 그다음에 X축도 그렇고요. 이미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그쵸? 자, 그래서 X축도 마이너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촌락인구 증가율도 도시인구 증가율도 전체적으로 낮고 심지어 마이너스다? 네,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가는 일본의 데이터입니다. 가는 일본의 데이터. 그럼 나하고 달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나하고 달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자료잖아요. 이 데이터에서는 현재 자료인데 나는 촌락인구 증가율도 도시인구 증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X축도 그렇고 Y축도 그렇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쵸?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나보다 도시인구 증가율이 낮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시면 나에 비해서 도시인구 증가율도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촌락인구 증가율도 나보다도 높아요. 심지어 나 같은 경우에는 촌락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있거든요. 근데 다만 어떻죠? 다만 X축, 촌락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에 있죠. 야, 촌락에서도 아직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여전히 1차 산업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인구도 지금 가나다 중에 다가 이래저래 가장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본은 찾아냈고, 인도하고 말레이시아 중에 어디가 1인당 GDP가 낮은 더 저개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인도하고 말레이시아의 그 경제적 특징을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전형적인 이제 급부상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말레이시아 뭐 국제학교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 친구 말고요.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태고요. 다가 네, 여전히 촌락인구든 도시인구든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구 1위 국가 됐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가나다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2025년에 촌락인구가 도시인구보다 많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촌락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많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촌락인구가 도시인구보다 많다. 이거를 수치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적어보세요. 도시화율이 50% 미만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일본이. 자, 그다음 나는 말레이시아인데 1960년에서 65년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지금도 종착 단계가 아닐 텐데 이때 종착 단계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다는 인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시인구가 촌락인구보다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데이터 한번 보셔야죠. 자, 1960년에서 65년 요 데이터 한번 보시면 다가 촌락인구는 네, 2% 정도 전체 인구에서 그리고 도시인구는 네, 그래도 3%대. 그래서 그래프 읽어주시면 도시인구가 촌락인구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선지였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방금, 주의하세요. 일단 별표 치시고. 이거 혹시 답을 3번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뭐만 읽었다? 각각 촌락 인구 증가율하고 도시 인구 증가율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2%, 3%인데, 그러면 그 전에 뭐 생각해야 되겠죠? 이 시기에 인도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이 살고 있냐를 생각해야겠죠? 지금 인도가요, 지금도 도시화율이 50%가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도시화율이. 그러면 이 시기에는 훨씬 낮았겠죠, 도시화율이. 선생님 알기로는 40%도 안 됐거든요? 30%대예요. 그러면, 인도의 그 도시화율이 만약에 40%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좀 낮춰서 40%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60%가 촌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인구의 40%가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촌락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쵸? 아마 이게 더 낮았을 거예요, 도시화율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촌락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촌락 인구 증가율이 도시 인구 증가율보다 낮더라도 실제로 증가한 인구는 촌락에서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2% 느는 거하고 10만 원에서 3% 늘은, 물론 선생님이 좀 극단적으로 적긴 했어요. 어디가 더 많이 늘었죠? 그쵸? 100만 원에서 2% 느는 게더 많이 느는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인도에 어디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생각해야 돼요. 촌락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은 낮더라도 여기서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런 선지에서 헷갈린다? 그럼 넘어가세요. 더 확실한 답이 있을 테니. 4번. 나는 가보다. 말레이시아는 일본보다 이 시기에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 수가 많았을까요? 물론 말레이시아도 인구가 많고 일본도 인구가 많은데 당연히 선진국은 이걸로 특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 뭐 회계나 법률이나 광고, 이런 뭐 기업 활동을, 대기업 활동을, 그리고 기업의 본사 활동을 도와주는 기능은 일본이 훨씬 더 특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인구 1억 넘고, 여기도 인구 대국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5번을 볼게요. 다는 가보다 이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고 했는데, 약간 허무하네요. 우리 인도하고 일본을 비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네. 지금 인도가 높은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 현재, 다죠? 다 이게 플러스인데, 그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둘다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다에서 기본 덩어리 값도 크고, 증가율도 플러스니까 더 많은 인구가 증가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약간 허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 찾았고요. 우리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 변화이고요. 자,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뭐를 잘 보라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촌락 인구 변화하고 도시 인구 변화가 단위를 보시면 단위가 없어요. 네,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고, 이게 지금 1960년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의 출발점, 1960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시면 지금 2023년 값이 촌락 인구 변화에서 거의 450 이렇게 적혀 있죠? 그쵸? 왼쪽에 읽어보시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1960년에 비해서 지금 2023년에는 4.5배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 인구. 자, 가는 더 무섭네요. 자, 가를 보시면 도시 인구는 1960년이 100인데 워낙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100이 맞아요. 100인데 이때 거의 뭐 5천입니다. 거의 5천. 뭐예요? 네, 도시 인구가 50배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도에서 여기가 어딘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어려운 지역들은 아니고요. 우리 늘 해왔던 여기 독일이죠? 그리고 여기 인구에서도 언급되었던 티르키예.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저번에는 케냐 본것 같은데 여기는 탄자니아. 예, 이렇게 탄자니아. 네, 적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죠? 지금 촌락 인구가 그리고 도시 인구가 이렇게나 다른 두 국가에 비해서 크게 성장했다는 거는 전체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다. 아, 출산율이 매우 매우 높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우리 탄자니아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달을 보시면요. 촌락 인구 변화도 그렇고요. 도시 인구 변화도 그렇고요. 촌락 인구는 심지어 감소했죠? 네, 지금 100보다 낮아졌습니다. 1960년에 비해서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인구가 변화가 없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유럽. 독일의 사례가 된것 같고요. 이렇게 나 자연스럽게 중간값 주고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가는 1950년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에
1960년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잖아요.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는 거네. 도시화율이 50% 이상이에요 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프리카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사실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런 값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프리카는 지금 전체 평균 자체가 도시화율이 50%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1960년에 됐을까요? 됐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나의 총인구는, 튀르키예 총인구는 2023년이 1960년보다 많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촌락 인구는 거의 1960년하고 2023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늘다가 다시 이제 거의 제자리로 왔는데, 그러면 촌락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100에서 100으로 간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도시 인구는요. 지금 100에서 700은 된것 같은데요? 도시 인구는 예전의 도시 인구에 비해서 7배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를 더한 전체 인구는요? 당연히 성장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예, 정답은 2번이고요.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만 이루어지면 전혀 어렵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2023년 1인당 GDP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GDP를, 네, 우리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의 그래도 대표적인 공업 국가 중에 하나인 튀르키예 비교했으니까, 튀르키예가 더 높겠죠. 튀르키예. 자, 그 다음, 나는 다보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이르다. 여러분, 도시화 가속화 단계를 다른 말로 고쳐서 잘 적어 보시면, 네, 산업화 시기죠.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를 물어본 거니까요. 당연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인 튀르키예보다는 훨씬 더 진입 시기가 이르게 나타났겠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 더 이르다. 자, 5번. 다른 가보다 2023년에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하다. 여러분, 이촌향도 현상을 대변하는 단계가 어디죠? 네, 가속화 단계죠. 짝꿍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하고 5번은 결국은 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같이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촌향도 현상이 지금 활발한 곳은 네, 지금에서야 지금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도시의 인구가 몰려드는 탄자니아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고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 아주 수월하게 여러분들 그 문제 풀 수가 있는데요. 세계 도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 적어도 이거는 좀 알자라는 거 아주 빠르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최상위 세계 도시 몇 개? 세 개. 뉴욕, 런던, 도쿄는 머릿속에 쏙 넣어주시고요. 상위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가 뭔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다른 도시들을 비교를 할 테니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계 도시 체계도 세계의 교통통신의 발달,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더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던, 도쿄, 뉴욕 상당히 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는 바로 또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가해서 다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와, 나 여기 왜안 갔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 여러분들도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네, 뉴욕. 근데 거기 말고도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수료 완성 문제 풀면서 약간 좀 황당했었는데, 당황했었는데, 왜냐면 분명히 이 도시들을 다 다녔는데 확인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기본적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 있는지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린 지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걸 보시는데 이제 우리 위도 경도값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쫙쫙 이게 지도에 그려지는 친구들이 많아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우리 경도, 영도는 네, 런던,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이 선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네, 값이 커지는데 동경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값이 한번더 커지는데
네, 석영 값입니다. 그래서 동경 180도하고 석영 180도가 만나는 선이 날짜 변경선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의 편의를 고려해서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쨌든 지금 가를 보시면 위도 값은 북위 35도예요. 우리 서울의 위도 값이 서울이 위도 북위 37도 정도 나오거든요. 37도? 부산이 한 34도, 35도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쯤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경, 경도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서울의 경도 값이 한 128? 그리고, 그죠. 128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우리 독도보다도 더 약간 오른쪽에 있다. 근데 되게 유명한 도시야.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도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에 되게 중요한 도시가 있는 거지. 세계적인 도시. 바로 도쿄죠. 자, 그다음에 유럽의 이 국가에서 이제 제작을 해준 진짜 진품, 제일 유명한 진품은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 북위 40도. 우리 서울보다 살짝 위에 있지만 온대기후가 나타나고요. 석영 75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주 언급되는 그 라인입니다. 우리가 석영 75 그러면 이 뉴욕에서 칠레 지나가는 이 라인, 우리 기후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외우는데 여기가 바로 뉴욕. 자, 그다음에 이제 단은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 축소판인데 에펠탑에서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위도 때는 상당히 높죠. 런던하고 비슷합니다. 런던의 위도가 북위 50도인데, 런던하고 비슷한데 살짝 아래쪽에 있고요. 그런데 경도 값을 보시면, 런던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살짝 오른쪽에 아주 유명한 도시, 이제 런던 못지않게 유명한 도시, 바로 파리가 되겠죠. 네, 런던이었으면 0이라고 나왔겠죠? 네, 경도 값이. 그래서 도쿄, 뉴욕, 파리인데, 실제 모습 선생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선생님이 찍어온 거고요. 왼쪽에 도쿄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 에펠탑을 선생님이 여러 번 봤는데도 이걸 왜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한번 꼭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대학생 돼서 배낭여행 때꼭요세개 3종 세트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도쿄, 뉴욕, 파리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일단 도쿄인데요. 도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프랑스의 얼일리는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나는 뉴욕이었습니다. 앵글로아메리카 위치한다. 정답이 2번이었네요. 정답이 2번이고요. 자, 파리에는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한다. 이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통합까지도 지향하는 그러한 경제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본부는 여러분 브뤼셀이라고 들어봤나요? 벨기에 브뤼셀? 그죠. 여기가 이제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삼권 분립, 이것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추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가 있는 곳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재판소, 그러니까 이제 법의 역할을 하는 곳은 룩셈부르크에 있어요.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가 속한 국가는 다가 속한 국가보다 선업화의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자, 다가, 파리. 네, 유럽이잖아요. 아시아에 속한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가에서 다는 각각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이거 자주 나왔던 선지인데요. 수도 맞고요. 수도 맞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세계 1위 도시, 뭐 세계적인 도시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도 아주 쉬운데요. 우리 한번 바로바로 끊어서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은 세계 도시인데 세계 도시는 주로 세계적인 교통통신망의 핵심적인 결절지, 교차 지점, 만나는 지점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정보가 모이는 그런 곳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당연히 맞죠. 그다음 니은. 세계 도시 체계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계층성이 강화된다. 그렇죠. 자주 만나다 보면 누가 잘났는지, 누가 좀 모자라는지 이게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니은 맞고요. 그다음 최상위 세계 도시하고 하위 세계 도시의 도시 수를 비교했는데요. 백화점이 많냐, 편의점이 많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고차로 가면 갈수록 개수는 줄어들어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위 세계 도시는
꽤 많아요. 우리 서울도 하위 세계 도시에 속한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수는 리을이 훨씬 많고요. 리을은 디귿보다

아, 동일 계층 간의 평균 거리가 멀다. 자,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띄엄, 띄엄 이렇게 있잖아요. 거리는 네, 요거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띄엄띄엄 있어요? 편의점이 띄엄띄엄 있어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지리 보드게임의 일부이고 가장 먼저 도착점에 도달한 참가자를 고를 건데요. 여러분들 이 규칙 잘 보세요. 맞추면 앞으로 두칸 전진이고요. 틀려도 한칸 전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결국은 문제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지금 지도뿐만 아니라 위에 도시 다 적혀 있어요. 도시 다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먼저 여기다가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이 도시의 외곽에는 라데팡스? 라데팡스는 런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거죠? 프랑스 거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답해야 되고요. 요하네스버그는 예, 사헬 지대하고 매우 멀리 있습니다. 요것도 아니옵니다. 두바이는 네, 요거 착각하는 친구도 꽤 있을 텐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이고요. 두바이는 수도가 아닙니다. 요것도 또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파벨라? 파벨라는 브라질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요것도 또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요거 지도만 보고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 생각하면 안 돼요. 요것도 또 아니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삼바페 카니발 매우 유명하죠. 예라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해 보셨을 때, 가장 빠르게 정답에 도착하는 친구는요, 요거는 선생님이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해 봤죠? 무가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아니오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한번 적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도시 문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식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니지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2회. 30문제씩 두 번 풀었으니까 60문제는 풀어보신 거예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문제 풀고 오면 더 좋고요. 선생님 문제 하나하나, 예, 문제 풀 때마다 가끔 연관된 것도 설명을 해드리니까 문제만 풀고 넘어가 마시고 약간 쫙쫙 흘려듣기도 해서 본인이 필요한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 환경이죠. 그 다음에 코뿔. 그래서 이 U자로 보면 안 돼. 얘가 코고 얘는 U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U예요. U. 코를 골라야 되지. 답은 1번. 약간 되게 복잡한 히라가나의 그런 좀 느낌이 있어. 얘는 뭐지? 요가 되는 거죠. 요. 요. 요. 유. 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후. 어, 되게 복잡하다. 그치? 얘는 뭐지? 오. 오, 그니까, 2, 5죠. 2, 5. 뭔가 되게 계속 비슷비슷하면서 계속 달라지는 약간 혼란, 혼동하기 쉬운 그런 가타카나 글자들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밑줄진 부분의 표기입니다. 자, 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노아입니다. 노아, 없어요. 도어 보면은 노어. 이게 노아, 뭔가 장음이 될 테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장음은 없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다 히라가나 처리네. 히라가나 볼게요. 탁상입니다. 탁상. 이게 왜 탁상이랑 이렇게 헷갈리냐면, 잘 봐봐. 이 쿠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글자가 뒤에 사행이 오잖아요? 그러면, 쿠라고 하는 게, 쿠라고 하는 게 사행 앞에서 우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일으켜. 이런 거 배웠니? 사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 그 볼게. 각세 이런 거. 이 학생 우리 발음할 때 각세, 가, 쿠세이 이렇게 안 하지. 각세 이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써요? 각세.

하고서 이 우몸이 탈락해버려. 까크, 우몸이 탈락해버려. 까크세 하고 장음이 돼. 장음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럼 까크, 세, 까크세, 까크크크크크. 까크, 세. 까크세 이렇게 발음해요. 까크크크크. 까크, 까크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약수속구라고 안 해요. 야, 크크크크크. 우몸 탈락돼? 속구. 이거는 그대로 우몸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우몸. 왜? 사행 앞에. 사시스세소, 사시스세소. 요런 내 앞에 오는, 아, 이거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사시스세소가는 요 앞에 오는 사행 앞에 오는 쿠말이야. 이 아이들이 우몸이 탈락의 현상이 된다는 거죠. 약속극. 각, 각세. 닥상. 닥크크크. 닥상. 크. 쌈. 닥상.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게 초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만약에 이대로만 발음해보면 얘는 S 발음이 돼야 돼요. 따라오니까. 정직하게 발음해봐. 탓산이에요. 탓산. 얘는 타크크크. 얘는 타스스스. 탓산. 탓산. 무슨, 인도형. 탓산. 이런 느낌이 들잖아? 여기는 타크크크. 탁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수능에서 뭐 이게 우몸 탈락이 있네, 없네,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발음이 혼란스러울 때, 아, 얘는 우몸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크크크, K만 발음됐었어.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유학교, 중학교. 이게 맞네요. 답은 1번, 3번. 공개츠죠. 이번 달. 공개츠. 가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월자를 가츠라고 읽을 땐 그럼 언제야?를 생각해 보면 숫자가 붙을 때. 1월부터 12월, 아니면 정월. 정월은 뭐 1월이지 뭐. 시오가츠, 이치가츠, 니가츠, 상가츠 할 때, 가츠, 그때 가츠를 붙이고, 개월, 양을 얘기할 때, 1개월, 2개월 하는 식으로, 양을 얘기하거나, 공개츠, 센개츠, 라이개츠라는 식으로 시기를 얘기할 때는 개츠라고 있습니다. 공개츠. 자, 킨요비예요. 킨요비 아니고 킨요비노 산지니 아이마소. 금요일 3시에 만납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박 찾아보자, 박. 자, 박 문제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그런데 이제 박안 나오면 뭐 나와? 한자 읽기. 박 대신에 나오는 건 한자 읽기예요. 근데 한자 읽기 문제야, 이것도 사실 박은. 왜? 한자가 나오고 읽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난 그이 전전 강에서 3번 문제 풀어드릴 때 그때 이 주소하고 뭐가 많이 나오고 그랬죠? 수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수업과 주소는 진짜 매일매일 나온다고 지금 나왔네요. 자, 하여간에 우유를 에이 이 니혼 어? 왜 이게 뭐야? 책도 아닌데? 간을 꼭인 거. 근데 우유가 가늘고 길어? 여러분, 가늘고 길어요. 우리가 우유라고 하면 이렇게 밀크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우유병도 이것도 우유 밀크 써볼까? 이것도 우유겠지만 약간 우리 우유팩으로 생긴, 근데 우유팩은 나못 그릴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을 해버려서. 네, 우유팩, 이렇게. 우유팩. 이렇게 생긴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늘고 길잖아. 그래서 다 뭘로 세? 가늘고 긴 걸로 세는 거야. 자, 가늘고 긴 것이 비단, 우산, 연필. 이런 것만 세는 게 아니라 신칸센? 에? 신칸센처럼 그렇게 큰 것도 다이 아니에요? 다이? 몇 대, 몇 대? 근데 다이가 아니라 신칸센이나 전철 같은 것도 여러분, 치카테치 이런 것도요, 이렇게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혼으로 셉니다. 자, 주우쇼입니다. 주우쇼. 아니, 잠깐만. 이거 규, 으, 뉴, 으. 규, 으, 뉴, 으. 네 박이죠? 주우쇼. 봐봐. 벌써 나왔어. 주우쇼. 세 박이잖아. 갈렸잖아. 4고 3이니까. 그러니까 수업과 주소는 진짜 많이 나와요. 수업, 주교, 주교, 그죠? 주교, 여기는 이것도 세봐. 갑자기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얘하고 이 주소하고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봐봐. 기출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할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마인드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슈, 으, 맞지. 자, 답 나왔다. 답 2번이다. 왜? 여기 4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 여기가 3개. 자, 교우시츠 갑니다. 교우시츠. 교우시츠. 4개. 그 다음, 슈우깡. 슈우깡. 슈우깡. 4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석을 해보면, 주말엔 어딘가 가세요? 라고 묻는 거고요. 4번은 켄타쿤의 교실은

어디입니까? 습관을 가이르 바꾸는 것은 무스카시 됐어. 어렵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갈게요. 자, 고노몬다이와 도테모. 이 문제는 무척 어렵다 싶다. 무스카시, 야사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오모이, 무겁다. 카라이, 맵다. 아카루이, 밝다. 코마카이, 째째하고 세세하다. 이것도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뭔가 지협적인 느낌으로. 예, 그런데 야사시 둘 중에 하나겠네요. 여기는 근데 치치와 아빠는 나의 아버지죠. 치치 오또오상 아니니까 치치와 남 앞에서 부르는 나의 아버지 치치와 이모토니와 야 우리 아빠는요 내 여동생한테는요 이츠모 항상 고마카이 야사시 그치 상냥하다가 맞겠죠.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런데 야사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코에가 야사시, 뭐, 상냥한 목소리. 아, 목소리가 되게 상냥하다, 착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야사시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이 착하다에 좀 많이 꽂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냥하다라는 말은 착한 것보다 조금 더좀 범위가 좁은 말이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야 되게 착하다 너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착하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지고 너무 고마워 선생님 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너 진짜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착하다 있죠. 다 야사시 이랬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착하다가 일본말로 뭐지? 야사시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갑니다. 야마다상와 카오와 고아이가 얼굴은 되게 막 무섭게 생겼어 막. 어? 그런데 야사시 히토다. 야사시 글자 보세요. 이 글자. 야사시 우리 앞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죠? 네, 앞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쉽다 갑니다. 야사시 깐지나라 가게 쉬운 한자라면 쓸수 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이거는 잘안 나왔어요. 나니나니 니 야사시예요. 나니나니 니 야사시. 시젠 니 야사시 자연에 상냥하다. 즉 자연 친화적이다.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극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미도리와 매니야사시. 초록색은 눈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칠판도 초록이죠? 눈에 되게 피로감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칠판을 다른 걸로 쓰면은 더 쨍하게 잘 보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검정. 그지? 흑백의 대비 확 돼가지고 잘 보일 것 같은데, 장시간 봐야 되기 때문에 초록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맞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수능완성 이유 한번 볼게. 여기서도 이 야사시 중에 뭐가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뭐였죠, 이거? 녹차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일본 지금 녹차가 붐이래요. 그래서 엄청 많이 수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녹차가 그러냐라고 했더니, 일본 녹차의 대부분은 왜냐 하면, 사람이나 사람의 몸이나 환경에 되게 친화적이라는 거. 니 야사시 하면서 배웠습니다. 강쿄니 야사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강쿄니 야사시, 미도리니 야사시. 시젠니 야사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다 야사시 보통 붙는다. 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겠죠. 자, 5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아래 에 케야노 덴키가 가가가가가 그러면 벌써 뭐가 된다는 거야? 타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토르, 우케르, 히쿠, 카케루 다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네요. 가는 자동사가 와야 돼. 지금 타동사라고 했니? 자동사가 와야 된다고. 왜? 목적어를 취하는 게 타동사잖아. 오 토르, 오 우케르, 오 히쿠, 오 카케루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전기가, 즉, 방 전기가 켜져 있다, 불 켜져 있다, 그 얘기예요. 소우다네, 나레까 이르노까나, 누군가 있는 걸까? 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인어 授業はどう? 스페인어 수업은 어때? 라고 했습니다. 무즈카시크테, 도테모 쯔이데이케나이요. 쯔이데이케나이, 쯔이데이케나이는 그냥 통으로 외우자. 쯔이데이케나이는 따라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진짜 못 쫓아가겠어, 그 얘기예요. 야, 진짜 너무 어려워. 못 쫓아가겠어. 이렇게 할 때, 찌되게나요. 자, 그래서 이 츠쿠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럼 츠쿠를 좀 보자는 거야. 우리가 7강 수능 포인트에 츠쿠를 뭘 배웠냐면, 붙다, 켜지다, 깨닫다, 비용이 들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자, 츠쿠에노 나마에가 쯔이데이르. 츠쿠에니 나마에가 쯔이데이르. 선생님도 이거 많이 했는데, 신학기가 되면 책상에 이렇게 쓰면 막 옮겨댕기고, 뭐, 높이가 안 맞네, 어쩌네, 막, 애들이 막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이름을. 이건 누구 책상이다. 그러면 이제 자.

자리 옮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반은 다 들고 옮기기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자, 스쿠에는 엄마가 쓰이데르. 스쿠에니 그래서 신학기 되면 이름이 내 이름 여기 붙어 있네. 붙어 있다. 자, 냉기가 쓰이데르더니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데 나래 모 이나 갔다 아무도 없었다. 자, 세 번째 누리카에다 또 돼. 환승한 다음에 기가 쓰이다. 깨달았다. 키가 츠크. 이거 키가 츠크라고 하는 어떤 관용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래요. 다카쿠츠키 마스네. 그거 참 비싸게 뭐 맥히네요. 비용이 드네요. 비싸게 드네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카쿠츠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츠크를 뭘로 바꿔요? 타동사로 한번 바꿔보면 나마에오 츠케르. 무슨 말이야? 이름을 붙이다. 우리 집 강아지한테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진순이. 진돗개라서. 진순이. 또 남아요 츠케르 진순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남아요 츠케르 자 냉키요 츠케르는 뭐야 전기를 켜다 불을 켜다 여기는 켜지다 여기는 켜다 그 다음 키요 츠케르 키요 츠케르가 뭐야 정신 차리다 키요 츠케테 크다사이 오키요 츠케테 조심해 가세요 이런 거 츠케르 네당오 츠케르 이건 츠쿠 타카쿠 츠케르 비싸게 먹이다 가격을 비싸게 치다 이런 표현 되겠죠? 네, 드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좀더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좀 약간 편집증적으로 찾아봤어요. 기출문제에서, 다 대수능이잖아? 여기만 6모고, 이번에 본 거. 대수능이나 이번 최근 모의고사. 최근, 지금 올해 본 6모에서도 나왔던. 아토니 쯔이데키테 뒤에 붙어와. 나 따라와. 그 얘기예요. 자. 카레노 아토니 쓰이테 이때 크다사이. 자, 22년 된 수능에 아토니 쓰이테. 카레노 아토니 쓰이테. 카레니 쓰이테. 카레노 아토니 쓰이테나 카레니 쓰이테나. 그치. 다 뭐예요? 나 그의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의 뒤를 따라 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를 따라오다. 그 얘기고요. 카레니, 아토니 쓰이테 그때? 아, 이거 그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비슷해가지고 말을 막. 이건 다음에. 나중. 뒤. 다음이죠? 여기는 뒤에 따라와 그 얘기고 여기는 그 사람 뒤를 따라오라는 거죠. 자, 소렌이 쯔이데와 와타시는 호우 데시라메마스. 이 데는 뭐야? 주체죠. 우리 쪽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이 쯔이데가 뭘까요? 어바웃이야. 어바웃 소레예요. 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죠. 센세노 아토니 쯔이데 이때 크다사이. 선생님 뒤따라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 와타시 그럼 와타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센세노 아토니 쯔이데 선생님 다음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나중 뒤 다음에 이 아토가 또 쓰이네요. 시라나이 히토니 쯔이데 뒤 모르는 사람을 따라서 이때와 이케마센 가선 안 됩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아주 진짜 옛날이다, 그지? 자, 수가쿠노 주교니 쯔이데 수가쿠노 주교니 쯔이데 하면은 수학 수업에 대해서인데 그게 아니라 쯔이데 이케나이는 뭐야? 따라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미 나오네요. 2014 대수능. 선생님,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인가요? 너무 오래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수능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게 쓰이때라는 거예요. 자, 따라오는 것도 있고 대서라는 것도 있고 여기도 보면 선생님 뒤따라 모르는 사람을 따라 그다음 수학 수업을 못 쫓아가겠다, 못 따라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요런 이 느낌을 좀 찾아보라라고 생각하면서 츠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고슈잉입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본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찾아왔어. 이거 약간 사진 먼저 볼까? 고슈잉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나요? 고슈잉이 뭐냐? 봤더니 이런 거야. 신사나 절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어요. 되게 아날로그지. 이게 다 도장이거든. 그래서 이게 도장을 이렇게 중간에 찍고 그다음에 글씨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도 그려주는 그런 어떤 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확 멋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서예한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 고슈인쪼예요. 이 수첩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것만 받아. 일본은 약간 스탬프 모으는 그런 문화 있잖아. 이 스탬프첩 같은 거를 이 수첩 같은 걸 들고 가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장도 찍어주고 글씨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슈인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시잉어 시테이마스카?

쉐인을 알고 있나요? 고슈인와 오테라야 진자오 오마이리시타 아토니 마이루가 마이리 오마이리 참배죠. 그러니까 신사나 절에 가서 참배한 후에 오시데모라우 찍어주시는 그 아까이 인쇼노 코토 데스 도장입니다. 인장이에요. 아까 봤지 그거? 제 오마이리가 오왔다 아토니 그래서 참배가 끝난 다음에 고슈인쪼 또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슈인 수첩이라고 하는 작은 노트와 같은 것을 건네면은 오시데모라면서 찍어받는다는 거야. 아까 그렇게 수첩. 근데 그노토키 이때 오마이리시타 히토 이때 내가 그 참배를 한 날과 그 다음에 오테라야 진자노 나마에 그쵸 내가 어딜 갔는지 뭐 예를 들면 아사쿠사라든가 뭐 이런 데 갔어요. 센소오지 같은 데 갔어. 갔으면 그런 센소오지나 신사의 이름 등을 함께 카이떼 뭐라고 아까 그 쓰고 계셨잖아요. 써받는 경우도 할수 있다. 써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다 또 우츠쿠시 에오 카이테 그리루 여기는 막 그림도 이렇게 약간 색깔 넣어가지고 그려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우악 해가지고 막 엄청난 필체로 확 그려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거 되게 관광사업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 본적 없지.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앉아가지고 스탬프 찍어주거나 그때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는 되게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 오모이데 그치 좋은 추억이 되기 때문에 취미대 취미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걸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슈인 모은 사람 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고슈인초라고 하는 이 수첩에는 에오 가까나케레바 나라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없었고 자 고슈인후 지분데 오스토 스스 자기가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된다. 자기가 찍는 게 아니라 찍어 받는다고 했어요. 3번 보면 고시인와 오마이리오 시대카라 그쵸? 오마이리를 한 다음에 오시데 모라우죠? 뭐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오왔다 아토니 고시인초 도유 치이사이 노토노 요나 모노 와타시테 오시데 모라이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오마이리를 한 다음에 기념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아나 여기 참배했어라고 하면서 찍어받는 고시인 4번은 뭐가 잘못됐죠? 자, 오테라노 나마에 절 이름은 어디에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아니,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절 이름을 써받는다고 했어요. 자, 5번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신사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게 아니고, 취미로 그냥 원래 모으는 수집가도 있다. 그런 말은 있었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6번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고슈인 보면은 자 이거 있잖아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있잖아 그런 데서 한번 찾아봐봐 그럼 진짜 이거 되게 엄청나게 멋지게 그려주시는 이 절이나 신사의 담당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나도 한번 여행 가서 받아봐야지 이라고 하면서 우린 꼭이 수첩 같은 걸안 사도 되니까 한번 보시면 아 굉장히 일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자 7번 들어왔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 볼게요 네, 수미하고 미나의 대화입니다. 자, 이건 소바에 대한 이야기, 소바. 소바 뭔지 알지? 메밀국수. 미나짱, 고노 소바 오이시네. 야, 미나야, 이거 되게 맛있다, 이 소바. 그랬습니다. 메밀국수. 헌터, 정말, 고래, 기노 히코시테키타 도나리노 오지이상카라 이따다이다노. 그랬습니다. 어제 이사를 해 오신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아, 서운한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미나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니혼 대화네. 히코시타 아토. 이사를 한 후에 치카구니 쓴데이루 히토니 가까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사츠니 이군다께도 인사하러 가는데 우리도 막 가잖아. 우리는 요즘엔 잘안 하는 것 같죠? 하지만 떡해서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 무카시와 요크 소바오 아게타라시 무카시 여기도 무카시다. 무카시와 요크 소바오 아게타라시 옛날에는 자주 잘 소바를 줬다고 해요. 메밀국수를 줬다고 해요. 아 라시라고 하는 거는 들은 거를 전하는 것 같은 추측의 표현이죠. 자 소바 때 호소쿠 때 나가이까라 일본은 가늘고 긴거 좋아하잖아. 그치? 가늘고 길기 때문에 소바노 요니 메밀국수처럼 예, 호소쿠 나가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른다떼 은다떼 전언 뭐뭐래 에 어머 싫어이네 아 재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의 소바를 이사를 했을 때 주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갈게요. 히코시노 츠기노 히와 이사 다음 날에는 소바오 타베르노가 이 소바를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사 날뭐 먹지? 모르니 짜장면 먹잖아. 자, 두 번째입니다. 무카시와 히코시테 키타 히토니 옛날에는요 이사를 해온 사람한테 소바를 프레젠토했다가 아니라 이사를 한 사람이 아유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하면서 소바를 메밀국수를 선물을 했다 그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히코시오 시타라 이사를 하면 도나리노 히토니 아이사츠니 이크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지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뭘 들고 소바를 들고 답은 3번. 4번입니다. 토나리니 히코시테 키테 호시 히토니와 좀 우리 동네로 우리 이웃으로 이사를 해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 소바오 아게루 국수를 준다. 아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말은 대화에 없어요. 5번입니다. 히코시노 히와 이삿 날은 토나리노 히토토 소바오 타베타 호우가 이 옆집 사람과 이웃 사람과 메밀국수를 먹는 편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틀렸죠? 자, 이런 어떤 이 길한 의미를 담아 음식으로 운을 비는 문화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수능 범위 내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돈까츠, 카츠동 이런 카츠가 들어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 이길 승자, 카츠 이기다, 이겨라라고 하는 그 어떤 음을 가지고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거지. 카츠 하면 이기다. 그래서 돈카츠. 그럼 제대로 이겨자. 이제 카츠동. 그죠? 제대로 이기자. 카츠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험이나 대회 앞에 이겨라. 승리해라. 합격해라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소바 아까 얘기했고요. 자, 이거는 오세지요리가 뭐야? 1월 1일 날에 이제 설날에 먹는 일본의 전통 음식이고요. 물론 떡국 오조오니도 있지만 오세지요리 같은 경우에는 찬합의 여러 가지 음식을 약간 저장하는 것처럼 조금 달달하게 이렇게 졸인 음식 같은 거죠. 짭짤하거나 달달하게. 자, 크로마메가 있습니다. 흑콩, 검은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왜 넣었지 싶으면은 이 마지메도 있지만 마메니 하는 거는 굉장히 그이 건실하고 견실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 마메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건강하게 일하는 모양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올해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자 약간 요런 느낌이고 가즈노코라고 하는 거는 이 청어알이에요. 말린 청어알인데 그걸 왜 넣었을까? 알을 왜 넣었지? 생선알을 왜 넣었을까요? 그치, 자손의 번성. 그러니까 알을 엄청 많이 넣잖아요, 생선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낳아서 대대손손 번영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콤부라고 하는 거는 다시마예요. 그 다시마 요리가 일본에 많잖아, 국물로도 내지만. 근데 요로코브라고 하는 우리 이런 글자가 있잖아. 이 요로코브가 기뻐할 희죠. 기뻐하다라는 건데 이 요로코브에 코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콤부를 넣으면 기쁜 일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약간 다 언어의 유희지. 그래서 오세지 요리에는 이런 이렇게 길한 음식을 담아가지고 설날을 보낸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분에 먹는 콩도 있어요. 후쿠마메 복콩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 이것도 이제 길한 거지. 그리고 이 약간 그 나쁜 악 귀를 내쫓는 그런 이 힘도 가지고 있어서 이 후쿠마메를 먹기도 하고 자기 나이만큼 그 다음에 악귀한테 뿌리지 도깨비한테 그럼 뭐라고 하면서 뿌리죠?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 그러면서 막 뿌리잖아. 그거 이제 2월 3일 날 세치분 때 했던 거 아마 여러분 그 세시풍속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자, 8번 들어왔습니다.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은 센다이가 유메데스. 센다이가 유명합니다. 벌써 뭐 나오네요. 타나바타 마츠리겠죠? 7월 7석. 그런데 우리가 고소쿠테 낭아이카미 했습니다. 가늘고 긴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 매단다라고 하니까 뭔가 가늘고 긴 종이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 매단다 이건가? 가늘고 긴 종이 말할지만 타나바타 센다이 7월 7석입니다. 네, 이거죠. 이게 뭐야? 이 종이는 뭐야? 단자쿠죠. 이 단자쿠를 매다는 거예요. 소를 적어가지고. 뭐 시를 써도 되고 막 그렇던데. 자, 에마입니다. 소원을 적어서 신사나 절에 매다는 종이.

오미쿠지죠? 오미쿠지 뭐지? 이거는 제비야, 제비. 그러니까 길흉을 점치는 종이, 제비죠.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코이노보리. 5월 5일날 남자 어린이의 건강과 이 출세를 위한 코이노보리 장식품 오마모리입니다. 오마모리는 보통 뭐 출산, 합격, 뭐 교통 안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뭐 이런 부적이죠. 답은 1번. 자, 9번 나왔습니다. 노랜이에요. 노래는 많이 봤던 게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이제 목욕탕 앞에다 이렇게 걸쳐놓은 거 많이 봤을 거. 두부 가게는 이렇게 노래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거야, 가게 앞에. 자, 그러면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스시야, 야, 소바야나도라고 했습니다. 스시 가게나 소바집, 그러니까 국수집 등 일본 요리요 다스, 일본 요리를 내는 미세노 이리구치니와 꼭 일본 요리 아니어도 아무튼 그 가게의 입구에는 노렌이라고 하는 카테니 니타모노가 커튼과 비슷한 닮은 모양을 가진 것이 요크 카카테 이마스 걸려 있어요. 노렌이와 노렌에는요 가제야 고미 바람이나 먼지가 미세나카니 하이라나이오니 시다리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이나 먼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예, 미세노나카가 미에스기나이오니 너무 많이 싹 보이면 저 사람 뭐 먹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 시다리스루 야크와리가 아리마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마타 노랜데 노랜으로 미세가 아이테이루카 도우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스타에르 코토모 데키마스 누구한테 갸크니 손님에게. 그러니까 노랜을 내려버리면 아직 가게 오픈이 안돼 있는 거고 노랜을 걸어놓으면 아 이제 가게 영업합니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거야. 자, 노렌과 가까떼 이레바 걸려 있으면 미세와 아이테이르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 얘기죠. 가까떼 이나케레바 걸려 있지 않으면 야스미데스 쉽니다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카제가 지요 히다케 바람이 강한 날만 노렌어 가케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바람이 강한 날만 막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이나 먼지를 막는 기능이 있다는 거지 바람 강한 날 건다고는 안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 소바야노마에니 고미요 세테와 이케나이. 국수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안 되겠지만 글을 이해한 내용에 맞지 않고 손님은 미세니 이마카라 이쿠코토 스타에테 카라 이쿠. 지금부터 그 가게에 가겠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간다라는 거를 전달하고 나서 간다 그거 아니고 자 가게가 쉬는 날 야시미노 휘는 이리구치 노랭어 가케나이 카카테 이나케레바 걸려있지 않으면이니까 주인이 걸지 않으면 야시미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겠고요. 5번은요 미세나코노 미레바 가게 안을 보면 오이시 미세카도우카 와카루 맛있는 가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수 있다. 그치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과는 아니지. 그래서 답은 4번. 노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유가 무슨 뜻이더라? 목욕탕. 목욕탕은 진짜 안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유라고 탁 써있죠. 따뜻한 물. 자, 이제 문화 문제 마지막 문제 대화를 이해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구라는 이 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능적 빈도인지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렌와 벤교 요구스르네 이랬습니다. 렌은 공부를 요구한다 이런 유죠. 요구가 도대체 뭘까요? 센시노 테스트 뭐 100点 だった 요네. 너 지난주 시험도 100점이었지라고 요네하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벤교 요구스르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표현이 마음에 안든 거야. 에? 맹교 요크스르 공부를 요크스르 한다고? 요크스르가 자주 한다 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아마 태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 같죠? 태우니까 근데 요크스르는 잘한다라고 그냥 한것 같아 근데 요크스르가 아니라 요크데끼르를 쓰는 게 좋았을 텐데 요크데끼르네 맹교가 데끼르네 맹교가 요크데끼르네 이렇게 근데 그걸 안 쓰고 야 잘한다 우리나라 말로 야 잘한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요구스루라는 식으로 그냥 직역해서 그냥 쓴 거야. 자 마인츠 벤큐 쓰르 때 것도 그러니까 이거 빈도로 알아두는 거야. 매일 공부한다라는 거야. 벤큐 쓰르 또 이유 것도 라고 하는 의미 그것도 의미라고 했어. 에도 테스트 때 이츠모 1등을 取っているっていう또 이유 라고 하는

음이 낮게도 음인데 그랬더니 아 하면서 이제 알아들은 거야. 조금 이상하게 말한 거죠. 태호는 외국인이니까. 뱅교가 데키르 때 이따가 딴다. 뱅교가 데키르, 요크 데키르 이런 식으로 뱅교가 요크 데키르, 데키르를 써야 된다. 니혼 대화 뱅교 요크 스르 때 이와나이노. 야, 일본어로는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소노바이노 요크가네 빈도가 되는 거야. 난카이 모스를 몇 번이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모르면 지금 무슨 소린가 할 텐데 볼게요. 부사의 요크는 빈도도 되고 정도도 돼. 빈도는 자주 한다는 거야. 아타시와 요크 이유요. 뭐라고? 에또라고 말하기 전에 아타시와네 니혼진 데스카라 난 일본인이라서요. 에 하나시오 하지메르 마에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에또 소 데스네 에또 이런 식으로 말을 자주 한다. 요크 이유 이런 식으로 자주 한다는 말 하겠지. 근데 보시면 자린 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준지 잘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정돈지 빈도지.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볼게. 모스고 코도모노 히 다카라 이제 곧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코이노보리오 요크 미르네 자주 본다. 그치? 매우 빈도가 더 많다는 거지. 여긴 빈도를 썼다고. 내가 이걸 아주 잘 본다. 미루 하는 거를 watch. 굉장히 carefully. watch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요크 미루 자주 본다는 거예요. 자, 소노크 요크 니테마스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는 진짜 정도겠죠. 요크 미루도 잘 보면 자주 보면 아니라 잘 보면 와라타카오가 웃는 얼굴이 오토사니 니테이르 형을 닮았다. 난카이모 키이타케도 몇 번이나 들었는데 마다 요크 와카테이나이 아직 요크 와카테이나이 잘 모르겠다. 요크 데키마시타 참 잘했어요. 자 이것도 다 정도겠네요. 카레와 뱅교가 요크 데키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즈다도 쓰면 안 되고 또 하나 추가 뭐안 돼? 요크 스루도 안 돼. 오케이? 요크 스루 안 된다는 거 했어.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문제 풀자. 내는 매일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다. 아니고, 내는 태우의 일본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고쳐줬어. 난카이모스로 이거 빈도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태우는 아마리 메인교 시나이데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테스트 웃겠다. 테스트를 우케르. 응시했다. 시험을 치렀다. 그 얘기죠. 우리 반에서 내니 가장 공부를 잘한다. 그건 모르는 일이고. 자, 5번입니다. 태우와 난카이모스르 또 이따 그때 몇 번이나 한다. 자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요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요크 데키르 잘한다라는 정도를 사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도 풀어봤고 이제 의사소통기능 문제 들어갑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3회 의사소통 문제 11번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고요.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이라샤이 도저 와가리 쿠다사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대화하면서 어떻게 가냐는 건데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뭘 보냐면요. 이 단을 봐요. 이 단. 이 단을 보면 이 사람은 아, 이 단이 있어서 올라오라고 얘기했구나. 만약에 단이 없다면 도저 오 하이리 쿠다사이라고도 할수 있어. 오하이리 쿠다사이랑 오아가리 쿠다사이나 둘다이 어떤 공간으로 안내하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런 표현인데 아 여기는 지금 단이 있기 때문에 오아가리 쿠다사이라고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관이 있는 거고 현관이 있는 데서는 뭐죠? 신발을 벗으신 말풍선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얘가 아마 신발을 신고 있는 현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뭔가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에 들어갈 때 신발 벗지 않나요? 집. 신발 안 벗는 데는 어디야? 사무실, 뭐 공공 장소 이런 데서인데 신발을 벗는 장소는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가 많죠. 남의 집 방문. 그러면 남의 집 방문이니까 현관이고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스트레시마스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뭘좀더 써요? 오자마시마스. 약간 방해하겠다. 약간 되게 이 방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되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아유 좀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보다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지금 방해하겠다, 실례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고요.
ではそうですね。글쎄요。이때키마다녀오겠습니다.오야스미나.잘안녕히주무세요.우츠카레사마데시다.고생많으셨어요.그얘긴데우선4번쓴다는거예요.조금이렇게혼란스러운것들을조금구별해보기위해서선생님이좀정리를해봤어요.아까말했던오하이리쿠다사이와오아가리쿠다사이를얘기했죠.단이있는것과없는것.응?여기는 집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약간 사무실 같은 느낌이 좀더 있다는 거야. 뭐100% 그렇진 않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오자마시마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방해잖아요. 이게 약간 시즈레시마스보다 훨씬 좀 어때요? 완곡하게 완곡화 표현이 이게. 그러니까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약간 그냥 단이 없을 때는 와이리쿠다사에 써도 되지만 오아가리쿠다사는 약간 신발 벗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오자마시마스라고 하면 정말 방해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의실에 내가 들어가 어떤 사원인데. 근데 그 회의실 안을 들어가면서 오자마시마스하고 들어가진 않는 거죠. 아, 시레시마스하면서 남들이 내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딱 들어가면 아, 시레시마스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회의실 들어가면서 오자마시마스라고 하면은 되게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예, 구별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세 번째도 오자마시마스와 오자마시마스라는 뭐야 그러면? 이거 들어갈 때, 이건 나올 때. 내가 실례 많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혼란스러워가지고 가져왔어요. 고멘 쿠다사이. 이거는 계세요. 예, 문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 우체국 택배 이런 거 보면 뭐 카드 같은 거 주문하면 뭐 이렇게 올때 초인종 누르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안에 있는 게안 보일 거 아니야. 응? 집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터폰으로 보면 아저씨가 뭐라 그래? 고멘 쿠다사이 이러거든요. 고멘 쿠다사이. 이게 고멘 나사이는 뭐야? 미안합니다지. 이거는 이제 사죄할 때예요. 미안. 미안합니다. 그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요? 아니죠. 계신가요? 그죠? 카드 왔는데요. 이렇게. 고멘 쿠다사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멘 나사이는 진짜 미안할 때 진짜.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내가 네 거를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보면 나사를 쓰겠죠. 자, 인사말도 쭉 구별해서 쓰자. 그 얘기입니다. 자, 12번 들어왔어요. 자, 애가 집에 들어왔나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 타다이마! 라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오카에리! 라고 얘기했죠. 드이브 오석 갔다네! 그러면서 야, 너꽤 늦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나왔죠. 꽤! 응!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 늦었을까요? 소다딴다. 엄마가 납득을 하네. 하야크 오와라세타 호우가 이.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마리 야르코토가 나갔다까라. 별로 할게 없었는데 왜 늦었어? 아마리 야르코토가 나갔다가 아니라 야르코토가 오갔다까라. 너무 많았기 때문에 라고 해야 되겠죠? 안 되겠죠? 3번입니다. 부카츠노 준비와 뭐 오왔다까라. 부카츠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 준비는 벌써 끝났기 때문에 벌써 끝났으면 늦으면 안 되지. 늦게 끝나야지. 사카노 렌시가 낭아쿠 나짰다. 자, 축구 연습이 좀 길어졌다. 연장이 됐다. 그래서 내가 늦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답은 4번이고요. 5번입니다. 초오도 마스노 시간이 많이 왔다까라. 버스 시간에 맞게 갈수 있었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즈이븐 좀 알아볼까요? 즈이븐? 이게 나이브나 즈이븐이 사실은 그 이번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안 다루고 넘어갔는데 한몇년 전엔가는 꽤 그래도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브, 즈이븐 둘다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꽤라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다이브는 정도나 양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근데 보통 보면은 뭘 많이 쓰는지 알아?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뉘앙스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강해지고 바뀌고 뭐 변하고 낫고 막 이런 식으로. 다이브 겐기 나테 꽤 건강해져서 타노시크 세이카츠 시테 이마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꽤 뭔가 정도나 양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즈이븐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뭐가 들어가?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가지고, 대단한데? 라는 약간 이런 생각보다 되게 의외로 많은 놀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단한데? 하면서 놀라는 거. 그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꽤 키가 컸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는

왜 키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그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낼 때는 쓸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때. 私は日本の生活に변화를나타내는だいぶ、だいぶ慣れました。꽤익숙해졌어요。で、ずいぶん慣れました。자기자신이、어、난너무대단해。난일본의생활에너무적응했어。하면서본인이막스스로놀라고그러긴좀어색하잖아요。그래서이럴때는안쓴다라는거예요。자、明日の会議7時ですが、ずいぶん早いですね。어、7시에회의한다고출근시간이9시인데요？어이꽤빠르네요。라면서조금놀라운느낌。생각보다、뭔가 대단한 느낌? 즈이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브와 즈이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13번 들어왔어요. 자, 우리 요리 조지 데스네. 요리 진짜 잘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네, 도레모 스고쿠 오이시 데스. 도레모가 뭐냐면, 어떤 것도 다라는 거. 에브리띵이라는 느낌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뭐라 그래? 뭐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칭찬을 받은 거잖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카나카 이해하지 됐네. 좋은 맛이군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고레데 주우분에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구치니한테 요카타. 그렇지. 이거 써야지. 아, 입맛에 맞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카와리야 뭐, 오케코 데스. 아, 제가 음식을 별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요. 리필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좀 이상하죠, 이것도. 그래서,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도 뭔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요리? 아, 좀 이상하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자, 우리 도레모 좀 살펴봐. 이 조사 뭐에 대한 건데, 이렇게 도레모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뒤에 긍정이 오면은 모두가 뭐다 알고 있다. 이게 에브리띵이 되는 거고, 이건 나띵이 되는 거야. 나레모 데키나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갔을 때 우리도 몇 번이나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도도 물론 있지만 몇 번이나라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강조의 모두 있지만, 이렇게 의문사에다가 뭐를 써가지고 긍정문을 쓰면은 모두 다라는 뜻이고, 부정문을 쓰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everything or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략의 정도는 이것도 잘안 나오는 건데 세명 정도예요. 이 정도 구라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바모라는 식으로 해서 뭐뭐또 뭐뭐하거니와 뭐뭐또 뭐뭐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인생은 좋은 때도 있거니와 나쁜 때도 있다. 모바모라는 식으로 해서 해석도 되니까 이런 조사 모의 다양한 기능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규칙문 이해해 봅시다. 우치노 스마호 룰. 자, 스마트폰 룰을 한번 볼까요? 이 규칙은 10살인 겐따를 위해서입니다. 겐따가 10살인데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일주일에 4일만 사용해요?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시간 정도래요. 아니죠? 식사 후와 공부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식사와 공부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규칙을 어기면 그날부터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켄타의 방과 거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켄타의 방에는 가지고 못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답이 5번인가 봐요. 일요일 밤 8시 반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8시 반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밤엔 그렇습니다. 뭐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무튼 어떤 요일이든 밤에는 8시 반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에 해당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유카와 나미의 대화입니다. 자, 나미짱 스키 조지다네. 너 스키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부터 뭐라 그래? 자, 손나코토 나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칭찬했더니 겸손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소레요리 그것보다 오나카 스이다나 라면서 뭔가 화제 전환을 합니다. 소레요리. 그지? 화제 전환을 확 바꿔버린 거죠. 소로소로 고항 타베 나이. 밥안 먹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또 삼끄다따 까라 마즈. 좀 추워졌으니까 스키장에서 먼저 뭐 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소다네. 그러네. 그럼 식사는 그 다음에 천천히 먹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를 끝냈어? 아, 배고파. 야, 밥 먹자. 그랬더니, 야, 그것보다 먼저 뭐 하자. 라고 해. 그랬더니, 아, 좋다. 식사는 그럼 그거 다음에 하자 했어. 이게 뭘까 도대체? 자, 먹는 거 아니고, 먹는 거 아니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스키를 또 해? 추운데? 이것도 아니지. 온센이 하이루라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쇼토 사무그다따 까라 좀 추워졌기 때문에 먼저 온천에 들어가는 건 어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 흐름이 좋죠. 자, 고항우 사키니 다베르. 밥을 먼저 먹는다. 모우 스코시 스키요스. 조금 더 스키한다. 자, 그 다음에 고항우 타메떼 까라. 먹고 난 다음에 쉰다. 아니고, 이 온천 가서 뭔가 따뜻하게 이거 춥다고 했으니까 따뜻하게 데피고 식사하자 그 얘기죠. 너무 추울 때밥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거 알아?
자, 따뜻한 방에서 먹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먹는 거는 다음에.

0: 라는 겁니다. 15번까지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16번부터 풀어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미나상 고쿠로사마데시다. 자, 마타.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능 막힌 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4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어휘 영역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문항이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st du vielleicht meine neue Brille gesehen? Ja, sie ist in der Küche. 라고 했어요. 너 혹시 내 안경 봤어? 라고 했더니 응, 그거 부엌에 있던데? 라고 한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은 자음 V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음 V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발음을 낼 수 있었나요? F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V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V 발음을 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우 발음은 대부분의 독일어 어휘에서 파우가 F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고요. 혹시라도 외래어이다라고 하면 V로 발음을 한다라고 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알파벳 파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파우는 V로 발음을 한다. 모여도 독일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단어는 아마도 어쩌면 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발음? F 발음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Vielleicht의 V는 F 발음을 냅니다. 그럼 선지 구성에서는 V 중에서 F 발음을 내는 아이가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내는 단자음 F나 복자음 F 또는 복자음들 중에서 이 F 발음을 내는 또 다른 아이들이 선지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want는 여기 나와 있는 V 발음을 묻는 거일 텐데요. 알파벳 자음 V는 어느 자리에 있건 V 발음이에요. 즉 알파벳 V가 외래어이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내는 그 V 발음으로 내는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럼 서로 다른 발음이네요. 2번 Fabrik 공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알파벳 F가 나왔거든요. F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F 발음을 내거든요. 그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Klavier라고 하는 저 단어는 V가 있어요. 하지만 V가 모와 모 사이에 위치하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요. 아 하고 복모음 이에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V 발음을 내요. 그럼 다른 발음이고 4번 플로바는 외래어입니다. 하지만 위치로 봐도 우리 사실은 또 유추할 수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V 발음을 내겠구나. Universität도 외래어 차용어인데 사실은 봤더니 또 위치도 어떻게 돼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 4, 5번 정작 지금 선지에 나와 있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냥 철자로만 맞추면 발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음으로 났던 파우 발음을 묻고 있었던 거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파우 발음의 예시가 3, 4, 5번 선지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요거 유념하면서 우리 그러면 요 단어의 발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 발음을 낼수 있는 조합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선택지로 가본다면 어느 자리에 있건 F는 F 발음을 내니까 Fahrrad 등의 단어에 F는 F 발음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통수단 중에서 Schiff라고 해서 복자음 FF도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낼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봤더니 아, 복자음 중에 폐하도 F 발음을 내요. 물리학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였던 요 Physik의 폐하도 F 발음을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앞에 Fau가 F 발음을 낼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의미를 지녔던 단어인 father의 F는 F 발음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자음 F 발음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발음 기호를 갖는 건 아까 봤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외래어이거나인 거죠. 그래서 외래어여서 pullover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에서 파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November 등과 같이 또는 clavia와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을 때 V 발음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지에서도 나왔었죠. 어느 자리에 있건 알파벳 V는 V 발음을 냅니다. Wagen이에요. 하나 더 주의해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알파벳 Q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 Q는 단독으로 쓰이잖아요. 뒤에 마치 모음처럼 생긴 어떤 알파벳 철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알파벳이 모음 발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Bequem이라고 하는 편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봤더니 맥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우처럼 생긴 알파벳이 따라 들어왔지만 요거 모음 발음이 아니라 무슨 발음? V 발음 낸다라고 했어요. 즉, 알파벳 Q 뒤에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알파벳도 V 발음을 내는 I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어려운 발음으로 V 발음을 냈을 때 요런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사실은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실 수 있겠죠, 이제는? 네,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독일어 단어 중 V 발음 들어가는 것도 앞선 예시경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철자 문제가 나왔고요. 글자 맞추기 세로줄에 들어갈 낱말에 의미는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자 유형은 우리 너무 익숙해졌네요.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포크라는 단어에서 알파벳 B, 글자 B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인 또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모음 아, 글자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글자 우가 빠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셔츠라고 하는 명사의 글자 M이 빠져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순서대로 쭉 세로줄에 들어갈 낱말을 읽었더니 바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다 바움은 너무 쉬운 단어여서 이미 정답은 찾으셨을 건데 2번 나무란 뜻이잖아요. 나머지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빼앗이 바로 산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뭐였나요? 알파벳 B로 시작을 하는 b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침대 뭐였나요? 이것도 영어랑 철자 똑같아서 우리 많이 비슷해가지고 안 헷갈리고 잘 기억하는 단어인데 bed이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뮤호입니다. 그쵸? 뮤호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B로 시작하는 5개의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나무가 정답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네, 계속해서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eit einer Woche 뭐라고 하고선 Inge und ihr Mann. Was ist mit ihnen los? 라고 했네요. Sie sind nicht mehr bei uns. Inge hat einen neuen Arbeitsplatz in England. Schade, sie werden uns sehr. 라고 했어요. Seit 뭐뭐 이래로 쭉 이거든요. 삼격집의 전치사이고요. 일주일 전부터 잉에와 그녀의 남편은 뭐뭐뭐 했어라고 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니?라고 했더니 그들은 더 이상 by uns라고 해서 우리 집에 없다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곁에 없어라고 한 거예요. 즉 우리랑 이 우리가 살던 이 근방에 이 주변에 더 이상 있지 않아.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잉에는 왜냐하면 영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성명사로 썼습니다. Arbeitsplatz라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일자리를 구했거든 이란 의미로 쓴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들이 뭐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들에게 뭐뭐뭐 할 텐데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사실은 선생님 정확하게 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래쪽 표현을 보니까 아,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그립다. 아니면 없어서 아쉬울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 유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만됨 필렌이라고 하는 요 삼격 집의 표현으로 쓰는 그거였더라고요. 어떤 동사? 필렌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래쪽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위쪽에다 필렌을 넣어서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eit einer Woche fehlen Inge und ihr Mann 이라고 했네요. 일주일 전부터 잉에와 그녀의 남편이 필렌 동사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격집의 표현으로 쓰면 누구누구가 그립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원래 필렌 동사는 결석하다 할 때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즉이 자리에 없는 거죠. 안 나오고 있어. 결석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더 이상 우리 있는 이 동네 곁에 있지 않아. 아니면 뭔가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으면 by uns니까 우리 광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하고선 뭐뭐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fill-in이라는 동사를 찾으면 되는구나를 알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아마 조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잉혜랑 이녀의 남편이 무슨 뭐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fill-in을 넣고도 아니 갑자기 잉혜와 이녀의 남편이 결석하다라는 의미가 맞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쓴게 맞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사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렌 동사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 뜻이 있어요. 하여튼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이라고요? 멈추다, 뭐 반려동물을 기르다, 준수하다, 잡고 있다 이런 뜻. 취대한 동사,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가 삼격 지배로 활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거 나한테 잘 어울려. 만약에 혹시 인쇄매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어디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다. In der steht in der Zeitung, steht im Buch라고 하면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어. 기록되어져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는 PP형을 우리 많이 봤었어요. 합격하다.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진 구성된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 동사입니다. 자, 몇개 동사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즉 처음 본다라고 무슨 뜻이냐면 진짜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팁스를 통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즉 선지로 처음 나오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어휘 문제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필렌 동사 지금 문장에서처럼 없다의 뜻이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없다. 즉 결석했다. 이런 표현으로 Es fehlt immer noch einer. 여전히 한 명이 없네. Seid ihr alle da? 너희들 다온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Mir fehlt es an Wort. Fehlen a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 결핍된 부족한이라는 수거 구문으로 쓰인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배웠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땐 Wort라고 하는 단어랑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 내가 말문이 막힌다란 표현이에요. Mir fehlt es an Wort.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말문이 턱하니 막혔네. 할 때, an what, feeling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무너무 그리웠어 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너가 없어서 힘들었어. 너가 너무너무 절실했고 필요했는데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du hast mir sehr gefehlt 라고 해서, 네가 너무너무 필요했지, 절박했지, 그리웠지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Das hat gerade noch gefehlt 라고 하면, 아, 설상가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까지 딱그 일만은 생기지 않길 바랬는데라고 하는 맥락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Es fehlt ihm an nichts 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as fehlt ihr는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자주 봤던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디가 아프니라고 해서 필렌 동사 격집의 삼격집의 표현으로 썼을 때 이런 의미로도 우리 자주 봤어요. Was hat Ihnen gefehlt? 이런 표현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bestehen 동사는 우리 PP형으로 자주 봤었다라고 했었죠. 어떤 의미? 합격하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완료시제형으로 썼습니다. Ich habe die Prüfung bestanden.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는 어디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Die Firma besteht seit 10 Jahren. 그 회사는 벌써 10년째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세워진 지 10년 됐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er besteht auf seinem Recht. 요거 어디에선가 본적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 문화 영역 지문 어디 나온 거에 수거 구문에서 이게, 뭐를 고수하다, 고집을 피다란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로 이런 예문을 쓸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다. 그 다음에 지키려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성되다 할 때도 많이 씁니다. bestehen au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재료가 뭐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몇 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일 때도 씁니다. Ein Tag besteht aus 24 Stunden.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4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고요. Welches haben wir heute? Heute ist der 5. August 이라고 해서 날짜를 말했어요. 오늘은 8월 5일이야 이고요. 중상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의문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했으니까 오늘 며칠이야? 를 묻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날짜를 묻는 여러 개 표현 중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중성명사라고 했어요. 그럼 중성명사 중에 날짜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어휘 문제였었고요. and, 중성이긴 하지만 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야는 연도해란 뜻이에요. 그쵸? 오늘 몇 년도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쓸수 있지만 지금 오늘 며칠이지?를 물은 거잖아요. 날짜니까 쓸수 없어요. Datum이라는 명사가 중성명사로 날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elches Datum haben wir heute? 하고 했더니 오늘 며칠이야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Glück, 행운 또는 행복이란 표현이고 중성명사도 맞아요. Viertel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15분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 즉 시간 단위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이 Viertel이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구역이란 표현이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베를린 지역을 소개하는 문화 지문을 보면 뭐 무슨 퓨어틀, 알렉산더 퓨어틀 해서 알렉산더 구역, 즉 뭐뭐라고 불리우는 지역이란 표현으로 이 퓨어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아마 기출문제 중에 이 아이가 다른 의미로 활용됐던 걸 보신 적 있을 텐데 다의어로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긴 하다 하는 것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팁스를 통해서 뭐를 정리하고 가려고 하냐면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해서 날짜를 묻는 표현이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였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대화문에서처럼 웨이시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고 다툼 명사를 써서 며칠이야?를 물어볼 수 있어요. 웨이시스 다툼 함, 몇 허이트? 오늘 며칠이지? 아니면 자, 수사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써서 몇 번째라고 하는 의문사를 씁니다. Wie vielte라고 하는 요 수사적 의미의 의문사를 쓰고요. 얘는 서수처럼 쓰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어미 변화할 거예요. 일격으로 쓸 수도 있고 사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Der wie vielte ist heute? 오늘 며칠이야? 일격으로 쓴 경우이고요. 만약에 사격으로 쓰면 주어가 wir로 바뀌고 동사는 haben 동사를 꺾어 주셔야 해요. Denn wie vielten haben wir heute? 오늘 며칠이지? 그즉 직역을 하면 오늘 몇 번째 날을 가졌지이지만 결국은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고요. 아래쪽에 조금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welchen Tag haben wir heute는 오늘 무슨 날이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저 질문은 누군가는 들으면 요일을 먼저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이지.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가로 안에 있냐면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를 묻는 표현이기도 해서 welchen Tag haben wir heute라고 하면 아, 오늘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묻는 표현, 며칠인지를 묻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거, 아, 요것도 날짜 묻는 표현이었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발음 및 철자, 그 다음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groß ist das Bild genau? 그랬더니 Es ist 162,2cm라고 했어요. 아니면 120cm, 2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Und 112, 1cm라고 하던지 또는 112cm, 1이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숫자 읽는 방법이 이 자리에 일단은 단위명사를 넣어서 읽는 거고요. 단위명사 넣고 나서 뒤에 소수점 한 자리 읽듯이 읽던지 아니면은 끝까지 다 하고 쉼표라고 하는 명사 저 표현을 쓴 다음에 뒤에다 단위명사를 붙이셔도 돼요.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크기가 어떻게 되지?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가로 세로가 있어요. 즉, 폭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림의 높이가 얼마나 되지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가로와 세로를 지금 묻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넓이가 얼마나 되지?

폭이 얼마나 되지? 일 때는 어떤 형용사를 쓸까요? 넓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뭐였나요? bright라고 합니다. bright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써서 숫자 표현 뒤에다가 뭐뭐뭐 bright 하면 폭이 얼마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m야? 그러면 폭이 1m. I meter bright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람의 키는 groß란 형용사를 써서 키가 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 meter 70, 1m 70의 groß에서 I meter 70 groß를 쓰지만 물건의 경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키가 아니라 그때는 형용사를 다르게 씁니다. 뭐를 쓰냐면 hoch 그랬어요. 높이를 얘기한다 해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bright und hoch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전선이나 끈이었어요. 그러면 쭉 길게 늘어뜨릴 거잖아요. 그때는 랑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길이가 얼마야를 쓰겠죠. 브라이트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 서랍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폭 세로 뭐 길이 이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 뭐 하냐면 깊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서랍장이 깊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형용사 써요? 이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깊은이라는 형용사 배웠잖아요. tief를 써요. 이 서랍장의 깊이는 뭐 30cm입니다. 그럼 30cm tief라고 해서 형용사를 숫자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두 개가 순서대로 나온 걸 보고 이 그림의 가로, 세로, 단면 길이를 알수 있네요. arm은 가난한이에요. reich는 부유한. 지금 절대 쓸수 없는 형용사입니다. dünn 하고 dick 서로 반이어 관계들이 잘 나열이 되긴 했거든요. dünn은 얇은이고요. dick은 두꺼운이에요. 두께 표현할 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여러분 162cm 두께를 갖고 있을 리는 잘 없습니다. 요거는 다 불가능한 표현이고요. 봤더니 랑이 나와서 맞지 않나 싶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처럼 길게 늘어지는 거일 때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가로 폭이라는 표현을 넓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서 랑을 쓸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gross라고 하는 크기라는 표현의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표현이어서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blunt는 금발인, brown은 파란이라는 의미입니다. bright, hoch 우리가 찾는 그 형용사가 나왔어요. 폭이 162.2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높이가 얼마예요? 111.2였네요. 정답은 그래서 bright, hoch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만약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깊이가 얼마다라고 하면 네. 그럴 때는 tief입니다. 그림을 또 급히 그리다 보니. 네, 혹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형용사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정육면체였을 때 묘사하는 표현, 그 다음에 단면이었을 때 폭과 길이 묘사하는 표현이 차이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지만 여기 나왔던 형용사들, 탭스 통해서 어휘로 한번 정리할게요. 암은 가난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수거구문 하나 알고 있어요. 암, 안. 무엇이 부족한 결핍된이란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 거 볼까요? Besser arm und gesund als reich und krank. 방금 봤던 반이어 관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가난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뭐보다? 부유하고 아픈 것보다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 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면, 아이고, 가난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안쓰러울 때 이렇게 표현을, 아유, 불쌍한, 뭐뭐뭐란 표현 써서, ach, das arme Kind 이라고 하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운 거, 아이고, 안쓰러운 아이 같으니, 아이고, 불쌍한 아이 같으니, 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에 대한 수식어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비타민이 많은, 비타민이 적은 할 때, 저 암, 안, 라이시 안을 썼었거든요. 파란이라는 형용사는 실제로 푸른색을 뜻합니다. Der Himmel ist blau. 하늘은 파란색이야. 라고 하지만, 파란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파란 날이 뭐냐면 달력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날들이에요. 어떤 의미죠? 일단은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파란 날이라고 하는 날이 독일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여서 Das Museum öffnet am Montag nicht. 그 박물관은 월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왜냐하면 Es ist ein blauer Montag. 파란 월요일이거든. 이라고 해서 쉬는 월요일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폭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Der Schrank ist 70cm breit. 폭이 70c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넓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Es ist eine

Sehr breite Straße. Oh, 매우 넓은 길이네요라고 관용구 전에 한번 나왔던 걸 기억나시죠? Weit und breit 하면 도처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고요. Dünn은 두께가 얇은입니다. 그래서 ich brauche dünnes Papier. 저는 얇은 종이가 필요해요. 또는 농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ie Suppe ist sehr dünn 하면 이 수프 매우 묽은데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dünn이라고 하면 무엇이 희박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서 die Luft ist dünn이라고 하면 공기가 여기 좀 없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만약에 두께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면 신체 부위 중인 하를 묘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야 뚜네 하르 굉장히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경우이고요. 호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높은 이런 표현도 되지만 가격 같은 걸 표현할 때도 가격이 높다 할때 씁니다. Die Preise sind sehr hoch. 가격이 매우 높네요. 그다음에 die Sonne steht hoch.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죠. 하늘이 어디에? 아,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해가 떴다 이런 표현 쓸때 쓰고 es ist höchste Zeit이라고 해서 최고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딱 결정적인 시점이 온 거예요. Dazu kommt in 5 Minuten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어. 기차가 뭐해요? 5분 뒤에 올 예정이야라고 해서 최상급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의 관용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학식 표현에서 올림이란 표현을 쓸때이 호흡을 씁니다. 그래서 was macht zwei hoch drei? 이 올림 3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ich는 부유한 이란 표현이어서 der Mann ist ganz reich, 매우 부유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관용적 표현에 아까 am 안에 반이어 관계로 무엇 무엇이 풍부한 이란 표현을 써서 orangen sind reich an Vitaminen, 오렌지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네, 형용사 관련되어 있는 기본 어휘, 다이어 이렇게 정리하고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war dein Ausflug? 뭐라고 대답을 하고 Warum denn? 물어보고 나서는 Ich hatte eine Erkältung이라고 했어요. 소풍 어땠어? 라고 물어봐서 소풍이 좋았는지 싫었는지를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랬는데 도대체 왜?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즉, 그러면 긍정적인 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 감기에 걸렸었거든. 인 거예요. 즉, 소풍이 너무 힘들었어. 별로였어.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헤알릿, 환상적인이고요. 슐레시트는 나쁜이에요. 소풍 어땠어? 아, 안 좋았어. 나빴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했더니, 아, 나 감기 걸렸었거든. 컨디션이 별로니까 소풍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말세인. 두고 보자. 아니면, 그래,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지 뭐. 일단 표현할 때, 말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그래, 그러지 뭐. 이런 응답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Es war toll. 톨은 환상적인이잖아요.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긍정 표현이고요. Nichts Neues. 라고 해서 중성 명사화된 저 표현을 써서, 새로운 건 없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재밌는 거 있었어? 흥미로운 거 있었어? 했을 때, nichts Neues. 그닥 새로운 건 없었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뒤쪽에 감기에 걸렸었어. 라고 하는 대화 맥락으로 이어지기엔 5번은 정답으로선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하나? 2번 하나입니다. 별로였어. 안 좋았어. 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야 해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ben Sie Kinde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ich 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지칭하는 명사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아들은 Soh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딸은 Tocht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Kind라고 하는 명사를 썼을 거예요. Haben Sie Kinder라고 하고 이 표현을 쭉 아래쪽에서 찾으면 되는데 정답은 벌써 보이시죠? 4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 보고 가도록 할게요. Ladies는 무슨 뜻이에요? 미혼인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 ich bin ladies라고 하면 아, 네, 저는 미혼이에요. 즉,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고요. 야, ich lebe allein. Allein은 혼자 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홀로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질문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야, ich habe kein 하면 네, 전 없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keine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habe zwei Söhne. 손의 복수형이 쓰였네요. 손의 복수형 어떻게 쓴다고?

거고요. 범음을 바꾸고 에를 붙인대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라고 한 거고요. Habe eine Schwester. Schwester는 형제자매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네, 저 누나 또는 언니가 한명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tochter의 복수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보고 갈까요? 에, 에아르로 끝난 명사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아, 이럴 경우에는 복수형 여성 어미를 붙였던가, 아니면 에, 에아르로 끝나는 명사니까 별다른 복수형을 붙이지 않았던가라고 하면 얘는 주의해야 하는 명사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복수형 어미를 쓰지 않아요. 여기 대신 변모음으로만 바꿔요. 퇴시터란 형태로 씁니다. 슈베스터는 하지만 여러분 복수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도 에에아르로 끝났지만 얘는 여성형 복수 어미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뭐를 써요? 복수형 되면 슈베스테안이라고 해서 선생님 벌써 썼네요. N을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명사는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은 여성 명사 하나 더 있죠. 무터의 복수형인 뮤터도 변모음으로만 바꿔주고요. 뭐는 하지 않아요? 복수형 어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이면 에에아르로 끝나도 여성 복수형 어미 썼는데 아닌 거두 개가 있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요 어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메모해 놓았던 내용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Tag, hier spricht Neuhaus라고 했습니다. Ich möchte gern Herrn Hofmann sprechen. 그랬더니 Herr Hofmann ist im Moment nicht da. 라고 했고요.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놓고선 Nein, danke. Ich rufe später wieder an. 이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희 하우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sprechen 동사를 바로 쓴 걸로 봐서, 그 다음에 그 sprechen 동사 몇 격으로, 삼격, 3인칭으로 활용한 걸로 봐선 전화 통화 상황이죠. Here is Here spricht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네, 전화건 이쪽은 너희 하우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는 호프만 씨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sprechen 동사 쓴 거예요. 그랬더니 호프만 씨는 in moment 라고 해서 yet입니다. 현재 지금 뭐예요?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rufe später wieder an이라고 한 거예요. 즉, 뭔가를 부탁을 할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고 해서 제가 호프만 씨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누구입니다.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이거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번더 생각해야 돼요. 볼게요.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sollen?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편이 좋을까요? 물어본 거죠. 제가 그에게 뭔가 말을 할까요? 해서 전달할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요. 라고 이어질 거고요. 2번, warten Sie auf seinen Anruf. Anruf과 전화입니다. 혹시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Sind Sie ein Freund von ihm? 그의 친구이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4번, haben Sie seine Handynummer? 그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5번, wissen Sie, wohin er gegangen ist? 혹시 아세요? 라고 해서 뭘 물어봤냐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오프만 씨가 여기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나인이라고만 했으면 혹시 아니요, 맞아요라는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지 않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메시지 전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무엇무엇을 전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 어휘표 안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Möchten Sie ihm etwas sagen? 이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할때 써요. 여러분 혹시 전화 통화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만 말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Here spricht, here ist 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호프만 씨랑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호프만, 접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할때 독일어로 뭐라고 했죠? Am Apparat 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은 그와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해서 Sie spre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접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인 전화 통화 상황에서 체크업하는 내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표현이에요. 클라우스 마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했더니 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고선 reserviert für zwei Nächte, richtig?라고 해서 맞죠?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richtig 쓰더니 oder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결국 같은 표현이죠. 2박 하시려고 예약하셨죠?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뭐뭐뭐 했더니 네, 맞네요. 라고 또 상대방도 대답을 해요. 프런트 직원이. 자, 여기에 슈네셀카트라고 해서 룸 키가 있습니다. 방 키를 어떤 형식으로? 카드인 거죠. 그래서 열쇠인데 카드 열쇠가 있고요. 당신의 카드 방 카드 열쇠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 답변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뭐뭐를 얘기했더니 예약되어진 정보 중에 뭔가 추가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방만 2박을 한다라고 예약한 게 아니라 뭔가 추가 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 네, 맞네요 라고 한 거예요. 옵션을 뭐를 설정했을까를 한번 볼게요. Mit Frühstück, 조식 포함입니다. 아, 예, 맞네요. 여기 방키 있습니다. 그럼 조식 포함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이니까 그 정보가 적용된 게 맞는지를 물었더니 호텔 프론트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네요. Nur eine Nacht, 하룻밤만 머물 거예요. 이미 며칠 머문다고 했죠? 2박 예약하신 거죠? 라고 하니까 요거는 틀린 정보이고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2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모레까지요 라고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2박이라고 해서 요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Das Zimmer brauche ich nicht mehr, 저는 그 방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호텔 프론트에 가서 저 예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론트 직원이 말하지 않았겠죠? 정답은 옵션 정보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숙박하는 기간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von bis 구문이에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정답은 아체를 선택한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체와 같은 구문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이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아, 이틀간 숙박한다라고 하면 von heute bis übermorgen 이라고 부사로 풀어서 말할 수도 있었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iebe Marie, unser Haus ist endlich fertig. Am Samstag feiern wir das mit Familie und Freunden. Um 12 Uhr essen wir zu Mittag. Bei uns in der Friedenstraße 102. Wir freuen uns auf dich. Herzliche Grüße, Hanna und Fritz. 자, 일단은 안내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약간 편지 형식의 초대글처럼 되어 있는데 봤더니, 사랑하는 마리에게라고 하고선, 우리의 집이 마침내 끝났어 라고 한 거예요. 뭔가 집을 새로 지었던지 아니면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나 봐요. 드디어 집 정비가 끝났네 라고 한 거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이것을 즉집 정비가 끝나고 뭔가 집이 끝난 것을 건축이 끝난 것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해 라고 있어요. 12시에 우리 집에 우리는 뭐할 거예요? 점심을 먹을 거야. Um 12 essen wir zum Mittag bei uns,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우리 집은 어디 있는지 주소를 나타냈어요. 프리덴가 102번지에는 우리 집에서 12시에 정오에 같이 점심 먹을 거야 라고 했고요. sich freuen auf 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와서 무엇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네가 올 것을 기대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담아,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나와 프리츠가 라고 한 거네요. 생일 파티 초대 글인 건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집 입주를 위한 아니면 공사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게 틀린 정보예요. 마리를 초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고요. 모임은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봤더니 언제면 삼스타게 열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 모임이라고 했었고 모임 장소는 한나와 프리츠의 집입니다. 그쵸? 102번지에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었던 글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앙드리하고 민호의 대화이네요. Was machst du in deiner Freizeit? Ich spiele gern Gitarre. Gitarre spielen ist mein Hobby라고 했고, Und was ist dein Hobby?라고 했더니, Ich gehe auf Schwimmen이라고 했네요. Gehst du allein?이라고 물어봤더니, Nein, meistens mit Freunden이라고 하고, Wir treffen uns immer im Schwimmbad이라고 했네요. 취미 활동을 묻고 답하는 대화 주제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라고 했더니 민호가 나는 기타 연주해.

라고 했어요. 기타 연주하는 것은 나의 취미야 라고 했네요.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해서 und was ist dein Hobby? 라고 물어봤더니 자 얘는 뭐 하러 가요? 나는 종종 수영하러 가지. 난 수영하러 자주 가 라고 했어요. 알라인이 또 나왔네요. 홀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혼자 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빈도부사 하나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가지 라고 했고요. sich treffen입니다. 만나다죠. 항상 만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수영장에서 만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민호 막 schwimmen nicht. 이름 보고 잘 찾아야 되겠네요. 민호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민호는 기타 연주를 즐깁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민호가 수영을 즐기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요. 안드레의 hobby is swimming. 안드레의 취미는 수영이다는 맞아요. 그렇죠? 너는 취미가 뭐야? 라고 했더니 나는 수영하러 자주 가? 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안드레 get immer alone swim. 안드레는 항상 혼자 간다가 아니라 친구들과 대부분 같이 간다고 했고 민호 trifft 안드레 immer swim. 민호와 안드레가 수영을 같이 한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인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어서 이 내용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 und 민호 spielen zusammen Gitarre. 둘이 함께 기타 연주한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취미를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대부분 간다 라고 하긴 했어요. 정답 2번 확인하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rf ich bitte kurz vorbei? Ja, sicher.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bitte schön 이라고 했습니다. vorbei 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간 이란 의미지닌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전철이 들어가 있는 분리동사로 뭘 봤냐면 vorbei gehen 또는 vorbei kommen을 봤습니다. vorbei gehen이 지나가다예요. 그 다음에 vorbei kommen은 들르다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내가 니네 집에 잠시 들를게 라고 하면 ich komme kurz vorbei 라고 할 때 썼었고 지금은 아마 gehen 동사를 생략해서 vorbei를 쓴 거죠. 제가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대화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했더니 네,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sich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icher라고 하는 저 아이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안전한 확실한이지만 의사소통 표현에서는 당연하지, 물론이지 라는 표현이에요. 네,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뭐 한 거예요? 불편하게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또 양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했겠죠. 아래 나와 있는 표현이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표현인 거니까 고맙습니다를 찾겠습니다. Gleich passen, 기원하는 인사 표현 했을 때 너도,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지금 쓸 수 없고요. Bitte sehr는 이미 고맙다라는 인사에 대한 천만에요여서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찾는 거 여기 있네요. Danke schön, 감사합니다 하면 천만에요이고 Einverstanden 언제 써요? 동의해요, 알겠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Das macht nichts 언제 쓰는 거였죠? 사과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고요. Was hatten Sie? Die Rechnung bitte. Das Hähnchen und zwei Bier. 자, 일단은 Rechnung 보고 딱 알았어요. 이거 식당 대화 상황이구나.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계산서 주세요. 그 다음에 닭고기 요리랑 맥주 두 개요 라고 했고요. 뭐를 드셨죠? 라고 하는 표현을 뭐 가지셨었죠? 뭐 받으셨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아베가 그럼 누구누구인지 이제 찾아야 되죠. 한 명은 점원이고 한 명은 손님이에요. 그쵸? 봤더니 나 tuerlich라고 하고선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das macht 26 euro 30. 일단 B가 그거는 다 해서 26유로 30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하면 B가 종업원이에요. 그쵸? 여기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 손님이 그럼 먼저 뭐를 요구해요?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당연하죠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와서 물어봐요. 여러 명이었나 봐요. 뭐 드셨죠? 라고 하고선 먹은 거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was hatten Sie? 라고 했더니 본인이 뭐를 먹었는지 이제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닭고기 요리와 그 다음에 맥주 두 개요 라고 해서 이어지면 되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대화 순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매아체 순으로 나였는데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식당 대화 상황에서 was hatten Sie?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썼는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 표현에선 was haben Sie bekommen? 으로 보통 bekommen 동사 쓰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haben 동사로도

뭐 드셨나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Was ist dein Lieblingsfach? Mein Lieblingsfach ist Musik. 했더니 대답하고 In Musik, ich bin ziemlich gut. 이라고 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 뭐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야. 라고 했더니 자, 음악에서 어떠어떠하니?를 물어보니까 나꽤 잘해. 라고 해서 얼마나 잘해? 라고 해서 과목이니까 성취도가 얼마나 좋아? 성적 얼마나 뛰어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볼게요. Was lernst du? 뭐 배워? 는 성취도를 물어보는 표현이지 않죠. Wie gut bist du? 얼마나 잘하는데? 오, 나꽤 잘해. 너 음악에서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 Wie ist deine Note? 물어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성취도 몇이야? 등급 몇 받았어?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잘하는데? 오, 꽤 잘해. 라고 정답은 2번이고요. Welche Lieder singst du? 너 어떤 노래 불러? Wann hast du eine Prüfung? 언제 시험 봐? 5번. Wie viele Stunden hast du pro Woche?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들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가장 알맞은 것은 2번인 거네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ch muss meine Mutter anrufen. Aber mein Handy ist kaputt. 뭐뭐뭐 했더니 Klar, kein Problem. Hier, nimm mein Handy. 라고 했네요.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데 내 전화기가 고장났어. 뭐뭐뭐?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전혀 문제될 거 없어. 클라, 당연하지라고 했거든요. 저기 내거 휴대폰 사용해 라고 했거든요. 네 휴대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 또는 빌려도 될까? 라이엔 뭐 이런 동사 썼을 거예요. Is dein Handy auch kaputt? 네 휴대폰도 고장났니?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Weißt du, wo mein Handy ist? 내 전화기 어디 있는지 알겠어? 물론이지. 답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뭐예요? 내거 사용해. 라고 하진 않았겠죠. Darf ich dein Handy kurz leihen? 너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도 될까? 물론이지. 내거 여기 있어. 사용해. 정답은 3번이고요. Soll ich deine Mutter für dich anrufen?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대신에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줄까? 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둘 다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Comes to meet me at my 나무차. 너 나랑 같이 우리 엄마 보러 갈래?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이것도 대화 상황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as Fleisch ist sehr lecker. 이 고기 진짜 맛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as nennt man 불고기. 넨넨 뭐뭐라고 부르다거든요. 그거 불고기라고 해. In Korea essen das viele Leute zu Hause oder im Restaurant.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이나 식당에서 먹지 하고요. 이거 뭐라고 불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ie heißt das? 정답 1번이죠.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 어떻게 요리해? 그거 위 Wie teuer ist das in Korea? 그거 한국에선 가격이 얼마나 해? Wie oft isst du koreanisches Essen? 넌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니? 를 묻는 표현이어서 빈도 물었던 표현이네요. 정답 1번 확인하면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Bitte, isst doch etwas. Ich habe keinen Appetit. Essen ist sehr wichtig für die Gesundheit.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선 Ich werde versuchen, ein bisschen zu essen.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Bitte, isst doch 라고 했어요. 뭐좀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좀 이런 표현으로. 나는 appetite가 없대. appetite이 식욕이거든요. 입맛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뭐뭐 하고 나는 시도하겠어. 노력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versuchen, 뭐를? ein bisschen.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한 거예요. 건강에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해라고 해서 알겠어.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Das ist richtig. 네 말이 맞아. 내가 조금이라도 먹도록 해볼게.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Ich bin dagegen.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반대하는 의사표명이잖아요. 그러면 나 먹어볼게 라고 하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정답 3번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Ich sehe das genauso. sehen 동사를 나도 그렇게 봐. 즉, 이 봐라는 표현 앞에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Ja, das denke ich auch. 직접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선지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실전 모의고사의 17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어휘 영역 오늘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해당 표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18번에서 30번 문제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스마일, 우리 함께 웃어볼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공부하면 공부 효율도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입꼬리 올리고 한번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입니다. 우리 선자를요, 착할 선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은요, 꼭 착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다, 좋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일 때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이지만, 선방일 때는 잘 막았다. 다다익선일 때는 많을수록 더욱 좋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뜻으로 쓰이는 한자는 따로 정리하고 익혀두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문장을 풀이할 때 훨씬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모의고사 1번 문항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그림 문항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교사의 이 대화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는 새해 첫달을 의미하고요. 호랑이는 표범으로도 그리는데 표범의 중국어 발음이 알린다는 뜻을 지닌 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기쁜 소식을 상징하는 새입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그림은 묵은해를 보내며 새해의 기쁜 소식을 알린다라는 기역, 연, 보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요 의미를 이미 설명해 줬고, 그의 뜻에 맞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죠. 연은 해예요. 보는 알린다. 희는 기쁜 소식을 알린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빠져 있나요? 새해라고 했으니까 이 새, 새로운 해할 때 새롭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빠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우리 신, 그죠? 신상품, 신제품 했을 때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신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거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신. 열은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희열. 자, 조는 새고요. 식은 쉬다, 휴식, 안식했을 때 시입니다. 신은요,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해의 새로운이라는 뜻이 기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같이 좀더 깊이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 답이 신이었죠. 신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구, 옛구자예요. 그래서 신과 구, 요렇게 상반되는 뜻도 함께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고지신, 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일신우일신, 여기 신이 두번 들어가 있네요.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라.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려라 라는 말이죠. 자, 이 글자가 세조였어요. 이 글자는 뭐죠? 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이 글자는 까마귀 오자예요. 이렇게 비슷한 한자도

서로 나올 때마다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석이조.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삼는다.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이죠. 오, 조족지열. 그대로 해석해보면 새의 발의 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새의 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식은요, 쉬다 식자예요. 우리가 자강불식하면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고식지계는요, 잠깐 동안 쉬어가는 개체, 임시방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식지계라고 하고요. 신자는 믿다라는 의미죠. 반신반의하면 절반만 믿고 절반은 의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신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부모 유신은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할때 신자. 자, 이목 지신은요, 나무를 옮김으로써 얻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 나무를 옮기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상금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는 유래에서 된 성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겨서 얻은 믿음이다. 이때도 신뢰, 신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아까 우리 선택지에 기쁨이라는 열자가 쓰였잖아요. 그죠? 유사한 뜻을 가진 한자들을 보니까 희, 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희, 그죠? 그 다음에 희열, 이렇게 우리가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쁘다란 뜻이에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역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어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기라고 읽어요. 그랬어요. 경치 경자에 기운 기자예요. 그래서 경기 맞습니다. 이 한자 어휘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경치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라고 풀이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에서 보이는 어떤 분위기나 기운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쓸때 쓰는 경기인데, 니은 보시면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 불황 따위의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해요. 그랬어요. 그쵸.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경제활동의 상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읽었고, 단어의 풀이도 잘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말로 지출이 있어요. 지출은 뭐예요? 돈을 쓰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요게 경기와는 유사한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와 같이 쓸수 있어요. 맞죠? 경기가 침체되었다, 부양정책을 쓴다 할때 우리가 이 경기를 쓰기 때문에 예문도 올바르게 된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을 우리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에 들어갈 것인. 자, 요거는 어떤 문항이다. 조건이 주어지고 그에 알맞은 부합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네 가지 조건이 항상 주어집니다. 첫 번째, 한자의 음이 나왔네요. 동쪽 동이죠. 동과 같아라고 했어요. 아, 우리가 찾은 한자는 음이 동이다. 부수는 고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2번, 이거 보면은, 밑에 이 입구자가 부수인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총액은 요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총액은 어때요? 직접 써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1, 2, 3, 4, 5, 6. 아, 육핵인 한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이 한자 뒤에 창문 창자예요. 창을 결합하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이를 뜻하는 말로 쓰여. 음이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창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이. 아, 요것은 우리 동창인데, 이 동이 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시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음은 동이면서 입구가 들어가고 획은 육획이면서 같다라는 뜻을 찾는 문항이죠. 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일단 동, 겨울 동자, 합할 합자. 동이 아니니까 지워 나갈게요.
동. 얘는 길하다, 길자. 이 글자는 공이죠. 그래서 지우면 겨울 동자와 이 글자는 함께 같다 동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자가 들어간 걸 보면 오, 이 글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 뜻도 같다에 부합하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글자가 뭐였죠? 겨울 동이었어요. 그죠? 우리 겨울 동자는요, 보면요. 여기에 요렇게 있는 글자가 뭐냐면 얼음 빙자예요. 그래서 차가운 얼음, 겨울 동자죠. 우리가 겨울을 뭐라고 해요? 동계라고 하죠. 동계 올림픽, 겨울이란 뜻입니다. 월동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이럴 때는 이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겨울을 넘는다, 겨울을 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면은요, 겨울 잠이에요. 면자가 수면, 잠잘 면자입니다. 합자는요, 합하다란 뜻이에요. 합치다, 합하다. 그래서 함께 노래하는 거, 합창이죠. 단합,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으다. 담합은 뭐예요? 이야기를 해서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담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업가들이 기업에서 어떤 조건이나 가격을 미리 맞추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합자예요. 자, 아까 우리 답이었던 동은 같다라는 뜻도 있고 함께라는 뜻도 있죠. 같다일 때는 다르다 이 자와 반대가 되는 한자가 되고요. 대동소이하면 뭐예요?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 비슷하다. 대동소이. 자, 이때는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다. 동고동락. 자, 길자도 자주 나오는데요. 길하다와 흉하다죠. 길은 좋은 징조, 흉은 나쁜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흉화복 하면 좋은 일, 나쁜 일, 재앙과 복을 아울러서 우리가 길흉화복이라고 해요. 길이는 뭐예요? 좋은 날. 그죠? 길몽은 좋은 징조가 있을 꿈, 꿈몽자입니다. 길자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 공자도 우리 어휘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함께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용하면 함께 쓰는 거죠. 쓸 용자. 공감, 함께 느끼는 거예요. 자, 공유는 뭐예요? 유자가 있을 유자죠.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생은 살생자, 함께 사는 거,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만 알아도 우리 문항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항은 우리 어떻게 푼다고 했었죠? 보기가 4개가 나오는데 주로 상반되는 뜻을 짝지어진 거 2개, 그 다음에 유사한 의미가 짝지어진 거 2개, 요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소는요, 마늘 다자와 적을 소자죠. 다소, 어때요? 상반되는 뜻 맞아요. 자, 유약, 부드러울 유자에 약할 약자죠. 그래서 우리 유약하다, 약하다라는 의미에 비슷한 것끼리 짝이 지어져 있네요. 니은은 아니고요. 자, 회복, 돌아올 회자, 돌아올 복자. 아, 이 글자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두 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디귿도 아니고요. 자, 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망은 망하다, 쇠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망한다, 성하고 쇠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상반되는 뜻 맞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기역, 미을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계속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들을 연결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자가 나오면 요와 반대되는 한자가 뭐지? 요렇게 짝을 지어서 항상 공부를 해두시면 요런 문항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다소, 아까 뭐였어요? 많다와 적다였죠. 다다익선 정말 많이 나오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다기망양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린다. 다기 망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박학다식은 뭐예요? 널리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 이때도 많은 다자를 씁니다. 자, 흥은 일어나다, 망은 망하다, 쇠퇴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흥과 성, 망과 쇠가 짝을 짓겠죠. 흥하고 망하며 번성하고 쇠퇴한다. 흥망성쇠라고 해요. 자, 흥진미래는 뭔가요? 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아까 이 글자가 부드러운 유자였고 얘가 약할 약자였죠. 자, 우유보단 우리 요거 많이 쓰는데 넉넉하고 부드러워서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유부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외유내강은 뭐예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굳세다. 외유내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약관은요, 우리가 나이를 뜻하는 어휘예요. 스무 살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약육강식은 뭘까요? 약한 고기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 약육강식 할 때도 이 약을 씁니다. 자, 회복은요, 돌아오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기사회생할 때도 이때도 돌아오다예요. 죽을 뻔하다가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사회생. 광복은요, 빚을 되찾다. 자, 복구는 뭐예요? 옛것을 다시 돌려놓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회와 복은 돌아오다라는 유사한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은요,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 두 가지 성어가 나오고 그두 가지 성어가 공통된 한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어를 먼저 연상하는 게 먼저겠죠. 가로열쇠를 읽어보면,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라는 성어고요. 세로열쇠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성어입니다. 조금 성어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통해서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본다, 견이죠. 물건, 생긴다, 어떤 마음, 견물 생심. 자, 어떤 물건을 직접 보면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일단 알지 못한다, 알지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생면부지. 여기에는 생긴다의 의미인 생자가 기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다라는 견은 여기 칸에 들어가고요. 자, 물건. 물건 물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얼굴 면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생면할 때 면자가 얼굴 면자고요. 지자는 알지 못한다. 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거는 몇 번이 답일까요? 그렇죠. 5번. 마음이 생긴다 했을 때이 생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온 요 성어들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견물생심이라고 했었죠. 뭐예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대로 한자를 해석해 보면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죠? 욕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생면부지는 낯선 얼굴이어서 알지 못하다. 요렇게 풀이가 되겠죠. 생면이 이게 생소한 얼굴이에요. 낯선 얼굴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면부지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얘는 아니 불자인데 왜 불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읽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안이불의 소리 변화. 뒤에, 이 안이불 뒤에 첫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일 경우에는 구로 읽습니다.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지 않다, 부재, 마땅하지 않다, 부당, 도덕적이지 않다, 부도덕, 이렇게 읽죠. 왜? 뒤에 디귿, 지읒, 디귿, 디귿,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리을이 탈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불재, 불당, 불도덕이라고 읽지 않고 발음의 습관상 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년불지가 아니라 부지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볼견자였죠. 보다. 보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익을 보면 을을 생각하라. 올바름을 생각해라. 견니 사이. 자, 견금녀석 금보기를 돌과 같이 해라. 선견지명의 견이죠. 먼저 내다보는 지혜. 볼견자. 자, 물자는 물건 물이에요. 또는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사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알매 이르른다. 경물치지. 어떤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이 하나가 된다. 나와 물건이 하나가 된다. 무라일체라고 해요. 자, 면자는 얼굴 면자였죠. 철면피. 새로 된 얼굴 가죠. 엄청 뻔뻔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철면피라고 해요. 자, 얼굴로는 따르고 속으로는 배신한다. 면종복배에도 이 면이 쓰였습니다. 자, 백면서생은 뭐예요? 흰 얼굴. 책만 읽은 선비예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방 안에서 책만 읽는 선비를 우리가 백면서생이라고 해요. 자, 아까 우리 생면부지할 때 알다짓자가 나왔는데요. 이 글자는 알다식자와 뜻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온고지신 앞에도 나왔었는데, 그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지과필계,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라고 했어요. 자, 문의지식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생자는요, 살다, 삶, 이런 의미인데, 구사일생,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 살아나다, 겨우 살아나다. 자, 사생취, 자, 이거는요,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다. 즉, 올바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때도 생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한자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어 단어장 문항은요,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이 주어진다. 원래의 뜻으로는 한자를 그대로 풀어줬기 때문에 한자를 연상하고, 그게 확장된 뜻도 맞는지 검증한다. 요런 방법으로 접근하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원래의 뜻은 튀어나라가 박히는 불똥이래요. 뭐, 잘 연상이 안 되죠? 그죠? 확장된 뜻은 어떠한 일의 영향이 직접 관계가 없는 데까지 번진다라는 뜻이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보면, 발화, 발자가요, 일어나다, 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막 피고 일어나는 것, 발화라고 하죠. 여기서 불은 맞는데요. 날아가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확장된 뜻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무관은요. 상관이 없다. 관자가 빗장 관, 관계란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란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라는 확장된 뜻에서 나온 것 같지만 불이나 날아가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자 자체가. 자, 3번 볼까요? 비화. 날 빗자에 불화자예요. 날아간다? 불. 원래의 뜻, 한자 모두 들어있고요. 어떠한 일의 영향이 관계가 없는 데까지 번진다. 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래서 확장된 뜻, 원래의 뜻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이 비화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조금 더 살펴보면 4번은요, 비행이에요. 날아가다, 날아다니다란 뜻이죠.

여기서는 이 날아가다만 만족하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고요. 자, 여파는요. 남을 여자에 물결 파자예요. 그래서 남은 물결, 어떤 일에 영향이 끼친다, 여파. 그래서 요 확장된 뜻과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날아간다거나 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자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나의 빗자에 불화, 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으로 넘어갈게요.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광고 포스터 문항은 우리 어떻게 푼다? 광고 문구가 힌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요, 어때요? 가족들, 어른과 아이가 나와 있고요. 남자와 여자도 나와 있고요. 장애인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 차이를 두어 구별하나요? 기억 없는 대한민국, 다 같이 노력해봐요.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 요게 기억에 들어갈 단어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협력. 도울 협자예요. 힘력자. 힘력자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힘을 모아서 돕는다라는 뜻인데, 협력 없는 대한민국? 오, 요거는 아니죠. 자, 결정. 어떤 걸 정하는 거예요. 딱 마음 먹고 정하는 거. 요것을 결정이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고요. 자, 양보는요. 걸음 보자거든요. 걸음을 한 걸음 물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양보하는 거, 물러나서 먼저 하라고 하는 거죠. 양보 없는 대한민국? 요것도 아니고요. 자, 공유. 공유는 뭐예요?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 요것도 아니에요. 자, 요 글자는요. 차별이에요. 차자가 다르다, 차이란 뜻이고요. 별자가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차이를 두고 구별한다, 차별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광고 문구도 맞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 다 같이 노력해봐요. 어때요? 5번이 들어가면 딱 광고 포스터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라는 뜻의 차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문항은요, 우리 교과학습 용어 중에서도 과학 시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방사성 원소 등이 붕괴 또는 다른 원소로 변할 경우 그 원소의 원자 수가 최초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역 기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몰라도요. 최초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요 기자가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기역에는 최초의 반으로 줄어든다.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를까 봐 아주 친절하게 그림에 반감기라고 표시를 딱 그래프에 해줬어요. 그래서 아, 반감. 최초의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의미의 반감이라는 한자 어휘를 찾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절반 반자에 덜 감자예요. 감소하는 거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나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감이라고 했으니까 반감기. 오, 1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성숙은 뭐예요? 이룰 성자에 익을 숙. 자, 그래서 점점점 이루어져서 아주 완성된 형태가 된다. 성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숙기 아니고요. 씩씩할 장자의 해년, 씩씩한 나이, 씩씩한 시기 했을 때 우리가 장년, 장년기 아니고요. 찰냉자의 물리칠 각자, 냉각이에요. 그래서 열을 물리쳐서 차게 식히는 거, 냉각, 냉각기. 여기서는 냉각기 아니고요. 자, 진할 과자의 건널 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과도기라고 했을 때 과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초의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했고, 또 반

반감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반감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요것은 보니까 우리 한자 문화권 어휘 비교하는 문항이에요. 병원입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병인이라고 하는구나. 병이 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병인이라고 한대요. 그러네, 한국에서는 주로 기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에서 치료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환자라고 하죠. 그러면 환자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니까 자, 뭐뭐 하는 사람으로 다 끝나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1번은요, 작자예요. 만드는 사람, 어떤 작품이나 글을 만드는 사람, 작자. 학자는요, 어떤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학자라고 하죠. 오, 부자.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해요. 자, 4번. 근심한 자, 걱정하는 사람,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앓고 근심하는 사람을 우리가 환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5번은요, 저자예요. 저가 지을 저자예요. 글을 쓰는 사람, 책을 짓는 사람을 저자라고 하죠. 여기서는요, 병이 들어서 치료받는 사람, 병인.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라고 부르죠. 근심 환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글이 주어지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성어를 고르는 거예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만물을 잘 비춰서 아름답거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니 허물을 듣고 용감하게 고치는 선비가 이를 좋아한다. 또한 천하의 가장 낮은 데 처하여 다른 것과 다툼이 없으니 겸손히 물러나서 부드러움을 지키는 사람이 이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물을 지혜롭다 일컬었고 노자 같은 현인도 자신을 낮추는 덕을 취하였다. 어떤 내용이에요? 물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물의 어떤 겸손한 거,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물을 뜻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물수가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청산유수. 이렇게 물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물의 특징, 이로움과 겸손한 글의 물의 특징을 선비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것과 관계 있는 성어 한번 찾아볼게요. 성산유수, 푸른 산에 흐르는 물. 어때요? 말이 막힘없이 나올 때 우리가 성산유수, 이게 말이 막힘없이 나오는 걸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말을 잘한다라는 포인트가 아니라서 1번은 답이 될수 없고요. 자, 상선약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상적인 모습이 물과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선약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여기? 물의 특징을 들면서 물을 본받아야 한다. 물이 가장 이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상선약수와 관계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나의 밭에 물을 끌어들인다. 즉, 말과 행동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할때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하는데 이기심과는 관련이 없고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때 쓰는 말인데 이거는 아니고요. 자, 산에서 싸우고 물에서 싸운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을 때 우리가 산전수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선약수가 10번에서는 답이 되겠고요. 이 상선약수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성어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자,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뽐내지 않아요. 어때요?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물은 위에서 계속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이때 오자가 미워할 오자예요. 나쁘락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즉,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다. 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상선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장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언제 또 문항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상선약수와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촬영장의 열기라고 나와 있네요. 위험한 장면에서 배우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맡는 것을 기억이라고 해. 자, 배우의 역할을 대신 맡는 것이다. 맞아. 예전에는 돈을 주고 본인의 군역을 대신하게 하던 일을 뜻했어. 무언가 어떤 일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두 개의 어떤 뜻풀이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자는 시대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신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대리. 자, 대필. 대신해서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예요. 대신해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대역. 그죠? 이 역자는 부리다, 일을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대신한다. 어떤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역할은요. 이 할자가 베다, 가르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눈 일, 나누어 맡은 일, 역할이 되겠죠. 여기서는 사역. 일을 부리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을 시키다, 부리다 했을 때 우리가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고, 군역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신한다, 군역을 대신한다. 대역이 여기서는 가장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유사하게 나왔지만 딱 맞는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대역이 기억에 알맞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그림의 내용과 관계 있는 거, 이 만화가 유래를 보여주고 있고 그 유래에 해당하는 성어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방총이 인질로 가게 되었을 때 해왕에게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을지 묻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방총이고요, 이 사람이 해왕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이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소? 두 번째 사람이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약간 의심하겠지만 믿지 않을 것이오. 그쵸? 첫 번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 믿어? 두 번째,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약간 의심하겠지만 믿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믿을 것이오. 세 사람이나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다는 거죠. 이 방충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제가 떠난 후 사람들이 저의 험담을 해도 믿지 마십시오. 원래 이 방총이 해왕에게 굉장히 총애받는 신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험담으로 결국에는 이 해왕도 방총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 사람 나왔고 호랑이를 만든다. 에 해당하는 그 성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각자무치예요. 뿔이 있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재주와

방법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무치라고 해요. 자, 충언여기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충고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딱이 유래에 맞는 성어는 아닙니다. 자, 부무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한다. 오, 전혀 맞지 않고요. 언어도단 말에 언어가 말이죠. 말에 길이 끊긴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언어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번은 뭐냐면요. 3인 성호예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내죠. 여기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거짓인데도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의미의 성어죠. 그래서 이 그림과 딱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성어 키워드로 이야기 앞에 나온 우리 성어들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간단한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무치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다. 날카로운 이가 없다. 불완전함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갖출 수는 없어.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충언 여기는요. 충고의 중요성이죠. 귀에는 거슬리지만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부무유신 신뢰와 우정이죠. 언어도단은 뭐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할때 우리가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자, 3인 성어는 뭐예요? 여러 사람, 다수가 만든 거짓이에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입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문안 같은 경우에는 앞뒤 구절이 대우가 된다라는 걸꼭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석유소단, 초유소, 기역. 자, 이 척자는요, 자척자예요. 이 촌자는요, 마디촌이에요. 모두 길이 단일에 해당합니다. 자, 한 자도 짧은 바가 있고, 한 마디, 한 치도 기억하는 바가 있다. 자, 척은요, 30cm 정도로 나타내는 한 자의 길이 단위고요. 초는요, 한 치, 약 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긴 편이고, 얘는 짧은 편인데, 이한 자도 짧을 때가 있고, 이한 치도 기억할 때가 있다. 아, 그러면 요것과 반대되는 거, 짧다와 반대되는 것이 기억에 들어가겠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취기소. 자, 그 뭐뭐 하는 말을 취하고, 그 단, 여기서는 짧다가 아니라 단점이에요. 단점을 버려라. 여기서도 이 단과 반대가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다, 그리고 장점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번 골라보면요. 1번은 죽이다 살이에요. 죽이다. 죽이다와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서는 생각하다 상. 그리고 얘는 유, 있다란 뜻이에요. 자, 이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길다. 그리고 잘하는 거, 장점을 뜻하는 장이 되겠죠. 장. 여기서는 이 글자는 어버이 친하다라는 의미인데, 단과 반대가 되는 글자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 자도 짧은 바가 있고 한 치도 긴 바가 있다. 그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은 버려라. 즉, 장점은 잘 활용하고 단점은 잘 보완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 부, 천하, 수안, 망전필위. 자, 무릇, 여기서 부자는요, 한자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면 발어사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천하가 비록 수, 편안한 안자죠. 온 세상이 비록 평안하더라도,

0: 물러날 때예요. 그래서 전쟁, 싸움에 임해서 물러남이 없다. 용기 있고 굉장히 용맹한 태도를 말할 때 우리가 임전무태라고 합니다. 자, 안빈낙도 안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긴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우리가 안빈낙도라고 해요. 자, 거안사위, 편안함에 거처하면서 머물면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어때요? 이 문장과 딱 똑같죠? 망전필위라고 했어요. 싸움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그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문장이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성찰일지 형태의 문항은 비교적 쉽다고 했어요. 왜 쉽냐면 풀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인 동심, 길이 단 기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짐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라도 끊는다. 여기가 풀이가 되겠네요. 그죠? 주변 사람과 항상 협력해야지라고 돼 있어요. 자, 2인 동심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한다면 그 날카로움은 여기서 리자가 위로울 리자가 아니라 날카로울 리로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끊는다. 무엇을 끊냐면 쇠를 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에는 쇠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금. 지금, 이제라는 의미죠. 오,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요. 합치다,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는 칼 도자예요. 이 글자는 화합하다라는 의미의 화죠. 자, 이 글자는 쇠 금자예요. 여기서는 쇠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쇠, 금자가 되겠죠. 그래서 2인 동심,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끊는다. 길이 단 금이 됩니다. 그래서 쇠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쇠를 끊는다라고 표현을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답은 5번으로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 어때요? 한해한해 모의고사를 풀어갈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쌓이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은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요. 그 강의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풀고 또 모르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반드시 Q&A에 남겨주시고요. 선생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태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짜자잔 장난감입니다. 자, 우리 요렇게 생긴 블록 장난감 어렸을 때 다 가지고 놀아본 적 있죠? 자, 이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덴마크에 있거든요. 근데 이 덴마크 이 회사는요, 그냥 블록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특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를 하는 플랫폼이냐? 소비자들이 직접 이 장난감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디자인도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올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1만 표 이상을 얻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진짜로 이 제품을 출시할지 말지 검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시해서 얻은 매출의 수익금의 일부를 그 디자인 한 사람한테 돌려주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리즈가 그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의 시리즈가 있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시리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프렌즈의 센트럴파크 시리즈도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사진 올리고 의사소통하는 걸 넘어서 뭔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소셜미디어가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바로 또 우리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글에서는요, 고객과 기업이 함께 무엇인가를 협동해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전에 수능특강에서는 플랫폼, 그 중에서도 판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관한 문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랙티스 2번 풀 차례거든요. 준비됐어? 해봅시다. 자, social media becomes more meaningful. 어? social media. 방금 연계 시그널에 나왔던 그 social media 그겁니다. 자, 이것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더 효과적이게 된답니다. 언제? When the firm. 여기서 firm 하면 무슨 뜻이니? 명사로 회사라는 뜻이잖아. 회사가 이거를 사용을 한대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collaborate with clients to develop new products or services. 자, 뭐를 하냐면은 client들, 고객들과 collaborate, 협동을 한대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develop new products or services. 자,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 as this. 근데 그것이 이러한 collaboration or co-creation. 자, 이러한 협동이라던가 함께 창작하는 것이 becomes, helps create value for both firm and client. 무엇을 함에 따라냐면은 이것이 자, 회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뭐를 만드는 거를 도와준대요. value, 가치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주제는, 소재는 소셜미디어인 것 같죠? 근데 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회사가 누구랑 고객들이랑 함께 협동을 하면서 사용을 한대요. 자, 얘네 둘이 같이 협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 co-creation.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럴 때 소셜미디어가 더 의미 있고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Clients become part of the creation. 자, 이 고객들이요. 무엇이 되냐면은 창조의 일부가 된답니다. And delivery of products and services. 자, 그리고 무엇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리고 and therefore, 그러므로 become more invested in the firm and its performance outcomes 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더 어떻게 되냐면은 더 스스로를 투자하게 된다라는 거는 더 전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그 회사. 그리고 회사의 퍼포먼스 아웃컴에 대해서 좀 더 동질감을 느끼고 좀 더 참여를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둘이 협동을 한다. 라고 하니까 고객들도요, 더 참여를 하고 더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자, 2번 볼게요. The social media can effectively assist in client co-creation. 소셜 미디어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어디에 있어서? 이 client, 고객들이 co-creation, 함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enabling clients to build better connections. 자, 이 고객들이 더 연결을 잘할수 있게 하는 거야. 무엇과? 회사들과. 왜냐하면 그들이 communicate. 자, 뭐를 할수 있냐면 그들의 생각, 아이디어, 희망, 필요, 욕구 등등등을 회사와 더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소셜미디어가 클라이언트한테 더 좋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ey can interact with other users. 자, 여기에서 they는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 거겠어? 이전 문장에서 있었던 클라이언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클라이언트들은요, can interact with other users of the firm's products and services.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d share with them. 그들과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을 쓰는 다른 유저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거야. They can experience a sense of community. 자, 뭐를 만들 수 있냐면 공동체 의식, 공동체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유저들과 함께. 그리고 동일시하고 and eventually develop closer relationships with the firm. 자, 뭐를 더할수 있냐면은 결국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회사 그리고 its products and services, 회사의 제품 서비스와 함께. 자, 이게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one must keep in mind. 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돼요. 명심을 해둬야 돼요. 뭐를? That there are challenges. 어려움이 있답니다. 일단은 계속 좋은 얘기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게다가 whe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marketing. 그 어려움이 언제 있냐면은 자,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셜미디어가 회사랑 고객들이 서로 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고객들이 더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완전 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이죠. 맞지? 안 어렵지? 너도 똑같이 생각했지?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것은 that increase skepticism among firms and with regard to investing in such marketing.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증가시킨대요. 뭐를? Skepticism. 어떤 회의주의, 회의를 증가시켜요. 회사들에서 뭐와 관련해서 이러한 마케팅에 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쓰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럼 5번. 다시 돌아오는지 봅시다. The social media thus creates value for both for clients and firms.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우리 소재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것은 만들어냅니다. 가치를 누구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그리고 회사 둘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촉진시킨대요? 공동 창작을. 그리고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시 주제의 내용으로 다시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볼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안 어려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소셜미디어가 기업과 고객의 공동 창조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마케팅 효과 측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끼어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거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 자, 여기 보시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케팅 효과 측정이 어렵다라는 문장이 끼어 들어갔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죠. 잘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까? 자, 다음 글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거. 이번에는, 첫 번째 파트가 꽤 기네요. 봅시다. So we might miss or neglect moments of caring connection.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놓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를요? Moments of caring connection. 자, caring 이렇게 하면은 배려하고 돌보는 걸 얘기하잖아. 자, 배려의 연결의 순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언제? Even when they are right in front of us. 자, 그러한 순간들이 내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그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Due to 이유가 나옵니다. Process researchers have called selective attention. 자, 어떠한 과정 때문이냐면 연구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Selective attention, 선택적인 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것 때문에 이 배려의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배려의 순간, 배려, 연결, 이 순간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있음에도.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선택적 주의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유명한 연구에서 People were asked to count the number of times that a basketball was passed between players on a given team이라고 해요. 자, 사람들은 요청을 받았어요. 뭐를 하도록? Count the number. 자, 숫자를 세도록. 무엇에 있어서? Times that a basketball was passed between players. 선수들 사이에서 이 basketball, 농구공이 패스된 숫자를 세어봐라. 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어떤 팀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한번 패스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숫자를 세라 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during the video, 비디오에서 a person wearing a gorilla outfit.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고릴라 outfit,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walks through the middle of the court. 자, 어떻게 했냐면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코트의 중간으로요. 그리고 waves at the screen. 자, wave 하면 이렇게 손 흔드는 거죠. 손을 흔들었고 and leaves. 그리고 다시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려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한세 명만 그려볼게요. 세 명이서 뭐를 하냐면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던졌다가 또 이렇게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던졌다가 또 이렇게 던졌다가 공을 왔다 갔다 던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게 몇 번인지 숫자를 세보세요. 라는 실험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가운데 갑자기 누가 들어갔냐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슝슝슝슝슝 해가지고,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짜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를 향해서, 스크린을 향해서 안녕 이렇게 하고 다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실험의 상황에서, in some versions of the study, 자, 이 연구의 상황에서, Up to 50% of people. 자, 50%가량의 사람들이 did not notice,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를? 이 고릴라를. 왜냐하면 because their attention was elsewhere. 그들의 주의 집중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Focus on the basketball. 어디에? 농구공에만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열심히 따라가면서 세느라고 가운데 고릴라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거를 놓친 사람이 50%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caring moment. 자, 다시 caring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보는 순간들, 배려의 순간들도 can be similarly hidden in plain sight. 마찬가지로 숨겨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자, 그냥 눈앞에 있는데도 잘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we often choose to 우리는 종종 선택을 해요. 뭐를 하도록? Consciously avoid. 의식적으로 피하도록. 무엇을?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걸 선택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would mean, 뭐를 의미하냐? Confronting truth.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진실은 we are not ready to accept.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야. 눈앞에 진실이 있어.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지금 앞에 고릴라 실험은요. 주의 집중이 딴 데에 가 있기 때문에 되게 명확한 거를 나도 모르게 놓친다. 그 얘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일부러 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실험의 내용과 관련이 없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4번 빼고 다시 5번으로 돌아와 볼게요.

Because our goals often direct our attention. 자, 우리의 목표가 종종 이끌어요. 방향을 잡아요. 우리의 주의 집중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competitive strivings with others. 뭔가 경쟁적인 싸움 다른 이들과. 아, 그런 것들로 주의를 이끌어 버리기 때문에 we fail to notice.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뭐를? The energy of care. 케어의 에너지 that pervades our lives.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케어, 배려의 에너지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른데 막 경쟁하고 막 애쓰고 이런 거에만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배려받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지 못한다라고 이어지는 게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확실하게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볼게요. 자,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고릴라 실험을 했죠. 그랬는데, 고릴라가 들어가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거를 모르더라. 그렇게 충격적으로 뭔가 주의가 딴 데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거를 우리 삶에서의 돌봄 또는 배려의 경험과 연결을 시킨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4번이 틀렸어요. 다른 것들은,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4번만 의식적으로 피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거. 이번에도 해도 되겠니? 자, 이번에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봤더니, Although the positives are often overlooked로 시작을 합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들이 종종 무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얘들아, 이 although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일까? 아니면 그냥 부연 설명일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주절의 내용이죠. Breaks up can actually be extremely beneficial. 자, 헤어지는 거, 깨지는 거, 커플이 깨지는 거, 이런 거는 can actually, 사실은 어떨 수 있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다고? 주절에 있는 거지. although절은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lthough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고, 주절은 힘주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읽어야 되겠죠. 그런 게 강약 독해인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거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자, 지금 breakup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breakup 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근데 어떨 수 있냐면 굉장히 beneficial 할수 있대요.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separation enables people.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것, 헤어지는 것은 사람들을 가능하게 해요. 뭐를 하는 것을? 탈출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어디서부터? unfeeling.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정적인, 그리고 and even harmful relationships. 심지어는 해로운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야. 뭐를 하면서? promoting. 촉진하면서. 뭐를? feelings of relief, empowerment, and excitement about future possibilities. 자, 무엇에 대해서 뭔가 안도감, 그리고 막 힘이 나는 거, 그리고 막 긍정적이고 신나는 거,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감정들을 더 촉진하면서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좀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breakups, 헤어지는 거, separation, 헤어지는 것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뭐를 할수 있다? 뭔가 이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촉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중심을 잡을 첫 번째 파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헤어짐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렇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나왔네요. Furthermore, 더해서, even when left devastated with a broken heart and shattered dreams. 자, 어떠한 상태일 때도냐면은,
left them

devastated. 뭔가 막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무엇과 함께? With a broken heart. 깨진 가슴과 함께. 그리고 and shattered dreams. 산산이 깨어진 꿈과 함께.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All is not lost. 뭐라고요? 모든 걸다 잃어버린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as individuals are likely to experience growth. 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이 개인들이 뭐를 경험할 수 있냐면 growth,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지금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뭐를 할수 있다?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일단은 1번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떤 학자 이름들이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냐? That after the end of a relationship, 관계가 끝난 후에, individuals reported greater self-confidence.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들은 보고를 했대요. 뭐를요? 더큰 self-confidence 하면은 자신감이죠.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strategies. 또 어떤 거? 의사소통 전략에 있어서의 향상이라던가. Better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더 나은 관계라던가. 그리고 and more positive expectations about future relationships. 자,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래요. 무엇에 대한? 미래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자, 어떤 상태에서? End of relationship.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 후에 뭔가 긍정적인 성장, 긍정적인 경험들, 긍정적인 기분들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문장도 적절해 보이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 볼게요.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is typically an important factor. 자, 관계 만족은요, 보통 an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For deciding whether a relationship, 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를? 자, whether. whether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a relationship, 어떤 관계가 can be sustained, 유지될 수 있는지. Or whether it should be end. 자, 이것이 끝나야 되는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때? 자, 정신 잘 차리고 봐봐. 지금 breakup에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소재가 뭐야? 긍정적인, 에이, 미안. 소재가 breakup이잖아요. 자, 그런데 3번 문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소재 자체가? Relationship satisfaction, 관계의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소재 자체가 조금 바뀌었죠. 자, 게다가 그것이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3번 틀렸다. 3번이 이상한 문장이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우리? 여기서 슉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실전에서 3번까지만 읽고 나 빨리 뒤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지 말고 4번, 5번이 연결되는지까지 봐야 돼. 4번 볼게요. 자, as with other significant life events. 자, 다른 중요한 삶의 사건들과 함께 breakups. 다시 돌아왔다. 소재인 breakups로 다시 돌아왔죠. Breakups는요, can act as a catalyst. 자, 무엇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냐면,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for making big life changes. 큰 삶의 변화를 만드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그거는 뭐를 가능하게 하냐? Enabling individuals, 개인들이 to grow, 자라날 수 있게 한답니다. Beyond, 뭐를 넘어서? Their previous level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자, 이전의 심리적인 functioning, 기능, 그것의 수준 넘어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뭘로 돌아왔어? Breakup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답이 3번이구나라고 우리 고를 수 있겠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In sum, 그래서 자 이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while relationship breakdowns can clearly be stressful, 자 관계가 무너지는 거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maybe it is time to change the narrative. 자 이제는요, 뭐를 바꿀 시간이냐면 이야기를 바꿀 시간인 거예요. Away, 어디로부터 doom and gloom 하면은 되게 절망적이고 슬픈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 브레이크업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이야기를 바꾸고, and acknowledging that most relationships are finite.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대부분의 관계가 유한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view separation not just as an end. 자, 이 헤어짐이라는 것을 not just as an end. 자, 무엇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이다라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but as a new opportunity. 또 무엇으로서 바라보는 거냐면 새로운 기회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할수 있는? To grow and better ourselves. 자, 우리가 더 자라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는 풀었지만 중요한 표현 하나 짚고 갈게요. 자, not just A 그리고 but also B입니다. 여기 also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not only A but also B 또는 not just A but also B 이거잖아요. 우리 뜻은 다 알아. 뭐야? A일 뿐만이 아니라 B도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A일 뿐만이 아니라 B도다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게?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B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끝일 뿐만이 아니라 기회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끝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Not only A, but also B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B에 있다. 알았죠? 요거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화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관계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면서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고를 수 있었죠. 그리고 자, 정답 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important factor. 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틀렸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정답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연결되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또 돌아온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꽤 옛날 노랜데? 잘 듣고 있어요? 자, 이 노래 워낙에 유명하게 뭔가 되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예요. 쌤이 가르치는 친구 중에 럭비 선수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한 시간씩 듣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잘 풀리는 그런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좋은 징크스가 있대요. 자, 근데, 자, 이 노래가요, 사실, 작곡가가 이 노래를 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노래가 확 떠버릴지 몰랐대요. 그래서 사실 라이브 공연을 할 일이 전혀 없을 줄 알고 엄청나게 고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저기 빛나는 사람아 여기 부분이 3옥타브 파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가수들은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몰랐던 거예요. 가끔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너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나는 잘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알았죠?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5번 볼게요. 자, 이거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읽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되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대충 읽으면은 뭔 소리지?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자, why is spring approache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spring, 봄이 도래함에 따라서 to migrant birds. 자, migrant bird 하면은요, 이주하는 철새를 얘기하죠. 철새종들이 migrate away. 자, 이 away가 핵심이죠. away from such an equatorial paradise.
적도의 파라다임을

프라이스로부터 왜 이주를 할까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철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새가 적도가 있는데 이 적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야. 다른 데로 이주를 한대요. 왜 그러냐는 거지. 언제? 봄이 될 때. 봄이 될때 이주를 하더라. 됐어? 그러면 here's why.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Nest predators. 누구요? 이 둥지의 포식자들. 잡아먹는 애들. 자, ranging from. 자, 어떤 범위의 애들을 얘기를 하냐? insect부터, snake부터, monkey부터, 그다음에 또 어떤 동물들의 이름이 쫙 나왔어요. 자, 이 동물들의 이름은 전혀 알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이러이러이러한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을 아우르는 포식자들이 permeate the tropics. 자, 뭐를 하냐면은 곳곳에 퍼진대요. 어디에? 열대 지방에. 열대 지방에 포식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 1번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첫 번째 부분은요. 철새가 적도 부분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봄이 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포식자들이 여기저기에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nest failure rate.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둥지에서 실패하는 비율. 어디에서? tropics. 열대 지방에서. 그것은 well exceed. 훨씬 더 초과한대요. 뭐를요? Those in the temperature zone, temperate zone. Temperate zone이라고 하면은 온대 지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대 지방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Which, of course, 그것은요, provides a strong advantage to nesting in the temperate zone. 자, 무엇을 제공하냐면 훨씬 더 강력한 이점을 제공을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To nesting in the temperate zone. 자, 이 온대 지방에서 둥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점을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자, 두 번째,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요. 어디에서? 열대 지방에서. 그러니까 열대 지방 말고 온대 지방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There's no predictable insect flush. 또 뭐가 없냐면요. 예측 가능한, 자, 이 곤충의 flush 하면은 급증하는 거거든? 자, 급증이 없어요. During the tropical year, 열대 지방에서는요. 자, though there is high insect diversity. 자, 뭐는 있더라도 이 곤충의 다양성은 있을지언정 이 곤충이 급증하지는 않는데요. 어디에서? 열대 지방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and thus the density of protein rich easily caught insects. 자,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하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인섹트들. 자, 이 곤충들. 예를 들어서 caterpillars, 애벌레 같은 그것이 much higher during spring and summer in the temperate zone. 어디에 있냐면요, 훨씬 더 높대요. 어디에서? 여름과 봄에는 온대 지방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곤충들이 별로 없어요. 온대 지방에 곤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하기가 쉽지 않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적도를 떠나서 온대 지방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철새들이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괜찮아? 그런데 thus 그러므로 temperate zone nesting birds. 자, 이번에는 자, 주어가 뭐냐면은 temperate zone nesting birds죠. 온대 지방에서 둥지를 만드는 birds들은 have an easier time finding protein rich food. 자, 뭐를 할수 있냐면 더 쉽게 할수 있대요. 뭐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찾는 게더 쉽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누구랑 비교했을 때? Would be the case had they remain in the tropics. 자, 뭐 어떠한 경우냐면, 자, 여기서 if가 원래 있었다가 생략이 되면서 도치가 일어난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원래 if they had였을 텐데 얘가 없어지면서 had they가 된 그러한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냥 트로픽에 남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단백질을 쉽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요? 여기 온대 지방에 가면요. 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도 주제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을 가봅시다. The uniformity of daylight hours.

일단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daylight hours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낮의 시간이죠. 1조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조 시간이 균등해요. 어디에서?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서. 그것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stable and favorable climate conditions. 안정적이고 호의적인 climate conditions. 기후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For tropical bird species. 누구에게 있어서? 열대지방의 종들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열대가 더 좋다라는 거야? 온대가 더 좋다라는 거야? 봄에는 온대가 더 좋다. 열대에 뭔가 단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었지. 근데 4번은 봐봐. 일조량이 균등하기 때문에 열대지방이 좋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4번 빼고 3번과 5번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본다. 5번 볼게요. The daylength in the tropics is about 12 hours per day라고 해요. 자, 지금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시간을 얘기를 하죠. 어디에 있어서? 열대 지방에서. 그거는 about 12 hours per day.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가 낮의 길이야. 자, 그런데 그것은 much shorter than summer days in northern latitude. 자, 이 북쪽 위도에 있는 곳에서 여름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그것에 해당하는 온대 지역이잖아요. 여름에 보면은 해가 아침 새벽 6시에 떠가지고 밤 8시까지 밝잖아요. 그 12시간이 훨씬 넘는단 말이야. 근데 열대 지방은 그거보다 훨씬 짧은 낮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tropical birds. 자, 이런 열대 지방의 새들은 have less foraging time.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것도 다시 한번 열대지방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철새가 왜 온대 지역으로 이동하는가? 그랬더니 열대지방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중간에 열대 지방이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그게 무관한 문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뭔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우리 고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벌써 다 끝났다.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순서 파악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준비됐어요? 이거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36, 37번인데, 주어진 글 다음에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발문은 생겼고, 자, 역대 정답률들을 보면은, 30%대 되게 낮은 경우들도 있었고, 그냥 한 50%대 중간 정도인 정도도 있었고, 했는데, 밑에 한번 볼래? 얼마 전에 치러졌던 6월 모의 평가에서, 34, 29%가 나왔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순서가 거의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점점 더 약간 스킬로 풀수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스킬들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당황을 하고 되게 정답률이 떨어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킬로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지. 물론 스킬들도 알아야 되고요. 스킬은 기본으로 이런 개념들,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글의 순서에서 그 개념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탑재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의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인 연결, 끝말잇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남은 시간 동안 개발하는 게꼭 필요해.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유형 접근법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끝말잇기, 단절 찾기, 내용상 흐름 파악하기.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주어진 문장이 맨 앞에 나오잖아?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이 만약에 주황색이었어. 그러면 주황색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지? 찾는 거야. 시에 있었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올 거는 C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근데 C의 후반부 내용을 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파란색의 내용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지? A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끝말잇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주어진 문장부터 C 그리고 A의 초반부까지는 다 같은 얘기를 하다가 A의 중간 부분에서 내용이 확 바뀌는 거지. 그러면 그 바뀐 부분의 뒤에 B를 붙여야 된다. 우리 이렇게 테트리스 끝말잇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조금 어렵게 나오면 C와 A까지는 계속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C와 A가 같이 붙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A가 먼저 올지 C가 먼저 올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읽으면서 상대적인 순서를 찾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는 그것의 앞에 B가 들어온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끝말잇기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단절 찾기. 만약에 단절이 있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단절이 뭐냐. 자, A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올수 있나 봤는데, A랑 B는 절대 연결이 안 돼.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단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단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궁금하죠?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만약에, for example,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가 뒤에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앞 내용이랑 뒷 내용의 관계가 예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단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in contrast 볼까요? 대조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However, 자, 그러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앞 내용과 뒷 내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단절이다. 이거 두 개는 절대로 붙을 수 없겠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자, moreover는 더 심화적인 얘기. 다시 말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절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또 중요한 개념, 지시어죠. 자, 어떤 this나 these나 such 같은 게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명사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명사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어. 어찌됐든 그 명사가 갑자기 튀어나올 순 없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러면, 아, 이건 단절이구나. 여기가 올 순서가 아니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내용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은 잘안 풀려요. 점점 갈수록. 요거는 기본으로 탑재를 해두고, 플러스, 내용상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내용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가를 잘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거를 같이 수능 완성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첫 번째 기출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 볼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기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겁먹지 않아도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보면, when teachers teach writing, 뭐를 할 때? 티처들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럴 때, they assign topics for students to write on. 자, 그들은 토픽을 할당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글을 쓸수 있는이라고 해요. 토픽을 준대요. 그리고요, perhaps they do a bit of brainstorming about the topic.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약간 그 토픽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줍니다. 뭐를 하는 동안에? During a pre-writing phase. 글쓰기 이전 단계가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and then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have students write about the topic without interruption. 학생들이 글을 쓰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토픽에 대해서. without interruption. 뭐 없이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개입 없이라고 해요. 토픽을 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개입이 있다 없다? 개입 없이 그냥 글을 쓰게 만든다라는 것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in the process writing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는 중요한 힌트가 있네. 뭐요?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한편으로 과정 중심 라이팅은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오려면 어떤 개념이 일단 등장을 하고, 자, 이건 이런데 반면에 프로세스 라이팅은

이렇게 이어졌어야 될 텐데 앞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는 첫 번째로 오려면 단절이 있습니다. 끝말잇기가 되지 않아요. 자, B를 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 만약에 B가 첫 번째라면 이러한 방식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뭐를 배울 수 있냐면 view their writing. 그들의 라이팅을 보는 거야. 누군가의 리딩으로서. 그리고 and to improve. 그 다음에 또 뭐를 할수 있냐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Both the expression of meaning and the form of their writing. 자, 뭐를 향상시킬 수 있냐면은 표현, 그리고 의미의 형태, 의미의 표현, 그리고 form of their writing, writing의 형태, 형식과 표현, 이런 것들을 둘다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뭐를 함에 따라서 as they draft and redraft. 그들이 글을 쓰고 다시 수정해서 글을 씀에 따라서.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draft and redraft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글을 쓰고 또 씀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글을 리딩으로서 볼수 있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여기서 뭐 글을 두번 쓴다, 수정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확 건너뛰는데 바로 나올 수 없겠는데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끝말잇기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C를 볼게요. Subsequently, 자, 결과적으로, 자, teachers collect and evaluate what students have written. 자, 교사들은요, 모으고 평가합니다. 뭐를? 학생들이 글을 쓴 것을. 이라고 하면서, 자, 이러한 가르침은 굉장히 product oriented 한 것입니다. 결과에 지향적인 것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서 there's no involvement. 뭐가 없냐면은 개입이 없대요. 무엇에 있어서? 선생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글쓰기 과정에 있어서는 개입이 없어요. 라고 해. 자, 개입이 없다라는 말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C에서 개입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완전 적절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과 중심적이다. product oriented 하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뭐냐? A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반면에 process writing. 자, 무엇에는요? 과정 중심의 글쓰기에서는요? 방금 전에 product oriented writing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그거 말고 과정 중심의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소재가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읽어볼게요. 학생들은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토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반복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과. 그래서 during which they receive feedback. 그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Up to that point. 그때까지 쓴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Make revisions. 수정을 하고요. Based on the feedback. They receive 그들이 받은 피드백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글쓰기를 carry on 지속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내용은 과정 중심 라이팅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B를 볼게요. In this way. 자, 그럼 B의 in this way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과정 중심이겠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는 학생들은 뭐를 배울 수 있냐면 자신의 글쓰기를 다른 사람의 리딩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의미의 표현, 그리고 라이팅의 형태,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또 쓰면서, 적절하게 이어진다 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요, 강조점을 바꿉니다. 평가에서 수정으로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 C, A, B. 여기서는 this가 중요한 힌트가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C, A, B 4번이었고요.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product oriented writing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process oriented writing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형식의 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오늘 그래서 드디어 순서 문제까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 순서 문제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 볼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퀵 체크 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emphasis의 의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지문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오케이.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자, 요거 복습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순서 문제 푸는 법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대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수학이, 수학, 수학이 이렇게 발음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표본평균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아직 물론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정균포로 넘어가는 흐름 두 문제를 남겨두고는 있기는 한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통계 파트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어서 제일 어려워요. 이건 진짜입니다. 맨 뒤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표본평균을 만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봤잖아요. 우리 막 정규분포, 이항분포가 뭐라는 확률밀도함수 이러다가 표본평균 만나잖아요. 그럼 우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 하는 네 그게 되게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본평균 들어갈 거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표본평균이 저는 초면입니다 하신다면 아마 수능 완성으로 바로 문제풀이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은 제가 진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거든요. 여기 수능 완성에서는. 개념만 뽑아서 복습 꼭 하도록 하세요. 사실은 정말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모르면 진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났는데 내가 아직 이 외국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되니까 혹시라도 표본평균이 저는 처음입니다 하시는 친구들.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 파트만 보셔도 괜찮아요. 수능 개념에 있는 개념 파트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이고 좀 더 자세하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이렇게 넘어오면서 개념의 분량 자체가 좀씩 줄어들거든요. 어느 부분이든 그걸로 꼭 이해를 하시고 오도록 하세요. 완성의 개념은 진짜 좀 적어.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할 거고 그 전에 까먹기 전에 우리 귀여운 티유빈 친구를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따끔한 위로예요. 따끔한 위로. 수험생이라고 주변에서 자꾸 힘내라고 해요. 저는 힘내라는 말이 되게 좀 어떨 땐 잔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내. 그러니까 명령어잖아. 힘을 내. 근데 뭐 펜을 집어들어. 글씨를 써.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지만 힘을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서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땐 되게 절망이 올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근데 솔직히 그것 또한 핑계이기는 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힘내라고 하는 게 그런 잔인한 뜻으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응원을 하는 말인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들까지도 뭔가 가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그건 너무 근데 공감은 해요. 우리 뭐 다 그렇니까, 그치? 힘이 진짜 없어. 근데 힘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내라는 그 응원의 메시지들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는 기를 모아야 되는 때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야구선수 중에 여러분, 오타니 선수 이야기 많잖아. 그 막, 스테디움에 야구 그 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는 행운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것도 진짜 명대사잖아요. 왜 그렇겠어? 그렇게 하나하나라도 나는 나의 운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게 딱 수험생한테는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를 잘 가지고 나한테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로 바꿔내야 되는 텐데 힘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속상해요. 하지 마요. 힘내라고 하는 게 긍정의 메시지네. 오케이, 접수. 비록 내가 지금 오늘은 힘이 없긴 한데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모은다고, 기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아 나에게 오는 응원의 메시지구나. 저 마음 가져가야지. 저장해놔야지. 나의 주머니에 꼭꼭 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당연히 그 응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힘이 안 날 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죠? 힘이 안 날 때는 그날의 반나절을 쉬든지 잠을 좀 자보든지 맛있는 걸 먹어보든지 아무튼 에너지를 바꾸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자 이런 거잘안 해. 나는 맨날 힘이 들면 핑계가 좋죠. 아, 힘이 드네. 고기를 먹자. 그래서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아, 힘이 드네. 고기를 먹자. 그러니까 오늘은 삼겹살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무튼 2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10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니면 5점을 얻는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뭐예요? 3의 배수야, 아니야. 가 필요하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요. 3 또는 6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이네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내가 X라고 해야 점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72번 이 게임을 하네. 오호, 어때요? 이것은 이항공포를 따릅니다. 72번 내가 시도를 했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고정된 확률 3분의 1입니다. 너무 좋잖아. 근데 문제에서 점수가 510점 이상이 될 확률이래요. 자, 모든 표현을 바꿔놨거든요. 점수는 이 X가 정해줘야 돼. X번 동안에는 10점을 얻을 거고요. 72번 중에 나머지는, 즉, 72 빼기 X번은 뭐를 얻어요? 5점을 얻습니다. 즉, 점수는 뭐라고 쓸수 있느냐? 10X 더하기 5 곱하기 72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그것이 51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X의 범위에 따른 확률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정규분포로 가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부터 마무리할게요. 하던 거 먼저. 그럼 OX 더하기 362 크거 나갔다 510. 360을 넘길까요? OX 250. 그러므로 X가 어떻게? 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횟수를 X라고 안 적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기에서 X가 5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써요. 에? X는 내가 72번 던져서 주사위 던지기를 할 거고요. 3의 배수가 나온 횟수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파프리카 위형 때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X라고 할 것인지 이름표를 붙이세요. 정리정돈의 기본은, 아, 물론 버리기. 2번은 이름표 붙이기예요. 섹션을 정확하게 나눠놔야 정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X가 횟수야. 횟수가 510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한글로 일부러 점수라고 적고 정리를 했습니다. 즉, 점수로 이용해가지고 쭉씩 정리를 해보니까 X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자, 어디로 와야 돼요? 기다리느라 오래 걸렸지. 얘네들이 곱해서 평균 24. 그 다음에 그 24한테 1-p를 곱하면 분산 나오니까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요렇게 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디든 갈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아, 나 방금 깨달았어. 금방 바꿀게. 네. 510에서 360을 빼면 150이죠. 누가 250이라고 불렀어요? 자, 30. 그거 있어. 나이를 먹을수록 뻔뻔함은 더 늘어나요. 부끄러울 것 같지?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들, 누군가가, 약간, 누군가가 250이라고 불렀었겠지? 텔레파시로? 그래? 아무튼. 약간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긴 하네. 아무튼, 자, 30입니다. 아, 왜냐면 평균이 24인 순간 약간 이상하다 했어. 50번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무 멀리 있잖아. 그치? 아무튼 갑니다. 자, 가요. 어떻게 돼요? Z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거 구할 거예요. Z로 바꾸기 위해서. 30에서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4분의 6이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인 거죠. 0부터 1.5까지가 0.433이면 1.5보다 크거나 같을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0.0668이 되어주겠네. 요렇게 해석하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0.0668, 답은 2번이 되어주는 거겠죠, 그쵸? 자주 나오는 값이라서 내가, 약간 익숙한 값이기도 해. 괜찮아. 자, 다시 봅니다. 물론 점수라는 변수를 y라고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은 변수를 여러 개를 놓는 걸막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글을 적용을 했거든요. 대신에 내가 지금 이항공포를 따르는 것은 x라고 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백하게 밝혀줘야 돼요. 횟수. 주사위를

공을 던져서 3회 배수가 나온 횟수라고요. 3회 배수 횟수를 X라고 놨다면 그게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51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횟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표현하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떼서 정리하는 것들을 좀 잘해주시고 X가 1에서 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합니다. 그제서야 X가 이 항목 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 다로 가실 수가 있구나 이런 흐름을 타고 계산 마무리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되었나요? 자, 라스트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봐봐요. 27번, 28번 같은 문제와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23, 24, 25 같은 유형의 문제 어때요? 그냥 눈 감고 보시면 28, 27. 요것만 조금 누가 봐도 이 항목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여기에서 뭐이 항목의 느낌이라도 난다고 치고. 여기 봐봐. 25, 24. 눈 이렇게 실눈 뜨고 보시면요.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면 모의고사 수능 문제 안에서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타났을 때, 아, 이건 이항목표구나. 정규분포 그냥 파프리카구나. 구분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온다는 특징은 뭘까요? 시행 횟수가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에 고정된 확률이 존재할 때, 그럴 때 이항분포를 따른 다를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범위에서의 확률을 정규분포화해서 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 이런 걸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냥 뜬금없이 28번도 시작합니다.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할 거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시행을 할 거래요. 근데 960번이나 반복할 거고요. 두 자리 자연수가 짝수인 횟수를 내가 X라고 해볼게요. 얘는 왜한 방에 X로 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이 얼마예요? 자, 일단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만들어 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할 거니까. 맨 앞에 올수 있는 건 1, 2, 3, 4. 네 가지. 맨 뒤에 올수 있는 건 1을 사용했다면 남은 0, 2, 3, 4, 네 가지가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1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짝수라면 0으로 끝나는 경우와 2, 4로 끝나는 경우로 나눌게요. 0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 되지, 앞에. 1, 2, 3, 4. 그래서 네 가지. 2로 끝나는 경우에는 0은 안 되니까 1 또는 3 또는 4겠죠?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총몇 가지? 열 가지. 수학적 확률이 그냥 뭐랄까, 조미료 마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6분의, 그러니까 8분의 5의 고정된 확률을 갖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두 자리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이 고정된 확률이고, 내가 시행을 몇번 했냐면 960번 했어요. 즉, 두 자리 자연수가 짝수인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X 자체가 확률 변수를 따르는, 저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시행을 960번 했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라고요? 8분의 5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요, 꼬인 데 없이 간단하게 등장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이항분포를 따르고 어쩌고저쩌고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치? 그리고 고정된 확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한다는 데에서 난이도를 올렸던 거죠, 그죠? 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그 횟수가 624번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곱하시면 120, 평균은 600번이고요. 그 600에다가 8분의 3을 한번더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로 나눠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한 방에 8로 나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75. 225니까 15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분포 따르는 것도 다 끝났어요. 평균도 나왔고, 표준편차도 나왔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갈까요? Yes, Z로 바꿔주세요. X가 Z가 되기 위해서는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의 24고요. 3으로 나누시면 5분의 8, 즉 1.6. 즉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0부터 1.6까지가 여러분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그림으로 그리시든 다 좋아요. 0부터 1.6까지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 넓이가. 내가 구하는 건그 바깥 부분. 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0.5에서 0.4452를 빼면 됩니다. 진짜로 빼도 되지만 소수점 아래 네 번째에 8로 끝나는 것! 이렇게 먼저 도전을 하는 거야. 근데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지 뭐. 0.0548이 되겠네요. 하셔도 돼요. 계산 조금이라도 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생각을 했으나 저의 이 느낌을 간파당해서 객관식 보기가 요즘에 소수점 아래 네 번째까지 그 똑같은 수가 두 개씩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알았죠? 자, 오히려 28번이 27번보다는 간단한 유형이에요. 근데 28번이 어려웠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27번은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고정된 확률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었어.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X가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구하고자 하는 건 점수에 대한 이야기로 변주를 줬다면 28번은 어떤 식이에요? 내가 구하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이 고정된 확률이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뭘 하고 있는데? 주제를 자연수가 짝수 이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해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정된 확률 8분의 5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이항분포 흐름 타고 가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27, 28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항분포의 느낌이 나지 않게 고정된 확률을 여러분이 직접 구하게 한 다음에 변수도 X로 시작해서 점수가 됐건 Y로 변주를 주는 문제까지 확장시키는 것도 나오죠.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좀 어려워졌어, 문제들이. 자, 이제 돌아갑니다. 뒤로 갈게요.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시작을 해서 갈 거고요. 사실 여기를 많이들 어려워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설어 한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낯설어 해요, 여기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문제 풀이를 위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 유구한 역사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그걸 모르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자, 표본 평균이 무엇이냐? 이걸 X바라고 할 겁니다. 자, 바야흐로, 더 옛날로 가서 모집단이 있고 내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전부 다 구하려고 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뭐를 뽑느냐? 표본이라는 걸 뽑게 됩니다. 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일단 모집단에도 모집단의 성질이 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는 할 거예요. 모집단의 기호를 X로 논다면 확률 변수를 당연히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평균, 분산, 표준편차입니다. 그죠? 자, 모집단에 대한 요런 내용들을 내가 알아보고 싶은데 어렵다 보니 표본을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표본의 개수가 중요하죠? 몇 개의 표본을 뽑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고 거기서 우리는 그 N개의 표본 값을 싹다 더해서 N개니까 N으로 나눈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 내용이 표본 평균으로 돌아오면서 소인국 테마파크로 다시 한번 바뀌는 느낌. 제 말에 동의가 된다면, 앞에 있는 내용부터 여기까지 흐름을 잘 타고 오는 거거든. 확률 변수가 되다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이산 확률 변수 마냥 처리되는 것과 연속 확률 변수로서 정규분포 따라서 처리되는 과정으로 흐름을 타고 갈 거예요. 지금 시점에 우리 교재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원래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두 개, 세개 정도인 때에는 예시로 표본의 크기가 두개 또는 세 개인 때에는요, 여러분들, 표본 평균을 계산해보면 두 개, 두 개라고 해봅시다, 가정에서.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표본 평균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와요. 이산 확률 변수 마냥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식으로도 등장하냐면 질문 자체가 X 바가 2일 확률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수능 특강에서도 했었고 수능 개념에서도 했었습니다. 요 앞에 파트에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합니다. 이 유형이 있었어요. 그죠?

그 외에는 지금 하려는 내용으로 갈게요. 우리가 확률 변수이니까 얘도 분포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싹다 모아서, 즉 내가 구할 수 있는, 만약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야. 거기서 내가 표본을 100명을 뽑을 거야. 어떻게 100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이 다 달라지잖아요. 평균이. 그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세상에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구해서 다시 평균을 냈습니다. 그럼 뭐랑 같아지겠어? 전체 평균을 내놔. 내가 5명씩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모든 5명의 평균을 내서 다시 평균을 내놔. 뭐랑 같아지겠어요? 당연히 무평균과 같아지겠죠. 이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자, 두 번째. 외우셔야 되는 암기 내용이 나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자, 암기라고 붙일게요. 납득 암기. 자, 세 번째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위에 구한 뭐 여기 분산 있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가 왜 어렵냐? 봐봐요. 표본 평균이라고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공부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 게 X라는 변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의 기분입니다. X 위에 짝대기가 달렸어요. X가 이해가 안 되는 나한테 갑자기 X 위에 짝대기를 달고 풀어내라고 하니 문제는 풀어, 답은 나왔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내용을 이해하세요. 시간 투자를 조금 하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만약에라도 약간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진도를 지금 더 나가실 때가 아니고 수능 특강에 있든 수능 개념에 있든 저는 개념을 더 추천합니다. 여기 파트는 그 개념 부분만 듣고 오세요. 문제풀이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순열은 한 10번 들었다면 여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이 내용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차이죠? 이게 단원별로 아무래도 그 만난 빈도가 좀씩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얘는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쉬운 파트입니다. 하나 보고 갈 거예요. 보세요. 자, 1, 3, 5, 7, 9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꺼내갖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 나한테 요런 걸 물어봤어요. 양수 A예요. 자, 봐봐. 단계별로 갈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뒤에 더한 건 필요 없고, A제곱 VX라고 쓰잖아요. 똑같아. 더한 건 필요 없고, A 배했으니까 A 제곱 배만큼이야. 뭐에 대해서? 원래 분산에 대해서. 근데 변수가 X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 있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거에 A 제곱 배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 찬찬히 오세요. 그게 24래요. 한번더 정리할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라고 했어. 표본의 크기가 몇인데? 세 번. 끝.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지금 쓰인 내용이 뭐냐면, 변수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A제곱 VX. 그걸로 한번 단계, 1단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모 분산을 어떻게 이용한다 그랬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쓰나,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나,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돼.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즉,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24래. 뭐만 찾으면 되죠? 모분산이요. 이거 가지고 하는 모분산이요. 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이산확률 변수잖아. X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뭐뭐예요? 1, 3, 5, 7, 9요. 나올 확률은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요. 세상에 이걸 표로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평균 그냥 바로 구합시다. 평균 얼마예요? 1, 3, 5, 7, 9 더해가지고 그냥 뭐 5로 나누셔도 되지.
어차피 다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근데 혹시나 눈치를 챘겠지만, 5를 기준으로 대칭형입니다. 평균이 얼마? 5예요. 평균이 5. 그럼 이제 분산 구해주세요. 표가 있어야 재평평제를 하죠. 재평평제를 왜 하지? 평균이 5야. 너무 예뻐.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갈 겁니다. 드디어.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수능 완성이 그게 안 나왔길래.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게 분산 구하기 훨씬 더 쉬운 그런 문제 유형이 드디어 등장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섯 개다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5 깔아놓고요. 편차를 쓸게요. 1에서 5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3에서 5 빼면 두칸 차이 제곱. 0. 7에서 5 편차가 2 제곱하면 4. 9에서 5 빼면 4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20 더하기 20이니까 40. 분산은 8. 끝. 모분산이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8만 집어넣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8이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는 A 제곱을 구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A는 얼마예요? 양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A는 3인 겁니다. 양수라는 표현이 없었으면요. 마이너스 3도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 요렇게 오는 문제예요. 3점짜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방금 새롭게 배운 표본 평균의 분산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만 적용이 됐어.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는 이산학렬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표차 구하던 그 시절, 그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쉽게 등장한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맞죠? 다음 넘어갈 건데요. 여기도 쉬우니까 지금 잠시 쉬었다가 쪼르륵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됐어요. 여기는 문제 하나하나가 막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무튼,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갖고 갑니다. 오늘의 세포는 누구일까요? 앞머리를 살려주셨어. 얘가 원래의 모양과 되게 흡사하게 생겼는데. 앞머리가 있어요. 이 뽀글뽀글 앞머리가 얘의 시그니처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쨌든 저만 좋아하는. 자, 여기 지금 이 기타 들고 있잖아요. 기타라고 해야 되나? 우크렐레 같은 그런 조그만 거 들고 진짜로 맨날 세포들을 재워. 자장, 자장, 자장 이러면서 다녀요. 진짜로. 그러면 세포들을 재우는데 대체적으로 그 드라마 상에서는 감성 세포가 막 감성이 폭발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래서 제발 자라 이렇게 해서 자장자장 하다가 기타로 빡 이렇게 해갖고 재우는 날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드라마나 웹툰 상에서는. 근데 우리의 세포마을, 우리의 확통 세포마을의 자장 세포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재워야 될 때는 못 재우고 불필요한 시간에 우리를 자꾸 재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맞죠? 우리가 밤에 자야 될 때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잠이 잘안 오는 것 같다며 휴대폰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근데요, 나는 사실 자야지 하면 바로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 졸리다고 생각해서 휴대폰을 하는 날이 나도 있었어. 안 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 안 졸린데 어떡하지? 그래 놓고 휴대폰 놓고 잤어요. 근데 왠지 잠이 쉽게 안될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틀어서 놓고 취침 예약을 해놓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취침 예약 시간을 15분을 했어. 내가 끝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취침 예약을 10분으로 줄였어. 그래도 끝까지 들은 적이 없어. 5분 안에 제가 잠이 들더라고요. 안 졸리다고 생각했어도 다 끄고 불 끄고 누워서 가만히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이 5분 안에 잠들어요. 그러니까 자야 될 때에 자장자장 세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의 그 도파민 씨가 아니야, 넌안 졸리잖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그럼 왜 자꾸 잠이 올까요? 이러고 있지 않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장자장 세포의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요. 얘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얘가 재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얘도 하루에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친구랑. 너밥 먹었니? 이러는데, 너밥 먹었니? 이렇게 듣는 거지, 우리가. 얘가 그냥 얘기를 할 때, 나 이러고 자는 거예요. 자장자장 세포에 죄가 있다기보다는 자장자장 세포의 시그널을 잘 이해 못하는 우리의 죄가 크죠. 자야 될 때는 안 자고, 자라고 자라고 할 때는 안 자고, 자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잠을 자고. 아, 그죠? 낮에 주무시지 말고요. 낮에 졸지 말고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열심히 뇌세포를 움직이며 공부하는 걸 습관화해 두셔야 시험 때도 활성화된 뇌가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게 도와줄 겁니다. 알겠죠? 요 귀여운 친구.

0: 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얘 의식 언어를 잘못 듣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제 문제를 불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1: 짜잔. 자, 29번은 상당히 쉬운 문제죠? 여러분이 봐도 상당히 쉬웠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보세요.
0: 왜 상당히 쉽냐? 봐봐. 짧지? 그런데다가 얘도요, 여러분. 2점 대표 유형이에요. 이 뒤에 있는데 2점이 될수 있다고요? 네, 보세요. X의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 X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 X. X의 평균이 얼마예요? 30.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예요? 모분산은 25.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이래요. 한글로 읽어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요? M은 30입니다. 이거예요. 끝. 이거야. 한번더 가볼게요.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 그랬죠?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한글로 자꾸 읊어보세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이게 얼마라고? 4분의 1. 그러니까 n은 얼마겠어요? 100이요. m과 n을 더하래요. 정답. 물론 2점이면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되게 간단한 문제의 유형이라는 건 알겠죠.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게 되었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딱 그거를 적용한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0번도 그렇다면 봐봐요.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그냥 쭉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상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구만. 그 다음에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서요. 나한테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Yes, EX.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선생님, M이라며요, 모평균은. 맞아요. 모평균은 M입니다. 모평균이 뭐야?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X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EX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 그치? 한번 더. 구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서 끝. 그럼 다시 EX랑 VX 구하는 건 이산확률 변수.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셔야 돼서요. 저는 이건 10분의 2로 쓰고 얘는 10분의 4로 쓸게요. 평균부터 구해 볼까요? 오랜만에. 10분의 하시고 2, 6, 12, 20.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되니까요. 20, 20. 평균 얼마? 4.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할래요? 재평평제 하셔도 되고요. 나는 평균이 너무 예뻐. 그래서 편차 제곱으로 갈 겁니다. 편차 제곱을 구해 볼게요. 2로부터 4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2죠? 그걸 제곱하세요. 그럼 4. 3으로부터 평균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시면 1. 4에서 4 빼봐야 0이니까 이건 안 써도 되고, 5에서 4 빼면 1, 제곱하시면 1. 이것을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4, 2, 0이니까 안 쓸게요. 4, 요렇게 오겠죠. 분산이 얼마? 1.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쉬운 문제일 때, 굳이 재평평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수학 문제를 풀때 으다다다 푸는 게 아니고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선택하는 곡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 어느 게더 편할지를 딱 0.1초만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분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분산은 1이고 평균은 얼마라고 했죠? 4라고 했습니다. 끝! 정답은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에요. 너무 예쁘죠? 쉽다는 이야기야. 오늘 배운 파트는 딱 여기에밖에 안 들어왔어요. 복습. 인정? 그죠? 응. 31번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봐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거기서 3개를 꺼낼 때 공의 개수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쓸 거야. 지금부터. 그치. 근데 기다려봐요. 뒤에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X바를. V, 이거 봐봐. 제가 왜 먼저 왔는지 알겠죠? 여기부터 바꾸세요. 저 상태로 두지 말고. 변수에 변환한 거잖아요. 더하기 1은 의미가 없고요. 5배 하는 것만 의미를 가져요. 제곱한 만큼. 그래서 25VX 바로 바꿔야 돼. 근데 얘는 다시 뭐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킵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나뭐 구해야 돼? 모 분산. X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흰 공의 개수입니다. 내가 3개를 꺼낼 거야. 그러면 흰 공은 하나도 없거나,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검은 공이 2개밖에 없어. 흰 공은 1개거나 2개거나 3개거나로 바뀝니다. 이거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물어보는 문제인 척 나왔지만, 문제 1번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 1이 거의 다 어때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리마인드 시간 같은 느낌을 더 느끼고 있어. 사실, 그죠? 자, 총몇 개? 공이 5개 있는 데서 3개 뽑으니까 5C3입니다. 분모에는 10분의 1을 깔고 갈게요. 쉬운 거부터 할까? 흰 공만 3개 뽑는 건 3C3 1이겠죠. 여기는 흰공 1개, 아니 흰공 2개, 검은 공이 1개라는 거지. 흰 공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고요.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3 곱하기 2는 6입니다. 여기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거니까 검은 공은 2C2 2개 다 뽑고요. 흰 공은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항상 계산한 다음에 싹 더해봐요. 확률의 합이 1인가요? 예스, 그럼 확실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갈게요.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이라고 할 뻔.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부터 구할까요? 10분의 갈게요. 곱해 3, 곱해 12, 곱해 3. 하시면 얼마예요? 18. 그러면 5분의 9겠죠?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원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한 관계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평평제로 갈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제곱한 거 쓰자. 1, 4, 9. 그 다음에 다시 곱해, 곱해, 싹다 더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0분의 똑같이 써 놓으시고. 3, 2, 4, 2, 6, 아니, 4, 6, 24. 9, 1은 9.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36. 즉, 5분의 18이죠? 마무리,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8로부터 제곱의 평균을 뺍니다. 25분의 81. 되었어요? 맞지? 5분의, 그지? 그러면 한번더 정리를 해볼까요? 25분의, 그치? 오, 맞아요. 오케이. 얘를 25로 바꾸시면 5 곱하니까 90 빼기 81. 25분의 9가 되어주죠. 분산까지 왔어요. 이거 완전히 이산확률 변수잖아. 자, 이걸 들고 이제 총총총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좀더 집어넣으면 돼요. 25분의 9를. 계속 25랑 곱할까요? 25분의 9인데 어차피 분모에 n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놓을게요. 는 1이고 25 지워지니까 n은 얼마예요? 네,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들. 사실 지금 보시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산 구하고 평균 구하고 맨날 하던 그 활동에 조미료가 약간 더 얹어진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는 뭐 표본 평균의 분산이란다. 얘들아 어떻게 구할래?라고 물어봐가지고 난이도를 확 올리는 그런 유형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일 리는 없고요. 문제의 유형이 이건 너무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 분산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 게임으로 조금 더 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처럼 이용하는 표본 평균이 여러분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잖아요. 다시. 모평균. 자, 일단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 아, 이건 나중이지. 여기는 시그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모집 단위인데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n개의 표본을 뽑았다. 그러면요,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내가 표본을 뽑았을 때 만들어내는 표본 평균들도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여기는 x바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였죠? 못 평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m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 이렇게 딱요 틀, 요 액자의 틀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딱요 틀을 활용해서 알았죠? 요렇게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물론 그 개념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집 단위 비록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요.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따르고 언제 안 따르고를 제가 어떻게 알죠? 라고 하실까 봐. 봐요. 정규분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면 따르죠? 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필수이용 10번을 먼저 할 것인가, 32번을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10번의 경, 요, 요, 필수이용 10번의 경우에 난이도를 되게 높게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거 3점짜리예요. 말이 길 뿐이지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봅시다. 오늘 딱이 문제까지만 열심히 가볼 거예요. 보세요. 대신에 정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자,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하루 물 사용량은 X, 그 다음에 B에 살고 있는 성인들 하루 물 사용량은 Y라고 하겠다. 그리고 X랑 Y랑 둘다 정규분포를 따라요. 자, 각각 평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치지 말고요. 둘다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지? 여기다 좀 밑으로 내릴까? Y는? 정규분포 따라. 평균이 X는 얼마래? 220이요. Y는 얼마래? 240이요. 이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는 X의 1.5배라고 하니까요.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면 Y의 표준 편차는 1.5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럼 나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까지는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 끝. 자, A에서 N명을 추출했어. A에서 N명을 추출했고요. 그래서 X바를 만들었어요. 스탑. 그러면 X 봐도 어때요? 네, 정규분포 따릅니다. 아까 제가 그 앨범 틀 그대로 보여드렸잖아. 그대로 해봅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어요. 요렇게. 지역 B에는 9n0을 뽑아서 Y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Y바는 어때요? 정규분포 따릅니다. 평균은 그대로 240 그대로 써주시는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루트 n 즉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3 루트 n으로 쓸게요. 분의 시그마 로 적도록 할게요. 괜찮아? 그죠? 자, 조금 더 옵니다. 이거 그대로 가볼게요.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알려줬을 때라고 했어요. 이걸 이쪽에다가 쓸까요, 이제? 자, 그대로 옮길게요.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78이래요. 1587이래요. 자, 이렇게 끊을게요. 하고 있는 게 다르잖아. 여기는 누구만 필요로 해요? 얘네만 필요로 해요. 그리고 표만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넓이 구해야 되는데 X바가 변수의 이름이고요. 그 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나한테 알려줬어요. 진짜 넓이 찾으려면. 표준화해야 되겠죠? 예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합니다. 잘 봐요. X바가 Z가 되기 위해선 X바가 주인공이니까 X바의 평균 빼시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랬더니 0.1587이라 그랬고

0: 따라와야 돼. 넓이가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0.1587이라면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0.3413이어야 되잖아. 0부터 어디까지겠어? Yes, 마이너스 1까지가 0.341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0.158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5잖아. 그 말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지. 킵해둘게요. 되었어? 자, 이거 킵해뒀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n을 구하겠다 이런 건 없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똑같아요. 그럼 y바도 y바의 이 정규분포 따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봐요. 어떻게 가면 돼? 그냥 y바가 z가 되기 위해서 y바의 평균을 뺄게. 그리고 y바의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잠시 기다려 보시면 약분이 돼. 2만 남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라 그랬어요? 5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 2분의 1 곱하기 5예요. 즉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예요, 여러분? 2분의 5, 2.5였던 것이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뭘 쓰면 돼요? 2분의 5를 그냥 바로 계산해서 쓸 수가 있어진 거야. 나는 n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르지만 정답은 구할 수가 있어진 거죠. 자, 마무리 가볼게요. 분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5야. 그럼 뒤집으니까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리입니다. 표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갈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리예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가 0.4772일 테니까 나머지 0.5를 더해서 총 넓이는 얼마라고? 0.9772가 된 거죠. 그 확률을 구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9772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어주는 거예요? 5번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3점짜리 라기에는 솔직히 우리도 얘기합시다. 조금은 억울합니다. 왜? X 있고 X 바로 빼고 Y 있고 Y 바로 빼내서 그들에 대한 정규분포가 사실상 네 가지가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X바는 X바, Y바는 Y바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N을 구하겠다, 시그마를 구하겠다가 아니고 문제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주어졌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알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도 그냥 2분의 1 곱한 형태니까 계산할 수가 있었거든요. 복잡한데 정리를 잘하면서 따라오시고 넓은 공간에 좀 이상한 표현인데 넓은 공간에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그 10번 밑에다가 찔끔 풀기에는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많죠, 그죠? 자, 오늘은 필수 유형 10번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32번부터는 편안하니까 저랑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쭈르륵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이자 경영학자로 기업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산업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늘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국가 인지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한국 제품들은 주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찾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그 대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같은 대격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며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극적인 성공을 몇몇 천재적인 창업주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영웅 서사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도전의 이면에는 국가의 정교한 산업자원 전략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비전을 현실로 빚어낸 무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후발 주자를 넘어 당당히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산업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꾸며 걸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의 역사. 그 첫 번째 강의는 K조선, 그 50년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다섯 척 중 한 척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냐겠죠.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그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운반하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세계 발주량 60%, 그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값싼 배는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는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HD 현대가 1974년 첫 배를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누적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일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 되살리기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일명 마시가 프로젝트.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가 먼저 찾는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먹고 살 길은 수출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원유도 다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팔아야 했죠. 나라 경제 전체가 바닷길에 실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는데 비싼 값을 사오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수입도 줄이고 수출 상품도 되고 일자리까지 생깁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에 주목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조차 한 차례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엔 선뜻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게 짊어지기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때 한국 조선에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집회이라는 신화처럼 회자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1971년 정주영 회장은 차관을 얻으려 여러 곳을 돌았지만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엔 조선소도 도크도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영국의 선박 중개사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버튼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500원 지폐의 거북선과 울산 미포맛 백사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의 기업가가 무엇으로든 신뢰를 만들어놔야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차관 보증 기관은 또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려면 배를 사겠다는 선주부터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백사장 사진과 지도, 빌려온 도면을 들고 그리스 선주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계약을 따내죠. 국제 시세보다 16% 싼 값에 2년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전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엔 조선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덴마크 조선소의 기술 이사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소 안에 훈련원부터 세웠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 보낸 연수생들은 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견제 속에서 어렵게 익힌 것을 메모해와 다시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그 배의 명명식이 같은 날 열립니다. 1호선의 이름은 애틀랜틱 베른, 길이 344m,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주 리바노스는 완성된 배에 만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9척을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무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쉬운 길은 절대 없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자 유조선 수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와 홍콩 선주들은 이미 발주한 초대형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했고요. 완성된 배들은 울산 앞바다에 묵였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배라고 봤지만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죠. 1976년 인수가 거부된 유조선 세척을 바탕으로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고요. 이 배들은 곧 원유 운송에 투입됩니다. 이게 훗날 HMM으로 이어지는 해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쟁시켜서 산업 전체를 키우려고 했고요. 대기업들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일본 IHI와 협작해 설립됐지만 출범하자마자 오일쇼크를 맞아 조선소 건설을

이루고 산업기계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거제에 우진조선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대우도 달려들었습니다. 거제 옥포 대형조선선은 원래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부터 짓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1년 대우조선공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조선 빅3 체제가 갖춰집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에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건조량을 기록하며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때는 현대 한 회사의 기록이었고요. 국가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전은 1993년에 이뤄집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 세계 점유율 37.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먼저 앞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설계 능력과 엔진 기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은 그 이후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싸고 빠르게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먁저 공정혁신입니다. 배는 블록 공법으로 만들죠.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뒤 합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한국이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법입니다. 한국이 잘한 건 이걸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정밀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키워 조립 횟수를 줄였고요. 여러 곳에서 따로 만든 블록을 합쳐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관과 전선도 좁은 선체 안이 아니라 블록 단위에서 미리 끼워 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울산, 거제, 전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조선 클러스터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도 같은 배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세 회사는 또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엔진을 국산화해서 2001년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발전 설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던 쿠바 전역에 공급돼 쿠바 10회소 집회의 뒤편에는 이 발전 설비가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배를 택했습니다. 첫 국산 잠수함,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 그리고 첫 독자 개발 구축함 광개토함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가스를 곧바로 기화해 보내는 운반선, 쇄빙 LNG선까지 세계 최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하나오션의 방산, 특수선 경쟁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첨단 LNG선 기술을 축적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하는 이 부유식 설비 FLNG를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웬만한 상선 100척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이 FLNG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확실한 간판 제품입니다. 세 기업은 같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파고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 조선업의 전체 역량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HD현대가 상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누적 5,000척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삼성이 수주해서 점유율 60%를 웃도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제조업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이 거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의 결단이나 한 시기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K조선의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협력업체의 역량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출발점은 추격자의 불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배우고 축적하고 결국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국식 전진력, 뭐 K-forward mindse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축적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영어자 신경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몇 강이게? 그렇지! 20번째 시간입니다. 야, 벌써 첫 번째 첫 강 찍을 때 여러분들 이 많은 강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거 보면 언제까지 다 봐야 되나? 근데 벌써 20강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40강 되고 이제 60강 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자, 오늘은 바로 제목 찾기 피날레입니다. 자, 제목 찾기 아주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얕잡아봤다면 큰일 나는 파트예요. 사실 제목 파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장문 독해 41번 유형에서도 제목 찾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죠? 예, 그리고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대의를 잘 파악해야, 그리고 그것이 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까지 잘 캐치를 해야 나중에 빈칸 출원 문제에서도, 빈칸도 중요한 파트를 물어보는 빈칸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함의 출원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꼭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당황하기보다는 그 당황을 그냥 당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나의 영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Turn pressure, 압박감을 into power,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회 혹은 그걸 원동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좀 맞이할 수 있는 뒷부분에서는 우리 굉장히 쉬운 파트로 들어갑니다. 아, 그 파트가 쉬울 거니까 앞에서는 조금만 우리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2번 갈까요? 자, 12번도 못 파악하자고 선생님이 얘기하겠어. 그치.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핵심 소재 먼저 찾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린 찾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얘가 이틀일체로 살짝 기울어져서 야, 나야, 나. 나좀 봐줘.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Joint Cognitive Systems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Joint라는 의미를 알면,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죠? 알면 뒤에서 내용도 술술 읽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문장만 보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 아니야? 이렇게 연상이 될수 있어요.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Joint는 뭐야? 그치, 뭔가 연합? 혹은 어디 어디 합류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 공동의 좋네요 공동의 그죠? 예, 공동의 cognitive 인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 인지 시스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이 할까 볼게요. The approach. approach나 어떤 approach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approach는 접근 방법, 접근성이란 뜻이 되겠죠. 자, 뭐에 대한 저기 즉 어떤 접근성? 공동 인지 시스템이라는 그 접근은요. traits 다루고 취급합니다. traits가 나오면 보통 누구를 누구로 취급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as라는 전치사를 많이 써. 예, 그래서 보시면 누구와 누구를 뭘로 취급해? a robot. 로봇을 as part of a human machine team. 인간 기계 팀의 일부로 로봇을 취급합니다라는 얘기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인간이랑 기계가 있어요. 인간 기계가 어떻게? joint, 같이 공동으로 인지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인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공동으로 같이 인지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도 일종의 우리한테는 기계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로봇을 인간 기계 팀, 이렇게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진 팀의 일부로서 로봇을 취급하는 게 바로 공동 인지 체계라는 접근 방법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 바로 인간과 기계 팀 내에서는요. Where the intelligence is synergistic. 자, 시너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력이, intelligence, 우리의 지성 혹은 지력이, 뭐래요? synergistic 하대요. 시너지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결합이 됐을 때,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게 우리가 시너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상승적인, 혹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력이라는 것이 상승적이래요. 인간과 기계가 팀을 하게 돼서 이 로봇을 이렇게 취급해서 이 공동 인지 체계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지력이 올라간다. 상승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뭐로부터 유래하고 뭐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contributions, 기여나 공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공헌이야? 한 개체가 아니라, 한 주체가 아니라, 각각의 주체예요. 두 주체 모두 다 관여를 해서, 그래서 intelligence에 있어서, 지력에 있어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조금만 더 볼까요? The team. 그 팀은요, 인간, 기계로 이루어진 그 팀은 consist of, 구성됩니다. 적어도요, one robot, 하나의 로봇, 기계와, and one human, 한 명의 인간으로 구성이 되며, 그리고 is often called, 뭐라고 흔히 불려집니까? 둘이 같이 결합했으니까 혼합팀이라고 불리운대요. 왜냐면 혼합이 됐으니까. 그죠? Because it is a mixture. 그것이 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혼합? 인간과 그리고 로봇 주체의 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용이 이 문장 내에서 좀 반복이 되

것 같은데, 일단은 뭐에 관련된 거? 공동, 인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명의 인간, 적어도 한 명의 인간과 그리고 한 명의 기계. 여기서는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둘이, 최소한의 이 둘이 어떻게 했을 때? 결합. 혼합이라고 하는 게 맞나? 결합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혼합. 서로 섞여져가지고 하나의 팀을, 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된대? 이 결과가 지력이, intelligence가 synergistic, 상승적으로 된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서로에게 그러면 한 인간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로봇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작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 설명으로 나와줘도 좋고 안 나와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계속 봅니다. Self-driving cars. 좋네. 뭐가 좋다고? 예시가 좋다고, 예시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 자, 그럼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그럼 이 예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어떤 차예요?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인간이, 사람이 on and off 한대요. 키고 끄는 거예요. Turn on and off. 뭐를? The driving. 그 주행. 주행이라는 건 엔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진을 키고 끄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is an example.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뭐에? 바로 이렇게 공동인지 시스템의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라는 기계, 뭐그 안에 사실은 뭐 AI의 어떤 그 로봇과 비슷한 견줄 수 있는 우리가 AI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인간과 기계인, 자동차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self-driving car라는 것이 무조건 자동차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하나의 원팀으로서 혼합이 돼서 어떻게 효과가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Entertainment robots 나오네요. Entertainment는 오락. 오락 로봇? 아, 오락용 로봇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얘도 뭐야? 그렇지, 얘예요, 얘.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시 2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죠?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뒷부분에 뭔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락용 로봇들은요, are examples of mixed team. 역시 혼합팀의 예시, 사례가 됩니다. As are robots for telecommuting. Telecommuting. Telecommute라는 표현은 commute가 학교나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통학, 통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원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 통근에 대한, 원격 뭐 근무가 되겠죠. 원격 뭔가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통근에 대한 집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예, 그것에 대한 로봇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혼합팀의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사실은 사실상으로 예시가 되겠네요. 예시 세 가지를 지금 보여줌으로써, 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수 있는, 이러한 그 인간과 로봇으로 이루어진 공동인지 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이해를 도와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설계 과정은요. 아, 얘네들을 설계하는 인지 공동, 공동인지 체계를 설계하는 그 과정은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을 한대요? 여기서 지금 정말 강조하는 게 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the agents, 그 주체들이. 주체? 인간과 로봇. 인간과 기계. 그죠? 자, 이 주체들이 will 어떻게 한다는 거? 그렇지. cooperate.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하고 and coordinate. coordinate 무슨 뜻이에요? coordinate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coordinate. 그렇지. 얘는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서로 조정을 합니다. 협력하고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목적이 나왔죠.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그 팀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거 뭐야? 목적을 달성한다고?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건 이룰 수 있는,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력이 올라간다거나, 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이두 것이, 두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지금 정보가 추가가 된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한다고요.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조정을 한다고요.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한다.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뭐뭇이 아니라라고 해석하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뭐가 아니라요?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로봇을요, treat A as B 또 나왔죠? 뭐로 취급하기보다는요, peer agent, 동료 주체로서, 나랑 동급, equal, 이걸로 취급하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건뭘 가지고 있는? 이 로봇 스스로가 완전하게 독립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그런 로봇으로 취급하기보다는요. 얘도 판단력이 있고 얘가 알아서 하는. 그리고 나도 내가 판단력이 있고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joint cognitive systems, 공동인지 체계는요. approaches, treat, 공동체계 접근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 접근법은 treat robots as helpers. 로봇을 뭐로 보는 거야?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본대요. 이를테면, 뭐와 같이? 우리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 동물들, 도움이 동물들이나, 아니면 옛날 옛날에 양몰이 할 때, 개들을 많이 같이 데리고 했잖아요. 그죠? 양몰이 개라든가. 인간을 보조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로봇을 헬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로봇을 같은 급의 동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은 뭐다?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다. 도움을 주는 자들이다. 존재들이다. 자, in joint system, cognitive system design. 이 공동인지 체계 설계에서는요,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한테 익숙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이 됩니다. 뭐와 함께 사용이 돼요? Along with human robot interaction principles. 인간 로봇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뭘 만들기 위해서? Create robots.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로봇? That can be intelligent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훌륭한 팀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히 똑똑한 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과 인간이 상호작용 원칙을 원칙과 함께 이런 인공지능이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학습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동인지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인간과 로봇으로 구성된 이한 팀, 혼합된 한 팀은 같이 협력하고 조정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뭐다? 공동인지체계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고요.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요.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긍정이네요. 그죠? Human and machine. 인간과 기계. 인간과 기계.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 Collaboration. 협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협력을 할때 어떻게 된다?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죠.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죠. 맞죠? 그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됐죠? 자, 2번, 3번, 4번 왜 잘못됐는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오, 로봇들이 힘을 합하면 누구를 이길 수 있어? 인간의 팀을 이길 수 있나요? 로봇과 인간의 뭐 경쟁이야?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자, 인간성의 상실. 아니면 인간의 패배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인간과 기계의 충돌에서 인간의 인류의 패배. 인간이 졌어.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로봇 파트너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안 돼라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파워 오프다. 역시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 동물과 로봇 보조자가 동물에서 과거에 동물에서 이제는 로봇이에요. 이런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역시 5번도 해석만 여러분들이 할줄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조도 어렵지 않고,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갈까요? 네, 13번도 역시 제목, 첫 문장부터 조금 임팩트가 있네요. 그죠? 첫 문...

문장에 한 단어는 아는데, 앞부분에 한 단어는 아는데, 첫 단어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mend라는 단어에 mending, ing를 붙인 겁니다. mend가 뭘까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쌤, 여기 restore라는 단어는 알아요. 무슨 뜻인데? 맞아, 복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뭐 회복하다, 사람은 뭔가 회복시키거나 혹은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바로 restor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물건을 수리하고 고치고 그리고 복구하는 것은 그럼 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건이 뭔가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생겨서 고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복구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often require 자주 뭐가 필요해요?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원래 생산.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지는 그 원래 물건을 만드는 제작보다도 even more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 의외다. 그냥 물건 만드는 게 처음에 만드는 게 창의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가? 수리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일단 첫 문장 주제문이에요. 계속 볼게요. The pre-industrial blacksmiths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pre니까 미리죠. 전이에요. 산업시대 전에 있었던 기계화가 되고 많은 양을 생산했던 그 산업시대 이전이에요. 산업시대 이전에 blacksmith가 뭘까요?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들은요, 대장장이는 made things,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만들었어? To order for people. 사람들의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immediate, 즉각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이 사는 곳에 아주 가까운 그런 공동체, 자신의 그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옛날에는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뭐 놓고 하세요. 뭐, 그죠? 아니면 뭐 내일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문에 따라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Customizing. 얘가 뭐야? Customize가? 맞춤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맞춤 제작하고 and modifying, 변형시키며 or transforming, 얘도 바꾸는 거죠.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무엇을? 그 물건을요.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user, 그 고객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사람이 만약에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혹은 치고가 작은 사람이에요. 손이 작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문 제작하고 그것을 또 바꾸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 이것이 얘가 앞에 이 부분까지가 주어죠. 그게 바로 뭐였대요? was routine. 뒤에 있는 부분이 수로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어요라는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맞아요. 수리나 복구가 창의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거나 복구시키거나 이 부분에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customers 고객들은요, bring things back. 물건을 다시 갖고 와요. 언제? Something went wrong. 만약에, if,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쓰다가 뭔가, 이거 처음부터 뭔가 작동이 잘안 돼? 쓰다가 고장났어? 이렇게 되면 다시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리라는 것이 was thus. 따라서 an extension of fabrication. fabricate는 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작의 연장이었습니다. 뭐가요? 아, 수리가. 수리라는 것이 사실은 제작으로 딱 옛날에 제작을 했던 사람들이 제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라는 것은 제작의 연장선에 있었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팔았던, 샀던 사람이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걸 또 팔았던 사람이 수리해주거나 수정해주거나 변경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제작의 연장선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 얘기야? 방금 전에 봤던 pre-industrial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요? industrialized로 갑니다. 자, 그럼 산업화와 함께. 그래서 산업화가 와서 어떻게 되는데? 결국에는 with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요. mass production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서 이것은 making things. 이렇게 됐을 때 사물을 만드는 것, 물건을 만드는 것이 became the province. province는 영역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뭐 어떤 지방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provi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영역. 뭐의 영역이었어? A machine thunders with limited knowledge. 뭘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 감시자, 관리자 이런 단어가 tender라는 단어입니다. 뭐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야? 이걸 산업시대로 가면서 이게 그 산업시대 이전의 시대였다면 그 이후에 산업시대로 가면 이때 제작을 하는 사람, 제작자는 뭐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기계 감시자가 되겠죠? 그죠? 기계를 다뤄서 기계를 감시해서 기계를 관리해서 뭔가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을 보유했어요? 제한적인 지식을 보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제한적인 지식을 보였다는 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지. 적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그냥 지식이 부족했어. 이렇게 할게. 어때?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부족했겠어? 오! 이 산업시대 이전. 이전에 산업시대에 있었던 누구? 대장장이들보다 지식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지식이 부족했지? 기계화가 되면서 기계만 작동시키면 돼서 그런 건가? 계속 볼게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제작은 했어. 그런데 제한된 한정된 지식으로 제작을 했어. 근데 분명히 물건이니까 고장이 날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수리는요, continue to require.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됐죠?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 설계와 자료. 혹은 설계와 재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설계와 재료의 더큰 grasp.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여기서 쓰인 거야. 더큰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리나 복구는 창의력이 필요해. 거기에다가 뭐가 더큰 이해가 필요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보다 더큰 거야? 그렇지. 제작보다도 더큰 이해가 필요한 게 바로 어떤 영역? 수리의 영역, 복구의 영역이란 이야기예요. 고장난 걸 고치는 영역이 훨씬 더 창의력이나 이해력이 높아야 가능했다. 뭐보다? 제작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이해냐? Understanding of the whole. 전체에 대한 이해. 어떤 물건이 있어 그 물건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고.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이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시계가 고장나서 그 제작자한테 산업시대에 산업화된 그 시대에 갖고 갔어요. 공장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분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부품을 담당한 사람은 그걸 끼워넣기만 했을 뿐 설계자의 의도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진 않죠. 단순히 그냥 부품을 끼웠는데 작동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만 뭐가 가능했지? 수리가 가능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예요? 수리나 복구가 제작보다 더 많은 창의력과 이해력을 필요로 했다. 지식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빠르게 볼게요. 자, 이 제조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일을 했대요. 뭘로? 기계로 일을 했고, 또 뭘로 일했어요? By division, a subdivision of labor. 노동을 나누는 거야. 하위로 나누는 거. 이게 뭐야? 분업이지, 그치? 자, 분업으로 그리고 기계로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not so to speak. 말하자면 바로 뭘로 일을 하지 않았죠? 손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기계로 일을 했으니까 기계만 돌리고 분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리는 뭐가 필요한 작업이야?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다. 모든 수리는요, must be done by hand. 하지만 수리는 다 손으로 되어졌어야 됐죠. 손으로 되어진다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f a gun by machinery. 우리가 기계로 시계 혹은 이 권총, 총의 모든 이 세부 사항들을 다 만들 수는 있죠. 기계 돌려서 다 만들 수 있죠. 부품 끼워서. 하지만 그 기계는 뭐할 수는 없어요? 그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했을 때? 고장 났을 때요. 시계나 혹은 권총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계나 권총이 고장 났을 때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물건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가 없어요. 뭐 했을 때? 고장이 났을 때요.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Much less는 뭐뭐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계나 아니면 권총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고장났을 때 기계는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수리를 할 수는 없다. 수리는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그래서 수리, 복구는 인간의 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 repair 그리고 mending 이런 단어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남겨져 있대요. 누구에게? 현대 blacksmith. 사람이 되겠죠? 사람에게 여전히 뭐가 남겨져 있지? repair. 수리의 기술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전히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기계가 됐다 하더라도 수리는 누구밖에 못해? 인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걸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인간. 그래서 수리, 기술이라는 건 그 지식이 되겠고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 들어가 있는 몇 번이?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2번은 왜 안 될까? 자, 여러분들 역사의 뭐 조사에 대한 내용이요. 역사의 뭐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뭔가 있어 왔는 그 개요나 조사나 관련 없죠? 특히나 얘가 어떻게 이 기술이 발전했는지는 더욱더 관련이 없고 창의적인 수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조언과 생각이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건 창의력이랑 뭐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지만 tips,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리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왔어요, 여러분. 만들고 수정하고 변경하라 이런 뜻인데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이. 자, 산업화가 무엇을 고쳤는가? 고장난 과거를 수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못된 부분을 산업화가 잘 보완하고 고쳤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산업화가 되면서 고장난 것들은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14번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앞부분을 그냥 쭉쭉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요, 되었어요. 어떤 국가가 되었습니까? Laws and governance. 법과 governance. 통치? 법과 통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 국가들이 전부 다 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뭐 이렇게 통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has introduced. 이 국가는 어떤 국가냐? 도입한 국가예요. 어떤 체계를 도입했대요? A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질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행정, administration, 공공행정과 관리의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계 각곳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법도 만들고 통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이나 관리를 다 도맡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많은 국가들이 법과 통치 그리고 관리, 행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앞에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자, 이러한 무엇을 가지고? administrative, 행정 관리 체계를 가지고 urban institution of government, 정부의 도시기관은요 have evolved, 발전하고 진화했습니다. 뭐하도록?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그들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서비스의 증가하는 수준, 증가된 서비스의 수준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데? provided through, 뒤에 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뭘로 정부가 그냥 알아서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비용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구한테? 세금으로 국민한테 받겠죠. 조세 과정, 그리고 혹은 fee, 수수료입니다. for services, 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끝까지 읽고 해석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관리, 도로의 관리나 유지 보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익사업, 쓰레기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를 받고 그리고 그걸 제공해 줬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핵심 소재가 뭐에 관련된 거야? 행정, 관리, 시스템. 자, 그런데 이 수준이 어떻게 됐다? 점점 올라가게 되었어요. 뭘로요? 이 서비스는 그 수준을 어떻게 올렸느냐? 뭐, 사람들의 세금. 혹은 무엇을 가지고? 수수료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집에서 혹은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치안 유지하지 않잖아요. 불났을 때 옆집 가서 꺼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걸다 담당하는 게다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빈번히요. 아주 자주. 이것은요.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대체했죠? 자, displace라는 단어 대체하다라는 뜻이고요. supplant라는 단어도 대신하다라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대신해요? 시민들의 참여를 대신해 왔대요. 즉,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에 불렀다고 옆집에 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를 대신했다라는 얘기는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됐을까? 행정 관리 체계가 해주니까 시민 참여는 안 하게 되었겠죠? 내려왔다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대체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시민들이 거기에 나서서 그걸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money for services. 이 서비스에 대한 그 돈이요.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 시민들의 책임, 그리고 공공 참여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이런 그 시민들의 책임감이나 혹은 대중으로서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들 대체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내일 아닌데? 알아서 경찰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 시민의 책임감은요. 책임은 is slowly being supplanted. 대신되었습니다. 천천히 누구에 의해서 대신됐어? 그치. 행정기관인 정부에 의해서. 대신이 되었겠죠?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데? Being the substitute provider. 대체 제공자인 정부에 의해서 대신이 되어 왔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대체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이 역할을 대신해서 굳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민 참여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시민 참여가 사실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니. 이건 문제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Consequentially,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요. 자, 그럼 앞에 따른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 There is a philosophical and social change in attitud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our urban-based society.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대요. 이 과정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정부가 혹은 행정기관이 시민의 참여를 대체를 해줘서, 이런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좋은데, 근데 그걸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 태도.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대요. 누구의 책임감과 누구의 태도야? 바로 우리, 이 도시를 근거로 하는, 근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 근데 이 사회가, 사실은 관여가 될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관여, 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굳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책임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responsibility all citizens. 모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엄청 중요한데, 그죠? 그리고 관련된, 이와 관련된 그런 책임감. 뭐가 되고자 하는 to be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나 그 관련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서 예, 공동체 의식이나 또뭐 관련된 책임감 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현상, 부정적인 현상. 이렇게 결과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대체는요, 누구를 대체하는 거야? 시민을 대체하는, 시민의 그런, 의무와 그리고 참여를 대체하는 정부의 이러한 대체는 can have a serious implications.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영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다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딱 쐐기를 박죠? 방해합니다. 밑에 impedes, 방해하다, impede라는 동사 정의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방해해요? 세계 국가들을 방해해요. 어떻게 하려는 세계 국가들이지? 반응하려는. 어디에? 자연재해.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해. 즉, 자연재해, 인재에 반응하는 세계 국가들을 방해합니다. 뭘로써? As part of global preparedness. 전 세계 혹은 전반적인 그 준비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해. 반응을 하려고 해. 근데 이런 반응을 하려는 국가들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인재는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이나 책임감이 줄어들게 되어서 굳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행정관리 체계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포인트는 긍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나 책임 의식이, 책임감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좀더더 우리는 집중해서 선택지를 봐야 되겠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사운드가 소리가 아니지? 맞아. 건전한이란 뜻이야. 건전한 정부의 건전한 시민 책임감. 즉, 정부가 건전하면 시민들의 책임감도 건전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관련 없죠. Always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항상 좋습니다. 뭐가요? 현대 정부의 역할이요. 항상 좋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더 낫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항상 더 좋다? 없어. Decreased citizen involvement.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든 시민의 참여. 이것은 바로 뭔데? A cost of governmental services. 오!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자,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게 바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다. 부정적인 대가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그 서비스로 인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부정적인 결과, 그 대가는 나오게 되었죠.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도 한번 지워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제목 찾기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바로 전 14번 문제보다는 좀 쉬웠을 것 같아. 우리가 사실 나이 드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은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죠? 20대 전에는 내가 빨리 20대가 되고 싶어. 20대 막 19살 때는 막 내가 빨리 20살, 24살 막 이렇게 되고 싶어. 점점 이제 어때? 나이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일단 ag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이라는 뜻도 있고 노화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특히 aging이라는 단어는요. 가볼게요.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라고 although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커마에서 끊어줄 것 같고 앞뒤 내용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인지적이고 뉴로가 들어가면 이제 신경이죠. 신경 심리적인 그런 관점은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를 해요? The losses with age. 노화로 인한 손상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상이 일어나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결과들이 일어나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은요,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사회적인 지각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손상들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지각에 있어서 손상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상, 손실,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인지적이고, 그리고 신경, 심리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motivational theories. 동기부여의 이론은요, indicate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There may be some gains. 어떤 이익이나 혹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 잠깐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에이징 하면서, 이 노화로 인한 뭐가 손실이나 손상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이론, 동기학적인 그런 이론들은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른 gains, some gains. 이점이 생길 수도 있고, 질적에 있어서의 변화,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봤을 때이 질적 변화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 문장의 무게중심은 뒷부분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긴 하지만 이거라는 걸 나타낸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이두 사람은요, reviewed, 점검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했어요? Revie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Body of는 뭐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그것도 considerable 상당한 양의 evidence 증거를 검토해봤어요. 근데 이 검토한 그 증거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indicating that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노화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Tend to prioritize 무엇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 우선시하다라는 prioritize가 맞죠? 자, 투부정사에 걸리는 prioritize예요. 뭘 우선시할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해요? 더 많이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행복에 더 집중을 하며, and attend more to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while ignoring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면서, 부정적인 정보는 좀 외면해, 무시해. 그러면서 긍정적인 감정의 정보들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봤을 때 그러면 더 친밀한 관계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거, 안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행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서적인 편안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의를 주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정보에서 긍정적인 정보에 좀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걸로 작용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목적은요, 어디에서? 노년에서요. 동기를 부여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목적들은 have implications for attention to and processing of social cues from the environment. 주변 환경에서 사회적인 큐, 단서라는 뜻이야. 사회적인 단서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단서에 주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보여주는, 환경의 주변 환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단서들을 처리하고 관심을 보이는데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얘가 변화하면서 뒤에 것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특히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있어서 중요한 거?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에서, 이 노년에서의 그런 변화를 고려할 때 정말로 특히나 중요한 건 as the presence of positivity bias. positivity는 긍정성이잖아요. 긍정성의 편향이라는 그 긍정성 편향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앞에도 비슷한 이야기였죠. 그죠? 긍정성의 편향이니까 긍정성을 더 추구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어떠한 경향을 이야기합니까? To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more positive compared to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보다는요, 부정적인 정보와 견주었을 때, 비교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게 바로 a positivity bias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The role of life experience in social skills. 사회적인 기술에 있어서 이 삶의 경험의 역할은요. 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하는 역할은 also indicates that 또한 that 이하를 나타냅니다. 더 오래된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이니까 뭐 노년기의 성인 정도로 볼까요? 노년기의 그런 성인이 아마도 보여준다라는 걸요. 뭐를요? 긍정적인 어떤 이득.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이득을 보여준다라는 거. 뭐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인지 측면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인
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 긍정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지각, perceptions. 지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노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이 뭔데? 항상 나쁜 뉴스만은 아닙니다. 노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각, 사회적인 인식을 할 때 그게 꼭 나쁜 뉴스만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따른 gains, 이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뭐야? 앞에서는 노화가 되면서 얻을 수 있는 loss에 대해서 나왔었죠. 첫 문장에서. 그렇지만 꼭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특히나 gain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ocial percept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들을 차단하는 게 사회적인 기술을 뭔가 키워준다? sharpen이라는 단어가 원래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함양시켜주고 키워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관련성 없습니다. 아, 평생 동안의 목표, 그것도 노년에 뭔가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로부터의 평생간의 목표에 대한 어떤 교훈을 나타낸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내용도 역시 없었고 객관성에 대해서는 내용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거스를 수 있는,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찾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우리 이제 정보 찾기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찾기 문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표, 안내문, 네, 이런 문제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제시문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발문 넣어봤고 일단 지문의 순서대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선택지 1번, 2번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도표 문제의 경우에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큰 수치에서 적은 수치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의 특징은요. 우리가 안내문,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표현을 부정으로 바꿔놓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으로 바꿔놓거나 이렇게 해서 답을 많이 만들어내고 도표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1번부터 도표를 보게 될 텐데 비교급, 최상급에 특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혹은 차이, 어디서 어디를 뺐을 때라고 할 때 gap이나 difference라는 단어를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같지 않은데 같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의 특징, 이런 표현들에 보통 답이 숨어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표 문제는 첫 문장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일 뿐이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이 타이틀을 보시거나 밑에 있는 첫 문장을 보시거나.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percentage of US teenagers. 미국 10대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율이야? 무엇을 하는 10대들이야?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이야. 누구랑?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대요. 근데 뭘로? By communication type. 뭐에 따라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서 친구들이랑 어떤 유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래서 위에 봤더니 text messaging, 문자 보내기,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 이메일 보내기, video chatting, 화상 채팅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서 2015년 두 해에 걸쳐서 보니까 everyday, 매일매일 했거나 아니면 더 적게 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보는데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놨어. 뭘로? 최상급, 비교급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 부분에 답이 되게 하는, 즉 틀린 정보를 만드는 게 숨어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볼게요. In the category of everyday. 자, everyday로 가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니까 붉은색 bar예요. 매일매일의 이 영역에서 text messaging showed. 자, text messaging이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큰 수치에서 작은 수치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문자 보내기는요.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highest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높은 거 어때? 맞는데 제일 길어요. 그죠? 자, among the four types of communication that teenagers used to spend time with friends.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그 10대들의 의사소통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서 가장 높은. 그래서 everyday에서는 가장 높은 거 맞아요. 2번 거 가볼게요. less often 볼게요. 덜 자주의 영역. 그러면 파란색 bar가 되겠습니다. 덜 자주 영역에서 the percentage of teenagers who spend time with friends through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는 애들이요. 전화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자, 위에서 아래로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last often은 바로 41이 됩니다.
자, 41의 비율을 갖고 있는

요 41이라는 비율은 was more than 뭐보다 더 많아요? more than twice야. 그러면 두 배보다도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두 배도 잘 보셔야 되겠죠? That of teenagers who did so through text messaging. 문자 메시지를 보낸 뭐 문자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한 10대들보다 두배 더. 두 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1과 뭘 비교해야 될까? 문자 메시지 여기 13입니다. 그러면 두배 곱하면 26. 26보다 41이 더 많아? 적어? 많지. 그러니까 more라는 표현 어때요? 좋은데요? 그죠? 괜찮아. 3번 갈게요. The percentage of the teenagers who spend time with friends through talking on the phone. 자, 이제 talking으로 합니다. 전화로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언제 말한 거야? Every day예요, every day. Last of the 아니라. 그죠? Every day니까 붉은색의 talking on the phone 19가 되겠습니다. 이 19라는 수치는요, was lower than, 뭐보다 더 낮아요? That of teenagers who did so in the category of last often. Last often보다 더 적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41보다 19가 더 적은 거 맞죠? 그러니까 lower라는 표현 괜찮아요. 역시 비교급 좋습니다. 3번 볼게요. In the category of last often, 덜 자주의 영역에서, 덜 자주 파란색입니다. e-mailing. 자, 세 번째. 자, 덜 자주는 43이 되겠네요. 자, 이 비율은 second highest. 두 번째로 높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percentage of among the types of communications listed above. 위에서 이 last often에서 두 번째로 높대요. 자, 두 번째로 높은 거 맞나요? second highest. 지금 어디 영역이야? e-mailing. 43이에요. 43이 두 번째로 높아? 아니잖아. 41이 두 번째로 높은데? 얘는 가장 높은데? 그죠? 그러니까 뭘 뺐어야 될까요? 그렇지. Second를 뺐어야 됩니다. 그냥 the highest in percentage among the types of communication listed above.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위에서 열거된 그 유형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4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마지막 정보 가볼게요. The percentage of teenagers who spend time with friends through video chatting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 얘기한 거야? 매일매일이 아니라 last often입니다. last often은 37이에요. 자, 37이라는 수치는 비율은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eenagers who did so in the category of everyday. everyday video 7입니다. 자, 그럼 7보다 더 높은 거? 월등히 높은데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5번 정보도 좋아, 좋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지금 위에서 아래로 큰 수치에서 적은 수치로 이렇게 갔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 순서도 조금 그냥 기억해 두시면 훨씬 읽기가 편해요.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가겠습니다. School Bell Sound Contest. 학교 종 소리 컨테스트 경연 대회입니다. 학교 종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가? 자, 선생님이 지금 밑에 선택지를 먼저 줬어요. 선택지에서 아, 이 단어는 내가 어떤 단어라고 딱 연상이 되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 컨테스트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생활이다. 한번 볼까요? theme이라고 나옵니다. 이 학교가요, 무엇을 주최해요? 학교 벨 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요. 이 경연대회의 주제는 바로 뭐야?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 1번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웨이크필드의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 가보겠습니다. Participation.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Participants. 참여자들. 자, 여기 지금 데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그죠? 마감일이 나와 있고, 여기 있는 학생들 모든 학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 다 참여하는 거? 맞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1번과 2번은 좋아, 좋아. 3번. 출품작은 학교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된다. 학교 웹사이트. 바꿀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School website 나옵니다. Application details. 자, 이거 지원 세부가 됩니다. 자, 여기 제출. 출품작을 제출하세요. MP3 형식으로만, 포맷으로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출품작은 우리의 학교 웹사이트에 요 크기로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도? 3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4개 학교 종소리가 학생 투표에서 선택될 것이다. 여기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무엇을 포함해야 된다? 종소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종소리의 개수 가보겠습니다. Three school bell sounds will be selected. 4개가 아니라 3개네요.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저 내용 볼까요? 학생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건 맞네. Based on creativity and suitability. 창의성과 그리고 적절성을 근거로, 기반으로 학생 투표에 의해서 선택이 될 겁니다.

0: 자, 오늘의 마지막 똑똑 복화 가보겠습니다. coordinate, coordinate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co가 붙으면 있지, 함께, co-worker, 그치? 동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같이 순서를 동등하게 정리하다, 조정하다, 통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명사 형태 coordination이라는 명사형 ion을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이거 어디에? 수강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이 단어 여러분들 키가 되는 문장에 많이 나오니까 꼭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문에서도 cooperate와 coordination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문장 중요했잖아. 그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 이 단어 중요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이랑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답으로 가는 우리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퍼워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5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그 나머지 부분 기출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기출 문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 첫 번째 문제 뭐로 시작할 거냐면요. 2025학년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최근 문제죠.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The physical act of movement in the morn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되겠습니다. 그치? 자, 아침에 움직임인데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침에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요,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아침에 뭔가 움직이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아침에 움직이는 행동, 지금 주어 부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이런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주냐면 for the brain, 뇌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 자,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Awakening it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1번의 밑줄이 분사에 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콤마 찍고 ing 있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나올 때 쌤이 뭐 확인하라 그랬지? 이 분사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awaken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뇌를 깨워주는 그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주체는 앞에 나오는 지금 아침에 운동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였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아침에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뇌를 깨워줘 혹은 깨움을 당해?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거잖아.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데 어디로부터 깨워주냐면요. From the stillness of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stillness 하면 뭐예요? 뭐 정적인 상태일 거잖아요.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정적인 상태로부터 뇌를 깨워주고요. And preparing it 우리 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For the demands of the d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가 지금 도와준다는 거야, 얘들아?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This awakening, 자, 이렇게 깨우는 것, 즉 아침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깨우는 것은요, goes beyond physical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체적인 건강 그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등장하는 대명사이지 뭔지 한번 살펴볼까? It please라고 나오고 있을 때 이때 it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역시 주어, this awakening, 이렇게 깨워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뇌를 깨워주는 것은요, plays a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인지적인 기능을 높여주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창의력이나 혹은 상상력 이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one of the key mechanism,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러면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주어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Which this occu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발생하는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동사는 여기 is가 위치되어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자, 앞에 봤더니 mechanism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is occurs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럼 뭐가 오면 좋을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는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좋겠다. 자, 그럼 관계부사 중에서는 뭐 넣어줄래? mechanism이라고 하는 지금 기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라고 해서 throug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좋겠다라고 고쳐주면 되겠네. 얘들아, 틀린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잡아내면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어디까지? 얘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까지 확인을 꼭 해보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것이 발생하는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이 발생하는 애, 이것은 뭔가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is increased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높아진 혈류라고 하는 것 이래요. 자, 얘들아, 혈류가 높아지는데 어디로의 혈류가 높아지냐면 to hippocamp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해마로 향하는 우리의 뇌의 혈류가 높아지는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해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컷만 찍어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 part of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 중에 일부분인데요.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 부분이냐면 memory,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id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억력 혹은 배움 creation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hippocampus, 이 해마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거 아직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남았나 봐. 컴마 찍어줬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해마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해마라고 하는 것은요, often describ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뭐라고 묘사되어지냐면, the brain's center for imagination and memory consolid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나 혹은 기억력 강화에 있어서, 강화를 위한 우리 뇌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묘사되어지는 부분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주어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 해마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다면? thrives on. 잘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로 받았겠네. 문제 출제 안 됐어도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 주어와 동사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진짜 주어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해마는요, thrives on 무엇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냐면요, the increase oxygenation and nutr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nutrition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provided by physical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앞에 나오는 increase oxygenation and nutrition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제공을 받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게 맞으니까 과거 분사 PP 형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은 자, 여기서 주어 누구? 연구들. 연구들은요, highlight. 무엇을 강조하냐면, the positive effect of regular morning exercise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이냐면, 아침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인데, 이 긍정적인 영향이 누구한테 미치냐면,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인지적인 유연성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자, 그랬을 때 confirming that 얘들아, 뭐가 이어지고 있니? 확인시켜 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에 지금 주어랑 동사 다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분사 구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겠네. 자, 확인시켜 주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요. That exercise not only promotes physical health but also 얘들아, 이제 반갑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무엇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stimulate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아침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신체적 건강에도 좋고 뭔가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적인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에도 좋대요. 자, 이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the brain's ability, 우리 뇌의 능력이래. 어떤 능력? To reorganize itself by forming new neural conne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신경 connections, 연결망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뭐 하는 능력이야?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말한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self, 여기 itself 들어오는 거 괜찮니? 를 물어본다면 재기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봐? 아, 여기 목적어랑 그럼 이 reorganize,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얘들아, 재구조화하는 거의 주체가 누구야? Brain, 그치, 맞아요. 뇌잖아요. 자, 그러면 뇌가 스스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itself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주어에 있는 brain과 같은 애니까, 아, 재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요, this adaptability, 이러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있어서? creative thought,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as, 왜 중요하냐면, 그 적응력은 allow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다,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잖아. 저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 이러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To approach problems from new ang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make novel association, 뭔가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드는 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hink more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구문 표현 중에 allow A to B,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아, 표현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 5번까지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 5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Victorian England. 자,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에 대한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최근 기출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보기로 했었죠.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the full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산업혁명의 완전한 전개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나 봐요.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영국은요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1850년대에는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국가가 되었어? employed in industry than agri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고용된 국가가 되었대. 어느 부분보다? 농업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대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즉, 산업국가가 되었다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employed이라고 하는 PP 형태 오는 거 괜찮아?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봤을 때 앞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People,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런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야, 혹은 고용을 하는 거야, 산업을? 얘들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온거 괜찮구나. 1번 넘어가고요. Expanding trade coincided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역이 확장되는데 뭐와 동시에 일어났대? Growth of empire. 이러한 제국의 확장이, 제국의 성장이 무역의 확장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brought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대? 엄청난 부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but this wealth, 이러한 부, 는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렇게 축적한 부가 균일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2번 어디에 밧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밧줄 그어져 있네. 자,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distributed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과거 분사 수식해 줄수 있니? 수식해 줄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안 어려우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이런 진취적인 개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인 개인들은요, the self-made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수성가한 많은 개인들은요, rose from humble origins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야? Position of wealth and influ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와 그런 영향력의 상태까지 올라간, 즉, 자수성가한 이런 인물들은요. But large, 많은 이런 자수성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직 노동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 얘들아, 그럼 여기 잠깐만 볼까? But 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새로 하나 등장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주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야? Working class의, 즉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거든? 자, 그러면 진짜 동사 찾아보자. But 이하의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겠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 수일치시켜줬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앞에 나온 sections라고 해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 나오면 좋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은요,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a large cit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노동자 계급의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빈민가에 살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냐면요. Where they work long hours for low wages and unhealthy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받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조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빈민가로 가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the manufacturing towns in the North England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영국의 북쪽 부분에 어떤 manufacturing town이라고 하면 제조업 단지거든요. 그런 영국의 북쪽에 있는 제조업 단지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최악의 예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최악의 예시였는지 한번 볼까?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 inspired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 문장을 조금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inspired, 여기에 밑줄 그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이 등위 접속사랑 누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Manufacturing towns, 이러한 제조업 단지들은 제공했다. 자, 첫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어요. 최악의 예시들을 제공했고, 그리고 and inspired 두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었다. 어디에 영감을 주었냐면요.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이런 소설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이 높은 그런 소설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동사랑 첫 번째 동사가 등위 접속사인 and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겠네. 그랬을 때,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지방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혹시 모를까봐 살짝 설명을 해주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 대도시였던 그 런던이 위치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위치했다라고 말해주고 뒤에 어떤 문장이 뒤따라 오고 있냐면 showing. 보여주면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문장은 이미 끝났고 주어 동사 다 나왔고 지금 showing이라고 ing 형태로 이어지는 이 부분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남부 쪽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부에는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네. Who's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면요, overpopulation, 과도한 인구 밀집, 그리고 뭔가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성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앞에 뭐가 있어? Whose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result from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 wh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Whose라고 하는 얘가 누구냐면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냐면 얘들아, 명사를 수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문을 하나 줘볼게. I know a girl whose father is an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한 여자아이를 아는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actor, 배우인 그 여자아이를 알아 라고 했어. 그러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줘야 돼. Whose father? 이라고 하는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봤더니 동사가 바로 오고 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우리 여기 안에 뭐 넣기로 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넣어줘야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나 혹은 that을 넣어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를 머릿속 안에 넣어놔야 돼? 아, whose라고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 바로 명사를 가져와야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오늘 새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알았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넘어갈 거고요. 20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 the very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를 넘어가는, 문화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요, challenges, 도전을 하게 만든대요. 뭐에 도전을 하게 만드냐면요,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에 challenge,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offers opportunity for new learning and growt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문화 간에 넘어가는 거. 문화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자, 즉, 얘들아, 여기서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당장 내년부터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이제 문화 간의 이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자, being unrooted from our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구야?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이라고 해서 얘 지금 동명사 주어 나오고 있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동사로 뭐 받아? 단수 동사 받잖아. brings라고 하는 단수 동사 너무 잘 오고 있고요.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대. 자, 형식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거냐면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비록 the difficulties, 어려움,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 여태껏 한국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주했을 때그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are often shocking. 보통은 어때? 아, 너무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but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despite, 얘들아, despite 하면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올수 있다. 자, 그런데 despite 혹은 rather because of 라고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오겠네.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 혹은 상반되는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or rather because of 이러한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찾는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잘 왔는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왜 많이 틀렸는지 알아? 이것까진 잘 잡았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까진 잘 잡았는데 너무 좁게 본 거야. 어? uniquely가 왔네? 보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고 해서 얘를 X를 그어버린 거지.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는 조금 크게 봐야 돼.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사실 privilege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고 앞에 나오는 독특하게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괜찮고 이 형용사를 앞에 부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문장에서 너무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거쳐가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고통들 덕분에 혹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왜 특권을 받았을까?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With clarity and insights that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기를 수 없었던 그 명확성이나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then is more than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적응하는 거, 새롭고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얘들아, 여기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자,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단수 동사가 잘 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뭐 이상이다.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t is a life-changing journey. 이렇게 문화를 옮겨가는 것 자체는 인생을 바꾸는 여정 같은 것이고요. It is a process of becoming 어떤 과정이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면요. Personal reinvention, 사람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growth,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하면서? Reaching out, 도달하면서 beyond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그 범위 넘어서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옮기는 것이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that we abandon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 혹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이런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we were bo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는 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4번에 그러면 위치에 밑줄 잘 그어졌니? 라고 확인해 보려면 앞에 문장 한번 먼저 보자. 아, cultures라고 하는 선행사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 뒤에도 볼까? We were born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 등장하고 있잖아. 완전한 문장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여기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관계, 부사나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앞에 cultur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부사 뭐? where로 바꿔주거나 혹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in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주면 좋겠네. 그쵸? 그러면 답은 잡았고요. 9번, rather 그보다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버려라고 하지 않는데 그보다 it compels, 여기서 등장하는 it은 그 과정 말하는 거겠죠? 그 문화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대.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제기대명사 있어. 제기대명사 등장하면 쌤이 뭐 보라 그랬어? 이 find의 주체를 찾아보라 그랬었어. 자,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때 찾는 주체가 누구야?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찾아보도록 강요한다. 마치 모인 것처럼 as if for the first time 너가 첫 번째 주체성을 찾는 것처럼 한번 너 스스로를 탐색해봐, 찾아봐 라고 할 것을 강요한대. 자, 그랬을 때 particularly 특히나 those cultural invariants with us within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화적인 불변의 것들 즉 우리 내에 남아있는 주체성 같은 거를 찾아보라고 하고요. aspect 그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야? that we hold dear and refuse to comprom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즉 우리의 민족성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무엇하는 것을 거부하는 compromise라고 하면 얘들아 타협하다 하거든요.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측면들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보게 만들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 4번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문법 공부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능입니다. 이제는 얘들아 수능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그치? 2024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 number of studies provided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제공해주는데 무엇을 제공해준대? 상당한 근거들을 제공해준대. 뭐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주냐면 innate human disposition 사람이 타고난 성향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해준대.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 나는데 to respond differently to social stimuli 라고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 성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 신생아들은요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 the human face and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선천적으로 향하게 된대. 자, 그런데 뭐 하면서 seeming to know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아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가 누구야?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의 주체를 찾아보자면요. 지금 앞에 등장하고 있는
infants 맞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신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이냐면 that such stimuli 이러한 자극,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극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겠지. 이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사 구문에서 ing 현재 분사가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얘 주체가 누구라고? infants 그 신생아들이라고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신생아들은요,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새기려고 한대. 자, 무엇이냐면 imitating 하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고 있어? 뭐뭐 하면서 하는 분사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분사 구문 등장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분사 구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생아들이 이런 연결고리들을 자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모방하면서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묘사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are presented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모방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해서 좀 집어넣으려고 한대. 아, 뭔가 화가 나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뭔가 행복하니까 웃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ongue protrusions, lip tightening and mouth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혀를 내민다든지 혹은 뭐 입술을 오므린다든지 아니면 입을 벌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생아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냐면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를 봤더니 gestur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오고 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봐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몇몇 어려움을 갖는다.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세 번째 풀고 있거든. 이번 시간에만. 이젠 알아야지. 아, 쌤,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못 오고 뭐가 올수 있어?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겠군요. 파악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gesture라고 하는 게 얘들아, 행동이잖아. 행동이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올 만한 게 있을까? 행동에 관련된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올수 있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they have some difficulty에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생각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너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with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매치시키려고 했대,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 하면서?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 Until they succ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각자의 얼굴에 실험을 하면서 뭐할 때까지? 그들이 성공을 할 때까지 자기 얼굴에 막 여러 표정을 지어 보면서 뭐 하려고 했대? 그런 행동들을 match,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을 했을 때 자, 얘들아 여기서 do succeed 할때 얘가 뭘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예, 지금 뒤에 봤더니 succe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앞에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얘 뭐라 부르지? 강조하기 위한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라고 해서 아,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do라고 하는 동사가 와줬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에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쁨을 표했고요. When they fail, they show distr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보여줬다? 뭔가 실망감, 낙담 이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신생아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엇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면 for matc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match A with B라고 하면 A와 B를 연결시키다, 일치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이 있대.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몸의 움직임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선천적인 힘이 있냐면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 누굴까를 살펴본다면, 솔직히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는 풀수 없는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those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bodily movement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과 즉, 본인이 직접 몸소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뭐가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그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뭐도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문법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때 those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 bodily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가 오는 것까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얘들아, 그래서 대명사, 대동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석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가 정말 어떤 애를 받고 있는 건지를 우리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at is,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은 모인 것처럼 보여?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자 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whom이라고 하면 얘 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겠네? 잘 비어 있어? 잘 비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 사람들을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몇 형식 문장이야, 얘들아? 그들은 판단한다. 그들,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으니까 5형식 문장이네. 그치? 대절 안에는 5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들어갔다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문제로 한번 향해서 가볼 거고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accepting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only pays off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 그치? 자,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의사소통하던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던지 간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과를 낼수 있는데, 어떨 때만 성과를 낼수 있대?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과를 낼수 있대. 즉,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아직 확실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한 한 Such commonality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거. 너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모여있는 이 부분은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나? is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여기 동사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앞에 부사구를 싹 떼봤을 때 such commonalities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수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interest, 얘가 주어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지? 지금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의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is 단수 동사 잘 받고 있습니다. is rarely achieved. 거의 달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일치하는 그 공통성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고요. Even a pregnant woman mother has reasons to mistrust the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엄마가 뭐에 대한 불신이 있대요. 그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그녀의 태아로부터 보내진 그 화학적인 신호도 불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즉, 그만큼 정말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보낸 신호도 불신할 만큼 우리는 뭐다? 우리의 관심사의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are ways of making communication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방법이 있대.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Even in the most adversarial of relationship. 심지어는 그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A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잖아요. 그 먹잇감은 설득시킬 수 있대. 누구를? 포식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득시킨대? not to chase it. 아, 나좀 쫓지 마. 라고 설득할 수 있대요.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혹은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chase의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얘들아, 쫓는 건 누가 쫓고 있어요, 지금? Predators라고 해서 이 포식자가 쫓고 있거든. 그러면 그 포식자와 그것을 당하는 그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라고 했잖아요. 먹잇감이 서로 다른 주체야? 맞지. 지금 주어에 나오는 이 포식자와 여기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그 prey,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인물이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못 들어오고 그냥 대명사 들어오는 거잘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먹잇감이 포식자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대. 근데 얘들아,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쥐가 고양이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제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 그치? 그랬을 때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이러한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보장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될것 같대. 자, 근데 보장은 보장인데 어떤 보장이냐면, 여기 봤더니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네? 앞에 봤더니 guarante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만 불완전하면 돼. 맞지? 자, 뒤에 문장 볼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received a signal? 그 신호를 받은 사람. 즉, 아까 전에 앞선 예시에서는 포식자 되겠지? 그 신호를 받은 그 사람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 말을 듣는 것이 아,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진짜 이

이 which라고 하는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 한번 살펴볼까? Thos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고 있고, those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얘들아.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는 안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문장에 선행사까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뭐를 써줄 수 있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추상명사일 때, 즉, 여기서 보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장인데? 우리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잖아. 즉, 앞에 추상명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우리는 뭘 쓴다? 동격의 that을 쓸수 있다. 라고 해서, 자, 3번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얘 뭐가 들어간다? 동격의 that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the message have to be kept on the whole hon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honest,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honest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 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앞에 문장 구조를 봤는데, have to be kept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면 문장 구조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었지. 원래 문장으로,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면, someone, 여기 지금 by 이하의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할게요. 자, someone has to keep the message honest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아,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honest가 들어오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지. 자, 그래서 우리 수동태 나올 때 문장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다? 문장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케이, honest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형용사 오고 있는가? 오케이,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진솔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In the case of humans, 인간의 경우에서는요, 이런 진솔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냐면요, cognitive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지 기제, 즉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evaluate communicated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겠지. communicated이라고 하면 의사소통된, 즉 전달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바로 뒤따라 나오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러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지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 잘 왔어? 잘 왔네. 자, 뒤에 나오는 정보의 입장에서는 뭐 되는 거야? 의사소통 된 거지. 이 정보가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온거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cognitive mechanism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these mechanism, 이러한 mechanism, 즉 이러한 체계는요, allow us to accept most beneficial mess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들아, 문법 구조 하나 또 보인다. allow A to B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문법으로 출제된 거 봤었었거든. 그러니까 아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들아 눈여겨봐야지 나중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쉽게 맞다고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To be open. 아주

진실되고, 아, 뭔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유지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먼저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먼저 풀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야, 이게 맞을까?를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도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천간에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Übung macht den 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 라고 하는 속담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4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어휘 영역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문항이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st du vielleicht meine neue Brille gesehen? Ja, sie ist in der Küche. 라고 했어요. 너 혹시 내 안경 봤어? 라고 했더니 응, 그거 부엌에 있던데? 라고 한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은 자음 V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음 V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발음을 낼 수 있었나요? F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V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V 발음을 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우 발음은 대부분의 독일어 어휘에서 파우가 F 발음을 낸다 라고 했었고요. 혹시라도 외래어이다 라고 하면 V로 발음을 한다 라고 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알파벳 파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파우는 V로 발음을 한다. 모여도 독일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단어는 아마도 어쩌면 이라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발음? F 발음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Vielleicht의 V는 F 발음을 냅니다. 그럼 선지 구성에서는 V 중에서 F 발음을 내는 아이가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내는 단자음 F나 복자음 F 또는 복자음들 중에서 이 F 발음을 내는 또 다른 아이들이 선지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want는 여기 나와 있는 V 발음을 묻는 거일 텐데요. 알파벳 자음 V는 어느 자리에 있건 V 발음이에요. 즉 알파벳 V가 외래어이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내는 그 V 발음으로 내는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럼 서로 다른 발음이네요. 2번 Fabrik 공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알파벳 F가 나왔거든요. F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F 발음을 내거든요. 그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Klavier라고 하는 저 단어는 V가 있어요. 하지만 V가 모와 모 사이에 위치하나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요. 아 하고 복모음 이의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V 발음을 내요. 그럼 다른 발음이고 4번.

Pullover는 외래어입니다. 하지만 위치로 봐도 우리 사실은 또 유추할 수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V 발음을 내겠구나. Universitate도 외래어 차용어인데 사실은 봤더니 또 위치도 어떻게 돼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 4, 5번 정작 지금 선지에 나와 있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냥 철자로만 맞추면 발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음으로 났던 파우 발음을 묻고 있었던 거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파우 발음의 예시가 3, 4, 5번 선지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요거 유념하면서 우리 그러면 요 단어의 발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 발음을 낼수 있는 조합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선택지로 가본다면 어느 자리에 있건 F는 F 발음을 내니까 Fahrrad 등의 단어에 F는 F 발음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통수단 중에서 Schiff라고 해서 복자음 FF도 어느 자리에 있건 F 발음을 낼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봤더니 아 복자음 중에 폐하도 F 발음을 내요. 물리학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였던 요 퓨직의 폐하도 F 발음을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앞에 파우가 F 발음을 낼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의미를 지녔던 단어인 파차의 F는 F 발음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자음 F 발음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발음 기호를 갖는 건 아까 봤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외래어이거나인 거죠. 그래서 외래어여서 pullover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에서 파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November 등과 같이 또는 clavia와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들어가 있을 때 V 발음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지에서도 나왔었죠. 어느 자리에 있건 알파벳 V는 V 발음을 냅니다. Wagen이에요. 하나 더 주의해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알파벳 Q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 Q는 단독으로 쓰이잖아요. 뒤에 마치 모음처럼 생긴 어떤 알파벳 철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알파벳이 모음 발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Macrame이라고 하는 편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봤더니 맥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우처럼 생긴 알파벳이 따라 들어왔지만 요거 모음 발음이 아니라 무슨 발음? V 발음 낸다라고 했어요. 즉, 알파벳 Q 뒤에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알파벳도 V 발음을 내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어려운 발음으로 V 발음을 냈을 때 요런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사실은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실 수 있겠죠, 이제는? 네,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독일어 단어 중 V 발음 들어가는 것도 앞선 예시경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철자 문제가 나왔고요. 글자 맞추기의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의 의미는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자 유형은 우리 너무 익숙해졌네요.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포크라는 단어에서 알파벳 B, 글자 B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인 또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모음 아, 글자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글자 우가 빠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셔츠라고 하는 명사의 글자 M이 빠져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순서대로 쭉 세로 줄에 들어갈 낱말을 읽었더니 바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다 바움은 너무 쉬운 단어여서 이미 정답은 찾으셨을 건데 2번 나무란 뜻이잖아요. 나머지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빼앗이 바로 산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뭐였나요? 알파벳 B로 시작을 하는 b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침대 뭐였나요? 이것도 영어랑 철자 똑같아서 우리 많이 비슷해가지고 안 헷갈리고 잘 기억하는 단어인데 bed이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뷰호입니다. 그쵸? 뷰호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매로 시작하는 4개의 5개의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나무가 정답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네, 계속해서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eit einer Woche 뭐라고 하고선 Inge und ihr Mann. Was ist mit ihnen los? 라고 했네요. Sie sind nicht mehr bei uns. Inge hat einen neuen Arbeitsplatz in England. Schade, sie werden uns sehr. 라고 했어요. Seit 뭐뭐 이래로 쭉이거든요. 삼격집의 전치사이고요. 일주일 전부터 잉에와 그녀의 남편은 뭐뭐뭐 했어 라고 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했더니
그들은 더 이상 my own스라고 해서 우리 집에 없다라는 뜻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곁에 없어라고 한 거예요. 즉 우리랑 이 금 우리가 살던 이 근방에 이 주변에 더 이상 있지 않아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잉에는 왜냐하면 영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이라고 하는 표현 합성명사로 썼습니다. Arbeitsplatz라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거든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들이 뭐뭐뭐 할 텐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들에게 뭐뭐뭐 할 텐데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사실은 선생님 정확하게 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래쪽 표현을 보니까 아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그립다, 아니면 없어서 아쉬울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 유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만됨 feeling 이라고 하는 요 삼격 지배 표현으로 쓰는 그거였더라고요. 어떤 동사? feel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래쪽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위쪽에다 feeling을 넣어서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eit einer Woche fehlen Inge und ihr Mann 이라고 했네요. 일주일 전부터 잉에와 그녀의 남편이 feeling 동사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격지배 표현으로 쓰면 누구누구가 그립다, 보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원래 feeling 동사는 결석하다 할 때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안 나오고 있어. 결석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더 이상 우리 있는 이 동네 곁에 있지 않아. 아니면 뭐가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으면 by us니까 우리 광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하고선 뭐뭐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feeling이라는 동사를 찾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아마 조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잉혜랑 이녀의 남편이 무슨 뭐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feeling을 넣고도 아니 갑자기 잉혜와 이녀의 남편이 결석하다라는 의미가 맞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쓴 게 맞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사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렌 동사는 떨어지다, 넘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하여튼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이라고요? 멈추다, 뭐 반려동물을 기르다, 준수하다, 잡고 있다 이런 뜻. 쉬대한 동사, 세워져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얘가 삼격지배로 활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거 나한테 잘 어울려. 만약에 혹시 인쇄매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어디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다. In the steht in the Zeitung, steht im Buch 라고 하면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어. 기록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Stehen 동사는 PP형을 우리 많이 봤었어요. 합격하다. 여기에서는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진 구성된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 동사입니다. 자, 몇 개 동사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즉 처음 본다라고 무슨 뜻이냐면 진짜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팁스를 통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즉 선지로 처음 나오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어휘 문제에 그 아이들을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필렌 동사 지금 문장에서처럼 없다의 뜻이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없다. 즉 결석했다 이런 표현으로 Es fehlt immer noch einer. 여전히 한 명이 없네. Seid ihr alle da? 너희들 다 온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Mir fehlt es an Wort. Fehlen an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 결핍된 부족한 이라는 수거 구문으로 쓰인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배웠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땐 Wort라고 하는 단어랑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 내가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이에요. Mir fehlt es an Wort.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말문이 턱하니 막혔네 할 때 an Wort. Fehl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무너무 그리웠어 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너가 없어서 힘들었어. 너가 너무너무 절실했고 필요했는데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Du hast mir sehr gefehlt 라고 해서 네가 너무너무 필요했지, 절박했지, 그리웠지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Das hat gerade noch gefehlt 라고 하면 아 설상가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까지 딱 그 일만은 생기지 않길 바랬는데 라고 하는 맥락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Es fehlt ihm an nichts 하면 그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as fehlt dir는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서 자주 봤던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디가 아프니? 라고 해서 fehlen 동사 격지배, 삼격지배 표현으로 썼을 때 이런 의미로도 우리 자주 봤어요. Was hat Ihnen gefehlt? 이란 표현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베슈테이언 동사는 우리 PP형으로 자주 봤었다라고 했었죠. 어떤 의미? 합격하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완료시제형으로 썼습니다. Ich habe die Prüfung bestanden.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베슈테이언 동사는 어디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Die Firma besteht seit 10 Jahren. 그 회사는 벌써

그래서 10년째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세워진 지 10년 됐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es besteht, er besteht auf seinem Recht. 요거 어디에선가 본적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 그 문화 영역 지문 어디 나온 거에 수거 구문에서 이게 뭐를 고수하다, 고집을 피다라는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로 이런 예문을 쓸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다. 그 다음에 지키려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성되다 할 때도 많이 씁니다. bestehen au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재료가 뭐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몇 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일 때도 씁니다. Ein Tag besteht aus 24 Stunden.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4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elches haben wir heute? Heute ist der 5. August 이라고 해서 날짜를 말했어요. 오늘은 8월 5일이야 이고요. 중상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의문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했으니까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날짜를 묻는 여러 개 표현 중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중성명사라고 했어요. 그럼 중성명사 중에 날짜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어휘 문제였었고요. and 중성이긴 하지만 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정답이 될수 없고요. 야는 연도해란 뜻이에요. 그쵸? 오늘 몇 년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쓸수 있지만 지금 오늘 며칠이지를 물은 거잖아요. 날짜니까 쓸수 없어요. Datum이라는 명사가 중성명사로 날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elches Datum haben wir heute? 하고 했더니 오늘 며칠이야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Glück, 행운 또는 행복이란 표현이고 중성명사도 맞아요. Viertel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15분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 즉 시간 단위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이 Viertel이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구역이란 표현이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베를린 지역을 소개하는 문화 지문을 보면 무슨 퓨어틀, 알렉산더 퓨어틀 해서 알렉산더 구역, 즉 뭐뭐라고 불리우는 지역이란 표현으로 이 퓨어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아마 기출문제 중에 이 아이가 다른 의미로 활용됐던 걸 보신 적 있을 텐데 다의어로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긴 하다 하는 것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팁스를 통해서 뭐를 정리하고 가려고 하냐면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해서 날짜를 묻는 표현이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였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대화문에서처럼 웨이시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고 다툼 명사를 써서 며칠이야를 물어볼 수 있어요. 웨이셔스 다툼 함, 요 허이트. 오늘 며칠이지? 아니면 자, 수사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써서 몇 번째라고 하는 의문사를 씁니다. Wie viel 트라고 하는 요 수사적 의미의 의문사를 쓰고요. 얘는 서수처럼 쓰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 어미 변화할 거예요. 일격으로 쓸 수도 있고 사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Der wie viel 트 ist heute 오늘 며칠이야 일격으로 쓴 경우이고요. 만약에 사격으로 쓰면 주어가 wir로 바뀌고 동사는 haben 동사를 꺾어 주셔야 해요. Denn wie viel 트 haben wir heute 오늘 며칠이지? 그즉 직역을 하면 오늘 몇 번째 날을 가졌지이지만 결국은 오늘 며칠이야를 묻는 표현이고요. 아래쪽에 조금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welchen Tag haben wir heute는 오늘 무슨 날이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저 질문은 누군가는 들으면 요일을 먼저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수요일이지.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가로 안에 있냐면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를 묻는 표현이기도 해서 welchen Tag haben wir heute라고 하면 아, 오늘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묻는 표현, 며칠인지를 묻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거, 아, 요것도 날짜 묻는 표현이었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의사 발음 및 철자, 그다음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groß ist das Bild genau? 그랬더니 Es ist 162,2 cm라고 했어요. 아니면 120cm 2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Und 112, 1cm라고 하든지 또는 112cm 1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숫자 읽는 방법이 이 자리에 일단은 단위명사를 넣어서 읽는 거고요. 단위명사 넣고 나서 뒤에 소수점 한 자리일 듯이 읽던지 아니면은 끝까지 다 하고 쉼표라고 하는 명사 저 표현을 쓴 다음에 뒤에다 단위명사를 붙이셔도 돼요.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크기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가로, 세로가 있어요. 즉, 폭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림의 높이가 얼마나 되지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가로와 세로를 지금 묻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넓이가 얼마나 되지? 폭이 얼마나 되지? 일 때는 어떤 형용사를 쓸까요? 넓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뭐였나요? bright라고 합니다. bright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써서 숫자 표현 뒤에다가 뭐뭐뭐 bright 하면 폭이 얼마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m야 그러면 폭이 1m. I meter bright이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에 크기가 얼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람의 키는 groß란 형용사를 써서 키가 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 meter 70, 1m 70의 groß에서 I meter 70 groß를 쓰지만 물건의 경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키가 아니라 그때는 형용사를 다르게 씁니다. 뭐를 쓰냐면 hoch 그랬어요. 높이를 얘기한다 해서 이미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bright und hoch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전선이나 끈이었어요. 그러면 쭉 길게 늘어뜨릴 거잖아요. 그때는 랑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길이가 얼마야를 쓰겠죠. 브라이트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 서랍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폭, 세로, 뭐 길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하냐면 깊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서랍장이 깊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형용사 써요? 이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깊은이라는 형용사 배웠잖아요. tief를 써요. 이 서랍장의 깊이는 뭐 30cm입니다. 그럼 30cm tief라고 해서 형용사를 숫자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두 개가 순서대로 나온 걸 보고 이 그림의 가로, 세로 단면 길이를 알수 있네요. arm은 가난한이에요. reich는 부유한. 지금 절대 쓸수 없는 형용사입니다. dünn하고 dick. 서로 반이어 관계들이 잘 나열이 되긴 했거든요. dünn은 얇은이고요. dick은 두꺼운이에요. 두께 표현할 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여러분, 162cm 두께를 갖고 있을 리는 잘 없습니다. 요거는 다 불가능한 표현이고요. 봤더니 랑이 나와서, 맞지 않나 싶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처럼 길게 늘어지는 거일 때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가로 폭이라는 표현을, 넓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서 랑을 쓸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gross라고 하는 크기라는 표현의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색상과 관련된 표현이어서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blunt는 금발인, brown은 파란이라는 의미입니다. bright, hoch 우리가 찾는 그 형용사가 나왔어요. 폭이 162.2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높이가 얼마예요? 111.2였네요. 정답은 그래서 bright, hoch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만약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깊이가 얼마다라고 하면 네. 그럴 때는 tief입니다. 그림을 또 급히 그리다 보니. 네, 혹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형용사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정육면체였을 때 묘사하는 표현, 그 다음에 단면이었을 때 폭과 길이 묘사하는 표현이 차이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지만 여기 나왔던 형용사들 탭스 통해서 어휘로 한번 정리할게요. 암은 가난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수거구문 하나 알고 있어요. 암, 안. 무엇이 부족한 결핍된이란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 거 볼까요? Besser arm und gesund als reich und krank. 방금 봤던 반이어 관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가난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뭐보다? 부유하고 아픈 것보다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 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면, 아이고, 가난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안쓰러울 때 이렇게 표현을, 아유, 불쌍한, 뭐뭐뭐란 표현 써서, Ach, das arme Kind 이라고 하면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운 거, 아이고, 안쓰러운 아이 같으니, 아이고, 불쌍한 아이 같으니, 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에 대한 수식어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예문은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비타민이 많은, 비타민이 적은 할 때, 저 암, 안, 라이시 안에서 썼거든요. 파란이라는 형용사는 실제로 푸른색을 뜻합니다. Der Himmel ist blau. 하늘은 파란색이야. 라고 하지만, 파란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파란 날이 뭐냐면 달력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날들이에요. 어떤 의미죠? 일단은 쉬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거든요. 그 파란 날이라고 하는 날이 독일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여서
Das Museum öffnet am Montag nicht. 그 박물관은 월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왜냐하면

Semblava monta. 파란 월요일이거든. 이라고 해서 쉬는 월요일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폭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Der Schrank ist 70 cm breit. 폭이 70c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이기도 해요? 넓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Es ist eine sehr breite Straße. 매우 넓은 길이네요. 라고 관용구 전에 한번 나왔던 걸 기억나시죠? Weit und breit 하면 도처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고요. Dünnen 두께가 얇은입니다. 그래서 Ich brauche dünnes Papier. 저는 얇은 종이가 필요해요. 또는 농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ie Suppe ist sehr dünn 하면 이 수프 매우 묽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ünn이라고 하면 무엇이 희박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서 Die Luft ist dünn이라고 하면 공기가 여기 좀 없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만약에 두께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면 신체 부위 중엔 하를 묘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er hat dünne Haare, 굉장히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경우이고요. hohe는 아까 봤던 것처럼 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높은 이런 표현도 되지만 가격 같은 거 표현할 때도 가격이 높다 할때 씁니다. Die Preise sind sehr hoch. 가격이 매우 높네요. 그다음에 die Sonne steht hoch.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죠. 하늘이 어디에?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해가 떴다 이런 표현 쓸때 쓰고 es ist höchste Zeit이라고 해서 최고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딱 결정적인 시점이 온 거예요. Dazu kommt in 5 Minuten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어. 기차가 뭐예요? 5분 뒤에 올 예정이야라고 해서 최상급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의 관용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학식 표현에서 올림이란 표현을 쓸때이 hoch를 씁니다. 그래서 was macht zwei hoch drei? 이 올림 3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ich는 부유한 이란 표현이어서 der Mann ist ganz reich, 매우 부유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관용적 표현에 아까 am 안에 반이어 관계로 무엇 무엇이 풍부한 이란 표현을 써서 orangen sind reich an Vitaminen, 오렌지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형용사 관련되어 있는 기본 어휘, 다이어 이렇게 정리하고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e war dein Ausflug? 뭐라고 대답을 하고 Warum denn? 물어보고 나서는 Ich hatte eine Erkältung이라고 했어요. 소풍 어땠어? 라고 물어봐서 소풍이 좋았는지 싫었는지를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랬는데 도대체 왜?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즉, 그러면 긍정적인 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 감기에 걸렸었거든. 인 거예요. 즉, 소풍이 너무 힘들었어. 별로였어.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헤알릿 환상적인이고요. 슐레시트는 나쁜이에요. 소풍 어땠어? 아, 안 좋았어. 나빴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했더니 아, 나 감기 걸렸었거든. 컨디션이 별로니까 소풍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말쟁. 두고 보자. 아니면 그래 한번 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지 뭐 일단 표현할 때 mal seh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그래 그러지 뭐 이런 응답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Es war toll. 톨은 환상적인이잖아요.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긍정 표현이고요. Nichts Neues 라고 해서 중성 명사화된 저 표현을 써서 새로운 건 없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재밌는 거 있었어? 흥미로운 거 있었어? 했을 때, Nichts Neues. 그닥 새로운 건 없었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뒤쪽에 감기에 걸렸었어 라고 하는 대화 맥락으로 이어지기엔 5번은 정답으로선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하나? 2번 하나입니다. 별로였어. 안 좋았어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야 해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ben Sie Kinder?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ich 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지칭하는 명사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아들은 soh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딸은 tocht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kind라고 하는 명사를 썼을 거예요. haben Sie Kinder라고 하고 이 표현을 쭉 아래쪽에서 하지만 되는데 정답은 벌써 보이시죠? 4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 보고 가도록 할게요. ledig는 무슨 뜻이에요? 미혼인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 ich bin ledig이라고 하면 아, 네, 저는 미혼이에요. 즉,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고요. 야 ich lebe allein. allein은 혼자 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홀로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질문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야 ich habe kein 하면 네, 전 없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keine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habe zwei Söhne. Söhne 복수형이 쓰였네요. Söhne 복수형 어떻게 쓴다고요? 변모음을 바꾸고 에를 붙인대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habe eine Schwester. Schwester는 형제자매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네, 저 누나 또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Tochter의 복수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보고 갈까요? 에아르로 끝난 명사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을 지칭하고 있어요. 아, 이럴 경우에는 복수형 여성 어미를 붙였던가 아니면 에아르로 끝나는 명사니까 별다른 복수형을 붙이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 얘는 주의해야 하는 명사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복수형 어미를 쓰지 않아요. 여기 대신 변모음으로만 바꿔요. 퇴시터라는 형태로 씁니다. 슈베스터는 하지만 여러분 복수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도 AAR로 끝났지만 얘는 여성형 복수 어미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뭐를 써요? 복수형 되면 슈베스테안이라는 해서 선생님 벌써 썼네요. N을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명사는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은 여성 명사 하나 더 있죠. 무터의 복수형인 뮤터도 변모음으로만 바꿔주고요. 뭐는 하지 않아요? 복수형 어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이 여성이면 에어로 끝나도 여성 복수형 어미 썼는데 아닌 거 두 개가 있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요 어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메모해놓았던 내용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Tag, hier spricht Neuhaus 라고 했습니다. Ich möchte gern Herrn Hofmann sprechen. 그랬더니 Herr Hofmann ist im Moment nicht da. 라고 했고요.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놓고선 Nein, danke. Ich rufe später wieder an. 이라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Neuhaus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sprechen 동사를 바로 쓴 걸로 봐서 그 다음에 그 sprechen 동사 몇 격으로 3격, 3인칭으로 활용한 걸로 봐서 전화 통화 상황이죠. Here ist Here spricht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네, 전화건 이쪽은 너희 하우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는 호프만 씨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sprechen 동사 쓴 거예요. 그랬더니 호프만 씨는 in moment 라고 해서 yet 입니다. 현재 지금 뭐예요?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rufe später wieder an 이라고 한 거예요. 즉, 뭔가를 부탁을 할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해서 제가 호프만 씨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누구입니다.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이거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볼게요.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sollen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편이 좋을까요? 물어본 거죠. 제가 그에게 뭔가 말을 할까요? 해서 전달할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요. 라고 이어질 거고요. 2번, warten Sie auf seinen Anruf. Anruf가 전화입니다. 혹시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Sind Sie ein Freund von ihm? 그의 친구이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4번, haben Sie seine Handynummer? 그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5번, wissen Sie, wohin er gegangen ist? 혹시 아세요? 라고 해서 뭘 물어봤냐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오프만 씨가 여기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나인이라고만 했으면 혹시 아니요 맞아요라는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지 않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메시지 전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무엇무엇을 전달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 어휘표 안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Soll ich ihm etwas sagen?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Möchten Sie ihm etwas sagen? 이라고 해서 그에게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할 때 써요. 여러분 혹시 전화통화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만 말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hier spricht hier ist 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호프만 씨랑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호프만, 접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할 때,

독일어로 뭐라고 했죠? Am Apparat 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또 뭐라고요? 당신은 그와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해서 Sie spre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접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인 전화통화 상황에서 체크업하는 내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ich habe ein Zimmer auf den Namen Klaus Meier reserviert. Einen Moment bitte. Reserviert für 2 Nächte. Richtig? 물어봤더니, Ja, prima. 뭐라고 하고선, Richtig, hier ist die Schlüsselkarte für Ihr Zimmer. 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호텔 상황 대화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을 예약했어요. Auf den Namen 이라고 해서 Auf 무슨 무슨 이름으로 어떤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라고 할때 Unter den Namen도 쓰지만 Auf 전체 써서 Auf den Namen도 써요. 과거에는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하다 할때 Unter 전체 쓴걸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Auf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uf den Namen 뭐뭐뭐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뭐 예약을 하다 뭐 뭐를 전하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Klaus Mei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했더니 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고선, reserviert für 2 Nächte, richtig? 라고 해서 맞죠?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richtig 쓰더니, oder?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결국 같은 표현이죠. 2박 하시려고 예약하셨죠?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뭐뭐뭐 했더니, 네, 맞네요. 라고 또 상대방도 대답을 해요. 프런트 직원이. 자, 여기에 Schlüsselkarte라고 해서 룸 키가 있습니다. 방 키를. 어떤 형식으로 카드인 거죠. 그래서 열쇠인데 카드 열쇠가 있고요. 당신의 카드 방 카드 열쇠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 답변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뭐뭐를 얘기했더니 예약되어진 정보 중에 뭔가 추가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방만 2박을 한다라고 예약한 게 아니라 뭔가 추가 예약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 네, 맞네요라고 한 거예요. 옵션을 뭐를 설정했을까를 한번 볼게요. Mit Frühstück 조식 포함입니다. 아, 예, 맞네요. 여기 방키 있습니다. 그럼 조식 포함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이니까 그 정보가 적용된 게 맞는지를 물었더니 호텔 프론트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네요. Nur eine Nacht. 하룻밤만 머물 거예요. 이미 며칠 머문다고 했죠? 2박 예약하신 거죠? 라고 하니까 요거는 틀린 정보이고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2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모레까지요. 라고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2박이라고 해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Das Zimmer brauche ich nicht mehr. 저는 그 방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호텔 프론트에 가서 저 예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론트 직원이 말하지 않았겠죠? 정답은 옵션 정보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숙박하는 기간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von bis 구문이요. von heute bis übermorgen. 정답은 아체를 선택한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요. 2번. 체와 같은 구문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이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아, 이틀간 숙박한다라고 하면 von heute bis übermorgen 이라고 부사로 풀어서 말할 수도 있었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iebe Marie, unser Haus ist endlich fertig. Am Samstag feiern wir das mit Familie und Freunden. Um 12 Uhr essen wir zu Mittag. Bei uns in der Friedenstraße 102. Wir freuen uns auf dich. Herzliche Grüße, Hanna und Fritz. 자, 일단은 안내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약간 편지 형식의 초대글처럼 되어 있는데 볼더니 사랑하는 마리에게라고 하고선 우리의 집이 마침내 끝났어 라고 한 거예요. 뭔가 집을 새로 지었던지 아니면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나 봐요. 드디어 집 정비가 끝났네 라고 한 거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이것을 즉집 정비가 끝나고 뭔가 집이 끝난 것을 건축이 끝난 것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해 라고 있어요. 12시에 우리 집에 우리는 뭐할 거예요? 점심을 먹을 거야. Um 12 essen wir zum Mittag bei uns,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우리 집은 어디 있는지 주소를 나타냈어요. 프리덴가 102번지에 있는 우리 집에서 12시에 정오에 같이 점심 먹을 거야 라고 했고요. sich freuen auf 라고 하는 수거구문 나와서 무엇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가 올 것을 기대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사를 담아,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나와 프리츠가 라고 한 거네요. 생일 파티 초대글인 건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집 입주를 위한 아니면 공사 기간이 끝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게 틀린 정보예요. 마리를 초대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고요. 모임은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봤더니 언제면 쌈스타게 열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 모임이라고 했었고 모임 장소는 한나와 프리츠의 집입니다. 그쵸? 102번지에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었던 글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앙드레하고 민호의 대화이네요. Was machst du in deiner Freizeit? Ich spiele gern Gitarre. Gitarre spielen ist mein Hobby라고 했고, Und was ist dein Hobby?라고 했더니, Ich gehe auf Schwimmen이라고 했네요. Gehst du allein?이라고 물어봤더니, Nein, meistens mit Freunden이라고 하고, Wir treffen uns immer im Schwimmbad이라고 했네요. 취미 활동을 묻고 답하는 대화 주제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라고 했더니, 민호가, 나는 기타 연주해. 라고 했어요. 기타 연주하는 것은 나의 취미야. 라고 했네요. 너의 취미는 뭐야? 라고 해서, Und was ist dein Hobby? 라고 물어봤더니, 자, 얘는 뭐 하러 가요? 나는 종종 수영하러 가지. 난 수영하러 자주 가. 라고 했어요. 알라인이 또 나왔네요. 홀로란 표현이거든요. 혼자 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빈도부사 하나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가지 라고 했고요. Sich treffen입니다. 만나다죠. 항상 만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수영장에서 만나지 라고 하는 거니까 미리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민호 막 쉬면 이름 보고 잘 찾아야 되겠네요. 민호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민호는 기타 연주를 즐깁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민호가 수영을 즐기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고요. 안드레의 hobby is swimming. 안드레의 취미는 수영이다는 맞아요. 그쵸? 너는 취미가 뭐야라고 했더니 나는 수영하러 자주 가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André geht immer allein schwimmen. 안드레는 항상 혼자 간다가 아니라 친구들과 대부분 같이 간다고 했고 민호 trifft André immer im Schwimmbad. 민호와 안드레가 수영을 같이 한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인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요건 아니어서 요 내용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André und Minho spielen zusammen Gitarre. 둘이 함께 기타 연주한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취미를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드레가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대부분 간다라고 하긴 했어요. 정답 2번 확인하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rf ich bitte kurz vorbei? Ja, sicher.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선 Bitte schön. 이라고 했습니다. Vorbei 라고 하는 표현이 지나간 이란 의미 지닌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요 전철이 들어가 있는 분리동사로 뭘 봤냐면 vorbei gehen 또는 vorbei kommen을 봤습니다. vorbei gehen이 지나가다예요. 그 다음에 vorbei kommen은 들르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내가 니네 집에 잠시 들를게 라고 하면 ich komme kurz vorbei 라고 할때 썼었고 지금은 아마 gehen 동사를 생략해서 vorbei를 쓴 거죠. 제가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대화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했더니 네,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sich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icher라고 하는 저 아이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안전한 확실한이지만 의사소통 표현에서는 당연하지, 물론이지란 표현이에요. 네, 물론이죠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뭐한 거예요? 불편하게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또 양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했겠죠. 아래 나와 있는 표현이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표현인 거니까 고맙습니다를 찾겠습니다. 글라이시파스는 기원하는 인사 표현했을 때 너도 당신도요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지금 쓸수 없고요. Bitte sehr는 이미 고맙다란 인사에 대한 천만에요여서 쓸수 없고요. 우리가 찾는 거 여기 있네요. Dankeschön 감사합니다 하면 천만에요이고 Einverstanden 언제 써요? 동의해요 알겠어요 그런 표현이고요. Das macht nichts 언제 쓰는 거였죠? 사과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고요. Was hatten Sie? Die Rechnung bitte. Das Hähnchen und zwei Bier. 자, 일단은 Rechnung 보고 딱 알았어요. 아, 이거 식당 대화 상황이구나.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계산서 주세요. 그다음에 닭고기.

요리랑 맥주 두 개요라고 했고요. 뭐를 드셨죠?라고 하는 표현을 뭐가 드셨었죠? 뭐 받으셨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아, B가 그럼 누구누구인지 이제 찾아야 되죠. 한 명은 점원이고, 한 명은 손님이에요. 그쵸? 봤더니, 나 tuerlich 라고 하고선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das macht 26 Euro 30. 일단 B가 그거는 다 해서 26유로 30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해서 B가 종업원이에요. 그쵸? 여기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 손님이 그럼 먼저 뭐를 요구해요?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 당연하죠 물론이죠 라고 하고선 와서 물어봐요 여러 명이었나 봐요 뭐 드셨죠 라고 하고선 먹은 거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was hatten지 라고 했더니 본인이 뭐를 먹었는지 이제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닭고기 요리와 그 다음에 맥주 두 개요 라고 해서 이어지면 되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대화 순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B, A, 채 순으로 나열된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식당 대화 상황에서 was hatten지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썼는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 표현에선 was hatten지 becommen으로 보통 become 동사 쓰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haben 동사로도 뭐 드셨나요?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was ist dein Lieblingsfach? Mein Lieblingsfach ist Musik 했더니 대답하고 in Musik ich bin ziemlich gut 이라고 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과목 뭐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야. 라고 했더니, 자, 음악에서 어떠어떠하니?를 물어보니까, 나꽤 잘해. 라고 해서, 얼마나 잘해. 라고 해서, 과목이니까, 성취도가 얼마나 좋아? 성적 얼마나 뛰어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볼게요. Was lernst du? 뭐 배워? 는 성취도를 물어보는 표현이지 않죠. Wie gut bist du? 얼마나 잘하는데? 나꽤 잘해. 너 음악에서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 Wie ist deine Note? 물어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성취도 몇이야? 등급 몇 받았어?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잘하는데? 꽤 잘해. 라고 정답은 2번이고요. Welche Lieder singst du? 너 어떤 노래 불러? Wann hast du eine Prüfung? 언제 시험 봐? 5번. Wie viele Stunden hast du pro Woche?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들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가장 알맞은 것은 2번인 거네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ch muss meine Mutter anrufen. Aber mein Handy ist kaputt. 뭐뭐뭐 했더니 Klar, kein Problem. Hier, nimm mein Handy. 라고 했네요.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데 내 전화기가 고장났어. 뭐뭐뭐?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전혀 문제될 거 없어. 클라, 당연하지라고 했거든요. 저기 내거 휴대폰 사용해. 라고 했거든요. 네 휴대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 또는 빌려도 될까? 라이엔 뭐 이런 동사 썼을 거예요. Is dein Handy auch kaputt? 네 휴대폰도 고장났니?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Weißt du, wo mein Handy ist? 내 전화기 어딘지 알겠어? 물론이지. 답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뭐예요? 내거 사용해. 라고 하진 않았겠죠. Darf ich dein Handy kurz leihen? 너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도 될까? 물론이지. 내거 여기 있어. 사용해. 정답은 3번이고요. Soll ich deine Mutter für dich anrufen?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대신에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줄까? 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둘 다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Comes to meet me at my 나무차. 너 나랑 같이 우리 엄마 보러 갈래?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이것도 대화 상황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as Fleisch ist sehr lecker. 이 고기 진짜 맛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as nennt man 불고기. 넨넨 뭐뭐라고 부르다거든요. 그거 불고기라고 해. In Korea essen das viele Leute zu Hause oder im Restaurant.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이나 식당에서 먹지 하고요. 이거 뭐라고 불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Wie heißt das? 정답 1번이죠.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 어떻게 요리해? 그거 wie 위터야 is das in Korea? 그거 한국에선 가격이 얼마나 해? Wie oft isst du Koreanisches Essen? 넌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자주 묻니? 자주 먹니?를 묻는 표현이어서 빈도 물었던 표현이네요. 정답 1번 확인하면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Bitte, isst doch etwas. Ich habe keinen Appetit. Essen ist sehr wichtig für die Gesundheit.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선 Ich werde versuchen, ein bisschen zu essen.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Bitte, isst doch 라고 했어요. 뭐좀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좀 이런 표현으로. 나는 appetite가 없대. appetite이 식욕이거든요. 입맛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뭐뭐 하고 나는 시도하겠어. 노력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versuchen, 뭐를? ein bisschen.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한 거예요. 건강에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아, 알겠어.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Das ist richtig. 네 말이 맞아.

0: 내가 조금이라도 먹도록 해볼게.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Ich bin dagegen.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반대하는 의사표명이잖아요. 그러면 나 먹어볼게 라고 하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정답 3번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Ich sehe das genauso. Sehen 동사를 나도 그렇게 봐. 즉, 이 봐라는 표현 앞에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Ja, das denke ich auch. 직접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선지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실전 모의고사의 17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어휘 영역 오늘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해당 표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18번에서 30번 문제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예,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16번부터 30번까지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번은 16번부터 나머지 끝번호까지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항, 그리고 문화 문항, 그리고 어법 문항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각각 풀이 방법 자세히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16번으로 가볼까요? 네, 1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소개드렸었어요. 빈칸 채우는 문항. 빈칸을 볼 때는 항상 앞뒤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 해석이다. 자, 그럼 한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지아 카페이디엔 한 보초. 예, 카페이디엔 하면 커피숍이죠. 그래서 예, 이 커피숍은 아주 좋다. 坐在这里学习很舒服. 여기 앉아서 공부하니까 아주 편해. 자,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그랬더니 B가 밑줄이라고 대답합니다. 而且咖啡价格也很便宜. 게다가 커피 가격도 아주 싸. 자, 그러면 좋은 점, 여기서 공부하니까 되게 편안하고 가격도 싸다라는 좋은 점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밑줄에서 할 말은 동의의 표현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의 표현은 참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번 출제가 이미 되었던 건데요. 다양한 표현들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6월 모의고사에도 같은 유형의 문항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A번, 可不是이 나왔고요. 그리고 我也这么想,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뜻이고요. 这可不一定,我才不觉得呢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A번이에요. 可不是, 헷갈려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不是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절하거나 동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可不是 같은 경우는 그러게 말이야라고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의 표현입니다. 可不是, 그리고 我也这么想 같은 뜻이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다 동의 표현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도 해석해 볼게요. 这可不一定, 예, 不一定 하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강조의 의미고요. 그건 꼭 그렇진 않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D번 볼게요. 我才不觉得呢,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不觉得,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게 바로 이 자의 용법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차이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의 차이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조금 차이의 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뒤에 부정부사랑 사용이 되어서 차이뿌 동사 이런 형태로 오면요. 아주 강한 반박을 나타냅니다. 절대 뭐뭐하지 않다. 혹은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용법이 나왔을 때마다 좀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자의를 빼고도 해석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서 자의의 의미를 그냥 넘긴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건한번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6번은 동의를 묻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것도 해석이 잘될수 있도록 연습하자. 자, 16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부정발문이 등장했어요. 부정발문 나오면 바로 없는에 크게 X 표치셔야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틀린 걸 찾는 거라는 거를 스스로 뇌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昨天下课以后, 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我和朋友一起去了图书馆. 나와 친구는 함께 도서관에 갔다. 我们先做了1个小时的作业. 자, 이렇게 먼저 선후 관계가 항상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라고 할 때는, 시엔, 란, 호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선후 관계가 좀 헷갈리게 나오거나, 오답이 있을 때, 요것들을 잘, 앞뒤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동그라미 쳐주고, 크게 한번 확인해봐라서, 순서를. 우리는 먼저, 한 시간 동안 숙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又找了一些有意思的书来看. 몇몇 재밌는 책들을 찾아서 같이 봤대요. 我最喜欢的是一本关于动物的书.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자, 一本书죠, 그죠? 책한 권인데 어떤 책인지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关于动物的, 동물에 관련된 책이다. 看完书以后, 책을 다본 후에 我们去公园散步. 우리는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공원里有很多人. 공원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有的在跑步. 어떤 사람들은 跑步 달리기를 했고, 有的在跳舞. 어떤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我们一边走一边聊天，觉得很开心. 자, 一边 문장 나왔네요. 한편으로 뭐뭐 하면서 한편으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걸으면서 聊天 이야기하다죠. 얘기를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밑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어 선지도 어려운데, 또 선지도 중국어로 나왔으니까 본문도 어려운데, 한번 내용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죠. 我最喜欢看哪本书? 나는 어떤 책을 읽는 걸 가장 좋아합니까? 네, 한번 정답을 찾아서 체킹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我最喜欢的是一本关于动物的书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관한 책. 1번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 我们在公园做了什么? 우리는 공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공원에서 一边走一边聊天 했죠.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3번, 公园里的人在做什么? 공원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有的在跑步有的在跳舞 했다고 나오죠. 跑步跳舞. 그리고 昨天我们下课以后去了哪里? 어제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디에 갔나요? 어제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도서관에 갔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답을 찾는 문제가 다시 뭐 선지를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장 자체를 좀 다양하게 문제를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수많은 대답, 문제가 질문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문장을 또 문제를 유형을 확장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도 찾아봤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아, 5번이 아닌 거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오답이긴 한데요.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해석을 보겠습니다. 我们在图书馆看了几个小时的书. 우리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봤습니까? 라는 건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몇 시간 봤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 먼저 한 시간 동안 숙제를 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책으로 몇 시간 봤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도 함께 확장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18번이에요. 글을

뒤에 란호 혹은 짜이가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둘다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랑호가 올 수도 있고 짜이가 올 수도 있어요. 먼저 계란 두 개를 깨트리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으세요. 꾸어러호 그 달궈진 후에 빵겨 기름을 넣고요. 랑호 先炒鸡蛋. 그리고 나서 또 순서가 더 있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순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炒鸡蛋 계란을 볶고요. 그리고 짤바반 떠진취 밥을 넣으래요. 그리고 같이 볶으면 됩니다. 하고 계란볶음밥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맞은 걸 찾는 거네요. 1번, 모두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세 가지인가요? 아니죠. 2个鸡蛋 그리고 미饭, 油盐이니까 네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계란 두 개를 깨고 소금을 넣는다.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죠. 先把2个鸡蛋打散，再加点盐이죠. 요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란 두개 깨서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는다. 요 문장이니까 2번은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어서 마무리한다. 자, 마지막에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밥을 넣어가지고 같이 볶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계란을 넣는다. 밥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5번, 요리하기 전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야 한다. 자, 锅热后放油잖아요. 그죠? 물 끓이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 텐데요. 19번은 관용어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있고 그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다른 표현을 찾는 문제가 관용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관용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좀 난이도가 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문장을 하나하나 직역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你和哥哥怎么了? 너랑 哥哥 하면 오빠, 형이죠? 너네 오빠랑 어떻게 된 거야? 他老是叫我做这做那的. 그가 항상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叫我么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요. 真是拿我当小孩子. 예. 나를 가지고 어린애처럼 대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我当小孩子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자, 그럼 얘랑 같은 표현을 지금 찾아봐야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觉得我很聪明. 내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번이에요. 总是给我买东西. 항상 나에게 물건을 사준다. 不让我跟朋友玩. 자, 내가 친구랑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他想我做事非常认真.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대단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认真,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5번, 他总是觉得我什么都不懂. 자,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는 항상 내가 무엇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 취급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이 밑에 것도 해석이 되고 위에 것도 해석이 돼야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역을 한번 해보시고 나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나를 어린이 취급하다라는 뜻이구나라고 먼저 보신 후에 그 다음에 가장 맞는 표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관용어도 실제 수능 중국어에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용어 문제는 계속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의미를 직역을 통해서 유추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선지를 꼼꼼하게 해석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휘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중국어 범위에 해당되는 기본 어휘표에서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열심히 학습하시면 직역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단어 학습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20번으로 가볼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1점짜리 문항이고요. 지금 글이, 뭐, 블로그 글 같은 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我的包太多了. 예, 包가 나왔어요. 우리 包는 다이어로도 여러 차례 했던 단어예요. 의미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요. 역시 사용되는 빈도도 높고.

여기서는 包라는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가방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书包 할때 책가방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제 가방이 많아서라는 뜻으로 가방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想送给需要的人 하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这个包放不了太多的东西, 放不了 가능보의 부정입니다. 넣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가방은 너무 많은 물건을 담을 수는 없어요. 能放两三本书, 두세 권의 책 정도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这个包买了2年了, 이 가방은 산지 2년이 되었습니다. 但是我没怎么用过, 근데 제가 별로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所以包好像新的一样. 그래서 가방이 好像什么什么一样이죠. 마치 뭐뭐 같다라는 뜻입니다. 새것 같아요. 想要这个包的人请留言. 이 가방을 원하시는 분은 留言 메모를 남겨주세요. 자,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 보죠. 我要给我妹妹. 저는 여동생에게, 제 여동생에게 주고 싶어요. 我现在的包坏了，上班要用这个包。上班하면 출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쓰는 가방이 坏了, 망가졌대요. 그래서 출근할 때이 가방을 쓰고 싶어요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가방을 필요한 사람하고 나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둔 그런 상황이네요. 1번. 가방은 너무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않다. 너무 오래되진 않았죠.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사용은 2년 동안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새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팡은 지금 쓰는 가방이 망가졌다고 했대요. 그럼 팡이 한 말을 봐야겠죠. 我现在的包坏了. 제가 쓰는 가방이 망가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가볼게요. 가방을 산지 2년이 넘었고 매일 사용했다. 자, 2년이 된건 맞아요. 这个包买了2年了. 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을 별로 안 해서 새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매일 사용했다라는 뒷문장이 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투즈는 친구에게 이 가방을 주고 싶다고 했다. 친구가 아니라 원메이메이, 메이메이는 여동생이죠. 여동생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가방은 책과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자, 여기서 빵보리아오 타에 多的 동시, 너무 많은 물건을 담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두세 권 정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5번도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예, 아까 전에 봤던 여기 2번. 팡은 지금 쓰는 가방이 망가졌다고 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유형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시는데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1번. 역시 또 다양한 글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광고 글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광고 글까지 해석을 하긴 사실 어려워요. 실제 중국 TV나 이런 걸, 뭐 그런 걸 보더라도 내용을 해석하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수능 중국어 수준에 맞게 잘 편집된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시면서 전체 내용 파악하시는 걸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慢慢来也很好.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你是不是有时候觉得很累? 때로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느끼진 않나요? 每天有很多事情. 매일 아주 많은 일이 있죠. 但总是做不完. 근데 항상 다 해내지는 못해요. 心里很乱. 예,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예, 不知道怎么办,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这本书想告诉你, 이 책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慢慢一点, 예, 没关系. 좀 느려도 괜찮다고. 아마 지금 이 광고하는 광고글이 책 내용을 광고하는 거였네요. 生活不是比赛, 생활은 경기가 아니래요. 시합이 아닙니다. 我们可以休息一下再出发.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不管你是学生、上班的人，还是正在找方向的人，不管 A 还是 B인 거네요. 不管은 뭐뭐에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학생이든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이든지에 관계없 출근하는 사람이든 혹은 지금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든지에 관계없이 这本书都会给累了的你一点温暖. 이 책은 피곤한 당신에게 따뜻함을 줄 겁니다. 陪你一起找到自己的路. 같이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럼 你现在来书店看看吧. 서점에 오셔서 같이 봅시다. 看看吧. 보세요. 라는 뜻이죠.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인가요? 아니죠. 지금 너무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광고글이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거고요. 천천히 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 우리가 찾는 답은 2번이네요. 3번.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중심으로 쓰여 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3번은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4번. 진로가 정해진 사람들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예,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아니죠. 그리고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기도 하죠.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피곤할 땐 책을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게 좋다고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긴 글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광고글까지 같이 봤어요. 다음 문제는 문화 문제예요. 22번부터 26번까지가 문화 문제라고 했죠. 항상 이렇게 다섯 문제가 문화 문제로 나오는데요. 지금 22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점 뒤로 갈수록 내용도 많아지고 길어지고 한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22번, 26번쯤 왔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 높아진 상태고 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이거 잘못풀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화 문제는 다른 어떤 구간보다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양한 고유명사들이 등장할 뿐이지 그 고유명사들을 다 일일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모르는 한자가 많이 나와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정말로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그냥 A라고 치환해 놓고 푸셔도 무방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 문제도 또 다른 독해 문제의 일환이니까 독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유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부터 26번까지 꼭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연습하면 분명히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자이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역시 틀린 것 찾는 문항입니다. 예, 말자이엔이라는 것은 중국의 전통 활동이래요. 자, 보시면 말자이엔이라는 단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겁먹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문화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먼저 한국어 지문이 있으면 한국어 지문 역시 똑같이 독해 문제랑 똑같아요.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소재가 뭔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를 알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예, 지금 주석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선지를 한번 좀 볼게요. 왜냐면 바이지아이엔이라는 게첫 번째 단어로 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1번부터 선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다. 집안에 탁자를 놓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뭔가 연회할 때그 연자인 것 같고, 전통 행사, 그리고 노래나 춤, 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행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뭔가 연회나 잔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어떤 내용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한국어를 보시면서 먼저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말자이엔은 뭔가요? 중국의 전통 활동이래요. 특히 이 문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전통. 전통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전통, 중국은 워낙 역사가 길고 문화가 유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전통이란 단어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기본 어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말자이엔은 중국의 전통 활동이다. 桌子 放在路边. 자, 桌子가 갑자기 나왔어요. 桌子는 무슨 뜻이었죠? 책상이란 뜻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탁자, 책상.
여기 키워드가 일치하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국어 읽었을 때 책상 탁자 있었는데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탁자는 빵자에 루비엔 어디에 준대요? 예, 길가에 둔답니다. 근데 바로 지금 틀린 거 보이죠? 집안에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안이 아니라 빵자에 루비엔이었습니다. 길가에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벌써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집안에 탁자를 놓고, 아니죠. 길가에 탁자를 놓고, 每家做一个菜. 모든 집이 한 가지 요리를 해서, 大家一起吃, 함께 먹는데요. 그래서 非常热闹, 아주 떠들썩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건 맞는데, 집안에 놓는 게 아니라 길가에 놓는 거다. 자, 길가에다가 음식을 놓고 이렇게 막 먹으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나겠죠. 예,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人们一边吃一边说话.一边一边 중요했죠? 동시동작이었어요.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可以成为好朋友,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자, 4번에서 익숙한 내용이 바로 해석이 되네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이 행사로 인해서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5번까지 맞는 문장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를 먼저 보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봤을 때 요게 해석이 바로바로 된다. 中国很多地方有百家宴. 중국에 아주 많은 곳에 百家宴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있는지 예시가 나옵니다. 비루라는 단어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비루라고 표현을 써요. 河南, 江西, 福建和 云南. 다 모르는 단어니까 어떡하죠? 선생님 할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자, 고유명사는 그 고유명사대로 두면 된다. 이건 장소의 중국의 성 이름입니다. 河南, 江西, 福建, 云南 같은 곳들에 다 각각 지방에 바이자인이 있다는 거죠. 有的地方还有唱歌跳舞等表演. 어떤 지방에는 노래 부르는 거나 춤추는 것 같은 공연도 있대요. 그래서 모두 大家都能玩得很开心.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인 거알수 있네요. 어떤 지역에서는 노래, 춤 등의 공연을 한다. 이 마지막 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은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입니다. 타이비엔이라는 중국의 다양한 도시들 중에서 타이비엔이라는 지역이 나왔고요. 그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을 소개하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은 어느 성에 위치해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인구가 얼마인지, 혹은 그 지역의 주요 명승고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은 뭐가 있는지, 혹시 특별한 관광지나 유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문장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23번 문제 푸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타이완은 중국 산시省의 省회. 예, 타이완은 중국 산시省의 省회. 예, 省회는 그 도청 소재지죠. 성도라고 말하는데요. 도청 소재지를 省회라고 합니다. 중국 산시省의 도청 소재지다. 这个城市有很长的历史.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이 도시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도시 중에 긴 역사가 아닌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나 이 문장을 쓸수 있겠죠. 现在是一个发展中的现代城市. 지금은 발전 중인 현대 도시입니다. 아닌 곳이 있을까요? 다 똑같죠. 어느 도시에 넣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来太原可以看到老房子. 타이비엔에 오시면 오래된 집을 보실 수가 있고, 还可以看到城市的新样子. 도시의 새로운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太原有名的地方很多. 자, 요 문장도 도시만 바꿔서 다른 문장으로 가능하겠죠? 유명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비루 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비루의 문화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双塔寺, 晋祠 등. 네, 이런 双塔寺나 이런 절이나 진츠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双塔寺有两座高高的塔. 예, 이 双塔寺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아주 높디 높은 탑이 있대요. 是太原有名的地方之一.
타이비엔의 유명한 곳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화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뭐뭐뭐 G.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중 하나다란 뜻이에요. 아주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다라고 표현할 때 요밍더 디팡 즐이 그중 하나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除了 双塔寺 还有晋祠 등 요밍더 景点. 예, 除了 이거 말고 또 있다라는 뜻이죠. 双塔寺 말고도 晋祠 같은 유명한 景点 명소들이 있습니다. 人们可以在那了解太原的文化和故事. 그곳에서 사람들은 타이비엔의 문화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른 도시에서도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这里的风景很美，景点也很多，来玩的人也不少。 이곳의 풍경은 아름답고요. 그리고 景点 명소도 아주 많고요. 놀러 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비엔在哪里? 타이비엔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중국 산시성 산시성에 있는 거죠. 대답을 찾을 수 있고요. 타이완의人口有多少? 자, 人口라는 단어 중요해요. 문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구죠. 네, 타이완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타이완有哪些有名的地方? 타이완에는 어떠한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까? 자, 유명한 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타이완是一个什么样的城市? 타이완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사실 이건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거다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 역사가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현대 도시다. 이런 것도 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5번, 人们来太原可以看到什么? 타이완에 오면 어떤 것들을 볼수 있습니까? 각종 다양한 명소들 소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확인했고요. 23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소개하는 이런 문화 내용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아까 도시 소개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인물 소개가 또 나올 겁니다. 중국에도 역사가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화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지발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인물도 단순히 계속 나오는 문장, 왜 유명한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시면서 문장 자체를 익숙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발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齐白石是中国有名的画家. 齐白石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고 湖南人, 湖南 사람이래요. 他小时候学木工. 그는 어렸을 때 목공을 배워서 后来开始学习画画. 그 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자, 어렸을 때 먼저 목공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림을 배운 거죠. 자, 이런 순서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목공 먼저 1번, 그 다음에 그림 2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좋겠죠. 他最喜欢画虾、鱼、花、鸟等等. 그가 그리기 가장 좋아한 것은 새우, 그리고 물고기, 꽃, 그 다음 새 등등이 있었습니다. 他的画很特别. 그의 그림은 아주 특별했고요. 很多人都喜欢他的画.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좋아했대요. 지발시觉得画画要有自己的想法. 지발시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后来他在大学教画画. 후에 그는 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칩니다. 他对中国画的发展有很大的帮助. 그는 중국의 그림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도 얼마든지 다른 데또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꽃, 물고기, 새우 등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A번 맞고요. 그림을 배우다가 나중에 목공 배운 거 아니에요.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공 먼저 배우고 그림 배웠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D번, 나중에 그는 여러 미술 선생님들에게 중국화를 배웠다? 아니죠. 그래서 네, 정답은 A와 C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고요. 네, 이제는
요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꼬바탕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꼬바탕

是中国的小吃，이 꼬바탕이라는 것은 중국의 간식이래요. 用米做的锅巴加上糖，炒一炒就做好了。쌀을 사용해서 만든 누룽지에 설탕을 더해서 그리고 한번 볶는 거죠. 그러면 다 완성이 된대요. 做好的锅巴汤是黄色的。 다잘 만들어진 꼬바탕은 노란 색깔이고요. 看起来非常好吃, 보기에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吃起来很甜, 먹기에도 아주 맛있고 也很香, 달콤하고 그리고 맛있죠. 脆脆的, 그리고 바삭바삭하고요. 老人和小孩子都喜欢吃,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 다 남녀노소 먹기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꼬바탕에 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아볼까요? 먼저 맛 나와 있죠? 달콤하고 뭐 그리고 好吃, 很香, 脆脆的 이런 거다 맛이고요. 유래가 있었나요? 이 음식의 유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식감은 脆脆的 하고 바삭바삭하다라고 나왔고요. 색깔도 黄色的 노란 색깔이라고 나왔고 조리법도 뭐뭐뭐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조리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유래가 되겠네요. 자, 26번 경극입니다. 京剧, 경극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역시 한국어가 먼저 나와 있으면 한국어 눈으로 쭉 한번 읽고 가는 겁니다. 우리 경극은 어느 정도 좀 뭔지 이해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이다. 너무 당연하게 맞을 것 같고요. 색을 통해 어떤 인물인지 알수 있다. 근데 색깔이라는 표현을 颜色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 그 색깔이 나오면 위에서 주목해서 봐야겠죠. 얼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다. 네, 얼굴이란 단어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색상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이런 것도 색깔, 무대, 뭐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보시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京剧是中国的传统表演艺术. 예, 京剧, 경극은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人们表演的时候在脸上画上红、黑、蓝等颜色. 자, 다양한 색깔 나왔어요. 주목해야죠. 이 해석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공연할 때 얼굴에 그린대요.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 등의 색깔을 칠합니다. 这些颜色表示人物的性格. 이 색깔들은 表示 나타내는 거죠. 예,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一看就知道各个人物是什么样的人. 이지옥용법입니다. 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보기만 하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착한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나쁜 인물인지라는 것들도 한눈에 색깔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번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이다 맞고요. 그리고 색을 통해 어떤 인물인지 알수 있다라는 게 계속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의 주제였습니다. 얼굴에는 한 가지 색상만 칠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칠할 수 있었고, 색상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도 위에 나온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이 A,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문제 전체 풀어봤어요. 예, 문화 문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나올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나온 것도 많고요. 하지만 이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 A번과 B번이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다 내용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중국 문화의 기초적인 내용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봐둔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풀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독해로 다풀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27번부터 3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어법 문항이에요. 어법 문항들은 난이도가 높아서 항상 변별이 되는 문항이기도 하거든요. 27번 문항에서는 항상 어순배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순배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놓치지 말고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배열 문제입니다. 你昨天上课, 너 어제 수업을 어떻게 했어? 라는 뜻인 거네요. 자, 매이 아니다. 怎么 어떻게 来 오다죠. 왜안 왔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怎么에 어떻게 라는 뜻도 있지만 어째서 라는 의미도 있죠. 그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你昨天 怎么 어째서 안 왔어니까 매일 来가 되겠죠. 怎么 매일 来. 그래서 BAC가 정답이네요.
너 어제 어째서 수업에 안온 거야? 라고 묻고 있는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28번으로 가볼까요? 네, 28번도 이렇게 어법 문제가 항상 28, 29, 30은 옳고 그른 거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만 묻는다고 했었죠. 어떤 어법 포인트를 묻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28번을 보면 사실은 바로 막 드러나지는 않아요. 뭘 묻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막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我妹妹一般不吃早饭. 우리 여동생은 일반적으로 不吃早饭,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小王非常愿意参加比赛, 네, 非常 대단히라는 뜻이죠. 근데 이 위엔이도 동사이긴 하지만 일부 조동사들을 이렇게 非常이라는 정도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회나 위엔이 뭐 이런 아이들은 很会, 很愿意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小王은 경기에 참가하기를 대단히 바랍니다. 3번. 这几年一直我没有跟他联系. 요몇 년간 나는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맞는 문장으로 읽어버렸네요. 一直我没有跟他联系. 계속 그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我의 위치랑 一直의 위치를 좀 볼게요. 요몇년 동안 나는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그리고 수러 사이에 위치합니다. 부사의 위치는 여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我가 그리고 주어고 没有跟 他 联系 그와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이 뒷 문장이니까 요我 주어 뒤에 이즈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这几年我一直没有跟 他 联系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 쩌지니엔 같은 경우는 시간 명사여서 주어 앞뒤에 자연스럽게 올수 있지만, 이즈 같은 경우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주어 뒤, 수로 앞에만 위치한다. 고정되어 있다, 위치가. 그래서 시간 명사인지 아니면 시간 부사인지 요거에 따라서 주어 앞뒤에도 올수 있고, 그리고 주어 뒤, 수로 앞에만 올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간 부사일 때는 이렇게 주어 뒤, 수로 앞에만 위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쩌지니엔我一直没有跟他联系 이렇게 바꿔 써주는 게 맞겠죠. 又到星期一了, 또 일요일이 왔다. 그래서 원래 요는 과거의 사실의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게 왔다라는 것으로 쓰일 때는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약간 예외 용법이에요. 又该去上班了, 또그 출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我刚从大学毕业就找到工作了. 내가 막 대학을 졸업해서 그리고 일을 찾았다라는 뜻이니까요. 여기서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깡이라는 부사어가 역시 잘 나와야죠. 막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정답은 아까 이 3번 주어 뒤 수로 앞에 부사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 시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묻는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더꼭 정리하시고요. 29번 가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여기서는 또뭘 묻고 있는 건가 한번 볼게요. 我以前很喜欢他了. 나는 이전에 그를 아주 좋아했다. 我睡了3个小时觉. 나는 3시간 동안 잠을 잤다. 我去年经常去旅游了. 나는 작년에 자주 여행을 갔다. 他昨天让我喝了一瓶牛奶. 그가 어제 나에게 우유를 한병 먹으라고 했다. 자, 여기서 보면 다 러가 있는 문장이네요. 이 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러는 여러 가지 동사 뒤에 사용될 때 완료의 러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작의 완성이나 실현, 완료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습관적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설명할 때는 러를 안 붙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습관적인지 반복적인지 알수 있는가? 常常, 뭐, 每天 이런 부사들로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걔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정반 의문문 형식은 동사, 러, 목적어, 매이어의 형태를 쓸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 끝에 사용되는 러는 변화의 러였죠. 下雨了, 天冷了, 이런 것들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러원, 러투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완료의 러와 그리고 변화의 러두 가지의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와볼까요? 我以前很喜欢他了. 자, 여기서 喜欢은 심리동사예요. 좋아하다라는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러를
심리는 지속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끝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점을 나타낸다면 이 GN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과거 시점을 나타내지 굳이 러를 쓰지는 않는다. 자, B. 나는 3시간 동안 잤다. 쉬이지요. 예, 잠자다라는 거니까 이 사이에 넣어서 동사 뒤에 러를 붙였습니다. 예, 이합동사죠. 그래서 이합동사 첫 번째 동사 뒤에다가 러를 붙인다. C. 我去年经常去旅游了. 나는 작년에 자주 여행을 갔다. 자주라는 经常이라는 부사 있어요. 이게 자주 사용되는 것에는 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사실에 러를 안 붙인다. 역시 아니고요. 자, 그리고 D 볼게요. 他昨天让我喝了. 어제 이렇게 했다라는 완료의 의미로 러를 붙여줬죠. 맞죠? 그래서 A와 C가 틀렸고 B와 D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아는 것 찾아야 되네요. A, B, C, D, E 나온 문장입니다. 我以前不太喜欢运动. 나는 예전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자주 나랑 함께 농구를 하자고 찾아왔대요. 一开始的时候, 막 시작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自己都觉得没意思, 재미가 없다고 느꼈었는데요. 근데 每个星期和朋友打篮球两次. 근데 내가 매주 친구와 함께 두번 농구를 했더니, 자, 이상한 거 보이죠? 两次라는 동량보어 용법. 자, 동량보어는 이렇게 목적어 앞에 써줘야 되죠. 다 两次 란치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위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선 해석 쭉 해볼게요. 水平 慢慢的提高了, 수준이 점점 올라갔대요. 그리고 게다가 건강해지는 것도, 신체도 더 건강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现在我真的离不开篮球了。离不开 하면 뗄래야 뗄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나는 농구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인데요. 우리 이 동양보의 목적어의 위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되면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동양보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거죠. 나 란치오잖아요. 그래서 나 량츠 란치오의 형태로 와줘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항상 고정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타, 그냥 일반 대명사도 그렇고요. 인칭 대명사도 그렇고 장소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its 앞에, 동양보 앞에 항상 목적어가 와줘야 됐죠.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근데 오늘은 지금 일반 명사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명, 지명일 경우에는 둘다쓸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동양보어를 제대로 어순을 써주면 다 량츠 란치오 해서 C가 아닌 게 되겠죠. 자, 우리 동양보어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기출 문제 중에 동양보어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어요. 님은 장창 찌엠미엠마, 널 자주 만나니? 최근에 우리가 모두 바빠서 우리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찌엔미엔 만나다고요? 이츠가 한 번이고 뭐뭐 한 적이 있다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는 동양보어의 위치 찌엔, 그리고 그 동사 뒤에 꼬 붙여야 되니까 찌엔 꼬 이츠 미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A, D, C, B. 예, 정답은 C번이 되,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동양보어의 위치 하나 더 추가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선생님이 오늘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치발실, 아까 앞에서 문화 문제로 이 중국의 치발실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 치발실의 그림에 대한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함께 한번 보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시죠. 这条鱼画的真生动. 자, 이 물고기가 참 생동감 있죠? 이것은 중국의 유명한 화가 齐白石画的, 齐白石이 그린 그림입니다. 他 除了鱼, 还画过 花, 鸟, 马, 山 등. 그는 물고기 말고도 꽃, 그리고 새, 말, 산 등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이 치바이실의 그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위가 나왔잖아요. 이 위가 아주 생동감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물고기가 나온 그림을 찾아야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치바이실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문화 문제로 이렇게 치바이실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이 그림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림을 찾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재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충 문항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우리 문화 문제에서. 그리고 또뭐 다이어에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보충 문항들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을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또 3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규혜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수능완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2회의 뒷부분을 풀어볼 시간이라서요. 의사소통 대부분의 문항과 문법 네 문항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B가 Добрый вечер. 자, 이거는 저녁에 건네는 인사죠. 러시아어도 영어처럼 Good morning, Good afternoon처럼 시간에 따른 인사가 있습니다. 아침 인사는 아침이 중성 명사니까 Доброе утро 하면 되고요. 점심 인사는 젠이 남성 명사라서 Добрый день. 저녁 인사는 얘가 역시 남성 명사라서 Добрый вече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인사는 뭘까요? 잘 자, 안녕히 보세요. 스파코이네 오너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고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A가 하는 말이 나, 네, 사지지스, 앉으세요. 마셔와우이스다, please, what menu,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식당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가보 딜리비쉬,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의문사 크또 역시 격변화하는데요. 생격부터 한번 볼게요. 까보. 자,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발음 나니까 이렇게 읽고요. 역격은 까무. 자, 다시 까보가 대격이 되고요. 조격은 깸. 전치격은 꼼 됩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 스랑 결합하면 스키엠 하면 누구와 함께 아는 뭐뭐에 관하여서 아꼼 하면 누구에 관하여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좋아하다 동사가 대격을 지배하니까 저렇게 격변화가 된 겁니다. 2번 모시나 왕 빠모치. 빠모치 하면은 헬프라는 말이거든요. 돕다 라는 건데 불활유상 있고 완료상 동사가 있습니다. 불활유상 동사는 빠마가츠고요. 저기 나온 아이가 완료상 빠모치예요. 중요한 것은 얘네 다음에 반드시 역격이 온다는 것. 역격 지배 동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랑 닮은 아이가 있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이는 불활유상이 모치고요. 완료상이 스모치예요. 어머, 정말 선생님 말대로 얘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 빼고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쓴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할 수 있다. can에 해당하는 겁니다. can. can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래서 동사 변화를 할 때는 가장 이제 뿌리가 되는 이 부분을 동사 변화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다른 걸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야 하면 마구 디 모시쉬 온 아나 모시 그다음 위 모심 이리로 갈게요. 위 모시쉬 아니 모구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에다가 스만 붙여주면 되고요. 여기에다는 빠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헬프, 얘는 캔, 그리고 각각의 동사 변화는 얘만 그냥 일식 동사 변화 해주고 나머지는 이거에 근거해서 앞에 얘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돕다의 완료상 동사라서요. 제가 역격을 지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오는 아이

하다가 역격이 됐습니다. V의 역격인 왕이 왔죠. 당신을 도와도 될까요? 라고 말한 거고요. 3번,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At the Mister,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스바보나, 자유로운가요? 이 자리 비어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4번, 까까이시 보드냐 빠고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5번, 모션을 사카젯 노멸, 사카젯, 예약하다, 주문하다 라는 말이고요. 노메르는 번호죠. 넘버. 근데 어떤 이제 그 숙박업소에서는 이렇게 몇 호 할 때 호텔 같은데 201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가 호실을 말하는 거니까 객실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스토랑이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장소와 어울리는 말은 3번. 이 자리 비어있나요? 네, 앉으세요. 여기 메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미니아 발리잇 어디어디 갈라바이 고를라. 갈라바는 머리고 고를라는 목입니다. 머리하고 목이 아파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말을 했고요. 질문을 던졌고요. 얘가 위쏘게 하면은 높은인데 여성형으로 됐고 이게 붙어서 높지 않아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메가 모셔 브릿지 아마도 우리가 아까 그 이번 수능에서 나왔던 모의수능에서 나왔던 나 위에르나에 그 다음 문예가 쉐사 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디프라스투지시아 너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지비엔 나다 그브라추 정말 많이 쓰는 충고 표현이죠. 나다 뭔말 필요가 있다. 가다란 동사가 생략돼서 갈 필요가 있는데 사람 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크 플러스 역격이라서 크 플러스 역격이 왔고요. 나다고 왔을 때 음성이죠. 역격이니까 뜨의 역격 집에가 와서 너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어. 의사 선생님께 가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 때 높지 않다고 했을까요? 아픈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1번 깍 드바이질라 너의 일이 어떠니? 해서 안부를 묻는 말이죠. 깍 우찌비아질라 라고 해도 되고요. 깍 디슈뷰슈 살다 동사 이용해서도 되고요. 깍 디 바슈바이슈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모두 다 안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깍 디 바슈바이슈 똑같은 의미고요. 3번 빠치무 이유죠. 왜 너는 지금 집에 있어? 4번 어떻게 너는 스스로를 느끼고 있니? 너 컨디션이 어떠니? 5번 가까야우 집에 찜페라뚜라 이게 온도 열이잖아요. 그래서 너 열 있어? 라는 말이어서 이 대답과 가장 어울리는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치야 스라스비 까짜야 안녕 하고 이제 뭐라고 말했더니 까짜가 즈라스비 소냐 안녕 소냐 당 미니아 노건 예브일러브 고르지 도시에 오랫동안 없었어 어떤 거죠? 존재 부정 생격의 과거 시제 그리고 없는 것은 생격 누가 없었죠? 내가 없었으니까 야의 생격 미니아 나 도시에 오랫동안 없었어 야이즈라 내가 다녀왔어. 크 플러스 역격 사람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 바다무슈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프시거든. 자 발노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픈이라는 말이고요. 요거의 남성 단어의 형태가 울린이고요. 여성 단어의 형태가 발라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 만약 주어가 복수면은 발리 되겠죠. 주어가 아나라서 이렇게 됐고요. 형용사 단어미 형태는 스스로 혼자임으로 과거시제를 만들 수가 없는 아이라서 부치동사의 과거시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거든. 브라우다 정말이야. 아깍 아나 그러냐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 거야? 이미 좋아지셨어. 고마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말라지에츠 칭찬의 표현이죠. 2번 문예프라 플러스 쿠다 많이 오죠. 문예프라 다 모이 나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의미상에도 역격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랑 어울리지가 않고요. 다프스리치 다 플러스 생격 원래는 아르구나 여성명사인데 생격 의미가 바뀌었어요. 만날 때까지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만남이라서 헤어질 때 인사 되겠습니다. 4번 나브노니 비질리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해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넨 인사말인데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나와이 얘는 뭐뭐 하자라는 제안

의 표현이고요. 이 나와이 나와이즈 다음에 불완료성 동사가 오면은 동사 원형을 써주고요. 완료성 동사가 오면은 의 변화형을 써주거든요. 스나코미츠사 불완료성, 빠스나코미츠 완료성이라서 얘는 완료성이니까 의 변화 형태인 보시죠. 이미 왔죠? 이식 동사. 나와이 빠스나코미츠야. 서로 알고 지내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대화의 내용과 관련 있는 표지판으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Yes, 여기에서 무엇이나 가능한가요? Photography라고 했지. 사진 찍는 게 가능한가요? 사진 촬영 가능해요? 그랬더니 내가 니엣 아니요, 니지야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앞 안에 있는 흰색 그림 보면 되겠네요.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샤는 누구일까요? 안경을 쓴 친구, 안쓴 친구, 치마를 입은 친구, 바지를 입은 친구, 머리가 길고 짧고 여러 가지 특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sta es sister Sasha. 이 사람이 나의 여자 형제 사샤이다. Ana dobra dievushka. 그녀는 착한 아가씨다. 여기까지는 뭐 관계나 아니면은 뭐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전혀 힌트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운이요, 그녀에게 늘린니에 긴 그리고 쇼르니에 검은 몰러시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면 짧은 머리는 지워볼게요. 2번이랑 5번 중에 남았는데 바지 치마가 결정적인 차이고 안경도 있네요. 아나 자, 부플러스 전치격인데 유프가 이게 치마라는 말이거든요. 치마인데 치마가 지금 부플러스 전치격으로 에워싸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뭘 입고 있냐면 또 전치격이에요. 원래는 미엘라야 블루스카인데 얘 전치사 부 때문에 전치격이 됐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시다치키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뭔뭐를 착용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동 동사 중에 물건을 가지고 가다의 부정태 동사인 나시지 동사 얘를 쓰면 돼요. 안경도 되고요. 나시지 플러스 대격. 근데 저는 하지지 쓰고 싶은데요. 쓸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시노 모시노 당연히 가능합니다. 걸어 다니는데 하지지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뭐를? 그 의복을. 그리고 간단하게, 선생님, 저는 동사 쓰기 싫고요.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 알려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생략하고 얘만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밑줄 그은, 이 물결 친 부분이 바로 여기죠?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제답으로 이 실례지만 우와시 이스디 주르날 끼노 끼노라는 잡지가 있나요? 우리가 뭐 서점이나 아니면은 뭐 기념품 샵에 가서 여기에 그게 있나요? 당신에게 그게 있나요?라고 물어볼 때이 표현을 쓰죠. 그랬더니 내가 나 이스 네 있습니다. 못 봐셔 옵시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더니 500루블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가격을 물어봤겠죠? 1번 슈토노거바 뭐 새로운 일 있나요? 라는 말이고요. 2번 가코에떨 슈나 이것은 어떤 잡지입니까? 3번 스콜과에떨 스토이 자 얘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어서 이것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즉 얼마입니까? 라고 가격을 묻는 표현입니다.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스콜거스미니아 혹은 스콜거이야 왕 노르쉔 노르쉔 뭐뭐 해야 된다 강한 의미고 뒤에 지불하단 말이 생략돼서 제가 당신에게 얼만큼을 지불해야 하나요라는 말로 가격을 묻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4번 저기에서 신문을 파나요라는 말이고요. 5번 왜 당신은 사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하다 동사 하치지 동사 변화에서 왼쪽 온, 야, 뜨이, 온, 하나는 일식 동사 변화, 무이, 위, 아니는 이식 동사 변화라서 어떻게 되죠? 야, 츄, 뜨이, 호치, 온, 하나, 호치, 무이, 하치, 위, 하치, 제, 아니, 하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위이기 때문에 하치, 제가 왔습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왔고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은 가격을 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묻는 질문 3번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즈라스비치, 안녕하세요.
질문.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Мне нужна рубашка. 나에게 필요합니다. 와이셔츠가. 자, 뭐뭐가 필요하다. 할때이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죠. 그럴 때요 말이 뒤에 오는 것의 성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남성일 때는 노션, 여성일 때는 아로 바뀌고요. 중성일 때는 오로 바뀌고요. 복수일 때는 의로 바뀝니다. 그런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엮여 오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루바슈카가 필요하니까 여성이라서 노슈나가 왔죠. 만일 말쇼이 스톨, 큰 책상이 필요하다 했으면 스톨은 남성이니까 노션이 왔겠죠. 와이셔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47호요 라고 자기 치수를 말했습니다. 바스마트리 이제 보세요.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아바지무. 이아바지무. 자, 동사 원형 뭘까요? 우지아츠. 우지아츠는 여러분, 영어의 테이크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정말 30번 이상 말씀드렸는데, 선택하다, 고르다, 잡다, 빌리다. 다양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여러분이 동사 변화된 상태를 보면 얘가 이 아이랑 같은 아이야라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동사 변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바뀌어서요. 와지무, 와지묘슈, 와지묘트, 와지뮴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완료상 동사고요. 쌍인 불완료상 동사는 뭐냐면 브라치예요, 브라치. 근데 이 아이도 동사 변화가 조금 독특해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아, 동사 원형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미루, 미료슈, 미료트, 미룸 이렇게 됩니다. 요 앞에 어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다, 고르다 그 말일 것 같아요. 얘는 뒤에 이제 루바슈카가 왔기 때문에 파란색의 라는 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시니, 엔, 이, 이크라트코에는 여성형이 야야가 됩니다. 그래서 야야로 끝나는 여성형 형용사 어미의 대격이 유유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파란색 제가 선택할게요. 나, 네, 왕, 당신에게 오치니지오트 매우 어울립니다. 파란색이 집에 닿으면 색깔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가 어울린다? 이 원피스가 어울린다? 아니면 검정색이 어울린다? 할 때, 이동동사 중에 걸어가다 정태동사인 것의 온화나 형태, 요걸 쓰죠. 당신에게 파란색이 어울리네요, 매우.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쳄 이암마구 빠모치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저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문법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자, 어떤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빠모치. 하면은 헬프죠. 얘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다. 그 다음에 마구는 모치죠. 할수 있다. 캔. 야 마구. 나는 할수 있다. 니 모쥬슈. 너는 할수 있다. 그래서 주어가 야기 때문에 마구가 왔습니다. 챔은 뭘까요? 챔. 챔은 슈또의 무슨 격이냐면 족격입니다. 여러분, 족격의 기본 용법이 뭐죠? 도구, 수단이잖아요. 방법. 그래서 무엇, 슈또가 챔이 되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방법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수단의 의미. 무엇으로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들어갈 말은 B고요. 두 번째로는 47호라고 했으니까 사이즈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라스미에르가 눈에 보이네요. 이게 치수 사이즈잖아요? 가코이 우바스 라스미에르. 당신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 두 번째는 A입니다. 47호입니다. 보세요. 자, 마지막에 우나스 루바슈키 라즈니 흐치비토프. 다양한 색깔의 루바슈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 저는 파란색 할게요. 그래서 B, A, C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저기에서 색이 나왔기 때문에 색과 관련된 효용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초르니. 그 다음에 흰색은 멜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셔요. 왜냐면 너무 닮아 있어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B가 온 삐리보드 측. 삐리보드 측은 뭐죠, 여러분? 통역관이죠. 그는 통역사입니다. 온 라보 오다이드. 그는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 전치사 부와 결합하는 장소 명사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1번, 슈도 온 젤라이트.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번, 그지에 온 슈비옷. 그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3번, 그다 온 비쉬트. 그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달려가다. 비쉬아치 동사라서 꾸다가 와야 돼요. 왜냐면 이동 동사니까. 어디로, 어디에가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4번, 까크, 온, 라보타이. 그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5번은 의문사 부분만, 앞에만 좀 달라졌거든요. 4번이랑. 어떤 차이냐면은 얘는 크또의 족격이 온 거죠. 크또의 족격 겜이 와서 겜, 온, 라보타이 됐습니다. 왜 족격이 왔냐면 이 일하다 동사 다음에 족격이 오면 얘를 직업을 이 직업이란 명사가 오면 그 아이를 족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누구로 일하다. 모이 빠빠 라보다의 우취질림. 나의 아버지는 의사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족격을 원하기 때문에 크또의 족격인 깸이 와서 그는 누구로 일하고 있나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두개 설명하고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업을 묻는 질문은 가장 간단한 거는 요겁니다. 크또 플러스 인칭 대명사. 비교해서 크또에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처럼 크또 V.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냥 러시아에 대한 부연 설명 이제 없이 이 단어의 의미로 설명해서 그랬을 때는 애매하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과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뭘 대답해야 될지가 좀 모호한데 러시아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크또에 따는 관계나 이름을 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따 마야 시스트라 이런 식으로 나의 뭐 시스터다. 에따 소냐 이 사람은 소냐다 이렇게 답하면 되고 크또 플러스 인칭 대명사는 바로 직업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걸 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크또 V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크또 V 똑같이 쓰고 빠 전치사 빠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피시아 이게 직업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빠 플러스 역격이 뒤에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빠 플러스 역격 요법 중에 하나인 뭐뭐로 보아 그러니까 준거 기준이죠. 뭐뭐에 따라 직업에 따라 봤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란 말이어서요. 여기를 역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er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뭐죠? ee죠. 그래서 또 V, 바프라피시. 이것도 역시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기 5번에는 겜, V, 라보타이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하나가 뭐냐면 자니마자 동사 아시죠? 자니마자 동사도 어디에 종사하다, 전념하다 해서 족격을 지배한 동사죠. 무엇에,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냐 해서 무엇에 해당하는 슈도의 족격이 와서 챔 쓰면 되겠죠. 챔 V, 자니 마이티스.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삐리보드 측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삐리바지 혹은 삐리비스지 원래 와지지 비스지 이동 동사 중에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부정태고 이게 정태예요. 근데 그 앞에 이 접두사 삐리가 붙으면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통역사란 말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통역과 번역은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의 이동이죠. 그래서 A라는 언어에서 할때 쓰 생격, B라는 언어로 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러시아로

할까요? Скорее скажите-к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설명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Как ты думаешь? 자, думать는 생각하다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Чем? 인지 스위츠 твой брат. 너의 남자의 형제가 무엇에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족격 지배동사. 수능 특강 19강이 여러분, 전치사 총집합이고요. 수능 특강 20강이 동사격 지배 총집합이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강, 20강 내용을 잘 소화하면 러시아를 표현하는 격이 한 3단계는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거기 족격 지배 동사 중에 이런 아이들이 쭉 등장했거든요. 이 인지레사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가 되다. 아까 장래희망 같은 거 표현할 때이 동사 쓰죠. start. 얘 족격 지배 동사고요. 뭐에 전념하다, 전공하다. 뭐 대학에서 뭐 전공하다 표현도 되고요. заниматься 동사. 족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다. 사용하다. 여러분이 많이 안 쓰는 동사긴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좀 낯설어 하시는데 수능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볼사바짜, 볼사바짜. 사전을 사용하면 슬라바리 족격 슬라바리움 이렇게 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저기 나와 있는 동사 원형 써볼게요. 인지리사바사. 이렇게 됩니다. 또, 동사의 형태적인 면을 봤을 때, 얘랑, 얘랑, 요게 닮았죠? 이거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바지 동사. 오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이 동사 변화하면은 이렇게 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뜻이 두 개인 아이가 있습니다. 뭐뭐에 능통하다, 뭐뭐를 소유하다, 뭐큰 주말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 러시아에 능통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휘로 출제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빈칸 두개 뚫어서 바로 그게 라지츠입니다. 이렇게 족격을 지배한 동사가 많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아이들을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나아가서 족격을 지배한 전치사가 있죠. 자, 보세요. 얘네 동사는 바로 족격을 데려와야 돼요. 동사 다음에 바로 족격. 근데 지금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스트레치사. 스 족격. 나가바리사. 역시 스 족격. 그 다음에 바스나 꼬미싸. 바스나 꼬미싸. 스 족격. 그 다음에 슬루치싸. 일어나다 발생하다. 스 족격. 자, 얘는 만나다. 누구누구와 함께 만나다. 누구누구와 약속하다.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족격인지 바로 족격인지 요거를 잘 구별해서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눠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2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족격 지배 동사니까 슈토의 족격 체미 온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오바치 동사라서 우로 바뀌어요 했는데 여기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오빠 남자 형제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또 치는 이스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스포르땅. 왜 족격이 왔죠? 자음으로 끝나면서 족격이 옴이 붙잖아요. 바로 이 동사 때문에 이 동사가 생략된 거죠.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슈자 하면 여겨져. 의미상에서 역격 쓰기 때문에 문예 가슈자라고 하죠. 그래서 A는 들어갈 수 있고요. B, 바모이무. 내 생각으로는 이것도 역시 A와 같은 의미라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C번, 가슈얼. 정말 유감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D번, 수다 볼스티벤.

기꺼이 제안에 동의할 때 쓰는 I죠? A, B가 있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던졌네요. Try coffee. 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매가 try, 차 주세요. 스 플러스 족격이네요. 스 플러스 족격은 뭐뭐와 함께죠. 그리고 다른 스의 의미는 스 플러스 생격이 있는데 걔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의미로 쓰였어요. 족격이 왔으니까 레몬 넣어서 드릴까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했으니까 레몬 빼고 달라고 하는 거죠. 얘는 without이잖아요. 뭐뭐 없이 무슨 격 지배하죠? 생격. 그래서 레몬의 생격. 아니요, 레몬 빼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구다, 위, 이해지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타고 가다, 정태동사, 이해하지 동사입니다. 동사 변화, 이해두, 이해지쉬, 이해지, 무이해짐, 위이해지지, 아니이해두, 플러스 꾸다, 어디어디로 가다. 꾸다가 의미하는 것은 구나, 나 플러스 대격. 다시 쓸게요. 구나, 나 플러스 대격. 혹은 사람 쪽으로 가다 하면은 크 플러스 역격 됩니다. 또 얘는 타고 가다 하니까 어떤 거랑 자연스럽게 결합할까요? 교통수단.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이 연결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니? 2번, 가꾸에 W다. 이것은 어떤 요리야? 3번, 각 위바슈바이지. 당신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부를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각 우바스지라, 각 위슈빌처럼 바꿀 수가 있고요. 4번, 슈토 위하지즈비치. 당신은 무엇을 마시길 원하나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시다 동사 변화 하실 수 있겠어요? 동사 원형 비치. 동사 원형 비치. 어떤 게 마시다고 어떤 게 노래하다예요? 자, 이게 마시다. 얘는 노래하다. 동사 변화할 때 얘는 미야키상이 들어가죠? 그리고 유가 들어갑니다. 비오쉬, 비오. 얘는 동사 변화할 때 오가 들어갑니다. 바이유, 바이오쉬, 바이오. 자, 그리고 마시다와 노래하다의 그 명령법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비지 하면은 마시세요. 비 하면 마셔. 보이지 하면 노래하세요. 노래하면 보이. 이렇게 되겠죠. 명령법을 보실 때, 아, 이게 이렇게 생겨서 얘랑 닮았잖아. 그럼 얘가 노래하세요인가? 아닙니다.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빠치무, 위, 아빠지다리. 아빠지다지 하면 지각하다 하죠. 아빠지바지 하면은 불알료상, 얘는 완료상. 그리고 이 지각하다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로 지각하다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어디에 지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업에 지각했으면, 한국어는 수업에지만, 러시아어로는 꾸다니까, 나우로크. 이렇게 표현해야지, 나우로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꾸다라서. 왜 당신은 지각했나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요? 슈토브야지치피치. 당신은 무엇을 마시길 원하나요? 차를 드릴까요? 커피를 드릴까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내일의 날씨는 되어 있습니다. 날씨. 디니스 날씨. 가까이 빠고 다 부지 싸웠더라. 내일 날씨가 어떤지 널 알고 있어? 빠라 지오피리드 바리. 라디오에서 말하기를 비가 올 거래. 자, 비.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날씨 표현. 뭐뭐가 있을까요? 덥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덥다. 쥬아르까. 그 다음, 따뜻하다. 따뜻해. 찌뿌로. 추워. 홀랐나. 그 다음에, 막다. 야스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오다, 눈이 오다가 여기 나왔고, 눈만 써드리면 될것 같아요. 눈, 스니크. 이렇게. 자, 27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네 문항이 문법 문항입니다.

27번은 보시면 이동 동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 동사 문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주가 넓어요. 동사는 낼게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동사 변화. 일식과 이식, 그리고 특수 변화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거는 조금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이 부분이 가끔가다 나왔고요. 그 다음, 동사 격집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수능특강 20강에 정리된 것처럼, 러시아어 동사는 어떤 격을 지배한다고 정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그래서 그 동사 격집에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능에서 29번, 30번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기동사. 제기동사는 수능특강에서 한강에서 다루긴 하지만 문제아로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좀 등장하는 추세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동동사. 그 다음 가장 어려워하는 동사의 상. 그리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같이 쌍으로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동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동사의 집에는 두 명이 살고 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태 살고 있고, 하나는 정태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정태를 쓰고 언제 정태를 쓰는지 용법을 정리해 볼게요. 부정태는 네 개가 존재합니다. 먼저, 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다녀왔다, 갔다 왔다 할때 이렇게 부정태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2번이 사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반복의 의미를 쓰일 때 부정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도 표현과 어울리겠죠. 매일 아침, 토요일마다 아니면 항상 자주 이런 빈도부사랑 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능력의 을 표현할 때 부정태를 쓰고 네 번째로는 이동인데 특정 방향이 없어요. 특정 방향이 없는 이동 표현할 때 부정태를 씁니다. 반면에 정태는 간단합니다. 특정 시간, 특정 방향으로의 이동.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이동동사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큰 집에 이렇게 사니까 이동동사를 써볼게요. 다음에 보어로 꾸다를 취합니다. 어디 어디로. 이 꾸다의 의미는 후 플러스 나 플러스 대격, 크 플러스 역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동사에서 이번에 주인공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태, 하나는 부정태가 나왔을 텐데. 자, 얘랑 얘.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동사 원형 했다가 동사 변형 시켰다가 바로 걸어가다입니다. 걸어가다 부정태 동사, 정태 동사. 어떻게 생겼는지 써볼게요. 하지. 얘는 있지. 아까 우리 날씨 표현에서 비가 오다, 눈이 오다가 이 동사의 온화나 변화 형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e trust. 지금이네요. 특정 시간이네요. 특정 시간이면 정태가 와야 되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슈데오트라. 가슈디, 가슈다, 가슈데, 가슈디. 플러스 시간에서 대격으로 만들어주면은,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마다는 반복이네요. 반복이면은 부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키워드가 돼서, 열쇠가 돼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동동사는 꾸다를 지배하니까 부나 나 플러스 대격이 오는데 여기에는 도서관이나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영장 모두 부랑 짝꿍이 나이에요. 부를 쓰는지 나를 쓰는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죠. 대학교, 우니베르시티엣, 학교, 슈콜라 이런 애들은 부랑 짝꿍이고요. 보츠다, 우체국, 리너, 시장 이런 아이들은 나랑 짝꿍이잖아요. 근데 이 도서관과 수영장은 모두 공이 부랑 짝꿍이기 때문에 부 플러스 대격, 부 플러스 대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정태니까 주어가 야라서 동사 변화 어떻게 되죠? 야 이두, 디 이조슈,
오나나 이죠. 자, 이도 찾아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날라갔고요. 그럼 두개 중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부정태니까 한치 동사 변화형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도 격변화를 하죠. 그죠? 야, 뜨이, 온, 아나, 무이, 위, 아니. 이거에 해당하는 성격. 즉, 야의 성격부터 아니의 성격까지 한번 가볼까요? 야의 성격은 뭐예요, 여러분? 민야죠. 민야. 뜨이는 집이야. 오는 이보, 아나는 이요, 무이는 나스, 위는 왓스, 아니는 이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고 소유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뭐죠? 우죠. 우 플러스 생격.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접하셨잖아요. 우 플러스 생격. 나에게 우민이야, 너에게 우집이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것을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3인칭입니다. 3인칭 단수 복수. 자, 인칭 대명사가 격변화할 때, 3인칭 대명사가 격변화할 때그 앞에 전치사가 오면 요거 앞에 n을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려면 우니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녀에게 하려면 우니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n이 들어가고 있죠? 그들에게 하면 우니흐 이렇게 n이 들어갑니다. 다른 전치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는 역격이잖아요. 그러면 큰 이무, 온의 역격이 이무니까 이렇게 큰 이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보, 이오, 이흐를 봐보세요. 이거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의, 너의, 우리의, 당신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소유대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남녀중복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나의는 모이, 마이야, 마이요, 마이. 너의는 드보이, 드바이야, 드바이요, 드바이. 우리는 우리의 나쉬, 아, 예, 이. 당신의 와쉬, 와샤, 와쉬, 와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안 썼어요? 나, 너, 우리, 당신. 역시 3인칭만 남았죠? 바로 그의, 그녀의, 그들의. 얘를 지금 안 썼거든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칸을 하나로만 해볼게요. 네 개가 아니고, 네 개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 3인칭 소유대명사는요,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 수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그의 것이면 이보만 써주면 돼요. 뒤에 뭐가고 남자가고 여성여고 중성여고 복수가고 그냥 이보만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도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 수에 상관없이 이어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들의도 이흐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소유대명사 3인칭에 이보, 이오, 이흐하고 저기 3인칭 대명사의 성격 변화랑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구별하시라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들어갈게요. 인칭 대명사 성격은 무슨 격과 동일하죠? 자, 나를 불러요, 소냐라고. 미니아자부 소냐. 이름의 주체는 대격을 쓴다고 했죠? 나를 부른다. 사람들이 소냐라고. 이거기 때문에 나를이니까 대격을 쓴 거예요. 인칭이 되면 성격은 대격과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즉, 요게 성격도 되고 대격도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우 비리 브라타 이스티 노비 쇼날.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얘를 지금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남자 형제에게 있나요? 새 잡지가? 그러면 그 앞에 오는 건 소유대명사죠. 누구의 남자 형제에게. 변하지 않은 그 형태 그대로. 그래서 이보,

2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N이 들어가는 것은 인칭대명사 격변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유대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 이보 브라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새 잡지가 있나요? 나. 네. 그러면은 그의 남자 형제니까 그에게가 되겠죠. 이제 그에게. 우 다음에 생격이니까 자 생각해보자. 그의 생격이 뭐지? 이보다. 근데 선생님이 이 3인칭 대명사가 격변화할 때 앞에 전치사가 오면은 N을 넣어주라고 했어. 그래서 우, 니보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가겠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은 자 1번 정말 많이 했던 공식인데요. 줄라 지동사 의미가 뭐예요? 기원하다죠. 기원하다 다음에는 대상이 오고 내용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기원해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기원의 대상은 역격. 기원의 내용은 생격입니다. 너의 역격은 뭐죠? 지위에죠. 그리고 샤스지가 행복인데 예로 끝난 명사의 생격은 야라서 이 기원의 내용은 잘 표현된 반면에 이 부분이 오류라서 얘는 옳지 않은 문장 되겠습니다. 이번 온 무짓 마마가지 누루가 그는 뭐뭐 할 것이다. 자, 이게 불완료상인데요. 불완료상 동사는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부치 동사의 미래 시제랑 결합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데 빠마가지 동사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아가 아니라 뭐죠? 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얘도 X 되겠습니다. 3번 온 블라짓 아까 선생님이 족격 지배 동사로 썼던 아인데 능통하다, 소유하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예요. 어떤 외국어에 능통하다 했을 때 이걸 쓰거든요. 그는 러시아에 능통하다. 근데 족격이라고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족격 그대로 맞습니다. 족격으로 만들어 볼까요? 루스김, 이즈곰. 그래서 얘도 격지배가 안 돼 있으므로 아웃입니다. 자, 4번 인치레사바자 동사도 선생님이 족격지배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음악인데 아로 끝나는 명사. 무지가의 족격 한번 해볼까요? 아로 끝난 명사는 아, 의, 예, 우, 오이, 예 이렇게 단수 격변화가 되죠. 족격이 오이염이 갖는 거 맞네요. 동그라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러시아에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공식이 wait, zamush, za plus 대격을 쓰거든요. 자, wait의 과거 시제 wushula까지는 맞았고요. 얘도 맞았는데 전치사가 보세요. 다른 게 나왔죠. 자를 써야 되고 대격이니까 이바나 이렇게 고쳐야 돼서 얘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시보니아 수보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포슬레포르스 생격 뭐뭐 후엔데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 생격은 아죠. 갑자기 웬의 X. 점심 식사 후에 나는 산책했다.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산책했겠죠. 그러면은 친구가 누룩고요. 크 발음 어말무성음아 얘 복수가 누르지아입니다. 친구들. 특이하게 미약사 야 형태를 갖는 복수 어미를 갖는 아인데 이거의 복수 생격 누르지이 그 다음 복수 역격 누르지암 미약사상 얌 그 다음에 대격 다시 예이 족격 누르지암이 전치격 누르지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스 플러스 조교에게서 요 형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비도 아웃.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걸라. 몇 시 경에 할 때 이렇게 시간을 표현할 때 뒤에 생격이 와서 오걸라를 사용하는데 얘가 생격이니까 뜨리를 생격으로 만들어줘요. 뜨리오. 그리고 원래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을 쓰지만 이 2, 3, 4가 앞에 전치사 때문에 생격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이 명사도 명사가 단수 생격이 아니라 복수 생격이 와야 돼서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20강에도 나온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부분이 X고요. 저녁에 내가 스지엘랄 여기 이제 붙여야 됩니다. 했습니다. 숙제를 담아 슈니사다니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크 플러스 역격인데요. 여기 뒤에 어미를 주목해 보시면 자음을 끝난 명사의 역격은 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2도 X입니다. X. 뭔 시험을 준비했냐면 바 플러스 역격으로 러시아 시험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D번이네요. D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법이 조금 어려웠던 게 있었던

0: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편 뒤쪽 부분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풀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점이 또 미흡하고 어떤 점이 또 강점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회 실전 모의고사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이제 볼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Vous venez découvrir la boulangerie Raphaël 이라고 나오죠. 자, 하파엘 빵집으로 구경하러 오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Ouvert du mardi au samedi 라고 하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엽니다. 그리고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어요. Chaque matin, nous préparons du pain frais et des croissants이라고 하죠. 매일 아침 저희는요, 신선한 빵과 그리고 크와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Vous pouvez aussi prendre du café pour le petit déjeuner라고 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서 커피를 또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Boulangerie Raphaël, Paris 9가 메트로 노트르담 드 로렛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1번, On peut y boire un café le matin. 아침마다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맞죠? 아침 식사를 위해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1번이네요. 2번, La boulangerie est fermée le week-end. 빵집은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라고 했는데, 토요일은 열어요. 그쵸? 3번. La boulangerie est ouverte à 20h. 이 빵집은 오후 8시에 문을 엽니다. 아닙니다. 19시, 7시에 문을 닫아요. 4번. La boulangerie se trouve près de la gare. Se trouve는 être 동사.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빵집은 역 근처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역이랑 가까운 건지, 먼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내리시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깝다, 멀다, 이런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gare는 기차역이죠. 이 메트로는 지하철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5번, il est impossible d'y acheter du pain frais 라고 하는데, 신선한 빵을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는데, 아니죠. 여기에 pain fra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푸시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러 광고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우연히 어떠한 뭐 잡지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이런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간단한 광고문들은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또 시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까요? 게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점짜리네요. 보시면 기가 쓴 거예요. J'ai une chambre libre. 제가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Dans mon appartement. 제 아파트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Je cherche quelqu'un pour y habiter à partir du 1er avril이라고 하죠.

4월 1일부터 아파트드 뭐뭐부터죠. 4월 1일부터 거기에서 살 누군가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꺄웃 울고빠가 모아 한 달에 400유로고요. 그리고 위 솔로파크 몽수리, 몽수리 공원을 전망으로 하고 있어요. Grande et très claire avec une fenêtre. 큰 방이고요. 아주 밝고요. 그리고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기 전망이다라고 할때 요거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요. view라고 하는 거. 언급되지 않은 거 볼까요? 1번에 방의 크기 나와 있었어요. 월 임대료 나와 있죠? 한 달에 400유로. 3번에 창밖 풍경에 몽수리 공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4번 입주 가능 시기 어딨죠? 4월 1일부터. 5번 주차 가능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주차라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너무 쉽다라고 대충 읽으시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On prépare une pizza ce soir 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피자를 좀 준비할까? 라고 했어요. 비가 뭐니 돼 좋은 생각이군 이라고 하면서 물어보죠. A가 Non, j'ai déjà tout acheté ce matin.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샀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이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이미 다 샀지 라고 했으니까 비는 뭔가를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사러 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계속 볼게요. 샀다라고 하니까 비가 아, super, 오, 아주 좋아. On l'a fait ensemble. 우리 그거 함께 만들까?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볼게요. 1번. Tu connais la recette? 너 요리법을 알고 있어? 레시피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아니, 나 몰라. 나 지금 찾아봐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1번은. 1번 아니고요. 2번. Tu vas vendre la pizza? 너는 피자를 팔 거니? 피자를 지금 사야 되는 거나 만들거나 하는데 파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요거 아닙니다. 3번. Quel est ton plat préféré? 선호하는 너의 요리가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농이라고 대답이 나올 수 없겠죠. 뭐 비빔밥이다. 뭐 피자다. 아, 피자 얘기를 하니까 비빔밥은 아니겠군요. 뭐 파인애플 피자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아니고요. 4번 옹빠송 막시 엉 헝텅이라고 했어요. 제롱디프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는 돌아오면서 시장에 들릴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야 다 샀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롱디프는 엉 플러스 현재 분사가 나오면서 동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프랑스어 문법의 형태죠. 뭐뭐 하면서. 5번, c'est pour combien de personnes? 이거 몇 명을 위한 거니? 라고 하고 있어요. 5번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18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몇해 전에 제롱디프 문제도 문법에서 수능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또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9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루카 마르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Je vends mon vélo라고 했어요. vend 지금 계속 나오네요. vendre 팔다라는 뜻이죠. Je vends mon vélo. 제가 저의 자전거를 팝니다. Il marche bien. 오, 작동이 잘 돼요. Je l'ai acheté il y a 12 ans. 2년 전에 제가 그것을 샀어요. 일리아 시기가 나오게 되면 뭐뭐 전에라는 뜻이죠. 반대는 넝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샀다라고 할때요 그것은 자전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복합 과거에서 아부와 과거 분사를 쓸때 직접 목적 보호가 이렇게 동사 앞으로 나가게 되면 과거 분사를 아부와라고 하더라도 아부와 과거 분사인 복합 과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죠. 직접 목적 보호의 과거 분사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velo가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때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여성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으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복합과거 일치.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계속 볼게요. 2년 전에 자전거를 샀어요. Mais, 하지만, je ne m'en sers plus 라고 하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Se servir, 사용하는 거. Le bleu, 파란색이고요. léger, 가벼워요. 그리고 facile à utiliser, 사용하기가 쉬워요. Je le vends à 80 euros, 80유로로 그것을 팝니다. 그것은 계속 자전거가 되겠죠? 그리고 venez le chercher chez moi à Lyon.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오세요. 저희 집으로. 리용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80유로에 드립니다. Écrivez-moi si cela vous intéresse.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을 끈다면 저에게 편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29일 쓴 거죠. 볼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1번, 자전거는 무겁다라고 했는데요.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Léger. 2번, 판매자는 자전거를 작년에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2년 전에라고 나오죠. 3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마지막에 écrivez-moi라고 했죠. 쓰라고 했어요. 아니죠. 4번, 판매자는 더 이상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4번이 정답. 5번, 판매자가 구매자 집으로 자전거를 배송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살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 거죠. 쉐 무아라고 했어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았지만 뭐 하나하나 문장을 다 뜯어봐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0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Bonjour, Madame Dupont. 안녕하세요, Dupont 부인. Vous rentrez du travail. 지금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인가요? 라고 했어요. Oui, je rentre maintenant. 네, 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B가 Je suis serveuse dans un restaurant. 아, 네, 저는요, 레스토랑에서 점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대답을 하기를 저는 레스토랑에서 점원을 일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직업이죠. 그럼 직업을 뭐,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또는 요즘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한 문장이 A의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1번, Vous rentrez tard. 늦게 가시나요? 아니죠. 늦게 가시나요? 그러고 한다면, 네, 제가 좀 오늘 일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고요. 2번, Comment était votre journée? 선생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닙니다. 3번, Pourquoi vous avez changé de travail? 왜 직장을 바꾸셨죠? 왜 일을 바꾸셨죠? 아니죠. 4번, Qu'est-ce que vous faites comme métier?라고 했어요. métier는 직업이라는 단어이고요. 직업으로는 뭐를 하고 계시죠? 직장이 어떻게 되시죠?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똑같은 표현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Vous êtes contente de votre nouveau travail. 선생님은 선생님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위우농으로 답을 하겠죠. 네, 만족합니다.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메띠에라고 하는 단어가 직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1번 계속해서 볼게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막 돈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뭐 놀라, 달러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Bonjour,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B가 Bonjour, monsieur. Combien de dollars avez-vous? 얼마 달러를 가지고 계시죠? 달러 얼마를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했어요. 예, 100 달러. 네, 100 달러요. 라고 하고 있어요. B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d'accord, 알겠습니다. Je vais tout changer. 제가 다 바꿀게요. 환전하는 것 같죠? 지금 보시면. S'il vous plaît. B가 뭐라고 하면서 Merci de votre visite.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환전하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화. 보기를 보시면 A가 vuala vuho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 선생님의 유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로를 지금 바꾼 거죠. 그죠? 그 마지막에 유로로 바꾼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건넬 수 있는 표현이죠. vuala는. 그러니까 아마 A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B번 en de la fait 0,87 euro aujourd'hui라고 했어요. 오늘 0,87유로예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C번은 je voudrais changer de dollar en euro라고 했는데요. change A en B 그러면요 A를 B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유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C번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 달러를요 유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네, 선생님. 달러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100달러요. 100달러의 환율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100달러 환율을 얘기해 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 바꿀게요. 마지막에, 아, 선생님, 유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C, B, A의 순서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요렇게 대화 지문에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처럼 뭐 환전하는 상황이구나라고 할 때는 이제 누가 손님인지 또 누가 판매원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서 대화 지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번이 지금 손님이 되겠고요. B번이 이제 그 판매원이 되겠습니다. 점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무조건 대화 A가 손님이 먼저 가게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라고 또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원이 먼저 인사를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대화의 한 세트를 보시고 누가 방문한 사람이고 누가 점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셔야지 되겠습니다. 21번에는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딕시오네르 데 프랑카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어권 사전, 프랑스어를 쓰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언어에 대한 사전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Le dictionnaire des francophones est un dictionnaire pour la langue française gratuit sur Internet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어권 사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딕시오네어 사전이에요. 프랑스어를 위한 사전이래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무료인, 그쵸, 무료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사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덩스 딕시오네어 이 사전에는요, 일리아 데뭐 유틸리제 en France, au Canada, en Belgique, au Sénégal et dans d'autres pays라고 했어요. 프랑스와 캐나다와 벨기에와 세네갈 그리고 다른 나라 이 나라들은 전부 다 프랑스어권 나라죠.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 묶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어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그 여성 국가, 남성 국가 앞에 쓰는 전치사가 다르죠. Les utilisateurs peuvent y chercher des mots et aussi proposer de nouveaux mots라고 했어요. 사용자들, utilisateurs 그럼 사용자들이거든요. 사용자들은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사전 안에서. 그리고 또한 제안할 수 있대요. 새로운 단어들을. 자, 여기서 복수 형용사와 그리고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대가 드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the가 나온 거예요. 대가 아니고. 스 딕시오네어 이 사전은요. 에데 아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apprendre le français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에 또 도움이 될수 있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알맞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종이 사전이다라고 했는데요. 종이 사전 아니죠. sur internet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유로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유로 아니고요. 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굉장히 이게 가지라는 표현이 무료의라는 뜻도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입장료가 무료다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딱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 어권, 그리고 프랑스어에 대한 사전이기 때문에 영어와는 관계가 없죠. 4번, 사용자가 새로운 단어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포보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볼게요.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만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세네갈 여러 가지의 다른 단어들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벨지크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건 나라 이름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그 우리가 벨기에라고 알고 있지만 프랑스어는 벨지크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우리나라 발음이랑 틀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 제시가 됐을 때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게 이제 딕시오네어 데 프랑코폰이 문제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요런 게 있다. 자,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의 문제는요, 언어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 문제에서는 수능에서 하나는 순수하게 문화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렇게 언어 문화를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또 그냥 순수 독해 지문이 나오는데, 언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용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수특회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관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용어 사전을 볼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텔레폰 전화상에서 이제 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얘가 사페 롱땅이라고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이다. 비가 위 세브레 맞아 그래 옹스부아 앙드 세캬트라고 하죠. 우리 서로 만날까라고 했어요. 스부아 대명동사죠. 부아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라는 거죠. 근데 스부아가 되면서 그 서로 보다라고 해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대명동사는 뭐 재기적인 용법, 그다음에 상호적인 용법, 수동적인 용법, 본질적인 용법에 대명동사가 있죠. 여기 상호적인 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서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만날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요? 엉드세꼈트라고 했어요. 이네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가 avec plaisir. 기꺼이 좋지. Tu vas m'envoyer un petit message. 너 나한테 그러면 메시지 좀 보내줄래? 라고 했어요. 비가 bien sûr. 물론이지. À bientôt라고 했어요. 곧 만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à bientôt 이게 또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펠롱땅 요것도 뭐 힌트 아닌 힌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본 상황에서 마지막에 비가 곧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만간 만날까라는 뜻이 되겠죠. On se voit en de ces quatr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의미를 보시면요, 1번에 어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제 우리가 만났나? 이거는 아니죠. 어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기억을 하는 건가? 이거를 기억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제도 아니니까 1번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3번 작년에라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는 내년에 볼까라고 하면 곧 만나 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줘. 요거랑 조금 안 맞아요. 그쵸? 4번 조만간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바로 지금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 우리 볼까? 좀 이상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어디야? 내가 갈게. 우리 어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요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조만간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관용어구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는 진짜 4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조만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사전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지금 보시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번 중에서도 너무 아닌 것들이 좀 보이죠, 보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1점짜리로 지금 등장을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에 대한 거 풀어봤습니다.
이제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 문화 문제인데요. 이제 그 지역에 관한 문제예요. 프랑스의 지역 까르카송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르카송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까르카송이라는 도시를 나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면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중에서 요즘에는 조금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왔던 도시들은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뭐 파리나 뭐 스트라스부르도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도시나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이 나와서 정말 독해의 능력을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도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인터넷상이든 뭐 책이든 뭐 이런 것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까르카송의 그런 사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까르카송 est une vieille ville dans le sud de la France. 까르카송은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저이 vieille 요거 철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철자 어려워하시는 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된이라고 하는 남성 단수의 형용사는 vieux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이고요. 여성형이 나오게 되면 뒤에 비에이기 이렇게 바뀌게 되죠. 첫자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 남성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여기를 으, 엘, 으를 떼면 남성 제2형이 된거 기억하실 겁니다. 수능 특강의 그 형용사편에 나오죠. 우리가 누보랑 보랑 비유 같은 거세개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모음이나 모음 아씨가 나오는 남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된다. 아이고, L까지 지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여성형이니까 VAU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다. Elle est célèbre pour ses murs et ses tours라고 나오죠. 이 도시는 성벽과 그리고 탑으로 유명합니다. Beaucoup de touristes visitent cette ville chaque année라고 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해마다 방문을 하고 있어요. Beaucoup de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사가 없어지죠. 그래서 복구 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문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Beaucoup de 다음에는 관사가 없어집니다. On peut marcher dans les rues anciennes. 그리고 우리는 또 오래된 거리를 걸을 수도 있어요. Visiter le château comtal et voir un spectacle en été. 그리고 꽁딸 성을 방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공연도 볼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용 볼게요. 1번, C'est une vieille ville ancienne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맞죠? 이거 똑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죠. 2번, il y a un château à voir. 봐야 할 성이 있어요. 그쵸? 3번, Elle est au nord de la France. 그것은 프랑스의 북쪽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북쪽 아니고 남쪽 써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알맞지 않은 건. 4번, On peut marcher dans ces vieilles rues. 오래된 거리에서 산책을 할수 있다. 맞아요. 5번, Beaucoup de personnes viennent ici tous les ans.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툴레정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샤크 안에가 쓰여지고 있죠. 똑같은 뜻이죠. 해마다 샤크 안에, 즉 툴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장을 바꿔서 표현을 좀 바꿔서 쓴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르카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5번 이제 볼게요. 프랑스의 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화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능 특강에 안 나왔는데 이런 거 나오면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는 거는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해 실력을 늘리셔야 되겠죠. 볼게요, 25번. 황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Le Franc est une ancienne monnaie utilisée en France라고 돼 있죠. 프랑은 프랑스에서 사용이 되는 옛날 화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프랑에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2002년도에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옛날에 프랑으로 익숙해졌던 분들은 여전히 또 프랑으로, 아, 그러면 그게 몇 프랑이지? 몇 유로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Par exemple, 예를 들면, pour eux, 그들에게 있어서, un objet à 15 유로, 15유로짜리의 물건은 coûte 100 francs, 100프랑의 가치가 있다. 100프랑의 가격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보시면, 보기 A. L'euro arrive après le franc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로는 프랑 다음에 나왔다. 맞죠? 프랑 다음에 2002년도에 나온 거예요. A번 맞고요. B번, Le franc commence au 14e siècle, 14세기에 프랑이 시작됐다. 맞아요. C번, Le franc est une nouvelle monnaie. 프랑은 새로운 화폐인가요? 아니죠. D번, aujourd'hui, Le franc est encore la monnaie de France. 프랑은 여전히 프랑스의 화폐인가요? 아닙니다. 바뀌었죠. A하고 B가 올바른 문장이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소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랑스의 화폐의 역사 뭐 이래가지고 뭐 너무 거창하게는 뭐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6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르의 아스마르에 관한 글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A가 물어봅니다. On va voir Azur et Asmar. 우리 Azur et Asmar를 보러 갈까? 라고 했어요. B가 Satan film? 그 영화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A가 Oui, Satan film d'animation. 그거 만화 영화야. Il raconte l'histoire des deux garçons. 두 명의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Azur est blond. Azur는 금발이고, 그리고 아스마르는 갈색이야. 아니, 프랑스어로 쓸게요. 블롱이고, 브랑이야. 갈색이야. Il cherche une fée. 그들은 요정을 찾고 있어. 비가 키아 페스 필름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데? A가 미셸 오슬로 레알리자테르 프랑세라고 하죠. 레알리자테르는 이제 감독을 말합니다. 미셸 오슬로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이 만든 거야. 스 필름 아두 슈크세? 이 영화가 성공을 했니?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부아 두 슈크세, 성공을 거두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특히나 영화나 어떤 연극 이런 거에 대해서 작품을 굉장히 성공을 거두다라고 할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 복구 그럼 많이 성공했어. On peut le voir dans plusieurs pays.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 나라에서 또 그것을 볼수 있어. Il a gagné des prix 그리고 상도 탔어. Et les couleurs sont magnifiques. 그리고 그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 컬러가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라볼게요. 보기 1번. 아, 보기 A번, 스 필름 아, 으, 앙, 프리. 이 영화는 상을 받았다. 아부아, 으에서, 요거는 아부아, 으, 아부아 동사의 과거 분사죠? 아부아 동사의 복합 과거는 아부아, 아부아, 이렇게 아부아가 두개 나오는 거죠? 하나는 원래 그냥 현재형, 하나는 과거 분사 형태로 나옵니다. 상을 탔어요. 맞아요. A번 맞고요. B번, Azur a les cheveux bruns. 아주어는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주르는 아까 금발이라고 했죠? 맞지 않아요? C번, c'est un très beau film à voir. 이것은 봐야 할 좋은 영화이다. 맞아요. D번, on peut le voir seulement en France. 이것은 프랑스에서만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Plusieurs pay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A하고 C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하고 C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영화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27번부터 문제 4개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A. Il ne fait pas beau cet après-midi? 라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 날씨가 안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빈칸 일 플루 프랑스 동 파라플리. 우산을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Je peux t'en prêter un si tu veux.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하나를 너한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악이 나온 것은 un 파라플리에서 이 파라플리가 파라플리가 중성 대명사 어음으로 지금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수량 표현은 숫자나 수량 표현은 뒤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들어갈 수 있는 거. 오늘 오후에 날씨가 안 좋나? 안 좋아라고 하면서 A번을 보면 s'il pleut라고 하면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 쓸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Mais car Il pleut, 비가 오는데,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그쵸, 좀 뭔가 이상하죠? 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제일 앞에 들어올 수가 없죠. 문장 앞에서 쓰고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꺄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꽃무는 문장의 앞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죠?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C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7번에는 3번이에요. 이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꺄흐절은 원인을 표현하지만 종속이 아닌 주절과 대등한 관계로서 설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앞부분에 쓰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페숑 누 서두르자 서두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기차가 va partir dans quelques minutes 몇분 후에 떠날 거니까 이렇게 서두르자라는 거예요. 앞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제일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뭔가 앞에 그 전제가 되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2번 꽃무는 주절보다 항상 앞에 위치해서 원인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comme on a du temps libre 여유로운 시간,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allons au parc pour nous promener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쓸수 있는 거죠.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본 겁니다. 자, 그다음 28번 이제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십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수능 특강의 그 부정법 편에 보면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동사 구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부정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들을 가지고 오거나, 전치사 are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데 또 하나는 안아 드던 앞에 목적어를 취하고 뒤에 나오느냐, 또 그냥 바로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구문을 암기하셔야지 됩니다.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 On va obliger à partir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야만 한다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Obliger 그러면 그래서 뒤에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뒤에 아가 나오게 됩니다. Obliger 누구누구 아 동사 원형. 그럼 누구누구에게 동사 원형을 강요하다,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일종 arrêtez de parler라고 했어요. Arrêtez de 동사 원형, 무엇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을 멈췄다. 아할 때, 드 쓰는 거 맞습니다. 네, 3번은 Je te prie de fermer la porte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좀 부탁을 할게. 창문 좀 닫아줘 라고 얘기하죠. prie 사람, 드 동사 원형,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드 이하를 간청하다, 부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4번, Tu espères de réussir à l'examen 이라고 했는데, 너는 시험을 성공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 Espère는 바로 부정법이 나올 수 있는 동사예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5번. Elle décide de partir demain matin. 그녀는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결정한다. Décide de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오블리제 사람, 아 동사 원형,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들 기억해 두시고요. 아헤테트, 뭐뭐 하기를 중단하다, 멈추다. 프리에 사람, 드, 동사 원형,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게 있고요. 에스페하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데시데, 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 부정법에도 동그라미를 치면 또 혼동하시겠네요. 바로 나옵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에스페에는. 그래서 이런 구문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구문이 되겠는데요.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역동사, 레세동사, 그리고 지각동사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세 개의 문장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레세동사. 볼게요. 부정법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Elle a fait partir son frère sans rien dir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라는 거죠. Son frère, 그녀의 동생이, 남동생이 빡뒤 떠나도록 하였다. 뭐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sans rien dire.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사역동사인 경우에, 부정법의 위치는요, 제가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레서동사를 끊고, 그 뒤에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구문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사역동사인 경우에는요, 여기 의미상의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다. 이때 사역동사인 경우에는요, 의미상의 주어가 먼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정법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사역동사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의미상의 동사 주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SV의 순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의 흐름은 맞는 거죠. 문장 표현은. 이제 B번 볼까요? J'ai entendu chanter les enfants à l'école 이라고 했어요. entendre, 듣다라는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는 사역동사와 다르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가 의미상의 동사와 의미상의 주어가 이런 어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나올 수도 있죠. 두 개가 다 가능한 동사이죠.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론 les enfants chantent라고 써도 되고요. 이것도 맞아요. C'est bon, nous avons laissé les enfants jouer dans le jardin. 우리는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놀게끔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문장 표현은 전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faire 동사는 뒤에 부정법이 나온다라고 해서 부정법, 즉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속뒤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레젤레프의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동사, 의미상의 주어에서 퇴거 동사와 부정법 사이에는 원칙상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꾸며주는 부사라든지 재개대명사는 퇴거 동사와 부정법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재개대명사는 어쨌든 대명동사의 그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제 레세랑 지각동사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의 의미를 지니는 레세 동사 뒤에 부정법이 오는데 레세 동사는 페거 동사와 다르게 부정법의 앞과 뒤에 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순서도 되고요. 의미상의 동사와 주어의 순서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서로 바꿔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각동사는 뒤에 부정법이 따라오는 구조를 취할 수가 있다. 이때 부정법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법의 앞 또는 뒤에 역시 올 수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Je écoutais mon enfant, 아이가 주어, chanter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맞바꿔서 chanter mon enfant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전에 29번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최근에 조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onjour, c'est Julie, Elisella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줄리인데요. 앨리스 거기 있나요? 라고 했어요. B가 Désolé, 미안하다. Elle partir 라고 했어요. Elle 다음에 동사 원형에 partir, 떠나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앞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죠? 계속 볼게요. A가 Vous pouvez lui dire de me rappeler plus tard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에게 다시 전화해 달라고 그 엘리즈에게죠. 엘리즈를 말하는 거죠. 엘리즈에게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Bien sûr,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주 빈칸 le lui dire 내가 그것을 그녀에게 말해줄게 라고 했어요. 자, 한 문장에서 직접 목적보와 간접 목적보 대명사가 동시에 나왔죠. 문장이 어순 물어보는 걸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인칭들끼리에 나오게 되면 직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목이 나오게 되죠. 1, 2, 3인칭이 다 겹쳐서 1, 3인칭, 2, 3인칭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요거 순서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것은 3인칭들끼리의 순서이기 때문에 직접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서 하니까 A가 Merci beaucoup. 정말 감사합니다. Bonne journée.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 찾아볼까요? 1번에 va가 나옵니다. 요거는 근접 미래, 근접 과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근접 미래는 alle 플러스 동사 원형이 근접 미래죠. 근접 미래. 그다음 근접 과거는 venir 그 동사 원형이 근접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장의 내용상 거기 있나요?라고 했을 때, 미안해, 그녀는 떠날 거야라고 하면 아직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떠난 거니까 근접 미래가 쓰이면 안 되겠죠. 근접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근접 미래로 쓴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5번에 être en train de 같은 경우에는 막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4번, 5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말씀해 줄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할게 라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내가 말할 거라는 근접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주시 엉트렌드 맞지 않아요. 막 지금 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2회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문법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순수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15번째 주제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법한 내용이고, 원인과 대책들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인과 대책들이 그대로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에서 뭐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선지로, 그와 관련된 선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개념에서 공부하는 원인과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도별 또는 도시와 촌락의 인구 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자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사실상 14번째 주제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 다문화 공간입니다. 다문화 공간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어느 나라 출신이 맞냐? 성별로 누가 맞냐?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각 업종별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공간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2페이지의 저출산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 125페이지까지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방금 얘기했듯이 124페이지에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요. 122와 12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 실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2페이지의 저출산 현상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구 문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건물입니다. 원래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요 건물이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요양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어린이는 줄고 있지만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요양원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린이집이 지금 요양원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저희 할머니가 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때 요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사실 집에 모시고 싶었지만 집에서 모시려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찾아봤는데 정말 요양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한 10군데 넘게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걸어놓고 예약 대기가 순번이 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양 지도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는 이쪽이 경로석, 노약자석인데요. 이제 노년층의 비율 높아지고 유소년층의 인구비율 낮아지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요 좌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공익 광고의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오른쪽에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체감이 덜될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한 여자가 평생 동안 가임 기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냥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3년에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고 나서 2024년에 조금 반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정치이긴 하지만 2025년에는 8명까지 올라갔어요. 8명, 아, 죄송합니다. 0.8명, 8명이면 큰일 나지. 0.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앞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이 될 것이다. 반등의 조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예,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반등을 하긴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출생아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겠죠. 물론 최근에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역시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 증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바꿔 얘기하면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 감소가 이때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꾸준히 자연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꿔 얘기해서 출생아 수가 워낙에 줄어들다 보니 출생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 물론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고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혼인 건수도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이 베이비붐 에코 세대라고 얘기하죠.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 세대들이 결혼 적령기에 진입을 하면서 단순히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는 평가도 있고요. 아니다, 이제 가치관이 조금 변하면서 결혼 건수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결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 재혼도 있으니까, 초혼 연령을 살펴보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남성은 28살 전후에 결혼을 거의 했었는데, 2023년이 되니까 34살 전후로 처음 결혼을 하게 된다. 초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죠.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결혼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네, 혼자 자유롭게 내 삶을 살다가 조금 결혼을 늦게 해도 괜찮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미혼 인구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1990년에 특히나 남성 중에 미혼 인구가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에 절반 이상은 미혼이란 얘기죠. 그래서 초혼 연령 높아지고 있고, 만혼 결혼 늦게 하고, 그리고 비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에는 이 결혼의 감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되거든요. 당연히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미혼 여성도 포함되다 보니 결혼을 안 하면,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적게 하니까 아이도 적게 낳는 거죠. 그래서 혼인의 감소가 합계 출산율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의 숫자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도별 어린이집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모든 시도에서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초등학생 숫자도 줄어들겠죠? 전체 초등학생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 나이가 드러날 것 같은데, 예, 요때쯤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의 학생 수가 50명 정도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58번까지 있었어요. 58번이 황기환이라고 정말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황씨여서 그랬는지 항상 끝번호였거든요. 저랑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 58번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입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인데 저희 아들네 반은 17에서 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폐교되는 초등학교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6년에 올해 얼마 전에 입학식이 있었는데 서울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또 생겨났더라고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인데 학령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강서구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초등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반 고교 중에서 도봉고가 최초로 문을 닫은 폐교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실 그 학생 수의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하거든요. 많은 학교는 되게 많은데 적은 학교는 되게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나는 학교는 없고 없어지는 학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영향입니다. 자, 교재 내용 한번 쭉 살펴보면. 자,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으로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2023년에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습니다. 우리나라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고요. 작은 섬나라, 도시국가 같은 곳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느냐? 물론,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이 영향을 주기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결혼 꼭 해야 돼? 결혼 일찍 해야 돼? 아니야, 늦게 해도 돼? 안 해도 돼? 만혼과 비혼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낳아야 돼? 이런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 변화하고 있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얘기했듯이 혼인 건수의 감소도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담도 큰 요인이긴 합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일가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황혼육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 부부가 다 일을 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연세 많으신 노년층들이 아이를 보고 있는 황혼육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맡길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면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커서 청장년층이 될 것이고, 걔네들이 곧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총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출산. 자,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청장년층이 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청장년층의 비율도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겠죠. 그로 인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저출산이 고령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출산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가 노년층의 인구 비율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2018년에 고령 사회 진입, 2024년 말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자, 이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는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는 14%가 넘어가는 사회, 초고령 사회는 20%가 넘어가는 사회란 얘기거든요. 24년 말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 이상이 노년층에 속해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고령화 현상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에 18.4%에 들어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24년 말에 20%를 넘어섰고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물론 65세 이상 인구는 50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출산의 영향이 이때 이제 예전에 아이를 낳자놨던 영향이 그 연령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줄어드는 것뿐이지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207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년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물론 옛날보다는 취업, 일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하지 않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노인 실업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미국은 72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고작 2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 부양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결국 2070년이 되면은 노년 부양비가 1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는 청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년 부양비가 100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노년층의 인구가 청장년층보다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청장년층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이 세금 통해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담 그리고 1인당 부담액도 점점 늘어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고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보면 원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결국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감소하고 그 결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는 기대 수명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물론 노년층도 일을 하지만 그래도 청장년층이 주 부양층이기 때문에 노년층을 부양해야 돼. 노년층은 피부양층입니다. 부양을 당해야 돼요. 당연히 부양하는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금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되면은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도 저하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래로 가서 우리 탐구 활동 같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봤던 자료입니다. 자, 먼저 왼쪽 그래프 살펴보면 유소년층 인구와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죠. 유소년층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가 둔화되었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출산율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년층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령화 지수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분모의 값은 작아지고 분자의 값은 커지니까 전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유소년층보다 노년층이 더욱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 볼게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소년층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1970년 약 42.5%에서 2023년 10.9%까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의료기술 향상과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요. 2024년 말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화 지수도 크게 높아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우리는 지리는 공간적인 인간 생활의 분포 또는 인간 생활의 모습을 공부하는 과목이니까 이런 공간 변화도 지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정주 여건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특히 정주 여건, 쉽게 얘기하면 살기 좋은 곳,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은 인구가 들어와요. 하지만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곳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촌락, 지방의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시가지 등은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자, 인구 구조에서도 도시와 촌락의 차이를 확연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와 나중에 어디가 촌락일까요? 나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촌락은 도시에 비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소년층의 인구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 청장년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청장년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충청권의 수도권 인접 지역도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김해와 양산, 경산 이런 지역들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촌락 지역들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구조적인 차이가 뚜렷이 보이고 있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전남, 전북, 경북 같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경기를 제외한 도 지역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부산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부산을 제외하고는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도 지역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격차가 커지면서 정주 여건의 격차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밑에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다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게 됩니다.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나 교육 시설보다는 노년층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니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 교육 시설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이런 유소년층을 위한 시설이 줄어드니까 또다시 유소년층을 여기서 덜 키우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아가 볼게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바로 영광입니다.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등을 달성한 곳이 바로 영광이에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1.7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찍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추진했느냐? 결혼 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500만 원. 그다음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임신부 교통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또 난임 수술 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산후조리비도 주고요. 신생아 양육비도 줍니다. 특히나 6째 이상은 최대 3,500만 원까지 줍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요. 이러한 다양한 저출산 해결 대책, 바꿔 얘기하면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합계 출산율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신 및 양육에 대한 대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이제는 남성들도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요.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셋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대학 입학에서도 특혜를,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면 되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 관련된 다양한 우대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둥이 카드라는 게또 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고요. 자, 다음 고령화 대책. 노년층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요거 뭐냐? 기존 정년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임금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기존 정년에 임금이 피크에 다다랐다가 고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이런 것을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금제도 정착시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정책과 편의시설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확충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현재 4차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5차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좀 마련해,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아수당을 신설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요. 첫 만남 꾸러미,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역시나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공보육을 강화하고요. 국공립 이용률을 25년에 50%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을 확대하고요. 또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년이라고 얘기해요. 노년 말고 신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요. 인생 삼모자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노후소득도 보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 삶의 기반을 강화한다고 해요.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금융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인상을 지원해주고요. 또 자산 형성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특히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주거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해 줍니다. 두 자녀만 되어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세 자녀 이상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전액, 셋째부터 전액. 그러니까 세 명부터는 혜택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고령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정책들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정책들, 대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뒤에 한번 풀어보시면

치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감이 올 거예요. 자 뒤로 갈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외국인 이주자입니다. 외국인 이주자. 자 일단 볼게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감소했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세계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유학도 증가하고 있고요. 국제 결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 주민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꿔 얘기하면 외국인 주민 중에 숫자가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음, 결혼이민자와 유학생도 있는데,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은 사실 옛날에는 결혼이민자 수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유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순서로만 따지면 세 유형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다음에 유학생,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는 중국 국적에, 쉽게 얘기하면 조선족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국적 동포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가 포함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보조단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비율을 살펴보면 요 내용이 한번 모의평가에 나왔었거든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베트남, 타이,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출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이동해 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은 나라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온 경제적 목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별, 성별 취업자를 좀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외국인은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 및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다는 거, 가장 많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남성.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가장 많아. 두 번째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입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두 번째야. 얘는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취업 기회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은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비중.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은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비율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업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빼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여성의 비율 높게 나타나지만 농림업, 건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다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바꿔 얘기하면 성비가 100을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긴 하지만 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쉽게 얘기하면 촌락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촌락에서 이촌양도 때문에 청장년층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가면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기계화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그빈 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락에 근무하는, 촌락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건설업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잖아요. 되게 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극심한 남초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광업 및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두 번째가 도소매 음식 숙박업. 상대적으로 광업 및 제조업은 성비가 높아 남성의 비율 높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특히나 건설업은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도별로 그리고 시군구별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자, 일단 외국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가장 많아. 그리고 서울, 인천입니다. 아무래도 취업 기회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나 경기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다음, 시군구별로는 안산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가장 많고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아, 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수원, 시흥, 화성, 영등포, 구로 이런 지역들인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성비를 살펴보면 서울을 빼고는 성비가 다 100을 넘어서고 있죠. 아하,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곳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들이 많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전문직과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업은 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남성 비율 높고 여성 비율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 그래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데 최근에는 촌락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지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자,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주 온 사람들, 국제 결혼 이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 또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총 국제 결혼 건수는 도시가 많아요. 하지만 지역 내 결혼 건수 중 국제 결혼의 비율은 촌락이 높습니다. 일단 아까도 살펴봤지만 경기,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주민이 많은 곳, 또 인구 자체가 많은 곳이 국제 결혼의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혼인 건수 자체가 많거든. 하지만 전체 결혼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촌락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혼인 건수는 지워볼게요. 혼인 건수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와 군,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면 도시, 시 쪽이 국제 결혼 건수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요 자료는 지금 도를 전체를 다 통계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잘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는 도시가 많지만 결혼해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촌락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결혼보다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높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탐구 활동 볼게요. 탐구 활동. 자, 먼저 요지도 볼게요. 요지도.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굉장히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화성이라던가 또는 여기 태안에서 서당, 당진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포항, 울산, 거제 이런 지역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여전히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기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보령이나 여기 서천, 그 다음에 울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울진 영덕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기 경북의 내륙 지역과 경남의 내륙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최근에 청장년층의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촌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역시나 짙은 색깔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이 많죠. 이런 지역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 여기 구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정선, 그 다음에 가평 이런 지역들.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촌락이구나. 이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왼쪽 그래 봅시다. 왼쪽.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입니다. 경기. 그리고 서울이 두 번째. 인천이 세 번째.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전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60% 정도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아요. 서울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생산직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많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영남권의 제조업 발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부 촌락 등이다. 그래서 특히나 어촌 쪽에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비율입니다. 비율. 대체로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여성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결혼 적령기에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우리 전통 농촌할 때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단 청장년층들이 많이 유출되는데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이 빠져나가느냐?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상대적으로 농업일이 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아직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남성들은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그리고 가문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기가 좀 어려운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떠나는 거죠. 게다가 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인데 서비스업은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비 불균형 현상 나타나죠. 몇 번 얘기했었죠. 촌락은 청장년층의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고 여성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지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얘는 지금 행정구역별 유학생의 분포거든요. 유학생. 자, 유학생은 당연히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결혼 이민자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기 때문에 4년 동안 다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금방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유학생들이 집중 분포하는 곳은 어디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다 시죠, 시. 어쨌든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대도시에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되게 많고요. 요 경산에도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경산.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산이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경산. 그리고 역시나 광역시들, 그리고 수원, 이런 대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으니까. 요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게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숙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도 코리아타운 같은 곳들이 전 세계 곳곳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친숙함을 느끼고 타국에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적이 같은 이주자들이 일정 지역에서 정보 교환과 자국 문화 공유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주자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독특한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이태원이겠죠. 이태원. 이태원. 특히나 나이지리아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는 이슬람 거리도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굉장히 엄숙하고요. 특히나 이 반바지 입고 갔었는데 이거 다 가리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다음 반포동에는 프랑스인이 많이 거주하는 설의 마을이 있고요. 실제 가보면은 프랑스어로 된 간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이쪽 남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국인들, 조선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예전에 이쪽에 구로구나 그리고 금천구 이쪽에 공장들이 되게 많았었죠.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옛날에 경공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작은 숙소들이 지금은 조선족분들, 중국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대림동에 차이나타운 형성되어 있고요. 가래봉동에는 옌벤타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용산구 이촌동에는 일본인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해와동에는 필리핀 거리. 특히나 일요일에 이제 필리핀은 크리스교 신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성당 중심으로 거리가 이렇게 쫙 열립니다. 창신동은 네팔 거리. 이쪽에 가면 그래서 네팔이랑 인도 식당이 많은데요. 이 인도랑 네팔은 식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이쪽에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해동의 몽골타운, 왕십리의 베트남 거리 같은 곳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정보 교환 및 자국 문화 공유를 위해 모이는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서울중앙성원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이 주로 모이게 됩니다. 가래봉동 옌벤타운은 한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유입되었고요. 청화동, 다시요. 해화동 필리핀 거리는 해화동 성당에서 필리핀을 위한 미사가 열릴 때마다 필리핀인들이 모여 교류하는 장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문화 마을 특구예요. 여기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아까 살펴봤었죠?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50여 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산의 다문화 마을 특구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다문화 사회는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일단, 노동자들이 유입됩니다. 특히나, 국내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까 3D 업종, 더럽고 위험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또 뭐였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런 직업들.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완화되고 있죠.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민자들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 내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종, 종교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이 나타납니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한 결혼 이민자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자녀 보육과 적응 문제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정체성 혼란과 사회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도 또 제가 담당했던 학급에도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먹고 똑같은 언어 공유하고 똑같은 문화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양괄호 3번.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째 주제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얘기했듯이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자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14번째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14번째 주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15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5단원 들어갈 건데요. 7단원 들어갈 건데요. 7단원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보충 자료에 제가 지도 넣어놨으니까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 개념편만 수강을 하고 문제편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립니다.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강의 잘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 뒤에 나오는 기선제압 OX 꼭 풀어보시고요. 복습도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습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해.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23강에서요, 우리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의 사상 같이 공부했었죠. 특히 그중에서도 윤리적인 보편주의를 이야기했었던 지를 강조하는 주지주의적 입장에서 지덕법 합의서를 강조하면서 지행합의서를 주장했던 소크라테스의 사상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소피스트들의 사상도 중요해요, 여러분. 수능에서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모두가 다 빈출되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또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던 훌륭한 제자가 한명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렇죠. 플라톤입니다. 같이 한번 플라톤의 사상,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주는 사상이 펼쳐질 텐데,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치 멋진 사상을 전개해 나갔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맞아.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삼파술, 즉 질문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알림을 얻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었어요. 근데 얘들아,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질문법, 문답법, 그래서 이런 삼파술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를 자각하게 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 굉장히 명망높았던 셀럽들, 그런 사람들과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들의 입에서 아, 내가 사실은 잘 몰랐네요. 아, 사실은 제가 무지했나 봅니다. 극적극적. 뭐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그렇지 망신 줬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의 영혼을 타락시켰다. 뭐 이런 죄명을 내받고서 사형을 선고받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이제 선고받고 사형 집행되기 바로 전날 밤에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탈옥 준비를 마치고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탈옥 제안을 좋아요. 거절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저는 그동안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삶,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삶,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그렇지, 이렇게 비겁하게 탈옥한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과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그렇지, 자신에게 선고된 그 사형을 받아들이고요. 결국, 네.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소크라테스 죽음을 보고 굉장히 많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정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인물이 네, 오늘 공부하게 될 플라톤입니다. 왜냐면 그는 그만큼 소크라테스를 정말 사랑하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고 아테네를 떠나서 네,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더 깊이 공부하고 다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상을 이제 막 펼쳐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당연히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정신적 지주였던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충실하게 계승합니다. 자, 윤리적인 보편주의, 보편타당한 오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윤리적 보편주의, 그리고 그런 보편타당한 오름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강조했었던 그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고 이런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 지난 시간에 진짜 중요했잖아. 지덕복, 합의설. 이처럼 알을 강조하는 주지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지행합의설 등과 같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기본맥을 충실하게 계승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자신의 색깔을 입힌 자신만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플라톤은 굉장히 서양 철학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에요. 후대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서양 철학의 전체 역사는 플라톤이 다 이루어 놓은 것에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플라톤은 지금까지도 서양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데 그의 사상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의 사상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자, 너무나 궁금할 거야. 우리 그 내용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을 오늘날의 그 플라톤으로 만들어진 그의 시그니처 사상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쓰면서 내 것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의 어떤 사상? 이데아에 관한 사상. 바로 이데아론이 되겠습니다. 이데아는요. 플라톤 하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의 대표 개념이에요. 이데아에 관한 그의 입장, 그의 이론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요, 이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이해했어. 자, 그가 보기에 세계는 무슨계와, 그렇죠, 현상계와 무슨계로, 그렇죠, 이데아계로 무엇된다? 구분된다. 아,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바라봤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입장, 그렇죠, 둘로 나누었다? 이원론적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자꾸만 이렇게 둘로 나누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런 서양인들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뿌리를 흔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이원론에서부터 찾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쪼지 말고 한번 천천히 보는 거야.

플라톤에 따르면 세상은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어? 세계는 몇 개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둘로 나누어 볼수 있다. 플라톤은 그두 개의 세계를 무슨 개와 무슨 개? 좋아요. 현상계와. 그렇지. 이데아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세계를 둘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그 무슨 논이라고 불렀어? 좋아요. 이원론이라고 불렀네요. 이 중에서 우리 조금 더 만만한 거. 현상. 현상은 얘들아,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거 조금 더 만만하겠다. 우리 현상계 한번 생각해보자. 현상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입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따라서 이런 현상계는 무엇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그래,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상계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수 있는 세계야. 보는 것이 가능한 세계네. 볼, 시를 써서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 그렇지, 보는 것이 가능한 세계. 가, 시, 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현실, 사물들로 가득 차 있겠죠. 현상, 현실, 또 우리가 매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현상계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인생 살아온 그 횟수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살아온?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짬바가 있지 않겠니? 자,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것들 동원해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현상계에 있는 현상, 현실, 사물들 중에서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은 있었어, 없었어? 그치, 여러분 알겠지? 이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아, 불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어. 자, 불완전하다는 건 뭐야? 시간이 흐르면 점차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거야. 아, 변하는구나. 가변적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구나. 아, 유한성을 가지고 있구나. 유한하다는 특징이 있어. 아무리 아름다웠던 꽃도 2주, 3주만 지나면 어떻게 돼? 다시 들어버려요. 싱그럽던 청춘도 결국 어떻게 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그 노화를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즉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과 현실과 사물은 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는 유한한 것들, 즉 불완전한 것이야. 자, 플라톤은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가변한, 유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현상계와 구별되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렇지.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하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이데아의 세계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래, 좋아. 이데아계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데아계는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데아계는 우리 눈으로 볼수 없어. 이건 육체의 눈으로는 볼수 없구나. 그럼 이데아는 무엇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힌트, 힌트, 힌트. 아하. 그도 역시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통해서 참다운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 이데아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세계라는 걸알수 있어?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된다. 너무 중요해. 자, 플라톤은 이성을 영혼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리해보자. 육체의 눈으로 볼수 있는 세계가 현상계라면, 영혼의 눈, 즉, 이성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세계,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는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이데아계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데아계는 눈으로는, 즉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수 없어. 이것은 보이진 않아. 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알수 있는 세계야. 한마디로, 아, 이건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가지개라고 어렵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데아계, 즉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그 이데아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자, 여기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그 원형의 것들로 뭔가 가득 차 있겠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감 잡을 수 있어. 천천히 보자.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계는 변하지 않는 원형.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그런 본질, 즉 형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앞으로 플라톤 공부할 때 현상이라고 하는 말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어떻게 둬야 돼?
구분해둬야 돼. 자, 현상은 말 그대로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야. 반면에 형상이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 form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본질, 가장 그 원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럼 생각해보자. 쌤, 이런 원형, 본질,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이데아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이데아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겠네요. 이러한 이데아계에 있는 모든 이데아들은, 그리고 이런 이데아계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겠네요. 빙고. 오늘 촉이 너무 좋아. 플라톤 사상 쉽지 않은데 친구들 지금 초반부터 집중력 너무 좋거든요. 정리해보자. 이데아 개는 현상계와는 다르게 어떤 세계야? 완전한 세계야. 온전한 세계야. 그 얘기는 뭐야? 시간이 흘러도 그렇지 변하지 않는 세계야.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어 없어 없는 세계야. 아, 이런 세계를 플라톤은 무엇이라고 불렀구나. 이데아 개라고 불렀군요. 그런 의미에서 잘 보자. 현상계와 이데아계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구별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플라톤 입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이원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세계가 참다운 세계, 어떤 세계가 진정한, 진실한 세계라고 봤을까? 쌤, 당연히 이데아계겠죠. 이름이 이데아론인데. 그치, 얘들아. 잘하고 있어. 그는 이 이데아계,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실한 세계다라고 하면서 이데아를 강조했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을 이데아를 강조했다. 그래서 무슨 논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데아론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완전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그런 이데아의 세계, 그런 세계를 이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상적이다. 아, 그렇다는 그런 이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이데아를 중시했구나라고 해서 그의 입장을 뭐라고도 불러? 그래, 이상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얘들아, 그럼 천천히 보자. 아까 플라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 이 중에서 진정한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그렇지, 이게 바로 이데아계야. 그런 의미에서 이데아계는요, 어떤 세계야? 참다운 세계.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그런 참다운 세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실제이고 이것이야말로 원형이다 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이런 현상계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해. 무엇을 모방한? 그렇죠,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데아계를 모방한 모조품에 불과한 거야. 즉 이데아계를 모방한 하나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실한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잠깐만요. 아까부터 근데 사실 진짜 궁금했는데 참았거든요. 이데아가 도대체 뭐예요? 보라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이데아 하면서 지금 은근슬쩍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저는 이데아가 뭔지 아예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몰라서 이게 지금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이게 이데아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구들 좀 어안이 벙벙했을 텐데요. 자, 어렵지 않아? 쫄지마. 오늘도 한번 찬찬히 선생님과 함께 이데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데아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모든 것의 원형, 사물의 원형, 본질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자. 원, 서클. 얘들아, 원을 생각해봐. 원이 뭐야? 그렇죠. 중앙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이라고 부르잖아. 자, 그러면 잘 보자. 이러한 원의 이데아, 방금 이야기한 그 중심으로부터, 중앙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인 그 원을 선생님이 한번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한번 그려볼게. 한번 잘 봐봐. 보라쌤이 이렇게 완벽한 원을 그리나 못 그리나 한번 보는 거야. 자, 보라쌤이 지금부터 호흡을 가다듬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때? 되게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잘 그려졌네요. 진짜 잘 그렸지, 얘들아? 근데 아무리 이게 잘 그린 듯 보여도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는 그 원의 본질, 원형을 완벽하게 오차 없이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여기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0.1mm 정도는 오차가 있겠지. 보라쌤이 얘들아 모양자를 가져와서 대고 그려. 심지어 슈퍼컴퓨터를 가져와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렸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그린다 한들 그 원은 눈에 보이게 그려지는 순간 반드시 뭐가 발생해? 오차가 발생하지. 0.001mm의 오차가 0.000001mm의 오차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차가 없을 순 없어. 아, 그런 의미에서 현상계에 있는 모든 원은 불완전한 것이야. 유한한 것이야. 그럼 얘들아, 아까 다시 돌아와봐. 중심의 한 점으로부터 정말 오차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인 그 퍼펙트한 원은 어디에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무엇으로? 그래, 원의 이데아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꽃도 마찬가지야. 현실 세계의 현상계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그런 꽃들은 다 불완전해. 얘들아, 그 꽃의 가장 원형은 어디에 있어? 이데아계에 따로 똑 떨어져서 존재해. 무엇으로? 꽃의 이데아로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현실 세계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해. 그럼 완전한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이데아계에 따로 똑 떨어져서 존재해. 무엇으로? 아름다움의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렇게 완전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이데아 계가 현상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그러한 이데아 계가 참다운 세계이고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는 이데아 계를 모방한 무엇에 불과하다? 좋아요.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아론을 플라톤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톤은 동물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이데아계를 조금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얘들아, 여기 보니까 한 지하 동굴이 있어. 이 지하 동굴에는 죄수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묶여서 이 한쪽 벽, 이 벽만 볼수 있게 고정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이 동굴의 뒤편에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고요. 불과 죄수들 사이에서는 나무 모형, 꽃의 모형 같은 것들이 어른어른거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 죄수들이 보도록 고정되어 있는 이 벽에는 나무의 그림자, 꽃의 그림자도 보이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죄수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이러한 나무 모형 혹은 꽃의 모형이 진짜 나무, 진짜 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얘들아, 우리는 알수 있어. 진정한 나무, 진정한 꽃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동굴 밖 세상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잖아. 진짜 나무, 진정한 꽃, 이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해. 그러던 어느 날, 한 죄수가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 쇠사슬을 박차고 나왔어요. 드디어 동굴 밖을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본그 죄수는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여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었고요. 그 태양빛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진짜 나무, 진짜 꽃이 존재했거든. 그 죄수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없애버렸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정해 볼수 있는 게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뷰 한번 분석해 보자. 어렵지 않아? 세 개가 둘로 나눠졌네. 그 중에서 동굴 속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이게 바로 현상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건 진실한 세계는 아니었잖아. 진정한 세계는 어디 있었지? 동굴 밖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했었지? 아, 이런 세계가 무슨 세계야겠다. 그렇죠. 이데아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죄수들은 누구야?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이 참다운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얘들아, 반면에 이데아계에는 여기에는 꽃, 나무, 태양 이런 건뭘 상징해? 각각의 이데아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 바로 태양이야. 이 태양은 플라톤이 모든 이데아들 중에서 이데아계에는 여러 이데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데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데아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선의 이데아를 상징해요. 플라톤은 모든 이데아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선의 이데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동굴에 비유해서 태양으로 비유하거든요. 자, 선의 이데아라고도 부르고요. 선은 좋음이잖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좋음의 이데아라고도 불러요.
혹은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데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주면 플라톤이라는 걸 친구들이 너무나 쉽게 알기 때문에

네, 이데아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뭐 자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음 자체라고 알아두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조음 자체가 최고의 이데아다라고까지 플라톤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나무나 꽃도 존재할 수 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나 꽃도 인식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플라톤은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그리고 모든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은 이러한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인식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이데아다라고까지 네, 이야기했다는 것들 알수 있겠죠? 우리 아까 이 동굴을 뛰쳐나와서 이데아를 보았던 이 사람, 그러나 비극적인 새드엔딩을 맞았던 이 사람은 바로 누굴까? 그래, 어쩌면 플라톤은 이분이 바로 우리 스승님과 같은 그런 분이었어.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당신들이 못 알아본 거야. 라고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삶은 결국 어떤 삶이야? 그렇지, 최고의 이데아인 어떤 이데아? 좋아요.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즉 조음 자체를 모방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플라톤이 보았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했던 플라톤의 사상들 좀 정제된 표현으로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갈게요. 자, 플라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를 무엇과 그렇지 이제 나와야 돼. 입에서 나와야 돼. 옳지.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는 몇원론, 좋아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설명했었죠. 동굴 속은 어떤 세상이었어? 좋아요. 현상계. 동굴 바깥은 그렇지 이게 참다운 세계인 이데아계였습니다. 죄수들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물들이었어. 하지만 이러한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진정한 세계가 아니었죠. 자, 동굴 바깥의 진짜 사물들이 바로 각각의 무엇을 상징해? 이데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 이 태양이 중요했었지. 이 태양은 이데아들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인 그렇지 선의 이데아. 다른 표현으로는 좋아 조음의 이데아. 다른 표현으로는 조음 자체, 선 자체라고도 표현돼요.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진실을 본 사람이 있었어.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진실을 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그렇지 이러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철학자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플라톤의 사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계,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세계이죠. 그리고 이데아계는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좋아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됩니다. 반면에 현상세계는 이데아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이고요.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데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리 방금 공부했었어. 자, 이데아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영어식으로 표현한 뭐야? 아이디어잖아. 아, 우리 어떤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데아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다는 거야. 자, 이러한 이데아라고 하는 건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무엇이었어? 원형, 본질.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표현도 종종 나오지만 어떤 표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뭐 자체라고 하는 표현도 이데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제시문이나 선지를 읽다가 뭐 조음 자체, 뭐 조음 그 자체 나오면 이거 조음의 이데아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네요. 아, 이러한 원형, 이러한 본질, 이러한 실제 이런 것들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죠. 정리해보자. 각각의 사물에는 그것들에게 매칭되는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이 분필이라고 하는 사물과 매칭되는 무엇이 있어? 분필의 원형, 분필의 이데아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그리는 그 수천, 수만 개의 원들을 생각해봐. 그 각각의 원들에게는 매칭되는 뭐가 있어? 원의 이데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삐뽀, 삐뽀, 요거 중요해. 그 각각의 이데아는 어디에 존재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잘했어.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 이게 중요해. 현상계에 속에 있는 사물들, 그 사물들 속에 이데아가 내재해 있다. 이거 틀린 거야.
사물들 속에 이데아가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는요,

따로 떨어져서 이데아 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합니다. 개별 사물의 존재의 근거는 결국은 각 사물의 이데아이며 사물의 이데아는 개별 사물이 사라져도 어때? 그렇지, 영원히. 그렇지, 영원 불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플라톤은 그러면서 최고의 이데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오, 좋았어. 이제 나온다. 잘했어.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좋음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고 실현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그러면서 선의 이데아를 강조했죠? 왜? 선의 이데아는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됨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이 존재하게 하는 인식과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심화된 내용이야. 근데 얘들아, 가져가야지. 우리 이런 꼼꼼한 내용들까지 하나 하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론을 이제 멋지게 펼쳐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공부할 때 그의 이데아론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지만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각 사물들 속에 내재해 있는 거야.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지. 너무 중요해. 다시. 이데아는 현실 사물, 현실계에 있는, 현상계에 있는 현실의 그 사물들 속에 내재한 게 아니었고, 어디에? 그렇지. 이데아 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였어. 이거 일단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에, 즉, 현실 세계에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얘들아,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그렇지. 이데아 계에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거야. 무엇으로서?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 계속 이렇게 막 열을 내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건 어떻다는 거지? 중요하다는 거야. 완전하게 내가 지금부터 잘 이해해 두면요. 내가 이걸 막 달달달달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나오면 어때? 이해했기 때문에 아, 오답들을 탁탁탁 걸러낼 수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그치. 공부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는 이런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아주 멋진 사상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 개인은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한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그의 영혼론, 덕론, 그리고 이상 국가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서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서 영혼의 조화를 이룰 때 어떤 사람이 된다? 그렇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서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파악해 봐야 되겠다. 자, 같이 한번 요 표를 통해서 완전하게 일단 내 것으로 좀 가져가 보고 나서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플라톤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한 개인의 영혼. 그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공부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쫄지 마. 쫄거 없다 그랬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내면,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영혼 3분설이라고까지 불러요. 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요렇게 세 부분으로 영혼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성이야, 이성. 자, 인간의 영혼의 첫 번째 부분은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 이성, 굉장히 처음부터 딱 등장한 것만 봐도, 아,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플라톤도 이성을 중시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 떠올려 볼수 있겠죠? 인간의 영혼의 첫 번째 부분은 이성입니다. 그는 이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지배하는 부분이다. 자, 이성은 지배하는 부분, 명령을 내리는 큰 형님과 같은 부분이야. 반면에 나머지 두 개의 부분은, 어우, 이성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 이성이 오직 지배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다라고 봤다는 거야. 얘들아, 이성은 뭐니? 그래, 헤아리는 거잖아. 헤아리는 역할을 하잖아. 아, 이성은 쉽게 말하면 헤아리는 부분, 요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헤아리는 부분인 이성이 마치 큰 형님처럼 나머지 두 부분, 즉 지배받는 두 부분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성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하는 두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보자. 이성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하는 두 부분에는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이게 우리가 바로 영혼 3분서를 이제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면 되거든. 플라톤은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했어. 머리, 가슴, 배. 자, 우리 곤충인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플라톤 말이 설득력 있어요. 머리, 가슴, 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생존할 수 없잖아. 근데 머리, 가슴, 배는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가 중요한 세 신체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죠? 아까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였어? 그렇지, 여기 이성이었어. 이성?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학습지가 한 판에, 꼼수체크 자료가 한 판에 다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치 기록하기 쉬울 거야. 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성이었어. 그건 헤아리고 지배하는 부분이야.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부분은 이제 가슴과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 자, 우리 먼저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 볼까? 얘들아, 똑 부러진 이 가슴을 한번 생각해봐. 이 가슴은요, 결국 어떤 영혼과 관련이 있을까? 아, 뭔가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이야. 얘들아, 이런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 이걸 우리는 기계라고 부를 수 있어. 자, 머리가 이성이라면, 아, 신체의 그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 뭔가 뜨거운 격정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할수 있겠다? 아, 기계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꼬르륵, 꼬르륵,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배는 언제나 우리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리죠. 당장 자판기로 뛰어가서 빵을 뽑아서 집어넣어라. 계속해서 음료수를 마셔서 집어넣어라. 우리 배는요, 계속해서 어때? 아, 욕구와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죠. 아, 이 배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욕구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욕구는 육체적인 만족, 그리고 쾌락을 탐하는 부분, 요렇게도 소개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봐.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해보자. 너무 잘하고 있어. 머리, 가슴, 배를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영혼 몇 개로 나눠져? 세 개로 영혼 3분설이라고까지 불려져요. 자, 머리 떠올려보면서 첫 번째 부분, 그렇죠. 이성이야. 이성은 헤아리는 부분, 지배하는 큰형님이야. 명령을 내리는 큰형님이야. 반면에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배받는 부분은 두 개가 있었어.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부분, 첫 번째. 그렇지. 우리 가슴을 생각하면서. 뜨거움을 느끼는 가슴을 생각하면서 기계, 이건 격정을 느끼는 부분,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여기 또뭐 있었어? 그렇지, 꼬르륵 꼬르륵 배를 생각하면서 욕구, 욕구는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다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알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의 세 부분에 매칭되는 그럼 몇 개의 덕이 있을까? 그렇지, 일단 세 개의 덕이 있겠다. 얘들아, 이거 잘 됐다. 계속 빈칸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 환기하면서 복습하는 거야. 자,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부분, 지배하는 헤아리는 부분이 뭐였어? 그렇지, 이성이었잖아. 얘들아, 그 이성이 탁월하게 잘 발휘되는 덕, 그게 바로 무엇일까?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면 좋아. 그게 바로 지혜가 되잖아. 아, 이성과 연결된 그러한 덕은 지혜가 되겠네요. 얘들아, 지혜는 뭐니? 그래, 각 부분, 요세 부분, 각 부분뿐만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도 무엇이 유익한지 다알수 있는 덕이야. 자, 이성, 영혼의 이성의 부분이 탁월하게 잘 발휘된 덕이 바로 무엇이야? 지혜야. 지혜가 뭐라고? 각 부분,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아, 이성과 연결된 덕은 지혜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격정을 느끼는 부분이 뭐였어? 오, 좋아. 잘하네. 기계였지? 좋아. 이렇게 척척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 기계가 엑설런트하게, 탁월하게 잘 발휘되면, 우와,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래, 용감한 사람이 되잖아. 아, 용기가 되겠다. 자, 이 용기가 무엇인가 천천히 보자. 용기는 누가 이끄는 대로, 좋아요, 명령을 내리는 그 이성의 명령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즉 보전하는 덕이 용기래. 다시 보자. 계속 누적이야. 쌤이 약속드릴게요. 플라톤이 덕론, 영혼론, 이상국가론 너무 중요하거든. 윤사에서도 중요하고 생윤에서도 다 중요해. 얘들아, 이거 지금 듣고 이해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외우는 것까지 갈수 있어. 쫄지 마. 할수 있어. 머리, 가슴, 배 떠올려. 영혼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 해봐. 이성과 기계와 욕구. 한번 더. 이성과 기계와 욕구야. 각각의 영혼에 매칭되는 덕들이 있었어. 자, 우리 먼저 이성. 어떤 덕과? 그렇지. 지혜와 연결돼. 지혜가 뭐였어? 말해야 돼. 옳지. 각 부분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기계.
기계와 연결된 덕은 무엇이었어? 용기잖아. 당당한 용기를 생각해봐. 용기가 뭔지 너무 중요해. 용기는 뭐니? 아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이성이었죠? 이성의 명령, 이성의 지시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덕. 다시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보전하는 덕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는 모든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플라톤의 용기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이거 아니야. 왜냐면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말했잖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안전장치 없이 100층짜리 건물에서 63빌딩에서 혹은 막 뛰어내리면서 나는 용감하다라고 외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용기 아니었지. 그건 뭐였어? 그거 그냥 만용, 센 척, 무모함에 불과했잖아. 진정한 용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야. 이번 시간 플라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봐. 맨날 나와. 맨날 나오니까 보라쌤도 이렇게 열내지.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거 아닙니다. 그럼 용기 뭐라고? 이성이 이끄는 대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진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보전해내는 그러한 덕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 빵 달라. 그렇죠. 우리 욕구 부분. 이렇게 육체적 만족을 탐하는 욕구. 욕구와 관련된 덕은 무엇일까? 일단 욕구랑 관련된 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그 욕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좀 절제가 필요하잖아. 아, 욕구와 관련된 덕이 바로 무엇일까? 절제겠다. 자, 이 절제도 너무너무 중요해. 절제는 무엇이냐면,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하는 부분은 뭐였는데? 아까 큰형님, 이성이었지. 그리고 지배받는 두 부분, 지배받는 두 부분은 기계와 욕구잖아? 이것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즉 싸우지 않는 덕이야. 자,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이 서로 싸우지 않고 반목하지 않는 덕. 쉽게 얘기하면 이성의 지배를 잘 받아들이는 덕. 이성의 지배를 반목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덕을 플라톤은 뭐라고 봤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바로 절제라고 봤어. 그런데 너무 중요해. 지금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진짜 꼼꼼하게 다 나와요. 다 반드시 가져가야 돼. 플라톤이 절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세 부분, 즉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모두가 다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의 세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 계층도 모두가 다 갖추어야 하는 어떤 덕이다? 공통적인 덕이다. 그러니까 잘 봐봐. 절제는 욕구만 갖추면 돼? 아니야.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절제를 갖춰야 돼. 국가의 세 계층, 우리 좀 이따가 세 계층 배울 건데, 세 계층도 다 공통적으로 절제를 갖춰야 해. 왜냐하면 절제는 무엇이니까. 그렇죠. 지배하는 부분, 이성과 지배받는 두 부분, 좋아요. 기계와 욕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잘 받아들이는 덕이기 때문에 세 부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이야. 멸치 다시마 육수야. 얘들아, 절제 다시마 육수야. 한국 요리 생각해봐. 멸치 다시마 육수를 가지고 어때? 공통적으로 많은 찌개와 국을 다 끓일 수 있잖아. 얘들아, 된장찌개 끓일 때도 김치찌개 끓일 때도 다 멸치 다시마 육수가 공통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처럼 절제는 세 부분, 영혼의 세 부분과 국가의 세 계층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아, 그런 덕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영혼이 셋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각각과 관련된 그렇죠. 덕도 구분된다고 배웠어. 해봐. 계속 무한 반복이야. 복습이야. 할수 있어. 자, 이성과 관련되는 덕은 무엇이었어? 지혜. 지혜가 뭐야? 말할 수 있어야 돼. 다 나와. 세 부분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이야. 잘했어. 격정 느끼는 부분. 그렇지. 기계. 관련된 덕은 용기. 용기 뭐야? 옳지.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 너무 잘하고 있어. 세 번째 꼬르륵 꼬르륵. 그렇죠. 욕구. 욕구와 관련된 덕은 뭐야? 눌러줘야 돼. 욕구는. 절제. 절제도 되게 중요해. 절제가 뭐였어? 그렇지.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하는 이성과 지배받는 두 부분. 즉 기계와 욕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덕으로 세 부분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덕이었어. 너무 잘하네. 그럼 덕이 세 개가 나왔지. 뭐가 나왔니? 옳지. 이성. 죄송해요. 지혜. 용기, 절제. 이렇게 세 개가 나왔지. 얘들아,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이런 상태.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플라톤은 무엇이다? 정의다라고 보았어.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의 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가 완성되는 것처럼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무엇이다? 그렇지.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보았다는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이 지금 덕을 4개 말했다. 지혜, 용기, 절정, 죄송해요. 절제. 그리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무엇이야? 정의. 그러니까 앞글자 따면 지용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해봐, 세 번만. 읊어봐. 지용절정, 지용절정, 지용절정.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이 셋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이다. 지용절정은 플라톤이 굉장히 강조했었던 네 가지의 중요한 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플라톤의 사주덕이다. 라고까지 불러요. 앞으로 서양 철학적 공부하다 보면 이 플라톤의 사주덕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많은 후배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플라톤의 사주적 지용, 절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혼과 덕이 각각 국가와 관련돼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우리 국가의 세계층도 보자. 국가도 똑같이 개인의 한 개인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국가도 세 개의 계층이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성에 해당하고 지혜에 해당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야? 아,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계층이겠다. 어떤 계층이지? 당연히 좋아요. 통치자 계층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얘들아, 플라톤에 따르면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될것 같아? 그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그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인 그렇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얘들아,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려면, 와, 지혜를 갖추어야 하잖아. 아, 그 정도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철학자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통치 사상을 제시했죠. 아,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을 주장했다라고까지 해석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넘어가서 우리 아까 용기, 이 용기의 덕을 공부했잖아. 얘들아, 기계 부분인 용기. 그 용기를 바탕으로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계층 누굴까? 그렇지, 우리 군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군인, 즉 국가를 지키는 방위자가 여기에 해당하겠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욕구를 잘 절제하면서 열심히 생산해야 하는 국가에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계층은 바로 좋아요, 생산자 계층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를 세 계층으로 플라톤은 구분했다는 거야. 어떤 계층? 통치자. 그리고 방위자, 좋아요. 그리고 생산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계층과 연결된 덕이 있겠다. 얘들아, 생산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뭐였어? 절제야. 그렇지. 바로 옆에 써있지. 좋아.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위자는 어떤 덕을 갖춰야 하지? 용기야. 좋은데, 얘들아. 용기만 갖추면 될까? 아니지. 절제 다시마 육수 기억나니? 그래, 방위자도 당연히 절제를 공통적인 덕으로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 용기까지 갖추어야 되겠네요. 어잉? 그러면 느낌 온다, 느낌 와. 여긴 통치자. 통치자는 어떤 덕을 갖추어야 해? 그렇지, 통치자에게도 당연히 절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는 당연히 용기도 갖추어야 하겠지. 거기에다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조화, 지혜까지 모두 다 갖추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제와 용기와 지혜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무엇이니까? 정의니까? 아, 그는 정의까지도 갖출 수 있는, 즉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네. 모든 덕에서 부족함이 없는, 즉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이처럼 통치자, 그리고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가 각각 자기 역할을 조화롭게 잘해서 이세 개의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국가가 이루어져? 그렇죠.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한 개인도 세 부분의 영혼의 조화로 정의가 실현되고요. 국가 안에서도 세 계층의 조화로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플라톤은 보았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이 중에서 얘들아, 첫 번째 계층과 두 번째 계층, 즉 통치자와 방위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이렇게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을 합쳐서 플라톤은 수호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 없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사리사욕을 탐하다가 타락하는 것이잖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통치자와 방위자, 즉 수호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 공동생산, 공동생활해야 한다고 봤어. 하지만 그렇다고 플라톤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한 건 아니지? 왜?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렇죠,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생산자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정제된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는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서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그는 개인의 정의는 바깥의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세 부분에 조화를 이루었느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잘 갖추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다. 국가도 역시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맞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면서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죠. 아, 결국은 국가의 정의도 개인의 정의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네요. 정리해보자.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여 나타나는 덕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였어? 절제였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상 국가의 세 계층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의 덕, 그게 바로 역시 정의였습니다.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엇이었어? 지혜가 되겠네요.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은 각각 지혜, 용기, 절제, 정으로서 공통적이었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에 허용되는 계층이 있었죠. 어떤 계층? 생산자 계층에게만 허용이 돼요.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좋아요. 지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그렇죠.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또 중요한 부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플라톤은 이렇게 계층을 셋으로 나눴는데 계층 간의 역할을 바꾼다든지 역할을 막 간섭한다든지 역할을 선택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따라서 생산자가 통치자 일을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민주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 그는 통치자, 방위자, 즉 수호자죠.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수호자의 경우 공동소유, 공동생활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수호자 계층은 사유재산 가질 수 없다. 생산자 계층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료 볼게요.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화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부정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부분의 조화를 정의로 규정했었던 플라톤의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많았으니까 반드시, 그렇죠, 수능 특강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세미너들 파이널 최종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면서 우리들의 멋진 파이널을 준비해보시죠. 1번부터 바로 직진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입니다. 가나다 세 가지 윤리학이 들어가 있고 제시문은 좀 새롭습니다. 재밌게 풀어볼까요? 가나다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무려 3점입니다. 가윤리학. 뭐뭐 국가의 남부 11개 주에서는 18

그럼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규범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답은 윤리학은 차별이란 정치적 차별을 의미하는가, 경제적 차별을 의미하는가, 평등이란 기회 평등을 의미하는가, 결과 평등을 의미하는가와 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메타 윤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술, 규범, 메타 윤리학이라는 세 가지 윤리학적인 입장이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1번 선지,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한다. 그럼 이건 메타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움으로 가에 대한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2번, 나. 한 사회의 도덕 기원, 발달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과적인 설명은 위에서 이야기한 가에서처럼 도덕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에게 적절하지, 나에게는 적절하지 않겠다. 3번, 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네. 메타 윤리학이 하는 일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3번의 핵심 과제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를 엮어서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인식론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적인 관점에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가와 나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니겠죠. 5번. 나와 다를 엮었습니다. 당위가 아닌 사실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인간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번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람직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당위가 아닌 사실의 관점이 맞지 않겠어요. 왜? 당위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의 관점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와 다를 함께 엮어서 보았을 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지점에서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바람직한 인간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점은 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메타 윤리학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은 가치 판단과 규범적인 제안, 그것의 실천 자체보다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요모, 조모, 나와 다의 적절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였었고요. 2번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갑에서는 고마운 단어 진인이 들어갔는데, 도가의 장자에게서 잘 나오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삶에 애착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혐오할 줄도 몰랐다라고 했으니,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초월했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음으로써 역시나 분별을 초월한 자연의 순환으로서, 계절의 순환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기 마음으로서 돌을 저버리지 않고, 인 위로서 자연을 거들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마음, 주관, 편견, 선입견 등으로 무의자연의 도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텅빈 마음, 심재 좌망에서 텅빈 마음에 도가 가득 차서 오히려 그 무의자연의 도의 흐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하게 볼수 있으므로 분별을 초월하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는 장자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문제 풀 때에는 여기에서 기억번으로 바로 한번 직진을 해보죠. 죽음 앞에 초연함으로써 인륜의 도를 완성해야 된다. 앞부분까지

괜찮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초월하는 자세로서 죽음 앞에 초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륜의 도를 완성해야 되는가? 아니요. 인륜의 도는 유교가 강조하는 그 관점에서의 도에 가깝고요. 도가가 강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규범적인 도와 덕을 떠나서 무위자연의 도와 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먼저 빼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하면서 니들이 가겠습니다. 1번. 도가 온 천하에 실행된다면 그건 명이요. 도가 폐지된다면 그것도 역시 명이다. 도에 뜻을 두어라. 그래서 을도 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도가 어떤 것이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 이건 제가 공자에게서 잘 나왔었던 내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 갑이 무위자연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을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천도와 천리 천명으로서 도덕적인 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상기시키며 니은을 가보면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에 애써야 한다. 맞는 진술입니다. 유가 혹은 공자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삶을 이루고 인격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수 있죠. 그런데 왜 죽음을 감수하더라도라는 것이 되느냐? 우리 살신성인과 같은 개념을 이야기한 적 있죠? 자, 그만큼 현세에서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격 완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런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이라면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도덕을 이루는 것, 도덕적 삶을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공자에게서 그런 개념을 도출해보면 니은번 맞는 진술이다라는 거야. 디귿번 을.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인간의 마땅한 감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애도의 감정을 자연스럽고 마땅한 감정으로 보면서 그것을 예로 표현한 것도 존중하는 입장에 가깝죠. 그럼 미을번.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갑을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본다면 그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초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고, 을의 경우에는 삶 자체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도덕성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표점을 생각해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들이 들어가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였습니다. 3번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순수 실천이성의 분석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행복론과 도덕론을 구별하는 거다. 행복론에서는 경험적인 원리가 전체 토대를 이루지만 도덕론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다.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결과, 그 이익, 쾌락, 행복 자체를 쫓기보다는 어떠한 지향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이론을 드러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지에는 이 내용에 대한 전제를 토대로 칸트가 지향점으로 삼는 도덕의 원리, 이론, 도덕 판단의 기준, 도덕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가 구성되겠죠. 그 내용이 기역부터 리을까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정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역번.

보편화가 불가능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는 진술입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도덕 법칙의 입법자로서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따르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단, 그런 도덕 법칙 이전에 준칙, 맥심, 경률이라고 하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세운 법칙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중요한 개념을 토대로 보니까 그런데 그 준칙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편화가 불가능해. 그러면 도덕 법칙은 될 수는 없는 거지.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은법.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야,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편적 도덕 법칙이 칸트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며 상위의 목적이 없는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동그라미를 딱 치려고 한 순간 멈추고, 아, 조심해야 되겠다. 왜? 여기선요, 명령의 형식이라고만 했거든요. 아, 명령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정언명령도 있지만 가언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건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보편적 도덕 법칙이 아니라면 가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아, 이 지점을 흔들려고 낸선지구나. 그래서 니은번을 빼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디귿번,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준칙의 근거가 될수 없다. 없다. 이기 때문에 틀렸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역번에서 말한 그 준칙, 내가 세운 행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두고 내가 세운 경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운 주관적인 행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이 나의 준칙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준칙이 옳은 거냐, 옳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냐, 이 판단까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동의 기준 세우는데 그때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반영될 수 있어? 준칙이라고 하는 건내 기준인 거야. 내 원칙. 그럼 여기에는 반영될 수 있지. 근거가 되기도 하지. 라고 가겠죠. 물론 칸트 입장에서 그러면 옳은 행동은? 이라고 하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어야 그게 진정으로 옳은 것이긴 하지 라고 말할 것이고 따라서 디귿번 빼줍니다. 이러한 조금의 사소한 뉘앙스이지만 정오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해요. 1번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수 있다. 될수 있죠. 여기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또한번 등장했어요. 나의 무엇인가를, 나의 이익이나 행복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것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의무에 맞는 행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지만 의무에 맞기만 한 행위는 될 수는 있죠. 물론, 그게 옳으냐? 그 얘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칸트한테 그럼 어떤 게 옳으냐로 간다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도덕적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을 선지에는 그래서 그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가 옳은 행위냐, 의무에 맞는 행위가 옳은 행위냐,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경향성에서 비롯된 내 행위가 의무에 맞는 그만큼의 행위는 되어줄 수 있나요?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의무에, 왜 강하게 표현해서 의무에 맞기만 한 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행동이 될 수는 있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겠지만 의무에 맞는 정도는 되는, 의무에 맞기는 하는 이런 행위는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래서 리을번도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실 거예요. 디귿의 선지와 느낌이 약간 유사하게

안에서 학생들을 자꾸만 옳고 그른 거, 선이고 악이고 이걸 딱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왜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수 있다. 뭔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뉘앙스를 자기 관점에서 잘못 잡아버리면 오독을 하게 돼요. 그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을번 자체는 그 진술로는 맞는 진술입니다. 기역 리을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칸트나 공리주의에서 이렇게 난도를 높이는 지금까지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출제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맙죠, 우리로선. 4번 갑니다. 가, 나의 공통된 입장이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가와 나는 성과 사랑의 윤리 부분인데, 가에서는 전적으로 쾌락 추구. 결혼과 출산, 사랑으로 제약하는 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당사자가 서로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서로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관계라면 정당화. 그러면 자유주의의 입장인 거고, 꼭 나오는 거 아시죠? 자유주의여도 가로에 친 부분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 단서가 된다는 거. 4번. 성의 고유한 가치는 서로에 대한 사랑.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동반된 성이라면 정당화. 이러한 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라고 했기 때문에 중도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런 중도주의에서는 인격적인 교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럼 공통된 입장인 것과 아닌 것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정당한 성적 관계를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이런 성적 관계가 어떤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요를 판단할 때 가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나는 중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각각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2번. 혼전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문제 세팅 자체가 보수주의가 빠져있는 세팅이죠. 자유주의와 중도주의는 모두 결혼, 부부, 출산에 대한 이런 책임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둘다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3번. 바람직한 성적 관계는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감은 나번에서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 가번의 경우에는 해악을 주지 않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번은 갑이 X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라고 하면 3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돼. 네. 가의 입장에서 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했고요. 또 나번의 입장에서는 인격과 하나 되는 경험인 것이고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다. 이건 옳지 못한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도 공통적으로 긍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책임 이행이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조건은 아니야.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2번에서 설명했었던 근거처럼 보수주의가 빠진 가와 나의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스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5번 문제로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갑은 정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 그렇게 합의된 정의 원칙들을 난 이러이러이러하게 본다. 이걸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로이스의 입장인 것이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로이스인 거잘 알았겠지만, 항상 강조드리죠? 제시문, 특히나 로이스와 같은 중요한 사상가가 나왔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개념 짚어보듯이 공부해두기. 1번.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가치들의 모든 집합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고 통상적으로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성직이라는 영역과 뭐 시장이라는 영역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장 혹은 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활동의 영역과 관계된 기준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성직이라는 영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성직에서는 경건성, 신앙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 어울리는 기준들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경계가 지켜져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왈저의 입장이에요. 그 왈저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교재 안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구도로 아 고맙네. 내가 혹여나 나올 수도 있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챙겨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롤스 왈처의 구도를 두고 이거 저는 지울게요. 1, 2번은 롤스가 왈처에게 주는 비판입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음. 2. 롤스 입장이 아니므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결과의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번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제한될 수 없음이 롤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롤스는 물론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고 그것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또 챙겨봐야 될 것이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가 축차적인 서열상 우선성을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긴 하나 그것이 절대적이냐 혹은 무제한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적이라고 한다거나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매우 강조했었죠? 그러니 제한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이 아니므로 롤스가 제기할 비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 신속하게 말할 때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데요. 롤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롤스가 제기할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럼 1, 2번에서 구도 A 정리해봤고요. 이제 역으로 왈저가 롤스에게 주는 구도인데요. 3번 사회는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롤스가 간과하지 않죠. 롤스는 이 사회를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 오죠? 왈저에게서 정오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롤스에게서 정오판단의 역할을 좀 더 줄 수 있게 3번 선지도 그 가중치가 롤스에게 중요하게 가했어요. 그럼 4번 정의 원칙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함이라고 왈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시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그 분배 영역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 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왈저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그런 특수성이 반영돼야 되는데 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다고 하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므로 4번과 같은 전제를 토대로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롤스와 왈처의 구도에서는 꼭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4번이 정진술로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복합평등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할 수 없음. 이 지점이 왈저의 입장이 아니겠습니다. 왈저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복합 평등으로서의 다원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왈저의 입장이 아니므로 왈저가 제기할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왈저가 나온다면 이 구도가 굉장히 빈출됩니다. 학평 정도에서만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 평가원에서는 왈저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쵸? 연계 교재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 봤습니다.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의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해요. A부터 C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시민불복종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눈에 잘 들어오는데, 갑은 시민불복종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인가 판단해 보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방지하거나, 중요한 야생 지역을 보존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유일한 방법이라면,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법에 대한 복종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럼 뒷부분의 문장은 간단히 강렬하게 말하자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비용 대비 혜택, 결과의 이익을 고려해 보면서 이 시민불복종이 어느 정도의 손해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도출되는 결과적인 이익으로서 이 사회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싱어인 것이 명확하거니와 그런 싱어에게서 동물의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그의 언급이 제시문에 들어간 좋은, 우리에게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제시문입니다. 1번. 사회가 평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체제로 해석되는 경우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복종할 필요 없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롤스에게서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1번부터 5번 풀면서 설명드리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지금 수험생으로서의 생윤러라면 이러한 문제들의 형식을 풀어낼 때 정오답이 깔끔하게 도출되기 위해서 문항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팅? 그 방법을 묵과해선 안 되겠죠.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갑을 을의 입장에 있는데 이것들이 두 사상가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갑만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롤스가 꼭 얘기했던 건데 이건 갑한테 판단하기보다는 롤스한테 꼭 들어간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갑만의 입장이라고만 나왔네. 이런 유로 한 다른 편의 한 사상가에게서 중요한 정오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 기본적으로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1번 갑니다. 다수가 국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싱어만의 입장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싱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리 증진을 위해서요. 다수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불이해.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 불의, 정의가 아닌 불의를 초래하고 있어.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번 선지는 싱어의 입장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싱어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불복종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당화 가능해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B니까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 시민불복종의 결과에 불행한 결과를, 그러니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지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돼. 와 같은 유는 둘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요소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정답이네요. 정답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3번 B는 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이다. 이게요, 싱어와

롤스에게서 공통점인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타겟팅보다는, 아, 이거 롤스한테 진짜 중요한 선지잖아. 롤스한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제시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내가 이미 줬는데, 만약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야? 라고 하면 그 롤스에게서 매우 부정의한 체제의 사회이거나, 혹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여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한 사회의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보다는 좀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하게 정의로운데 바꿔야 되는 법, 불복종해야 되는 법이 없어야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를 명칭, 호칭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더 정리해 보면, 롤스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일 수도 있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일 수도 있어서, 불복종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모두 부정의한 사회야 라고 롤스는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선지는 롤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지이기 때문에, 싱어는 어떤 거지? 까지 가지 않더라도 롤스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에 넣어도 안 된다. 이건 롤스의 핵심 개념으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봤던 거다. 이거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아닌 거지만 중요한 개념이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사회 기본 구조가 매우 부정의한 경우에도 무력에 의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 지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정의한 사회예요. 매우 부정의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라면 무력에 의한 저항이 때로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겠다. 을만의 입장이니까요. 롤스만 딱 판단해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5번도 롤스에게서만 판단을 합니다.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불복종의 효율성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에 가담하는 이 규모에 대한 제한이나, 혹은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또,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때이 시민불복종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시민불복종의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제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 불행한 결과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이 명확하고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은 싱어와 롤스의 시민불복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출제 요소들을 잘 상기시켜 줄수 있는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7번 가보죠.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 3원형 비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갑을병이 누구인지 빨리 판단해 볼까요? 자연 상태는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두어야 한다. 일반 의지라는 단어 자체는 루소, 맞죠? 에게서 아마 단서로 꼭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의지 나왔다, 루소라고 이름 쓰는 거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아 그래, 이 루소인지는 알겠는데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반의지를 얘기할 때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지도하에 둔다라고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해보는 자료로 활용하기. 1번. 자연상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반자를 처리할, 처벌할 권리를 가지므로 사람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판결할 공통된 공평 무수한 재판관이 없어.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은 이러한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 수중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이게 로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네요. 병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홉스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이거는 볼게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없고, 법이 없는 곳에서는 불의도 없고, 인간이 그러한 가혹한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정념과 이성이 있다. 라고 보는 홉스.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을 다 넣은 문항이라는 거죠. 그럼 기역권 판단해 보겠습니다. A와 F는 루소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의 구도인데,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함.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하는군요. 아, 역시나 중요하다고 짚은 게 나왔어요. 루소가 등장하는 순간 주권의 문제와 입법권 문제가 물어볼 만한 매력적인 소재이긴 해요. 그리고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루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권자, 그러니까 시민이죠. 그 시민들이 그래서 입법권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 그대로 루소는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루소 입장 맞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 입법권을 시민 모두가 소유한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홉스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주권과 입법권 누구한테 있어요? 리바이어던한테 있죠. 그러니 루소가 홉스를 봤을 때에는 언데 입법권과 주권은 시민이 갖는 건데? 아 그래 입법권만 얘기해보자면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해.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리바이어던이 절대군주가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구도. 즉 F의 구도는 가능하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 남은 판단 조건이 A이네요. 로크도 이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로크에게서는 사회계약으로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입법부가 만들어지죠.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루소가 그 로크를 봤을 때에도 입법권은 시민 모두가 갖는데, 근데 왜 당신은 입법부가 그 권한을 갖는다고 할까요? 라고 이러한 문장으로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말할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이 셋의 조합에서 루소가 특이한 거예요. 입법권의 문제에 관해서 시민 모두가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그런 루소가 봤을 때에는 홉스 절대군주가 갖고 있어. 로크 입법부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루소가 아닌데 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건데? 라는 비판의 구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참 짧지만 강력한 내용이야. 니은범 가보겠습니다. 로크가 루소한테 주는 비판인데요. 사회계약의 위반자들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가짐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로크 입장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공평무사한 재판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재판관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권한 등이 국가에게 넘어가는 거죠. 국가가 그 권한을 갖고 처벌이 이루어져요. 재판,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져요. 그럼 루소는 그걸 간과하냐? 루소 역시도 처벌의 권한은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가 그것을 공권력으로 처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루소가 이것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니은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가볼게요. C와 E인데요. 홉스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으로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 이건 홉스에게서 중요한 개념 맞아요. 키워드 주권. 이것도 꼭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권자가 리바이어던이죠. 그 리바이어던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홉스가 루소를 바라봤을 때요. 루소가 이야기하는 주권은 시민들에게 있죠. 그 시민들이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세운 그 주권, 사회계약의 형태를 보면 그 주권 자체는 루소가 말하는 주권이요. 그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거죠. 루소가 그걸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급범,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빼줄 수 있어요. 1번,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꼭 나올 만한 주제예요.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내 소유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회 상태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 내건 니것의 구분이 없다고 했으니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함.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함.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리을과 같은 비판의 구도가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고, 사회계약론이 워낙 중요한 데다가 루소까지 들어간 세 명의 구도에다가 비판의 구도까지 됐으니 이 문제는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해 보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입법권, 주권, 소유권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로 서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인가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복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계 사용과 노동의 분업이 증대함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독특한 개성을 상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로서 지녀야 할 모든 매력을 잃게 되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단조롭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노동 소외,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인 것이고, 이 지점에서 바로 기억으로 연결이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뉴팩처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의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산한 생산물의 결과를 내가 소유한다거나 사용할 수가 없고, 그저 단순히 나 역시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빼줍니다. 니은범. 계급이 소멸한 공산사회에서 국가 주도하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는가? 결정적인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마르크스에게서 중요한 단어들이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계급이 소멸해야 돼. 공산사회가 도래해야 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돼야 돼. 이건 마르크스 입장에서 예쁘게 정리된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게 다 깨졌어요. 어떻게? 국가 주도화. 틀린 거죠.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도 소멸하고 국가도 소멸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왜 국가가 소멸해야 되는가? 그가 생각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설명해 보자면 자본을 소유한 착취 계급이 그렇지 않은 계급들을 착취하는 구조와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시스템의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방 때문에 니은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의식이 노동 소외라는 단어로 딱 집약이 되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적 소유 철폐. 너무 맞는 얘기고요.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해두세요. 디귿번에 사적 소유 철폐. 그래서 니은번에 계급 소멸. 국가 소멸, 따라서 필요에 따른
풍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니은티그 선지에 중요한 개념이 잘 들어가 있어요. 1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의 부를 증진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문제가 남는 거죠. 노동자는 자아실현이 되지 않고 단순한 노동자, 단순한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실현을 할수 없는 자아실현을 방해되는 상태가 되는, 즉 노동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예스입니다. 디귿과 리을의 정진술 개념으로 꼭 한번 체크해 두게. 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라는데 순서도의 입장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갑은 기술은 수단일 뿐이야.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야. 이거는 야스퍼스에서 꼭 나오는 얘기고요.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관계를 부릴 순 없어. 그럼 여기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개념. 근데 그거 활용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성찰 필요해. 이거 기억하세요? 1번.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어.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되는 거야. 하이데거. 두 사람의 중요한 구도에다가 빈출된 제시문이고요. 이걸 두고 선지로 가보면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 필요해? 제가 말한 대로 이건 야스퍼스도 예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이데거 물론 예스입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에서는 윤리적 성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와 아니오로 갔기 때문에 기억번은 1단계에서 빼줄 수 있는 핵심이 되고요. B. 야스퍼스에게만 묻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어? 아니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니은번은 노인데 예스라는 구도이므로 니은번도 빼줄 수 있습니다. 디귿번, 리을번 모두 하이데거에게만 묻는 구도입니다. 기술은 인간 사회의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도록,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또 리을번, 기술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으로서 탈은폐, 알레테이아의 개념이 하이데거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 이 문제는 하이데거에게서 정진술이 되는 부분을 한번더 복습할 수 있고, 야스퍼스에게서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0번 문제 가지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벤다이어 3원형의 벤다이어 그램이 있고, 이 상태에서 갑을병은 갑. 인간은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명확히 알므로써 장인처럼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자연의 주인이 된다. 반면 동물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 따라서 각 기관의 배치에 따라 작용하는 기계와 같아.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하는 데카르트입니다. 1번.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복자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자멸한다는 걸 배웠어.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의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과 시민으로 변화시켰어.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하고 유명한 제시문이죠. 병번. 유기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면서 존재를 이어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개체가 돼. 한 개체를 이해하는 이런 방식은 무생물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 테일러의 입장에서 고유의 선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인간 중심, 생태 중심, 생명 중심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기역번 A는 갑만의 입장으로 맞는지 판단해 봐야 하는데,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다. 어머, 이거 자연과 유기를 할때 제가 맨 처음 강조드리는 건데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자이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 누가 긍정할까요? 라고 하면 자연과 윤리에 나오는 모든 사상가들이 인간은 도덕적

주체예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기억번은요, 데카르트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간만의 입장으로 법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번은 빼줄 수 있네요. 니은번,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은 항상 동등하게 고려돼야 돼. 야, 이거 레오폴드 들어가면 꼭 들어오는 구도인 건데, 생명 공동체 안정성,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요, 레오폴드는 전을론자로서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친밀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전일론자인 레오폴드에게서는 이두 가지가 항상 동등하게 고려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을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네요 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C. 인간 이외에도 인간의 도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존재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탈인간 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 대상으로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테일러는 유기체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생태계 자체, 혹은 그 생태계의 구성원들, 그들을 포함한 생태계. 그래서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신다면 디귿번은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맞고, 리을번, 인간 생존을 위해 동식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것도 우리가 매우 강조했던 거죠? 갑을병사상가, 인간 중심주의건, 탈인간 중심주의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갑을병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연과 윤리 문제였고요. 데카르트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11번 갑니다. 갑과 을이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은 정보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나 대가 없이 이용해야 되고요.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공공재예요. 사적 소유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면요, 그건 안 돼요. 라고 갑은 정보에 대한 공공재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입장이네요. 을은요, 누구나 대가 없이 정보를 생산하겠습니까? 창작자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창작 의욕이 고취가 되고요. 그러다면 그런 창작 의욕이 고취되면서 양질의 창작물도 탕생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을의 경우에는 창작자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럼 선지 판단 가볼게요. 1번 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는 새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오히려 을의 입장에 가까울 수 있겠고, 갑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사적 소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갑에게는 적절하지 않겠어요. 2번 갑.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거 역시 을에게 가까운 입장이겠고요. 갑은 대가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으므로 갑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죠. 3번, 을. 정보에 접근할 기회는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요? 을의 경우에는 대가 없이 정보를 생산하겠냐?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므로 을이 긍정할 선지는 아니겠어요. 오히려 무료로 대가 없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갑의 입장에 가까운 주장이었어요. 4번,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로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예방해야 된다. 공유와 불평등 예방은 역시나 갑이 갖고 있는 주장과 가까워요. 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고요. 정답은 수준 높은 지적 창작물, 정보 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로, 갑번은 그런 점에서 정보를 대가 없이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1번은 아니요.

그거보다는 정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더 좋은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월하게 풀 수도 있는데 선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5번으로 가야 되는 구도였네요. 자, 12번 갑니다.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서 을 사상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뭘까요? 어떤 시민사회가 구성원 모두의 동의에 따라 현재 시민사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남은 마지막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건 딱 칸트가 하는 말이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시민사회가 해체하기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건그 사형이 집행됨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의 칸트인 거죠. 반면, 을은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성이 인간의 정신에게 큰 효과를 끼친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교정적 정의를 이렇게 좌표평면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X축, 형벌의 주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둘 중에 베카리아가 더 높죠. 나가 더 높아요. X축은 높다. Y축, 국가가 살인자를 처할 권리를 가짐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형 문제예요.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계약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Y축은 낮음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G. 사형이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이건 딱 칸트가 강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낮음으로, 지축은 낮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미음을 체크해줘야 되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교정적 정의 중요한 소재인데 좌표평면으로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13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문화산업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보여요. 아마 아도르노 이야기겠죠. 그에게서 주장은 대중은 자본의 기획에 의해 미리 자신의 수준에 걸맞게 만들어진 대량 생산물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또 비판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시스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문화산업에서의 가치의 유일한 척도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또는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치의 편차는 생산물의 실질적인 가치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끊임없는 획일화가 강요된다. 이 아도르노 입장에서 이 획일성을 꼭 생각해 보시면 정오 판단의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1번.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리 기획된 소비 시장에 의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요. 2번, 문화산업은 대중들에게 다양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산업이 그만큼 발달해지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다양해진 것 같지만 그건 자본에 의해 미리 기획된 획일화된 규격품과 같은 거야.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규격품과 같은 획일화된 것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미적 체험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화산업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온전히 발휘할 수 없고 미리 기획된 것 속에서 획일화된 시스템 안에서 규격품들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얼마나 잘

문자에 제시문을 충분하게 줌으로써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죠. 진멜의 유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가 생각한 유행이라는 점은 모방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또 한편으로는요, 차별화 욕구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 또 한편으로는 차별화 욕구. 그래서 이두 가지의 측면이 모두 충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3번 선지로 연결이 돼요. 가보시면요, 유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 표현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이거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 하위계층은 스스로 특수한 유행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류 계층에서 창출되는 것은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는 일이라고 진멜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에요. 유행은 상류 계층에서만 발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판단 근거로 삼더라도 1번은 아, 맞지 않구나. 빼줄 수 있고요. 2번. 유행을 계층적 차이의 산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여기 보세요.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계층적 차이의 산물인 게 맞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4, 5번 선지가 남았잖아요. 유행을 통해 표현되는 양식은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고정적인 속성. 아니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소멸됐다가 새로 창출됨으로써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는 것이 아닌이라고 하면 틀려요. 다섯 번째, 상류계층은 자신들의 유행이 하류계층으로 확산되면 그 유행에 더 집착 안 해요. 위에서 말한 대로 상류계층에서 유행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게 낮은 계층에 의해서 동화되는 순간에 유행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요. 상류계층.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들을 누군가가 따라한다. 그러면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변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지점을 생각해 보면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그래서 진멜의 유행에 관한 문학. 제시문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요. 개념적으로도 챙겨두면 좋겠고요. 출제된 바도 있는 내용입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엘리아대 입장이죠. 자, 요 구도로 꼭 나와서 이제 개념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된 사상가예요. 1번 선지를 보시면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성스러움의 존재,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없이도 현현돼요. 세속 속에 성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것이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신은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모두에게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아, 맞아요. 성스러움의 현현은 종교적 인간이건 비종교적 인간이건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비종교적 인간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 자체는 2번의 진술 자체는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 인간은 이성에 의한 과학적인 탐구만으로 성스러움을 인식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가 아닌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걸 믿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성을 부여한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죠. 4번. 성스러움 그 자체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서 거룩한 절대적인 존재자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자신을 세계 속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 다섯 번째, 돌, 나무처럼 세계 내에 존재하는 자연물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봐봐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세계에 혹은 세속의 현실에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숭배의 대상은 그 자연물 자체가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룩한 절대적인 존재. 이게 숭배의 대상인 겁니다. 요거 중요한 선지가 되겠고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꼭 나오는 포인트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16번 가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이네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이고 주로 환자 자신에게만 영향 끼치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 가능. 이거 우리가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을의 입장에서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는 데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을이 더 나아가서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에 배아의 유전물질을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이 그건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은 불허예요. 여기서 핵심 결정 나왔습니다. 을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허용, 갑은 불허. 그래서 선지 화면으로 먼저 가보면 4번에서처럼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유전자 치료, 이것도 허용할 수 있나요? 갑은 아니요, 을은 네 라고 한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입장에서 봤을 때 1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 가능한 유전자 치료가 존재합니까? 네, 체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둘다 존재한다라고 긍정하고 있었어요. 2번, 환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그게 체세포 유전자 치료였어요. 말을 바꾼 거예요. 허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경우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영향 주게 되는데 다음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다섯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되어야 됩니까? 지금 3번에서 논의했던 거 전제로 보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후세대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그걸 동의 받고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는 맞고요. 이 문제 자체가 체세포,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이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인가 잘 나오는 구도예요. 이럴 때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지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17번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아, 이거 예술가 윤리죠. 갑은요, 음악은 즐기는 것이고 사람의 감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즐거우면 사람의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 다만 즐거움이 표현될 때, 아, 도리에 맞아야 되는구나. 도리에 맞지를 않으면 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은 올바른 음악을 제정해서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사악한 기운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음악의 악에 있어서도 사회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음악을 옛 임금이 제정하고 즐기겠다라고 보는 순자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을범, 어진 사람은 일을 할때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교리 강조하는 무가의 입장인데요. 그 무가에서는 비악, 음악을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안 돼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즐거움은 준다라는 걸 인정은 해요. 문제는 아름답지 않아서도 즐겁지 않아서도 아니고 위로는 성황의 업적에 부합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무가의 입장인 거죠. 그럼 기역번. 음악의 바람직한 역할은 인간의 본성 발휘를 돕는 데 있다. 안 돼요. 순자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역번은 맞지 않다.

1번. 음악은 모든 백성의 생산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음악은 생산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기보다는 성왕의 업적에 부합하지 않고 백성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디귿번, 갑과 을. 음악은 백성들에게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있다. 이 점은 공통점이에요. 갑에게서도 사람의 감정이 필요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을에서도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고 라고 이거 한 것에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소재죠. 디귿번 맞는 얘기고요. 리을번,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용과 관련돼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무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점으로 보자면, 음악은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되어 봤을 때 효용을 높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익이 덜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 라는 결론으로 갈 거예요. 그럼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음악의 가치를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러한 도리에 맞는 음악은 오히려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어. 그렇다면 도리에 맞는 음악은 우리가 추구할 만해. 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 결론점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제로서 사회적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되나요? 둘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해성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이 좀 길긴 하지만 원효의 입장에서 화쟁론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흉 회통을 이해할 수 있고요. 좀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 상황은 정책 담당자가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다수의 의견만이 항상 옳다. 아니고요. 국민의 의견이 아닌 정치인의 의견만이 옳으니까 그것을 반영해라. 이거 역시 아니에요. 다수만, 정치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들의 귀를 기울이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수렴해가는 것이 더 적절한 정답일 거예요. 다음, 모든 의견을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다. 담당자의 직권을 결정해라. 아니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봐야 돼요. 네 번째, 통일정책을 다른 국가의 걸 똑같이 모방해서요. 아니요. 역시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번에서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될 수 있어요. 원융회통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19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롤스의 해외 원조예요. 그런 롤스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원조의 최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강조점을 두면서 1번,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안 돼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만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었죠? 2번.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정치제도가 수립되었지만 불리한 여건에 고통받는 사회로서의 정치제도를 수립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는 원조의 목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만약 그 사회 내부에 불리한 여건, 로 정치 문화적인 전통이 결핍되고,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지위의 면에서, 권리의 면에서, 인권의 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원조 목적으로 허용 가능해요.
네 번째, 그렇다면 그런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회일지라도 원조 대상이 될수 있어요. 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회라면 그렇다는 거죠. 적절한 것은 3번이에요. 기출되었었던 핵심들이 잘 반영되어 있죠? 20번 문제에 가보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갑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비폭력으로서의 혁명을 강조하는 갈퉁이잖아요. 그에 비해 을은 공화정체와 연맹을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의 입장이에요. 1번 선지에서 문화적인 폭력은 모든 유형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다. 핵심 개념이죠. 두 번째, 폭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된다. 라는 폭력의 삼각형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잖아요. 세 번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환대권은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평화연맹에 속해 있는 국가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과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을 갖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다섯 번째.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정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갑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공화정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예요. 잘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쭉 가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모두 모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놓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퍼 머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5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그 나머지 부분 기출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기출 문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 첫 번째 문제 뭐로 시작할 거냐면요. 2025학년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최근 문제죠.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The physical act of movement in the morn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되겠습니다. 그치? 자, 아침에 움직임인데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침에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요,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아침에 뭔가 움직이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아침에 움직이는 행동, 지금 주어 부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이런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주냐면 for the brain, 뇌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 자,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Awakening it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1번의 밑줄이 분사에 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컴마 찍고 ing 있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나올 때 쌤이 뭐 확인하라 그랬지? 이 분사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awaken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뇌를 깨워주는 그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주체는 앞에 나오는 지금 아침에 운동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였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아침에 이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뇌를 깨워줘 혹은 깨움을 당해 우리의 뇌를 깨워 주는 거잖아.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데 어디로부터 깨워주냐면요. From the stillness of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stillness 하면 뭐예요? 뭐 정적인 상태일 거잖아요.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정적인 상태로부터 뇌를 깨워주고요. And preparing it 우리 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For the demands of the d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가 지금 도와준다는 거야, 얘들아?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This awakening. 자, 이렇게 깨우는 것. 즉, 아침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깨우는 것은요, goes beyond physical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체적인 건강 그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등장하는 대명사 is 뭔지 한번 살펴볼까? It please 라고 나오고 있을 때, 이때 is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역시 주어, this awakening, 이렇게 깨워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뇌를 깨워주는 것은요, plays a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인지적인 기능을 높여주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창의력이나 혹은 상상력 이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one of the key mechanism,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러면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주어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Which this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발생하는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아, 동사는 여기 is가 위치되어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자, 앞에 봤더니 mechanism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is occurs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럼 뭐가 오면 좋을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는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좋겠다. 자, 그럼 관계부사 중에서는 뭐 넣어줄래? mechanism이라고 하는 지금 기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라고 해서 through which라고 하는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좋겠다라고 고쳐주면 되겠네. 얘들아, 틀린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잡아내면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어디까지? 얘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까지 확인을 꼭 해보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것이 발생하는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이 발생하는 애, 이것은 뭔가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is increased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높아진 혈류라고 하는 것 이래요. 자, 얘들아, 혈류가 높아지는데 어디로의 혈류가 높아지냐면 to hippocamp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해마로 향하는 우리의 뇌의 혈류가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해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컷만 찍어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 part of the b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 중에 일부분인데요.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 부분이냐면 memory,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id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억력 혹은 배움
creation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hippocampus, 이 해마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거 아직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남았나 봐. 컴마 찍어줬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해마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해마라고 하는 것은요, often describ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뭐라고 묘사되어지냐면, the brain's center for imagination and memory consolid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나 혹은 기억력 강화에 있어서, 강화를 위한 우리 뇌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묘사되어지는 부분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주어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 해마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다면? thrives on. 잘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로 받았겠네. 문제 출제 안 됐어도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 주어와 동사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진짜 주어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해마는요, thrives on 무엇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냐면요, the increased oxygenation and nutr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nutrition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Provided by physical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앞에 나오는 increase oxygenation and nutrition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제공을 받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게 맞으니까 과거 분사, PP 형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은, 자, 여기서 주어 누구? 연구들. 연구들은요, highlight, 무엇을 강조하냐면, the positive effect of regular morning exercise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이냐면, 아침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인데, 이 긍정적인 영향이 누구한테 미치냐면,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인지적인 유연성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자, 그랬을 때 confirming that 얘들아, 뭐가 이어지고 있니? 확인시켜 주면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에 지금 주어랑 동사 다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분사, 구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겠네. 자, 확인시켜주면서 무엇을 확인시켜주냐면요. That exercise not only promotes physical health, but also, 얘들아, 이제 반갑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뭐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stimulate neuroplasti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아침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신체적 건강에도 좋고, 뭔가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적인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에도 좋대요. 자, 이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the brain's ability, 우리 뇌의 능력이래. 어떤 능력? To reorganize itself by forming new neural conne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신경 connections, 연결망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뭐 하는 능력이야?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말한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self, 여기 itself 들어오는 거 괜찮니? 를 물어본다면, 재기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봐? 아, 여기 목적어랑, 그럼 이 reorganize,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얘들아,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가 누구야? brain, 그치?

그치, 맞아요. 뇌잖아요. 자, 그러면 뇌가 스스로 재구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itself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주어에 있는 brain과 같은 애니까, 아, 재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요, this adaptability, 이러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있어서? creative thought,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as, 왜 중요하냐면, 그 적응력은 allow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다,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잖아. 저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 이러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To approach problems from new ang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make novel association, 뭔가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드는 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hink more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구문 표현 중에 allow A to B,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아, 표현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 5번까지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 5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Victorian England. 자,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에 대한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최근 기출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보기로 했었죠.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the full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산업혁명의 완전한 전개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나 봐요.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영국은요 최초의 산업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1850년대에는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국가가 되었어? employed in industry than agri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고용된 국가가 되었대. 어느 부분보다? 농업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대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즉, 산업국가가 되었다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employed이라고 하는 PP 형태 오는 거 괜찮아?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봤을 때 앞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People,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런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야, 혹은 고용을 하는 거야, 산업을? 얘들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온거 괜찮구나. 일반 1번 넘어가고요. Expanding trade coincided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역이 확장되는데 뭐와 동시에 일어났대? Growth of empire. 이러한 제국의 확장이, 제국의 성장이 무역의 확장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brought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대? 엄청난 부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but this wealth, 이러한 부, 는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렇게 축적한 부가 균일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2번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자,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distribu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과거 분사 소식해 줄수 있니? 소식해 줄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안 어려우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이런 진취적인 개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인 개인들은요, the self-made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수성가한 많은 개인들은요, rose from humble origins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야? Position of wealth and influ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와 그런 영향력의 상태까지 올라간, 즉 자수성가한 이런 인물들은요,

large 많은 이런 자수성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직 노동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 얘들아, 그럼 여기 잠깐만 볼까? but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새로 하나 등장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주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야? working class의, 즉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거든? 자, 그러면 진짜 동사 찾아보자. but 이하의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겠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 수일치시켜줬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앞에 나온 sections라고 해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 나오면 좋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은요,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a large cit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노동자 계급의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빈민가에 살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냐면요. Where they work long hours for low wages and unhealthy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받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조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빈민가로 가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the manufacturing towns in the North England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영국의 북쪽 부분에 어떤 manufacturing town이라고 하면 제조업 단지거든요. 그런 영국의 북쪽에 있는 제조업 단지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최악의 예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최악의 예시였는지 한번 볼까?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 inspired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 문장을 조금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inspired, 여기에 밑줄 그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이 등위 접속사랑 누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Manufacturing towns, 이러한 제조업 단지들은 제공했다. 자, 첫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어요. 최악의 예시들을 제공했고, 그리고 and inspired 두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었다. 어디에 영감을 주었냐면요.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이런 소설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이 높은 그런 소설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동사랑 첫 번째 동사가 등위 접속사인 and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겠네. 그랬을 때,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지방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혹시 모를까봐 살짝 설명을 해주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 대도시였던 그 런던이 위치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위치했다라고 말해주고 뒤에 어떤 문장이 뒤따라오고 있냐면 showing. 보여주면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문장은 이미 끝났고 주어 동사 다 나왔고 지금 showing이라고 ing 형태로 이어지는 이 부분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남부 쪽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부에는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네. Whose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면요, overpopulation, 과도한 인구 밀집 그리고 뭔가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성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앞에 뭐가 있어? Whose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result from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 wh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whose라고 하는 얘가 누구냐면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냐면, 얘들아, 명사를 수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문을 하나 줘볼게. I know a girl whose father is an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한 여자아이를 아는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actor, 배우인 그 여자아이를 알아. 라고 했어. 그러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줘야 돼. Whose father? 이라고 하는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봤더니 동사가 바로 오고 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우리 여기 안에 뭐 넣기로 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넣어줘야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나 혹은 that을 넣어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를 머릿속 안에 넣어놔야 돼? 아, whose라고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 바로 명사를 가져와야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오늘 새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알았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넘어갈 거고요.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 the very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를 넘어가는, 문화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요. challenges, 도전을 하게 만든대요. 뭐에 도전을 하게 만드냐면요.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에 challenge,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offers opportunity for new learning and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문화 간에 넘어가는 거. 문화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자, 즉 얘들아 여기서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당장 내년부터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이제 문화 간의 이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자, being unrooted from our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구야?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이라고 해서 얘 지금 동명사 주어 나오고 있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동사로 뭐 받아? 단수동사 받잖아. brings라고 하는 단수동사 너무 잘 오고 있고요.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대. 자, 형식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거냐면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비록 the difficulties, 어려움,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 여태껏 한국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주했을 때그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are often shocking. 보통은 어때? 아, 너무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but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despite 얘들아 despite 하면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올수 있다. 자, 그런데 despite 혹은 rather because of 라고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오겠네.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 혹은 상반되는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or rather because of 이러한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찾는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잘 왔는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왜 많이 틀렸는지 알아? 이것까진 잘 잡았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까진 잘 잡았는데 너무 좁게 본 거야. 유니클리가 왔네? 보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고 해서 얘를 X를 그어버린 거지.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는 조금 크게 봐야 돼.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사실 privilege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고 앞에 나오는 독특하게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괜찮고 이 형용사를 앞에 부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문장에서 너무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거쳐가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고통들 덕분에 혹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왜 특권을 받았을까?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With clarity and insights that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기를 수 없었던 그 명확성이나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then is more than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적응하는 거, 새롭고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얘들아, 여기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자,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단수 동사가 잘 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뭐 이상이다.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t is a life-changing journey. 이렇게 문화를 옮겨가는 것 자체는 인생을 바꾸는 여정 같은 것이고요. It is a process of becoming 어떤 과정이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면요. Personal reinvention, 사람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growth,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하면서? Reaching out, 도달하면서 beyond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그 범위 넘어서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옮기는 것이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That we abandon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 혹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이런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We were bo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는 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4번에 그러면 위치의 밑줄 잘

그어졌니? 라고 확인해 보려면 앞에 문장 한번 먼저 보자. 아, cultures라고 하는 선행사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 뒤에도 볼까? We were born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 등장하고 있잖아. 완전한 문장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여기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관계, 부사나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앞에 cultur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부사 뭐? where로 바꿔주거나 혹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in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주면 좋겠네. 그쵸? 그러면 답은 잡았고요. 9번, rather 그보다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버려라고 하지 않는데 그보다 it compels 여기서 등장하는 it은 그 과정 말하는 거겠죠? 그 문화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대.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제기대명사 있어. 제기대명사 등장하면 쌤이 뭐 보라 그랬어? 이 find의 주체를 찾아보라 그랬었어. 자,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때 찾는 주체가 누구야?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찾아보도록 강요한다. 마치 모인 것처럼 as if for the first time. 너가 첫 번째 주체성을 찾는 것처럼 한번 너 스스로를 탐색해봐, 찾아봐라고 할 것을 강요한대. 자, 그랬을 때, particularly, 특히나, those cultural invariants within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화적인 불변의 것들, 즉, 우리 내에 남아있는 주체성 같은 거를 찾아보라고 하고요. aspect, 그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야? that we hold dear and refuse to comprom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즉, 우리의 민족성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무엇하는 것을 거부하는 compromise라고 하면 얘들아 타협하다거든요.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측면들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보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 4번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문법 공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는 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능입니다, 이제는. 얘들아, 수능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그치? 2024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 number of studies provided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제공해 주는데 무엇을 제공해 준대? 상당한 근거들을 제공해 준대. 뭐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 주냐면 innate human disposition, 사람이 타고난 성향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해 준대.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나는데, to respond differently to social stimuli 라고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 성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 신생아들은요,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 the human face and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선천적으로 향하게 된대. 자, 그런데 뭐 하면서, seeming to know,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아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가 누구야?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의 주체를 찾아보자면요. 지금 앞에 등장하고 있는 infants. 맞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신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이냐면, that such stimuli, 이러한 자극,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극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겠지. 이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에서 ing, 현재 분사가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얘 주체가 누구라고?
infants, 그 신생아들이라고.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신생아들은요,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새기려고 한대. 자, 무엇이냐면 imitating 하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고 있어? 뭐뭐 하면서 하는 분사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분사구문 등장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분사구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생아들이 이런 연결고리들을 자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모방하면서.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묘사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are presented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모방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해서 좀 집어넣으려고 한대. 아, 뭔가 화가 나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뭔가 행복하니까 웃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ongue protrusions, lip tightening and mouth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혀를 내민다든지 혹은 뭐 입술을 오므린다든지 아니면 입을 벌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생아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냐면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를 봤더니 gestur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오고 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봐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몇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세 번째 풀고 있거든. 이번 시간에만. 이제는 알아야지. 아, 쌤,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못 오고 뭐가 올수 있어?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겠군요. 파악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gesture라고 하는 게 얘들아, 행동이잖아. 행동이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올 만한 게 있을까? 행동에 관련된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올수 있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they have some difficulty에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생각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너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with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매치시키려고 했대,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 하면서?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 until they succ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각자의 얼굴에 실험을 하면서 뭐할 때까지? 그들이 성공을 할 때까지 자기 얼굴에 막 여러 표정을 지어 보면서 뭐 하려고 했대? 그런 행동들을 match,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을 했을 때, 자, 얘들아 여기서 do succeed 할때 얘가 뭘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얘, 지금 뒤에 봤더니 succe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앞에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얘 뭐라 부르지? 강조하기 위한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라고 해서 아,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do라고 하는 동사가 와줬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에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쁨을 표했고요. When they fail, they show dist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보여줬다? 뭔가 실망감, 낙담 이런 것을 보여줬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신생아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엇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면 for
matc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match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너우스 누굴까를 살펴본다면 솔직히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는 풀수 없는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너우스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bodily movement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과, 즉, 본인이 직접 몸소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뭐가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그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뭐도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문법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때 those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 bodily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가 오는 것까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얘들아, 그래서 대명사, 대동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석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가 정말 어떤 애를 받고 있는 건지를 우리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at is,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은 뭐인 것처럼 보여?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자 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whom 이라고 하면 얘 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겠네? 잘 비어 있어? 잘 비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 사람들을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몇 형식 문장이야, 얘들아? 그들은 판단한다. 그들,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으니까 5형식 문장이네. 그치? 대절 안에는 5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들어갔다 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문제로 한번 향해서 가볼 거고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Accepting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only pays off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 그치? 자,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의사소통하던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과를 낼수 있는데, 어떨 때만 성과를 낼수 있대?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과를 낼수 있대. 즉,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아직 확실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한 한 such commonality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거. 너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모여있는 이 부분은,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is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여기 동사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앞에 부사구를 싹 떼봤을 때 such commonalities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수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interest, 얘가 주어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지? 지금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의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is 단수 동사 잘 받고 있습니다. is rarely achieved. 거의 달성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일치하는 그 공통성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고요. Even a pregnant mother has reasons to mistrust the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엄마가 뭐에 대한 불신이 있대요. 그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그녀의 태아로부터 보내진 그 화학적인 신호도 불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즉, 그만큼 정말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보낸 신호도 불신할 만큼 우리는 뭐다? 우리의 관심사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are ways of making communication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방법이 있대.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Even in the most adversarial of relationship. 심지어는 그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A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잖아요. 그 먹잇감은 설득시킬 수 있대. 누구를? 포식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득시킨대? not to chase it. 아, 나좀 쫓지 마. 라고 설득할 수 있대요.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혹은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chase의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얘들아, 쫓는 건 누가 쫓고 있어요, 지금? Predators라고 해서 이 포식자가 쫓고 있거든. 그러면 그 포식자와 그것을 당하는 그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라고 했잖아요. 먹잇감이 서로 다른 주체야? 맞지. 지금 주어에 나오는 이 포식자와 여기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그 prey,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인물이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못 들어오고, 그냥 대명사 들어오는 거잘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먹잇감이 포식자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대. 근데 얘들아,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쥐가 고양이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제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 그치? 그랬을 때,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이러한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보장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근데 보장은 보장인데 어떤 보장이냐면, 여기 봤더니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네? 앞에 봤더니 guarante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만 불완전하면 돼. 맞지? 자, 뒤에 문장 볼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received a signal. 그 신호를 받은 사람. 즉, 아까 전에 앞선 예시에서는 포식자 되겠지? 그 신호를 받은 그 사람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 말을 듣는 것이 아,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진짜 이 which라고 하는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 한번 살펴볼까? Thos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고 있고, those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얘들아.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는 안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문장에 선행사까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뭐를 써줄 수 있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추상명사일 때, 즉, 여기서 보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장인데? 우리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잖아. 즉, 앞에 추상명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우리는 뭘 쓴다? 동격의 that을 쓸수 있다. 라고 해서, 자, 3번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얘 뭐가 들어간다? 동격에 that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the message have to be kept on the whole hon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honest,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honest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 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앞에 문장 구조를 봤는데 have to be kept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면 문장 구조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었지. 원래 문장으로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면 someone, 여기 지금 by 이하의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할게요. 자, someone has to keep the message honest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아,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honest가 들어오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지. 자, 그래서 우리 수동태 나올 때 문장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봐 라고 말한 이유가 뭐다? 문장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케이, honest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형용사 오고 있는 거, 오케이,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진솔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In the case of humans, 인간의 경우에서는요, 이런 진솔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냐면요, cognitive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지 기제, 즉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evaluate communicated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겠지. communicated이라고 하면 의사소통된, 즉 전달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바로 뒤따라 나오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러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지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 잘 왔어? 잘 왔네. 자, 뒤에 나오는 정보의 입장에서는 뭐 되는 거야? 의사소통 된 거지. 이 정보가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온거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cognitive mechanism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these mechanism, 이러한 mechanism, 즉 이러한 체계는요, allow us to accept most beneficial mess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들아, 문법 구조 하나 또 보인다. allow A to B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문법으로 출제된 거 봤었었거든. 그러니까 아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들아 눈여겨봐야지 나중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쉽게 맞다고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To be open,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While rejecting the most harmful messages to be vigil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뭐 한대요? 거절하고 거부한대. 가장 유해한 메시지들은 뭐 하면서? 경계하면서 거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유해한 정보는 거절하면서 어떤 효과를 내준다는 거야? 우리의 의사소통 자체가 어떻게 될수 있도록 honest, 진실되고 아, 뭔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유지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먼저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먼저 풀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야. 이게 맞을까?를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도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월 찬란한 봄날, 광주는 참혹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독재 세력에 항거하다 쓰러져간 학생과 시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는 시민군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비문의 주인공 김경철님도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이분은 5.18 항쟁 당시 거의 최초의 희생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문 뒤에 보면은 딸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적은 글이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5월길은 38년 전 그날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입니다. 5.18은 전남대 정문에서 촉발됐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처음 충돌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군이 전남대에 들어오게 되고 5월 18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서고 갑자기 연행을 하고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란 학생들은 시청으로 도청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도청에 모이게 되면서 본격적인 항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5.18 민주항쟁 사적 1호 전남대 앞에는 이곳에서 항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시민과 계엄군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금남로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죠. 당시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불의에 맞서자.

0: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금남로에서 쓰러졌습니다. 계엄군의 사격은 시신을 대열에서 끌어내려는 시민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1: 광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인 분수대. 1980년 이곳은 자유를 요구하던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5월 광주에서는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사상자가 수백에 이르렀습니다. 금남로 주변 병원들은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병원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그날의 이곳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도 5.18 사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0: 5.18 사적 10호 기념비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던 의료진은 갑자기 몰려든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침식을 잊었고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에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옛 전남도청으로 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건물 일부는 사라지고 총탄이 바뀌었던 외벽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청 옆으로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생겨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의 안쪽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던 계엄군은 26일 시민군에게 도청을 비우고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군이 도청에 남아있었고 27일 새벽 도청은 계엄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됩니다.

0: 광주 5월의 참혹한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혹한 흔적은 사람들 마음속에 빛이 되어서 결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0: 수험생들에게 과학탐구 영역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도 통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1: 생명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2: 생명과학이 다른 과학들보다 점수 받기가 좋은 것 같아요.
0: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50% 이상이 생명과학을 선택. 하지만 오히려 1등급 받기는 쉽지가 않다.
3: 생명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당하기 쉬워서 많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 매년 신유형도 나오고 계속 킬러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0: 교과서와 개념서를 꼼꼼하게 정독하는 방법으로 기초를 다진 후 꾸준한 문제풀이로 유형을 익히고 고난도 심화 문제를 분석해 나만의 풀이 전략으로 생명과학을 정복했다는 오늘의 공부 고수. 실전 활용 100% 경은양의 생명과학 공부법을 알아보자. 대학생이 된 후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경은양. 중학교 때 우연히 시작한 취미가 삶의 활력소가 됐다.
3: 보통 공부하다가 지칠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미니어처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할 때 힘든 것들을 좀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0: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미니어처 만들기. 4년 동안 틈틈이 실력을 쌓은 결과 이제는 자신의 블로그에 강좌를 올릴 만큼 성장했다는데 어디 이뿐이랴. 뭐든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은양은 각종 비교과 활동까지 섭렵. 목표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3: 제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진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과를 생각 없이 정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진짜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특히 내공학 연구학자의 꿈과 연계된 생명과학 성적은 모두 1등급. 성적표만 봐서는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서술형 내신 시험을 볼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시험 시간의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느낀 경은양. 심지어 몇 번은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채 찍고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3: 생명과학은 항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0: 매년 어려워지는 심화 문제는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가 않았다. 여기에 실수를 유도하는 까다로운 문제까지. 쉽다고만 생각했던 생명과학의 두 얼굴. 경은양의 심화 문제 정복 비법은 무엇일까?
3: 첫 번째로 그 개념을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내신에는 수능 범위랑 다르게 좀 범위가 적어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서술형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쓰지 못하면은 그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글자도 안 빠지고 어떤 내용이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그 모든 내용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0: 경은양은 내신고사의 기본이 되는 개념서의 모든 내용에 밑줄을 그어가며 정독. 핵심 단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읽어갔다.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즉 본문 옆에 보조단에 제시된 추가 개념 설명이나 사소한 탐구 활동도 빠뜨리지 않고 본문 개념과 연결지어 학습했다. 또한 개념서에 모르는 용어가 나오거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3,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개념 공부를 1시간씩 투자했다는 경은양.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는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며 반복학습하는 것이다.
3: 일단 개념 공부는 전체적으로 그냥 시험 한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까지 다 진도를 빼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한번 빠진 내용이 있나 점검하는 것을 의미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로 더 추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랑 아니면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을 개념서에서 공부했던 거랑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0: 특히 내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나 유인물을 살펴보며 자신이 공부한 개념서와 비교, 빠진 내용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 과정은 시험 출제자인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념서에는 삼투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반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는 삼투압의 수식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내신 시험을 대비한다.
4: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지역적인 보기도 많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기출되는 보기 말고도 아주 세밀한 보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처럼 정말 3페이지, 4페이지를 정독만 해서 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에 맞게끔 뭐 형광펜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백지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밑줄 쳐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두세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일단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그냥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햄스터를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걸로 했습니다.
0: 효율적인 복습을 위해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풀지 못한 문제에는 기호를 표시했다는 경은이 양.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는 문제는 모르는 선지 기호만 표시, 나중에 선지만 다시 복습했다. 문제부터 선지까지 모르는 문제는 V로 표시, 문제 전체를 다시 복습했고 어려워서 풀지 못한 문제는 틀림 표시를 하고 다시 풀어보면서 꼼꼼하게 오답풀이를 했다.
3: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자신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나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답 개념 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0: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드는 오답 노트라고 하면 틀린 문제를 오려 붙이거나 문제를 똑같이 쓴 후 풀이 설명과 개념을 적어놓는 방식인 반면 경은 양의 오답 개념 노트는 문제 풀이 후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두 줄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개념이나 선지를 체크한 후 바로 개념서를 확인해 추가 설명을 적는다. 채점 후 틀린 문제는 해설지와 개념서를 보고 오답풀이를 꼼꼼하게 한다. 오답풀이가 끝난 후 외워야 할 개념과 내용을 노트에 간결하게 정리한다.
3: 이게 제가 써놓은 내용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바로바로 써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페이지에 있는 개념들이 다 상관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데 개념 공부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개념만을 딱 공부할 때는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이런 한두 줄의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언제 봐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보통 수시로 봤었던 것 같아요.
4: 이 친구는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오답 노트를 적었고 그것을

0: 수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따라 하셔야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처럼 개조식으로 쓴 것을 자신이 서술식으로 풀어서 반복해서 외우는 학습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학생이 좋은 학습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자기한테 맞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좋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습법을 자기 것으로 채워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자기한테 맞는지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는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 내용으로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한 5문제 정도는 자기가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은 개념 공부만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킬러 문제는 보통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아예 풀 수 없게 된다거나 뭐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킬러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그 킬러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 유전을 생각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유전 그 파트를 보면 유전의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관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유전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하고 그리고 이 병의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독립적인지 찾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병이 우성인 병인지 열성인 병인지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게 되면은 너무 많고 이것들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단서를 찾아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빨리 그 경우의 수를 없애야지 가정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2: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풀이 조건과 단서를 분석. 그런 다음 갖가지 단서에 맞춘 자신만의 풀이 개념을 공식화하여 시간 단축 전략을 짜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머릿속에 완전히 숙제를 시키면은 나중에 유전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전체를 다 가정할 필요 없이 경우의 수를 줄여서 딱 필요한 두 가지나 세 가지 경우로만 가정해도 바로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0: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은 실전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 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는 것에서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어떤 발문이 있다거나 풀이 과정의 어떤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을 본인 스스로가 찾는다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은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기출 문제를 만나고 풀어봤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자, 이제 선배님께서 여러분께 생명과학 관련해서 공부 방법을 이제 알려주실 건데 여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걸 살펴본 후에 누군가를 선배님이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눠준 종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 생명과학 성적 향상의 꿈을 안고 모인 멘티 지원자들. 경은양의 공부법 특성상 기초 개념 공부는 고2 후배들을 대상으로, 실전 팁은 고3 후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학년별로 멘티를 뽑을 예정이다.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하는 경은양. 과연 누가 멘티가 됐을까? 그날 오후 경은양이 한 명의 멘티가 아니라 네 명의 멘티와 대화를 나누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개념 공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경은양. 생명과학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싶다는 멘티 4인방을 소개한다.
1: 그 개념 공부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지금 교과서만 본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교과서랑 개념서 둘 다 본다고 한 친구 있었는데 교과서는 꼭 정독을 무조건 하고 봐야 되는데 큰 글씨만 보고 대충 읽고 넘기지 말고 진짜 자세하게 보고 이런 옆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

0: 용어 설명이나 탐구 활동이 적혀 있는 보조단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글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읽고 이해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1: 내신은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몰라.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려면은 그냥 개념만 어떻게 됐는지 막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문장이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 단어가 어떤 걸 써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정확히 봐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일단 풀다 보면은 문제 모르는 거는 있을 수는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약간 즉시 확인했어.
0: 무엇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 경은 양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은 바로 알고 넘어갔다. 그리고 채점은 한 챕터의 문제를 풀고 난 후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범위의 문제를 다 푼 후에 한 번에 몰아서 했는데, 이 방법은 채점을 하면서 시험 범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한다.
2: 개념 위주 문제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 위주 문제집을 사야 하는지.
1: 나는 내신에서는 우리 학교 시험이 그렇게 막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념 위주인 문제집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선생님이 이번 시험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그 부분은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조금 난이도 높고 오답률 높은 그런 문제들을 약간 풀어보면은 그거는 심화 문제 나올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수면과학을 내신만 공부할 때는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1: 교과서로 하면은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는 좋은데 이게 약간 어렵거나 조금 심화돼서 나오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집도 그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4: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나 도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새로운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래프가 나오면 보통 X축, Y축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를 약간 화살표로 해서 인과관계를 써보는 게 좋거든.
0: 즉, 수치로 표시된 그래프 자료를 서술형 인과관계로 정리해보는 것. 문제를 풀기 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꾸준한 연습으로 처음 보는 그래프 분석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1: 일단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걸 자기가 진짜 진로 체험이든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든 해가지고 자기한테 진짜 맞는 걸 딱 찾고 원하는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꼭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꼭 잡고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 지금보다 좀 더 개념을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과 제가 만든 5단 개념 노트를 지금부터 만들면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계속 채워나가는 걸 제가 바라고 있어요.
0: 며칠 후 수능 실전 팁을 알려주기 위해 고3 멘티를 만나는 날. 오매불망 멘토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 소녀. 경은 형이 등장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기는데 생명과학 심화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는 오늘의 멘티. 호원 고등학교 3학년 황미솔량이다. 과연 미솔량은 심화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까?
5: 과학이 등급이 너무 안 나와.
1: 개념은 그럼 따로 막 복습 같은 건 하진 않았어? 네. 문제 풀기 전에? 그냥 바로 문제 풀고?
5: 네.
1: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시기와 시기이니만큼 지금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노트는 만들어서? 생명하면서?
5: 노트는 노트 정리를 나름 하긴 했거든요.
0: 고난도 문제일수록 철저한 개념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멘티의 개념 공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경은 양. 잘 정리되어 있는 노트만 봐도 공부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1: 와, 진짜 정리가 잘 돼 있다. 필기로 한 거에다가 자신이 부가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설명 같은 거를 다 달아놔서 공부를 할 때 좀 헷갈리지 않고

0: 않고,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공부를 한것 같아서 개념은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개념을 적은 필기노트는, 그러니까 뭐 내신 시험을 볼 때나 그때는 양이 적으니까 이거를 전체 부분을 다볼 수가 있는데, 수능은 방대한 양의 개념이니까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다 적어놓은 개념노트는 좀 필요할 때 보기 힘들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도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적어놓는 식의 개념노트가 그런 거를 대비를 잘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1: 실전을 대비한 오답 개념 노트는 오답 풀이 후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이나 세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의 선지 개념만 따로 정리.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한두 줄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오답 개념을 따로 정리함으로써 취약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선지 개념을 반복 복습해 풀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0: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1: 나는 이게 짧게 짧게 돼 있으면은 뭐 두 줄, 한 줄 이런 거 읽는 데는 뭐 그렇게 막 지겹진 않잖아. 계속 다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수시로 봤었어, 나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수능 볼 때 그럴 때 약간 지역적인 보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약간 당황하지 않고 미리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넘어갈 수 있어. 신경계 단원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 교감신경은 척수에서만 나오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중뇌랑 연수랑 척수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를 그냥 개념에서 할 때는 그림 보면서 어디서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면은 모르겠는 거야.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좀 당황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놨었어.
2: 수능에서 물어보는 방식에 맞춰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1: 그럼 모의고사 볼 때 어떤 쪽에서 많이 틀려?
3: 유전 같은 진짜 활용해서 막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솔직히 막막해서 잘 손이 안 나가요.
2: 여기서 잠깐! 그러고 보니 유전 단원 문제는 모든 멘티 지원자들이 어렵다고 한 문제였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4: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아마 가계도 해석일 거예요. 빨리 발문의 어떠한 의도를 파악해서 길을 잘 열게 되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한번 잘못 읽어버리면 헤매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이 학생의 풀이 방법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여러 유형의 문제를 일단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순서도라고 하죠.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알고리즘, 순서도를 자기만의 순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전에서도 두려움 없이 좀 정해진 시간에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나는 유전을 그러니까 못 푸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가 익숙하지 않아서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얘가 우리가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단서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럼 그거를 보고서 이게 뭔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해. 여기서 1과 2의 각각 대립 유전자는 막 T랑 T'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가 있잖아. 근데 이런 자료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여기에도 또 나와. 이 문제에서도 이화상 각각은 이것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나오고.
2: 유전 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풀이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풀이 조건을 분석하고 정리해 나만의 풀이 전략을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풀이 전략이 체화되면 보기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빠르게 파악한 후 풀이 과정의 경우의 수를 줄이고 나머지 조건들로 문제를 해결. 훨씬 간결해진 풀이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0: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때 내가 생각을 하면서 풀지 않고도 그냥 이걸 바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했었어.
1: 그럼 처음에는 시간 안 재고 푸신 거예요?
0: 시간 안 재고 풀어. 일단 유전을 처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할 때는 그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데 약간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
2: 처음에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무엇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반복 훈련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1: 이게 생명과학이 이해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암기로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암기와 이해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적당할까요?
0: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모든 거를 공부할 때 확실히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는 바로 외웠었어. 그래서 그냥 선 이해 후 암기. 그냥 그렇게요.
1: 선 이해 후 암기.
0: 그렇게. 생명과학을 쉬워서 선택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유전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신유형 문제를 보고 너무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는 진짜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이든 아니면 유전 같이 문제풀이를 하는 부분이든 둘다좀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
2: 마지막으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 언니가 많은 스킬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스킬을 또 저만의 것으로 많이 만들고 제 스킬도 많이 연구해서 언니처럼 생명과학을 더 잘하게 되고 싶어요.
2: 한 발짝 더 다가선 꿈. 경은 양에게 공부는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기에 언제나 즐겁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부 도전을 즐길 것이다.
0: 저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뇌공학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뇌파를 읽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요.
2: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긍정에너지 넘치는 경은양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영어는 자이, 영자 이자인입니다. 1강 잘 찾아오셨네요. OT도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왜 영자 영자 하는지도 알겠네요. 자, 제가 OT에서 약속드린 대로 매 강 듣다 보면 영어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는 영자 이슈를 준비해 올 겁니다. 아, 오늘 첫 강이니까 진짜 주제 뭘로 해야 되지?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거야. 수험생인데 어떡해. 자,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는데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자, 근데 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When the shock was too weak or too strong, they learned more slowly. 자,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적으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졌고 스트레스가 중간 수준일 때 오히려 쥐들이 학습을 더 잘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대요. 자, 이런 걸 갖다가 The Jenkins Dawson Law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도 똑같아. 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니? 괜찮아. 근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optimal하답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오히려 퍼포먼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너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괜찮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30강의 강의를 통해서 영어 풀면서 필요한 모든 스킬들, 모든 기본기들, 문제풀이에 필요한 여러 분석들 다 아낌없이 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다 보면 우리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자.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볼까? 듣기 파트부터 시작해볼 거야. 1번 문제 풀어볼 준비 됐어? 해볼게. 자,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선택지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다섯 개나 있어. 아, 무조건 소셜미디어랑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고 시작해볼게. 자, 들어볼게요.
1: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your vice principal, Mr. Reed. Recently, we've noticed growing concerns about how social media is being used among our students, especially issues related to privacy, unverified information, and disrespectful communication online.
0: 자, 여기까지. 자, this is your vice principal, 교감 선생님인데요. 자, 어떤 문제를 지금 발견을 했냐면, growing concerns. 자, 증가하는 우려가 지금 보입니다. 뭐에 대해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나 어떤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privacy,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disrespectful communication online. 자, 뭔가 존중이 없는 communication.

0: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the goal of this campaign, 이 캠페인의 목적은 당신을 더 safer 하고 더 responsible 한 behavior,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좀만 더 들어보죠.
1: From next Monday, you'll see posters throughout the school. Watch short informational videos during homeroom and receive daily online safety tips on the school website. We hope this campaign will help you use social media properly. Thank you for listening.
0: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죠. 자, 구체적인 캠페인의 내용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포스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nformational videos, 정보성 비디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aily online safety tips, 뭔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세이프티 팁에 대해서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이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뭡니까? 우리 학교 캠페인에 라는 거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몇 번입니까? 소셜미디어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죠.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볍게 풀어봤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여자가 남자 대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 여자다, 여자. 그리고 친구. 뭔가 교우관계랑 관련된 것 같죠? 그거까지 눈치채셨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Eric, you look deep in thought. What's up?
1: Mom, I was just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with my friend Kevin today.
2: Oh, what happened?
1: I said something to him in class that seemed to upset him.
2: What did you say?
0: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너 생각이 많아 보인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엄마, I just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with my friend Kevin today. 케빈이랑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I said something to him. 자, 뭔가를 말을 했는데 that seemed to upset him. 그게 그를 화나게 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데? 라고 엄마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1: Well, he kept shaking his leg during class, which was really annoying. So I told him to stop, but I said it pretty harshly.
0: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가 계속 다리를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to stop,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but I said it pretty harshly. 어떻게 얘기를 했어? 되게 친절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harshly,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죠.
2: I see. When you want to ask a friend to do something,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to say it in a better way first.
0: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표현. 뭐라고? when you want to ask a friend to do something. 자, 친구한테 뭐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it's important to. 자, 너무 중요한 표현. 자, 중요해 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뭐라고요?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think about how to say it.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대요. In a better way first. 어떻게 하면 잘 얘기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 라고 여자가 얘기하고 있죠. 자,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나머지 편하게 들을게요.
1: Yeah, I didn't think at all. I just reacted and I sounded really irritated.
2: Taking a moment to think can make your words much gentler. And avoid hurting someone's feelings.
1: You're right. I shouldn't have spoken that way.
0: 자, 그래서 약간 taking a moment. 약간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make your words much gentler. 훨씬 더 말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자가 자기의 의견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I shouldn't have spoken that way. 남자가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2: Understanding that is a good first step.
1: I'll apologize to him tomorrow.
2: That's a good idea. I'm sure Kevin will appreciate it.
0: 자, 맞아. 그래서 understanding that, 그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거야. 내일 사과할게요. 그러면 케빈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가 되겠습니까? 자, 친구에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더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0: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볼게요.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지를 좀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래? 긴장감, 긴장감, 긴장감, 긴장감. 뭔가 긴장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까 영자 이슈에서 다뤄줬던 그 내용 있잖아? 그게 이거랑 관련된 거야. 자, 들어볼게.
1: Hello, viewers. It's Eddie Dawson. Welcome back to Eddie's Life Advice. Many of you probably feel nervous before a big test, a presentation, or an interview. You might think that this nervousness only hurts your performance, but that's not always true.
0: 자, 여기까지. 자, 안녕하세요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너 feel nervous 하지? 떨리지? 뭘 할 때? 테스트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인터뷰 할 때. 자, 근데 이 nervousness, 이 떨림이 너의 퍼포먼스에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 But that's not always true.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1: In fact, a little tension often helps your mind and body become more alert.
0: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A little tension, 약간의 긴장을 하는 것은 helps your mind and body become more alert. 자, 몸이 더 그 마인드와 몸이 더 깨어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 For example, when you feel slightly uneasy, your focus increases and you become more careful with what you're doing. This natural reaction helps prepare you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challenges.
0: 자,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약간 uneasy, 뭔가 불안하고 불편해요. 자, 그러면 당신의 집중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careful해져요. 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연적인 반응은 당신이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다음 표현 볼게요.
1: Here's the key point.
0: 아, 뭐래? Here's the key point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중요하다라고 대놓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죠. Here's the key point. 자, 뭐라고요?
1: The right amount of tension can actually improve your performance. So the next time you feel a bit nervous, remember that it may be helping you rather than holding you back.
0: 자, 여기까지. 자, 뭐라고요? The right amount of tension. 적절한 양의 긴장이 can actually improve your performance. 오히려 증가시켜줄 수 있다. 퍼포먼스를 더 향상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긴장이 되면 아 그거 너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겠니? 자 적절한 긴장감은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3번도 됐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그림 보고 문제 푸는 거죠. 우리 1, 2, 3, 4, 5 보면서 따라갈 겁니다. 쭉 따라가면서 틀린 그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반드시 순서대로 언급되니까 1번 그림 언급되면 2번으로 시선을 바꾸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시선을 이동해 나가면 된다. 자, 4번 해볼게요.
2: Mr. Porter, how was your trip to the amusement park last weekend?
1: It was amazing. Here's a photo I took.
0: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뮤즈먼트 파크 갔던 거 어땠어? 여기 사진이 있어. 이런 거고.
2: Let me see. Is the girl holding the star pattern balloon your daughter?
0: 자, 여기 나오네. The girl holding the star pattern balloon. 자, 스타 모양의 블룬을 가지고 있는 애가 너 딸이야? 라고 물어봤죠. 1번 그림,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 Yes, she asked me to buy it as soon as we got there.
0: 이거 사달라고 딸이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2: She looks so adorable. Oh, the horse-drawn carriage next to the street lamp is really cool.
1: Yeah, I've never seen one like that. So I wanted to get a picture of it.
0: 자, 여기 보시니까 the horse-drawn carriage next to the street lamp라고 합니다. 자, 이 가로등 옆에 horse-drawn이니까 말이 이끄는 거잖아. 말이 이끄는 이 캐리지가 보인다. 이게 너무 멋지다라고 해요. 자, street lamp 옆에 마차가 보이죠. 2번도 맞는 그림. 자, 그 다음에
2: I really like the bear statue in front of the shop on the right too.
1: Actually, That's a teddy bear store. My daughter loved looking around in there.

0: 자, 여기 보시면 I like the bear statue. 나곰 statue. 곰 모양 이 동상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샵 앞에 있어. 오른쪽에 샵이 있고 그 앞에 bear statue가 있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 테디베어 샵이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이거 보는 거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1: What's the oval-shaped sign at the end of the road?
2: That's a sign for the animal performance. It has pictures of animals on it.
0: 자, 여기 보니까 what's the oval-shaped sig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oval 하면은 타원형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타원형의 이 간판 sign 이 뭐야? end of the road 길 끝에 있는 길 끝에 sign이 하나 있긴 한데 사각형 모양인데 oval이 아닌데 여기 틀렸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animal performance. 자, 동물 공연을 나타내는 거라서 동물들의 사진이 있다. 뒤에 설명은 맞는데 oval-shaped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틀리게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 5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1: I see. And what are the three tables on the left for?
0: 자, 왼쪽에 있는 three tables는 뭐를 위한 거야? 5번 그림도 맞죠?
2: That's a resting area for visitors.
1: Well, it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at the amusement park. I'll have to go there sometime.
0: 자, 이거는 비지터들을 위한 쉬는 공간인데, 되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풀었고,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에 주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남자, 여자 있는데, 누구? 여자. 그리고 여자가 할 일, 한 일이 아니야, 이미 한 일이 아니야,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한번 들어보자.
2: Honey, I'm really excited about our fishing trip tomorrow.
1: Me too. Do you think everything's ready?
2: I think so, but let's just check to be sure.
1: Good idea. Did you pack the fishing rods?
2: Yeah, I got them from downstairs and packed them with hooks and lines.
0: 자, I'm really excited about our fishing trip. 자, 낚시하러 가나 봐요. 그래서 다 everything's ready, 다 준비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let's just check to be sure. 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체크나 해볼까 라고 했어요. 자, good idea. Did you pack the fishing rod? 라고 합니다. 자, fishing road 하면은 낚싯대인데 낚싯대 챙겼어? 라고 했더니 yeah 라고 합니다. 챙겼대요. 자, 그거를 downstairs 아래층에서 챙겼고 and pack them with hooks and lines. 자, 이 갈고리랑 그리고 라인과 함께 챙겨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ishing road 챙기는 거, 낚싯대 챙기는 거는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자, 다음 가볼게요.
1: Perfect. What about the cooler? I couldn't find it earlier.
2: Oh, it was in the kitchen cabinet. I got it too. And did you charge the portable batteries? We forgot to do it last time.
1: Right. We have to do that. I'll go take care of that now.
2: Sounds good. I'll prepare some sandwiches and fruit for our lunch.
0: 자, 여기까지. 자, what about the cooler? 자, cooler. 아이스박스 같은 거. 그건 준비했어? 아까 찾을 수가 없었는데. 했더니, it was in the kitchen cabinet. 자, 키친 캐비닛에 있었어요. 그것도 챙겼어. 자, and did you charge the portable batteries? 자, 이 휴대용 배터리 충전했어? charge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자, 지난번에 하는 거 까먹었잖아. 했더니 right, 맞아. We have to do that. 우리 해야 돼. I will go take care of that now. 라고 하면서 우리 정확하게 힌트 주고 있죠. 내가 지금 가서 그거를 처리할게. Now, 지금. 자, 여자가 할 일 뭐예요? Portable batteries를 충전하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여자가 할 일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편하게 들으면 되겠네요.
1: Awesome.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and the weather is supposed to be perfect.
2: That's wonderful.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omorrow.
0: 자, 마지막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weather forecast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기예보 체크를 했는데 내일 엄청 완벽할 거래요, 날씨가. 아이, 좋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자, 너무 기대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할 일로 적절한 거 배터리 충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골라보는 거.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어요. 듣기 다 맞고 있어? 듣기 잘 맞고 있어요? 자, 듣기가 사실 되게 쉽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듣기에도 이렇게 3점짜리가 출제가 돼요. 독해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겨우겨우 풀어내면 3점인데, 듣기에서 실수 안 하고 맞춰야 되는 것들을 다 맞추면 그것도 똑같이 3점이거든? 그러니까 듣기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습해주는 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6번 문제, 돈 계산하는 이 문제가 되게 자주 3점짜리로 나오거든? 자,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영자의 시클픽, 이거부터 좀 볼게요. 자, 최근에 평가원 기출들을 보면은요, 이 문제에서 자꾸만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 자,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대화의 흐름이 전개가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내가 사려는 물건이 얼마일까를 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냥 이거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울도 있고 레더도 있는데, 자, 울은 얼마고 레더는 얼마야. 그래요? 저는 레더로 살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가격을 다 메모를 해놨다가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까지 들어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죠. 자, 똑같은 패턴 계속해서 보여 볼게. The regular. Regular는 $20고요. 그 다음에 organic은 $30래요. Let me check. I'll have two bags of organic. Organic으로 두 개 살래요. 라고 하면은 각각이 얼마인지 알았어야 되고 거기에 개수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똑같아. 자, paper towels 사려고 왔는데 reusable 있고 그 다음에 regular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뭐를 살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꼭 마지막에 뭐 해주니? 할인해주잖아요. 근데 할인을 하는 패턴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 무슨 말이냐? 자, 2026학년도 대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10% off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You cannot use this coupon.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기도 했었고. 자, 또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5 off your total. 전체에서 $5를 그냥 절대값으로 깎아줄게요. 라고 한 적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You get $3 off the total. 전체에서 $3를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건 전체에서 몇 프로를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가져왔어. 6번 문제 이 평가원이 요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모두 담고 있는 문제거든. 연습하기 되게 좋아.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좀 꼼꼼히 봐보도록 할게. 준비됐어? 해볼게.
1: Welcome to Sweet Dream Cake Shop. How may I help you?
2: Hi, I'm looking to buy a cake.
1: Sure. We have three kinds. The mango cake is $40, the strawberry cake is $35, and the chocolate cake is $30.
0: 세상에, 똑같죠?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망고 케이크는 얼마냐? $40고요. 스트로베리 케이크는요? $35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는 $3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도대체 뭘 산다는 건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뭘 살까요? 들어볼게요.
2: They all look delicious, but I'll go with a strawberry cake.
0: I'll go with a strawberry cake. 뭐 산대? 스트로베리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얘네 둘은 필요가 없고 $35를 사겠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이어서 살지 보죠.
1: Great choice. And we have a deal going on right now. If you buy a cake, you can get a package of our homemade cookies for $15. Packages are usually $20 each.
0: 자, 근데 deal 뭔가 할인을 한대요. 뭐를 할인을 하냐면 케이크 사면은요. 홈메이드 쿠키를 얼마에 준대? $15에 준대요. 근데 패키지는 원래 $20인데 $15에 준다는 거야. 그러면 $15를 추가로 살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남자의 선택은
2: That's great. I love your cookies. I'll take a package.
0: I love your cookies. I'll take a package. 뭐라고요? 하나 살게. 그러니까 $15가 추가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35 더하기 15 해서 지금 $50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 Sounds good. So that's one strong

0: Strawberry cake and one package of cookies, right?
1: Yes, that's right.
2: 마지막으로 수량 확인 한 번씩 더 해주죠. 하나하나 맞아요 라고 했더니
0: All right. And store members get a 10% discount right now. So if you're a store member, you can enter your PIN on the keypad.
1: Oh, awesome. I entered it.
0: Got it. You'll get 10% off your total.
1: Great. Here's my credit card.
0: Thank you.
2: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멤버는 뭘 하는데요? 할인 방법이 여기 나오잖아. 10% discount right now. 10% 할인을 해준대요. 자, 멤버이시면 PIN 넘버, 비밀번호 넣으세요 라고 했더니 자, oh, you will get 10% off your total. 자, 요 부분도 핵심이죠. 전체 가격에서 10%를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50잖아. $50에서 10% 할인을 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아, 공부할 게 되게 많았던 최근 평가원 트렌드를 엄청 잘 드러내고 있는 문제여서 좀 꼼꼼하게 봤어.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자가 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요. 정답의 근거가 앞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좀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1: Hi, Ava. Did you hear that the neighborhood music fair is coming up next Saturday?
0: Yeah, I heard about it.
1: A few of us in the guitar club are performing there. Would you like to play with us? I know you like playing the guitar.
0: Thanks. I wish I could, but I can't make it that day.
2: 자, 앞에는 다 배경 설명이야. 자, 너 들었어? 아, 이런 행사 있다는데? Next Saturday에? 어, 나 들었어. 자, 우리가 몇 명이 guitar club에서 are performing there. 거기 가서 공연을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 라고 물었더니 I wish I could. 여기만 들으면 되죠. 그러고 싶은데 But I can't make it that day. 그날은 can't make it.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를 들어봅시다.
1: Oh, I see. Is your wrist still bothering you?
0: It's fine now. At my last checkup, the doctor said I can go back to normal activities.
2: 자, 첫 번째, wrist 때문이야? 손목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 지난번에 체크업 검진했는데 닥터가 이제 일반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손목은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
1: That's great to hear. Are you volunteering at the library for the reading program that day?
0: No, I normally do that on Sundays.
2: 자, 여기 보시면 volunteering 때문이야.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reading program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봉사활동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주로 on Sundays. 일요일마다 하는 거야. 그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남자가 이제 돌직구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 Then what's keeping you from joining us?
2: What's keeping you from joining us? 뭐가 너를 막는 건데? 왜 못하는 건데?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바로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들어볼게요.
0: I promised to help my cousin move into a new place that day.
1: That's really nice of you. I'm sure your cousin will appreciate it.
0: Thanks. I hope your performance goes well.
2: 나왔네. 뭐라고요? I promised to help my cousin. 내 사촌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뭐 하는 거를요?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가는 거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아, 사촌이 좋아하겠다. 너도 퍼포먼스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자가 기타 공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3번이죠. 사촌의 이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계속 뭐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 그래서 뭔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답. 아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알았어? 좋아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봅시다. 언급되지 않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언급되지 않는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속어 해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들어볼게요.
1: Honey, what are you looking for?
0: I'm trying to find my name tag. I need it for my company workshop.
1: Oh, I remember you mentioning that. What's the theme of this year's workshop again?
2: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너 못 찾고 있어? 아, 나 네임택 찾고 있는데. Company workshop, 연수에 필요해. 어, 너가 you mentioning that, 그거 언급했던 거 기억나? 라고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중요한 주제를 던져줘요. 뭐라고 하냐면 What's the theme of this year's workshop again? 자, 이번에 올해의 워크샵에 theme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theme,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뭐라고 하나요?
0: It's creative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2: 어, 주제는 이거래요. 주제를 막 해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뭐가 언급되었어? 어, 주제. 주제 언급되었다. 이렇게 속어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 That's right. Where's it being held this year?
2: 자, 이번에는 where's being held? 자, 의문문들을 잘 들어야 돼. 어디에서 열리는데? 자,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장소가 언급이 될 겁니다.
0: At Maple Ridge Resort, near the Maple Waterfalls.
2: 자, 어디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장소를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 Oh, I stayed there a few years ago. How many people are going?
2: 자, 다음번 의문은 여기 봅시다. How many people are going? 몇 명이 가는데 참가 인원에 대해서 물었죠?
0: Everyone at the company. So about 50 people in total.
2: 아, 약 50명 정도가 갈 겁니다. 참가 인원이 언급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 Is there anything you're looking forward to?
2: 어, 기대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나오죠.
0: Actually, Professor Daniel Harper is going to be there to give a speech.
1: Really? I've read his book. He's amazing.
0: I know. I can't wait to hear him speak.
2: 자, 마지막 부분은 뭐에 대한 거야? 자, 이 professor이 going to be there to give a speech. 자, 어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어, 나도 그 책 읽었는데 그 사람 멋있던데? 어, 알아. I can't wait to hear him speak. 그의 연설을 듣는 게 너무나 기다려져. 연설자가 나왔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몇 번? 어, 4번.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것도 다른 문제들이랑 마찬가지지만 1번부터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야. 자, 1번부터 언급이 될 거야. 그러면서 어, 10월 20일 맞나? 확인, 체크 하고 어, 다양한 소리의 제작과 변형 맞나? 확인, 체크 하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쭉쭉쭉쭉 내려가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면 되는데 자, 그중에서 굉장히 사소한 무엇인가 하나를 바꿔놨을 겁니다. 그거를 체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0: Hello, listeners. This is Megan Hartley from Brightwave Youth Radio. Are you curious about how everyday sounds can be turned into art? If so, make sure you check out the 2026 Sound Design Experience Program. It will be held on October 20th at the Harmony Arts Center.
2: 자, 여기까지. 자, 자기소개를 하고요. Are you curious about?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소리가 바뀌는지 예술로. 자, 그러면 우리 이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it will be held on October 20th. 10월 20일에 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1번 선택지 10월 20일에 개최된다? 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 선택지는 내용을 보면 다양한 소리의 제작과 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좀 더 들어보죠.
0: The program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observe how different sounds are created and transformed through a live demonstration.
2: 여기 나왔네. 자, 프로그램은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대요. 뭐를 할 기회를 주냐면 관찰을 한대. How different sounds are created. 자, 어떻게 다른 소리들이 만들어지고 변형이 되는지 뭐를 통해서 live demonstration 앞에서 시연을 해주나 봐. 그걸 통해서 2번 선택지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자, 3번 볼게요. 전문 오디오 창작자 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 내용 들어봅시다.
0: It's operated by a team of professional audio creators who work across various sound production fields.
2: 여기 바로 나오네요. Team of professional audio creators. 자, 전문 오디오 창작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0: 거고요. 이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 This year, a special mini sound booth tour has been added, allowing participants to explore how compact studio equipment is used.
0: 자, 여기까지 special mini sound booth tour이라는 게 특별한 미니 사운드 부스 투어가 올해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소형 스튜디오의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4번 선택지도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 들어볼게요.
1: Registr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done on the Arts Center website by this Friday. Don't miss this chance to discover the exciting world of sound.
0: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등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웹사이트에서 이번 금요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exciting world of sound. 자, 이런 재밌는 소리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마치야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정답 5번입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언제까지였어? By this Friday였었죠. 되게 사소한 거 바꿔놓는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그래요. 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이 다섯 개의 모델 중에서 내가 살 모델을 고르는 건데요. 자, 항상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고 네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 조건에 안 맞는 거를 속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하나밖에 안 남아. 그거를 골라주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뭘 사나 봤더니 주문할 차량용 전화기 거치대를 산대요. 뭐를 사는지 들어보자고요. 해볼게요.
2: Rachel, you use a phone mount in your car, right?
1: Yeah, I do. Why?
2: I'm planning on getting one, but I'm not sure which one to get. These are the five models I found online. Which do you recommend?
0: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초반부는 막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다섯 개의 모델이 있어. Which do you recommend? 자, 어떤 거를 너가 추천하니? 라고 했더니
1: Let me see. This one's over $30.
2: That's way too expensive.
0: 자,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거는 over $30. 30달러가 넘어. 그러면 아, 그건 너무 비싼데?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다섯 개 중에서 30달러 넘는 거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5번은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 I won't get that one. What about the color?
1: I think you should choose one that matches your car's interior.
0: 자, 여기 봅시다. 컬러는 어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matches your car's interior. 자, 뭐랑 맞는 거를 골라야 된대요. 차량의 인테리어랑 맞는 걸 골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차가 어떻게 생겼냐?
2: Good idea. My car is mostly black and gray. So white wouldn't look good.
0: So white wouldn't look good.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White는 별로다 라고 하잖아. 그럼 네 개 중에서 white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1, 2, 4 중에 하나겠네. 자, 그런 다음에요.
1: Right. What about the mounting type?
2: Well, I heard dashboard mounts are stable, so I'll go with that.
0: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운팅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있잖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들린다고 해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지. 왜? 그냥 우리는 dashboard mounts are stable. I'll go with that. 이 부분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1, 2, 4 중에서 뭐가 좋다는 거야? 대시보드. 대시보드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대시보드를 선택할 거야. 그 정보만 알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이것도 날릴게요.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1: Great. So that narrows it down to these two options. I'm guessing you prefer the one with wireless charging.
0: 자, wireless charging. 자, wireless charging. 무선 충전이 되는 모델을 너 선호할 것 같은데 맞아? 라고 물었더니
2: Actually, I don't, because it takes longer to charge.
1: Got it. Then it looks like you've made your choice.
2: Yep. I'll order

0: with this one. Thanks for your help.
1: 자, 여기 됐어요? 자, 지금 뭐래요? 아니래요. 나 그거 선호 안 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중에서 없는 모델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무선 충전하면. 그래서 정답은 아, 다 맞는 거 2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틀리는 문제야. 너 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의식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번부터 14번까지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근데 11번, 12번은 대화가 짧고 13번, 14번은 대화가 길어요. 자, 근데 뭐가 더 쉽고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어. 대화가 짧다고 쉬운 건 아니야. 왜 아닐까? 빨리 끝나잖아. 슉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한 번 흩어지면 실수하기가 되게 좋은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는 탁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11번, 12번은 대화의 턴이 딱 두 번, 세 번 요렇게까지밖에 안 이어져. A, B, A. 그리고 마지막 말이 무엇일지를 고르는 거야. 요거를 유념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말이요. 의문문일 때는 의문문에 대한 답을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말이 그냥 평서문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맞장구를 쳐주시면 돼요. 뭐라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답을, 그리고 평서문인 경우에는 맞장구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한번 들어볼게요.
0: Kate, your skin looks so soft and smooth. My face has been feeling rough lately, and I'm a bit worried about it.
2: It's probably because the seasons are changing. You need to keep your skin more hydrated.
0: Really? Then, can you let me know what I can do to keep my face moisturized?
1: 자, 여기까지. 자, 너의 스킨이 너무 소프트하고 스무스해요. 너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 자, my face has been feeling rough lately. 요즘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어. 그래서 걱정이 돼. 자, 그랬더니 아마도 시즌이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자, you need to keep your skin more hydrated. 수분을 잘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볼게요. Can you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니? 의문문이죠. 뭐를요? What I can do to keep my face moisturized. 내가 수분을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얼굴을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니? 라고 했어. 자, 우리 의문문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분을 잘 내 피부에 갖다 줄 수 있는지 그걸 골라주면 된단 말이야. 자,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1번, that's too bad. 안 됐다. I really hope your skin gets better soon. 피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고요. Thanks. Your advice has helped keep my skin moisturized. 너의 조언이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아니죠. That sounds easy. 쉬워 보인다. I'll try that to keep my skin moisturized.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한번 시도해 볼게. 이것도 아니고. 4번. Sure, try using a hydrating face mask before going to bed. 잠들기 전에 자, 수분 페이스 마스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거죠. 답을 주고 있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Right, be sure to use hand cream after washing your hands. 자, 이거 보시면은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써라. 지금 얼굴 얘기하고 있잖아. 핸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영자스 퀵체크 나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에는 그 의문문에 대한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정답 알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2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2: Jack, how are you planning to get to the broadcasting station for our job shadowing activity tomorrow?
0: It's a little tricky to get there, so my dad said he'd drive me. How about you?
2: Actually, I'm not sure. I haven't figured it out yet.
1: 자, 여기까지. 자, 어떻게 내일 방송국에 갈 거야? 우리 직업 체험을 위해서. 라고 했더니, 가는 게 좀 까다로워서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준대. 너는 어때?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 I haven't figured it out yet.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1번. 말이 된다. That way we'll be able to get there on time.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간 내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아니고 Don't mention it. 아유, 천만에. I'm also happy that we can go there together. 같이 갈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이거 아니고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What a coincidence. 얼마나 우연이야. I'm glad you are also scheduled to do it there. 아, 너도 거기에 스케줄이 있다는 거에 너무 기뻐. 아니고요. I know what you mean.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 activity was really helpful for me too. 자,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 아니죠. 자, 5번 볼까요? I see.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come with me in my dad car. 자, 너 환영이야. 우리 아빠 차로 같이 가는 거 환영이야. 이거 어때요? 이거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12번까지 풀어봤고요. 하나 더. 영자스 퀵 체크 나갈게요. 자, 방금 들은 문장입니다. 이거 잘 듣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2: I haven't figured it out yet.
1: 잘 들었지? 자, 이 부분 채워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3번, 14번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 Hi, David.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0: Hi, Minji. I've been busy preparing for the next drama club performance.
2: That's cool. You're really passionate about theater. The drama club sounds great.
0: It really is. All of the members are super supportive. I really enjoy being part of it.
1: 드라마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드라마 클럽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나 되게 좋아. 이 정도의 대화가 초반부에 이루어지고 있죠.
2: I like theater too. So I've been thinking about joining your club.
0: Really? That would be awesome. We'd love to have you.
2: Thanks. So what do I need to do to join?
0: We're recruiting new members next month. You just need to submit an application and do an audition.
1: 근데 여자가 하고 싶은 게 있었네. 여자 뭐 하고 싶대요? 여자도 가입을 하고 싶대요. 아, 그럼 너무 좋겠다. 너 오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데? 물었더니 application,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 하면 된다라고 남자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 다음은요?
2: I see. So what do I do? Just perform a short scene from any play?
0: Yeah. You should choose something you feel confident about.
2: That makes sense. But I'm still a little uncertain about what the audition will be like.
0: There's a video of last year's auditions on the club website. It should give you a good idea.
1: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연기하면 돼? 자신 있는 거 찾아야지. 근데 나 여전히 little uncertain,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남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There's a video of last year's auditions on the club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 작년 비디오가 있거든? 자, 그거 참고하면 돼. 라고 했죠. 그러면 여자는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that sounds good. It will definitely help me prepare. 자, 좋네. 그게 분명히 나에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맞장구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유형입니다.
0: Hi, Dr. Collins. What are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n my knee?
2: Hi, Mr. Brown. Your knee isn't in very good condition. The test results show the protective tissue in your knee has worn down a bit.
0: Hmm, that sounds serious.
2: It's not that serious, but it is unusual in someone as young as you.
1: 자, 무릎 진료를 보고 있죠. 근데 무릎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래요. 너처럼 어린 사람한테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대요.
0: I see. Do you know why that is?
2: It's likely due to overuse. What kinds of exercise do you usually do?
0: I like a lot of sports, but I mostly ski and play tennis. I started when I was just little.
2: I see. Those activities have probably put a lot of strain on your knees over time.
0: Oh, I didn't realize that. So, what should I do?
1: 자, 의사 선생님께 원인을 물어봤더니 overuse 때문이래. 너무 많이 써서 그렇대요. 스포츠

0: 수출을 많이 한게 원인이 된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이제 앞으로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했더니,
1: Unfortunately, I'm going to recommend you stop high-impact sports like those.
2: That's disappointing, but I understand. Then, are there any sports I can do?
1: Well, I recommend knee-friendly sports like swimming and cycling.
0: 자,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의 추천이죠. 이제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위밍이나 사이클링 같은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되겠죠. 어드바이스 감사합니다. 나 이제는요, no sport, 그런 스포츠 할게요. 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정답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시간 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쉽게 자신감이 쑥쑥 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남은 듣기 이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도 쭉쭉쭉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8강입니다. 총 23강 중에서 8강, 이제 3분의 1 선을 지나려고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 세트의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항상 1번 문항은, 철자 문항이 되겠습니다. 철자야, 뭐, 그냥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그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점수를 위해서 나오는 문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밑줄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항상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헉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네요. 하다 마스지둔 카비룬. 이것은 큰 사원입니다. 마스지드. 사자다라는 것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다. 그래서 시자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그 카펫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장소. 그래서 마가 장소 명사예요. 하디히 사피나툰 사기라툰. 이것은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이랬을 때 마스지드와 사피나툰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이 항상 얘기하는 점이에요. 점이 우선 밑에 한개 있습니다. 아래 한개 있죠? 여기 아래 한 개짜리 있습니까? 아래 한개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위에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 점만 뺐더니 답이 보이네? 뭐예요? 요렇게 씬, W 모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겁니다. 더 이상 쉬울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여기 쥐임, 달, 씬, 파, 마.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마하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하디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디야툰, 마하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서 이렇게 마하든 아래에서 하디야툰. 이건 연구소나 또는 무슨 뭐 학원 같은 거고요. 하디야는 선물이에요. 그 어떻게 찾습니까? 아, 점을 찾았더니 이두 개는 아니네요. 아, 두 개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D와 H인데 D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는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것이 같은 글자예요. 뭐 같은 글자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하디야 말고 뭐저 하디히로 해봅시다. 하디히. 뭐 후나카로 해봅시다. 후나카. 후나카. 후나카. 이랬을 때 그러면 이 하하고 이 후가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 글자와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독립형인데 이것을 써보면 두 형태는 이렇게 돼서 꺾어져서 작게 나가고 또 여기서 꺾어져서 또 작게 나가고 또 꺾어져서 이렇게 후가 써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쓴 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에 필기체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 걸쳐 있는 어중 형태, 어중 하, 이 어중 형태가 이것이 이거와 같다. 이것이 이거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기 힘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마하두 이렇게 있으면 요 글자가 아일라툰이라고 썼다고 치면 이거와 요거와 요것이 같은 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은 글자.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독립형 아이는 여기서 연결해서 어두에서 쓰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는 그뭐그 예술가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이럴 때는 연결을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한 번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삼각형 같이 된 거와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겁니다. 마하데 요 으가 옆첫 번째 오는 어두 형태와 같은 글자라는 거. 이거와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거. 어떤 땐 점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걸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글자 찾기 쉽지 않은 것 중에서 아인도 있고 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카가 있습니다. 카. 기타분 했는데 자리카라고 썼다면 어떤 게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는 이 크가 같은 글자입니다. 찾기가 쉽지 않죠? 이것이 독립형으로 카로 썼고, 어두형으로 카로 쓰고, 어중형으로 카로 쓰고, 어말형으로 카로 쓰면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 카와 아인 같은 글자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되게 찾기 쉬운 게 점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도 되게 W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뭐 동그라미도 있고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인이 역삼각형 모양을 바뀌는 거, 카가 어두와 어말이 다른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가 그렇습니다. 하가 중에 올 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2번.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모음 배열은 항상 단어의 자음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A,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B가 하다, 타무룬 소디윤. 예, 타무룬 소디윤. 그러면 타무르도 나라마다 다 급이 다르죠? 예전에는 타무르가 어디 산지에서 난 타무르가 제일 좋았냐? 그럼 메카에서 난 타무르가 제일 좋더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도 전공자들도 아주와 타무르 먹거든요. 아주와가 제일 까맣고 맛있는데, 그 타무르 다 똑같이 맛있어 보여도, 약간 그덜 달고 덜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건 여러분 취향이고, 감도 그렇잖아요. 감도 덜 달고 더뭐더뭐더 달고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타무르. 예. 그러니까 타무르 그러면 종려나무 열매가 타무르입니다. 종려나무는 뭐예요? 대추하고 다르게 대추야자는 높은 데에서 이렇게 넝크리 이렇게 나갔고, 거기에 맺힌 약간 그 뭉쳐서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대추 종류입니다. 그래서 타무르 하다 타무룬 소디융 그러면 사우디 타무르입니다. 할때 타무르. 세개 글자로 된 모음 배열은 모음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무르 모음이 세 개예요. 어떻게? 아가 모음이고 두 번째 자음은 모음이 아예 없어요. 그죠? 세 번째는 우예요. 그러니까 아 없고 우. 이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수에 따라서 모음이 한 개씩 있습니다. 약자음이라 할지라도 모음이 꼭 있어요. 자, 1번. 가스룬은 궁이에요. 아, 으, 운. 정답이죠. 궁이. 타무룬, 가스룬.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는데, 모음이 일단 3개밖에 없어요. 2번. 사키룬. 하나, 둘, 셋, 4개 글자예요. 모음이 맞을 수가 없죠. 3개와 4개는 맞을 수가 없어요. 사키룬. 모음이 1개, 2개, 3개인데요. 아니에요. 이도 모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음 없다는 표시가 스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으, 우예요. 싹기는 무겁다라는 이 단어는 모음이 네 개인데 그중에 한 개가, 세 번째는 모음이 없어서 스쿤 처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쟈니분 옆이란 말이에요.
옆구리 또는 옆 이런 말인데 자니분 여기도 하나 둘셋네개 글자예요. 모음 표시는 세 개밖에 없네요. 아, 이, 우밖에 없네요. 그럼 여긴 뭐예요? 스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아, 스쿤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우. 이것의 모음 구조는 아, 없고 이, 우예요. 다르죠, 이거랑. 그다음에 무바라크는 더한대요. 다섯 개 글자예요. 무바라크는 축복받은 은혜로 뭐 은혜가 있는 뭐 이런 말인데 복을 받은 이런 말인데 무바라크. 그러니까 무바으라크예요. 무바라크. 이렇게. 그래서 무바라크인데 다섯 개 글자는 모음 구조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시파라툰도 다섯 개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 아, 없고, 아, 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 배열을 따질 땐 여러분 일단 글자 수를 따져보세요. 글자 수. 그래서 글자 수가 같은 세 개면 세 개짜리만 놓고 따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음 배열은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모음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두쿠 같은 경우에는 훈두꾼 같은 경우는 이게 푸우우운이잖아요. 이렇게 모음 배열이 다른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배열들도 있습니다. 다른 거와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지금 얼른 생각 안 나는데 훈두쿠 같은 거와 다른 구조가 비슷한 것들 여러분 보면 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글자 수가 똑같은 건꼭 따져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3번. 보기에 글자 카드를 연결해 만든 낱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그냥 여러분 안 풀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풀수 있어요. 안 보고 그냥 딱풀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끝에가 타마루부타인 거 제일 좋아요. 타마루부타는 끝에 타마루부타 있는 거가 있으면 되는데 여긴 타마루부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우타닐룬 이런 말이에요. 온건한 아니면 날씨가 무슨 뭐 이렇게 좀뭐 우리 온대 뭐 이런 식이에요. 무우타닐룬 그럼 중도파 이런 말인데 중도. 근데 여기서 끝에가 룬이죠. 룬. 앞에가 무로 시작해서 전부 마로 시작했어요. 마, 무, 마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무로 시작한 걸 보면 이거하고 세 개가 무로 시작했어요. 이거 앞에 거볼거 없이 뒤에 걸 보세요. 람을 보면 람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타르 공항이고요. 무글락은 잠겨 있는 클로즈 된 거예요. 무슈타크 그리워하는. 그다음에 타딜룬 온난한 뭐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마루프 알려진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계산할 거는 단어에 들어있는 자음 개수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음이 다섯 개죠. 근데 1번과 2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자음이 네 개뿐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일단 답에서 제외되고 3, 4, 5번 중에서 답이 있는데 마지막 글자를 보면 람이 있는 것이 4번인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줄여서 아닌 거 지우고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직관적으로 딱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아, 이건 이제 그 어휘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A가 마다 타슈라부 너뭐 마실 거니? 타슈라부 마시다라는 단어가 해당되는 그림을 찾는 겁니다. 마다 타슈라부. B가 우리도 뭐뭐뭐 나는 뭐를 원해? 와 안타 너는 그리고 너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우리도 아세랄 보르투갈리 나는 오렌지 주스를 원해. 그럼 오렌지 주스도 알겠고 그다음에 마신다는 내용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겠습니까? 커피겠죠? 커피라고 써 있죠. 커피. 그래서 커피라고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물이고요. 하이완이고 이건 사이아라트고 이거는 뭐 베이트고 이건 하키바투에 대한 어떤 그 힌트가 나와야지 정답이 될수 있어요. 정답은 마시는 종류. 그다음에 친구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나는 커피를 마신다. 마시는 종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 해서 고른 것은 A가 마다 아인다크. 마다 아인다크 그러면 너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원래 마다 아인다크 그러면 약속 있어? 뭐가 있어? 너에게 있는 게 뭐야? 라고 합니다. 뭐 과제가 있니? 뭐 오늘은 뭐 학교 선생님이 뭐 과제 안 내줬어?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고요. 마다 아인다크 그럼 너왜 그래? 너한테 뭔 일이 있어? 라도 될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가 아인디 알라문, 알람이라는 건 통증이죠.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니까 닥터라는 호칭을 써줍니다. 야, 독토, 선생님 어디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신체 부위를 찾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쉬운 보기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딱 이런 문항이 나오면 여러분 벌써 겁부터 먹어서 되게 벌벌 떱니다. A, 알바트니, 바트니, 배예요. 바튼. 그 다음에 B, 알바이티, 집입니다. 집이 어렵진 않죠? 집이 어려운 사람은 베들레헴을 생각해보세요. 베들레헴, 바이트 라함이에요. 베이트 라함. 그래서 바이트 라함. 그래서 벳 엘, 베델도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그런 식으로 베트라고 쓰는 벳. 그래서 베이트가 벳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베이트는 집이고요. 라스는 머리입니다. 배와 머리는 신체 부위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D는 알칼람, 연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와 C 들어갈 수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하디프 제리둔 했습니다. 할 원래 할이었어요. 할이었는데 뒤에 정관사가 와갖고 할르하티프가 어려우니까 할르하티프가 어려우니까 이걸 발음 안 하고 이라는 모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기 위한 조속 모음, 발음을 위한 모음을 넣어서 조속 모음을 넣어서 할릴하티프 제리둔. 그럼 전화가 새 것이니라고 물었습니다. 라이사 해놓고 제디 단 했겠죠. 제디 단 이렇게. 왜 라이사라는 동사는 앞에서도 수능 특강 때도 얘기했는데 동사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과 시제. 근데 라이사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사건도 없고 시제도 없어요. 사건도 없고 시제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동사 변화가 완료 동사 변화합니다. 라이사는 라스투, 라스타, 라스티, 라이사, 라이사트. 동사 변화는 완료형으로 하는데 의미는 현재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형태만 완료형이고 의미는 현재형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사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건과 시제가 어딘가가 부족한 동사를 우리는 그 불완전 동사, 완전하지 않은 동사, 또 보조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가 빠진 동사. 그래서 feel naqis라 그래요. naqis. 빠진 동사. 아랍어로는 빠진 동사라 그랬는데 모자라는 게 뭐냐? 사건이냐, 시제냐? 라이사는 사건도 시제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동사는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만든다.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나 동사가 있습니다. 카나, 카나. 뭐뭐이었다. 이었다는 시제만 있어요. 사건 없고 이었다. 일 것이다, 이다, 이었다. 이렇게 이다는 잘안 쓰고요. 야쿠는 안 쓰고 카나나 사야쿠을 많이 씬다. 과거형 쓸 때는 뭐뭐이었다 또는 뭐일 것이다. 사건이 없죠. 그래서 카나와 라이사 이두 개의 동사는 보조동사로 간주되고 보조동사의 특징은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사 목적격 제디단 되겠죠. 제디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디단 정답 3번이에요. 근데 놀랍게 항상 문항을 보면 제디둔, 제디다툰 주격 두 개, 제디딘, 제디다틴 소유격 두 개, 목적격 몇 개? 목적격 한 개. 선생님들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문항을 내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내면서 어떻게든지 정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격 두 개, 소유격 두 개, 목적격 한 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딱 손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못푼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아랍어의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이사와 카나 동사의 수로는 서술어는 목적격이다. 꼭 기억하세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이나 쿤타 암시. 이것을 오늘로 한번 쳐봅시다. 오늘로 치면 아이나 안타 알야움 또는 알안 이렇게 알안으로 쳐봅시다. 알안 알아나 아이나 안타 알아나 대신에 시제를 과거로 하루 뒤로 갔어요. 그러면 아이나 안탈 아나 대신에 이것을 갖다 알안 지금을 어제로 바꾸고 아이나 안타 너라는 말을 너는 뭐뭐이었다라는 말을 바꾸면 쿤타가 돼요. 무슨 말이냐? 카나 동사에 타가 들어간 거예요. 카나.

카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카나는 이 카나는 불완전 동사, 즉 시제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예요. 거기에다가 타가 붙었어요. 타. 카나 아니라 칸이죠. 칸. 그 타가 붙었어요. 타가 붙었는데 같이 붙이면 카 스쿤과 스쿤이 겹치니까 스쿤이 하나 떨어 스쿤이 두 개면 안 되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약자음인 이 알리프가 떨어져 나가고 칸트가 돼야 되는데 이 카나의 원래 형태는 이거 와예요, 와. 그래서 야쿠우누. 야쿠우누라는 미완료 형태는 야쿠우누거든요. 요 알리프로 쓰여져 있지만 요 알리프는 원래 와란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타에서 이 알리프가 없어지면서 요 우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위가 올라가서 쿠가 됐습니다. 그래서 쿤타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되는 건알거 없이 안타가 쿤타로 됐다면 현재형이 안타고 과거형이 쿤타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타가 2인칭 대명사고 쿤 이거는 그 불완전 동사 또는 보조 동사인 걸알수 있어요. 아이나 쿤타 암시 어제 너 어디 있었니? 이럴 때 안타를 쓰지 않는 이유. 안타는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 같은 타예요. 그래서 아이나 쿤타 암시 어제 어디 있었어?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제 어디 있었니? 했으면 나는 어디 있었다? 항상 얘기하지만 쿤타 해놓고 답할 때는 쿤투가 되겠죠. 1인칭으로. 그래서 쿤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쿤투, 쿤타, 쿤티 다 마찬가지로 칸 동사에서 칸 플러스 투, 투가 됐을 때이 칸이 원래는 카와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사전 찾을 땐 카와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칸트에서 이 스쿤과 스쿤이 겹쳐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쿤이 남아 있고 이 알리프가 이 알리프에는 이 알리프의 이 스쿤 때문에 없어지면서 이 알리프의 형태가 우였죠. 우가 이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가 쿠가 됐습니다. 그래서 쿤투 이렇게 된 거예요. 쿤투 쿤타 쿤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동사의 동사 완료 형태 지금 완료 형태죠. 이런 동사 완료 형태는 쿤투 1인칭, 쿤타 2인칭 남성, 쿤티 2인칭 여성, 카나 3인칭 남성, 카나트 3인칭 여성으로 돼요. 동사의 행위자, 동사의 주어는 동사 뒤에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라사를 봅시다. 다라사. 그러면 다라스까지가 이 스쿤이에요. 다라스까지가 어간입니다. 어간에 거기에 이제 주어가 붙어요. 행위자가 붙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 나라 투 뒤에 투가 붙으면 이렇게 투가 붙으면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뒤에 붙는다. 중요한 건 완료 동사. 이 완료 동사 다라사에 공부하다라는 말에 주어가 어디 붙느냐? 이 동사 어간에 뒤에 붙습니다. 나라스 투 이렇게 붙으면 내가 공부했다. 그러니까 나라스까지가 어간이니까 뒤에다 붙이면 돼요. 이거 투를 붙이면 보세요. 이게 연결돼서 투가 뒤에 붙었단 얘기죠. 이렇게 연결됐단 얘기.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투가 뒤에 붙으면 1인칭, 타가 붙으면 2인칭 남성, 티가 붙으면 2인칭 여성, 아가 붙으면 3인칭 남성. 그래서 나라, 싸, 이렇게 붙으면 3인칭 남성. 그가 공부했다예요. 그가 공부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라, 싸트. 아트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남성, 3인칭이고 또 트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로 3인칭, 트로 여성.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 싸트가 붙으면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나라스 투, 나라스타, 나라스티, 나라사, 나라사트. 내가 공부했다. 내가 공부했다. 남자, 나라스티. 내가 공부했다. 여자, 나라사. 그가 공부했다. 남자, 나라사트. 그녀가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완료 형태, 과거형이죠. 완료 형태의 주어는 뒤에 붙는다. 동사 뒤에 붙는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투타티 아아트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요거. 요걸 외우라 그랬죠, 요거. 투, 타, 티, 아, 아트. 1인칭 투, 2인칭 남성 타, 2인칭 여성 티, 아, 아트. 내가 스페인어 할 때도 이랬어요. Voy vas va, voy vas va, vamos vais van. 했는데, Voy vas va, vamos. Vamos가 우리가 간다. 이렇게, 그, 복수 형태예요. 그 요새 보니까 텔레비전에 vamos란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막 되게 어렵게 스페인어 공부할 때, 뭐, Voy vas va, vamos vais van. 이렇게 외울 때,
뜻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그리고 안 외우면 시험 못 보니까. 외웠는데, 오늘날 보니까 텔레비전에 vamos라고 써요. 가자라는 말을 vamos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여러분 나이보다도 더 좀 더 나이가 있었지만, 대학 와서, 스페인어 공부할 때 vamos만 쓴 게 아니라 통으로 외웠어요. voy, vas, va, vamos, vais, van. 이 정도도 외우는데, 여러분, 투타티 아앗 못 외우진 않겠죠? 그러니까, 투타티 아앗 외우고, 순서로, 아, 1인칭,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3인칭 남성, 3인칭 여성. 외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타티 아앗이 붙으면, 완료동사의 주어, 완료동사의 행위자가 뒤에 붙는 거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보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묻는 어떤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8번, 9번까지는 문법이기 때문에 아 남성의 여성형 일치를 보는 거겠구나 하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할 뭐뭐뭐 할 할이었는데 할 리도 됐으니까 아 뒤에 정관사가 올 것 같다라는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 뭐뭐뭐 가리바투 민호나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깝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아리바툰, 아툰으로 끝났어요. 아툰. 아툰으로 끝난 뭐예요? 여성형이죠. 아리바툰. 아리분, 남성형. 아리바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툰만 하지 않고 아툰으로 쓰는 이유는 아가 없으면 타마르부터는 못 와요. 그래서 아툰으로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툰. 물론 툰만 해도 괜찮은데 앞에 항상 아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리바툰, 민호나. 여기서 가깝습니까? 남. 예. 히야. 히야는 이거겠죠. 그것은 여성형이에요. 그것은 아리바툰 쥐딴. 굉장히 매우 가깝습니다. 했을 때 여기 빈칸에 올 수 있는 말 여성형을 찾는 겁니다. 여성형은 어떻게 쓰느냐? 여성형은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수로에 보면 아툰하고 타마르부타가 있잖아요. 그냥 아리바툰 타마르부타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여기도 타마르부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하고 일치해서 있을 겁니다. A. 알마파프. 박물관. B. 알마크타브. 이건 책상도 되고 이건 사무실이라고 해봅시다. 사무실. C. 알하디카투. 하디카투는 정원 또는 공원이겠죠. D. 알마크타바투. 이건 책방도 되고 도서관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형은 뭐예요? 하디카투 알마크타바투. C와 D가 되겠죠. 간단하게 C, D, 5번이 정답이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무스타시파 같은 경우 문제되죠. 무스타시파. 알 무스타시파 이렇게 무스타시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로 끝나면 이 아로 끝난 거는 예를 들면 사하라처럼 아사하라 사하라처럼 이게 알리프 막수라로 끝나면 여성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어근이 이렇게 세 개 다 오고, 하나, 어근이 서드 하나, 둘, 세 개 다 오고, 알리프 막수라고 오면, 이거는 여성형이에요. 마치 라일라 같이, 라일라, 여성 이름 라일라 같이, 하나, 둘, 세 개 다 오고, 이게 알리프 막수로 오면 여성인 것처럼, 무스타시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많은 아랍사람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스타시파를 여성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헷갈리니까. 근데 이것은 무스타는 붙은 말이고 슈파야에서 샤파칼라의 슈파야가 어근이 여 뒤에 있어요. 이 세 개가 어근입니다. 어근으로 끝나는 알리프 막수라는 남성형이고 어근이 끝나고 오는 알리프 막수라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내지 않아요.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로 끝나는 것들은. 그렇지만 막타바투 하디 같은 확실한 그 여성형인 거 아니까 여러분이 그 기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 봤을 때 딱 보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가리바툰이구나 여성형이구나 찾으면 되겠죠.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일라 아이나 사투사피로 가단 내일 어디로 여행을 떠나니 야 사미르 사미리야 너 내일 여행을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B가 어디 일라 마그리비 마그립 그러면 모로코로 떠나 이런 말이죠. 사 두사피루 두사피루 그러면 2인칭 남성 형태예요. 물론 3인칭 여성도 됩니다. 3인칭 여성 되지만 여기서 야 사미르라는 이름을 넣어줬어요. 사미리야
내일 어디로 가니? 내일 내가 모로코로 가. 이렇게 했을 때 2인칭 남성이고, 지금 호칭을 했으니까 사미르에게 대화를 한 거니까 사미르에게 묻는 말이죠. 사미르야, 너 내일 어디 가니? 나 모로코 가. 했을 때 너, 나, 내가 간다 했을 때 어떻게 주어를 찾는가가 여러분 이 묻는 문항의 목적입니다. 1번, 사 유사피루, 그가 갈 것이다. 사 두사피루, 네가 갈 것이다. 또는 그녀가 갈 것이다. 사 두사피리나, 사 두사피리나는 투가 2인칭, 이나가 2인칭 여성이에요. 그래서 2인칭 여성, 네가 갈 것인데 여성이에요. 네가 갈 것이다. 사 우사피루, 내가 갈 것이다. 사 유사피루나, 그가 갈 것이다. 3인칭인데 우나가 붙었어요. 우가 붙었어요. 그러면 복수 형태예요. 우가 아니고 눈만 붙으면 여성형. 3인칭은 사유사피루나 이러면 여성이고요. 사유사피루나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유사피루 남성형 복수인 거알수 있어요. 그들이 갈 것이다. 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사피루, 우사피루. 4번이 정답이죠. 이런 경우에 왜 다른 동사에서는 나라사 아드루스 할 때, 아드루스 할 때, 아두루스 할때 이게 아잖아요. 아 이렇게 아가 모음이 아 모음이 붙어요. 완료형 미완료가 될 때는 이게 아가 붙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두루스 뭐 아크투브 아주루 하면 아가 붙는데 여기는 왜 투가 붙었을까요? 투. 투가 붙은 이유는 아가 아니고 이게 알리프가 이게 아가 아니고 투가 붙은 이유는 이 단어가 요 투사피르의 단어가 완료 형태일 때 사파라예요. 사파라 몇개 글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완료 동사할 때네개 글자는 미완료일 때 우가 붙어요. 이렇게 우가.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건뭐좀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여기서는 아드루스 할때 아가 붙지 않고 두사피를 땐 투가 붙는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사피루가 4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완료 동사 주어는 어디 붙는다 그랬죠? 동사의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미완료 동사 잘 보세요. 유사피루, 두사피루, 두사피리나, 우사피루, 유사피루. 뭐예요? 동사 앞에 붙어요. 한번 볼까요? 아랍어 동사, 나라사를 기준으로 미완료 형태. 그러면 아두루스, 그러면 내가 공부한다. 지금 이게 아예요. 아. 여긴 타예요. 타두루스, 그다음에 여기 야예요. 야두루스, 여기도 타두루스예요. 타두루스. 그러면 아두루스, 타두루스, 타두루스이나 야두루스, 타두루스. 근데 이거 왜안 썼느냐? 타 플러스 타드로시나 이렇게 있습니다. 타드로시나. 그래서 타드로시나가 있는데 여기 이 장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장모음 이렇게 이 장모음이 있습니다. 타드로시나. 그러면 타가 아타타야 타인데 이 타는 2인칭이에요. 2인칭이고 이나가 붙으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아가 앞에 붙으면 아가 붙으면 내가 뭐뭐한다. 그래서 아 아드루수 이렇게 되면 형태가 이제 직설법이 되겠죠. 아드루싸 그러면 접속법이 되고 아드루스 그러면 단축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드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드루싸가 될 수도 있고 아드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드루 아가 붙어서 아드루스 그러면 내가 공부한다. 타드루스 내가 공부한다. 타드루스이나 타 2인칭이 붙고 이나가 붙으면 이나가 붙으면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붙으면 이거는 여성형이다. 2인칭 여성. 그 다음에 야드루스. 앞에 야가 붙으면 그가 공부한다. 또 타드루스. 그녀가 공부한다. 그래서 주어를 완료동사 때는 투, 타, 티, 아, 아트 뒤에 붙었는데 미완료동사 때는 앞에 아타, 타, 야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인칭 여성일 때는 타만 붙는 게 아니라 여성형을 나타내는 이나가 또 붙는다. 이나가 붙고 그 이나 중에서 장모음 뒤에 있는 눈이 직설법이 아니고 접속법이나 단축형일 때는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타드루시 이렇게 됩니다. 타드루시 접속법일 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는다. 앞에 이 활용형을 다 보면 행위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주어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아타타 야타가 붙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 완료형에는 동사 어간의 뒤에 주어가 붙고 미완료형에는 동사 어간의 앞에 주어가, 행위자가 붙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10번 문항입니다. 의사소통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B가 있음이 카리마투.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있음이 카리마투. 내 이름은 카리마야. 카리마. 그럼 카리마투야 안 하고 카리마라고 한 이유는 아랍어에서 말할 때는 마지막 타마르부타를 잘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카리마 아로 끝나면 여성형이에요. 마치 스페인어서 세뇨르라고 그러면 남성형, 세뇨리따로 끝나면 여성형. 이렇게 엘간또 그러면 간또 그러면 토로 끝나는 거 이태리어지만 토로 끝나면 남성, 엘까사 그러면 까사 아로 끝나면 여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까사 블랑카 할때 까사처럼 아로 끝나면 여성, 오로 끝나면 남성. 이런 식으로 아랍어도 발음할 때 이스미 카리마 그러면 여성형, 카림 하면 남성, 카림 스쿤으로 끝나면 남성. 말할 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스미 카리마 투, 내 이름은 카리마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했을 때 마스무키, 마스무키 했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마라쿠무키, 너의 번호가 무엇이니? 너의 전화번호가 무엇이니 물어보는 거죠. 카이파 할루키, 너의 상태가 어떠니? 잘 지내니? 마 우누아누키, 너의 주소가 무엇이니? 마 진시야 투키, 너의 국적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스무키, 이게 정답이죠. 마스무키, 있음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이가 빌려온 글자예요. 있음 할때 이가 빌려온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 문장 처음 나올 때는 이가 빌려왔어도 씀이 이렇게는 못해요. 왜? 아랍어는 스쿤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스로 시작 못하니까 이를 넣고 이라고 발음해줬어요. 그래서 있음이 가리마예요. 근데 지금처럼 마스무키 할때마 이스무키 안 하고 마 스무키, 마 스무키, 이 빼고 스무키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빌려온 글자이기 때문에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앞에 다른 단어가 오면, 다른 말이 오면 자동으로 이건 없어집니다. 정관사의 알리프처럼. 그래서 정관사의 알도 알리프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맨날. 왜? 맨 처음일 땐 돼요. 알 마드라사 투 가비라툰 할때알 마드라사, 아는 정관사 붙었어요. 이럴 때 아가 붙었잖아요. 문장 맨 앞에서는 붙지만 하달 마드라사 투할때 하달, 하달 할때 알리프에는 모음이 붙지 않고요. 발음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때 정관사의 알리프나 이 알리프나 전부 다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라서 발음되지 않고 그냥 묻혀집니다. 그래서 마스무카가 됩니다. 마스무키 이렇게. 그래서 빌려온 글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마스무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했을 겁니다. 특강에서. 11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가 마 아말루카, 너의 일이 무엇이니? 마는 뒤에 명사가 올때 쓰는 의문사예요. 기억나죠? 마는 마스무키, 방금 나온 것처럼 마스무키 그러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있음이라는 명사 바로 앞에 쓰여요. 이 마는 의문사인데 무엇이라는 의문사인데 무엇이니 뒤에 올때 뒤에 명사가 오면 씁니다. 명사가 오면 마를 쓰고 명사가 아닌 게 오면 마다를 써요. 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일 때 뒤에 명사가 아닌 것이 오면 마다고, 명사가 올 때만 마를 씁니다. 그래서, 마 아말루카, 너의 직업이, 너의 일이 무엇이니? 아나 무한디순, 아나 무한디순. 그럼, 무한디순은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자예요. 나는 기술자입니다. 저는 기술자예요. 와 안타, 그리고 당신은요? 아나 무다르리순, 아나 무다르리순.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사예요. 라고 했죠. 뭐 묻는 거예요? 직업 묻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쉬어가세요. 라는 생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국적 묻겠다면 뭐 진시야 같은 게 나왔을 거고요. 시간은 사아투, 사아투, 카미사아투, 이렇게 카미사아투, 사아 이런 게 나왔겠죠. 안보 같은 거는 뭐 카이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취미는 헤와야투카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본 어휘라고 생각되는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해서 고른 것은 하디히 하디예툰 민니 렉. 민니 나에게서 너에게 가는 내가 너 주는 이런 말이에요. 민니 렉. 나에게서 너에게 가는 선물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자, 민니 라카는 이건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민니 라카 수식하는 절이에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선물. 이렇게. 그래서 하디 하디야. 이것이 선물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이두 밀라딘 사이둔. 사이둔은 에이드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이게 에이드를. 그죠? 이 에이두 밀라딘은 연결형이죠. 연결형입니다. 연결형인데 잘 보세요. 에이드도 비한정, 밀라드도 비한정이에요. 비한정과 비한정이 연결이 되면 이 단어 전체는, 이 연결형 전체는 비한정이에요. 왜? 한정이 없잖아. 정관사가 없잖아요. 에이드도 비한정, 밀라드도 비한정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생일이죠. 생일인데 비한정, 비한정이면 뒤에 오는 수식어도 비한정입니다. 그래서 에이드 밀라드, 밀라딘 사이둔,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에이드 밀라딘 사이둔은 그냥 축하 표현이에요. 축하 표현. 문장으로 된 건 아니고 축하 표현인데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그냥 해피 버스데이예요.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에이드 밀라딘 사이둔, 이렇게 앞에 사이둔이 행복한 날을 꾸미는 거예요. 태어난 거를 행복하게 태어난 거를 아니고 태어난 날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걸 수식하기 때문에 사이둔, 아이둔. 그래서 격표지가 아이두, 사이둔. 주격, 주격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랬어요? A가 아프완, 천만에 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겠죠. 선물 주고 축하한다 그러니까. 그 고맙다운 표현, 슈크란, A 맞는 표현이고, 우트홀로 들어와. 뭐, 아,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들어와.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뒤에 하고는 안 맞죠. 뭐 천만에 뭐 이런 말하고 안 맞죠. C 아슈쿠르카 고마워.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 이런 말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AC가. 네, D 다할라후나 이리로 와. 이런 말이니까 AC가 들어가게 적당한 말이죠. AC가 적당한 말이니까 2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하나 이상한 표현이 있었죠. 민니가 있었습니다. 민니. 민니가 무엇의 합성어입니까? 민과 니의 합성어입니까? 아, 민은 전치사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민니는 민 플러스 이의 합성어예요. 민하고 이의 합성어. 민하고 이의 합성어인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눈이 하나였는데 갑자기 눈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하나로만 써서 이렇게 민이 이렇게 쓰면 민이 쓰면 다른 단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와 혼동이 될 경우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혼동을 일으키지 않은 장치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 더 넣었어요. 여기다. 눈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눈을 넣어가지고 민이 이래서 민은이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눈을 쓰고 이를 써서 이게 눈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니를 넣어갖고 민, 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니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눈이 두 개가 됐어요. 글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둘, 세 개였었는데 네 개 글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눈이라는데 이 아랍어로 눈은 충돌을 막기 위한 또는 다른 거와 혼동을 막기 위한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니, 안니 할 때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또는 나로부터 이렇게 쓸 때 눈이 하나 들어갑니다. 다른 단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13번 대화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은 A가 아유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 아인다카 히다 온 아비아드 히다 온 아비아드 흰색 신발이 아인다 있습니까? 아, 흰 신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가 나암 마 라유카 피 하달 히다이 이 신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예, 있습니다. 이 신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B가 요지분이 캐시란 어우 제 마음에 무척 제 마음에 들어요. 저를 만족시킵니다. 제 마음에 많이 드네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라는 말이죠. 딱 봐도 신발이 1번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칼라니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풀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게 다 이제 CG 덕분입니다. CG 이렇게 해주신 분 덕분에 우리가 칼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시대가 돼서 칼라로 볼 수 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신발 같은 단어 여러분 알아야 되죠. 히다 온
신발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1점짜리였지만.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까이마투 따무. 까이마 따미 그러면 음식표죠. 차림표. 그러니까 메뉴입니다. 음식표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표를 주세요라고 했겠죠. 음식표를 주세요. 이랬을 때 앉아갖고 음식표, 메뉴를 주세요라고 할 때 뒤에 붙이는 말. 자, 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붙이는 말. 뭔가 보겠습니다. 그 비가 하드.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드. 1번, 아나 마크. 나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아니죠. 2번, 민 파들리카. 당신 덕분으로부터. 당신 덕택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신 덕택으로 음식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민 파들리카는 우리말에는 별로 할 대칭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please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lease. 예. 뭐 해주시겠습니까? 아, 메뉴를 주시겠습니까? please 할 때 민 파들리카. 여성일 때 민 파들리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마알 아사프. 예, 유감스럽게. 아니죠. 4번 하람은 알레이크. 너에게는 그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면 못 써라는 말이죠. 5번 알하트 마쇼울룬. 전화선이 선이 바쁩니다. 전화가 통화 중입니다. 예, 전화 통화 중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쓸 때 민 파들리카 또는 라우 사마하트. 같은 말로 라우 사마하타 쓸 수 있어요. 라우 사마하타. 라우 사마하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이란 말인데 원래 뜻은 그래요.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뭐 excuse me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 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요. 뭐 이렇게 라우 사마하타 또는 민 파들릭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장이 있고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당한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 민 파들리카에서 라우사마타 같은 것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15번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두바이의 오늘 날씨를 표현한 그림은 A가 카이파 카나조 피 두바이야 암시. 자, 암시 빼고 카나 빼면은 카이파 알조 피 두바이. 그러면 두바이에서의 날씨가 카이파 어떠니예요. 그러면 어제 두바이 날씨가 어땠니 했었으면 어제를 넣고 카이파 카나 카나 어땠니 땠니예요. 땠니 어떠니에서 어땠니 땠니의 어시에 그러니까 카나 저 오피 두바이 어땠었니 카이파 카나 과거형이죠. 이거 빠지면 현재형이 돼요. 암시하고 이거 빠지면 지금 두바이 날씨 어떠니. 그러니까 거꾸로 현재형 현재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를 만들 때 카나가 들어가면 된다. 기억하면 되죠. 미래가 들어간다면 사야쿤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사야쿤 자오피 두바이야. 이렇게 두바이에서 날씨가 어땠니? 카나 알자우 가이만. 앞에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카나하고 라이사 보조 동사는 수로를 뭐로 만든다? 알자우 가이문에서 카나가 들어가면 가이만 목적격으로 만든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사가 타동사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가 뒤에 오는 수로를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격으로 지배해요. 그래서 목적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날 저우 자우우예요. 자우우 저우우 가이만 날씨가 흐렸었어. A가 할일 저우 가이문 알리아우마 아이단. 오늘도 도라는 것이 역시란 말이에요. 오늘 역시 이런 말인데 우리말의 도는 또한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한 날씨가 흐리니 오늘도 이 도자 하나 갖고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한국말 도로 박사학위 받았다. 네. 알자우 가임 알야우마 아이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니 비가 라 알자우 무슈미순 알야우마. 아니 날씨가 무슈미스 쨍쨍해 해가 났어. 무슈미스 샴스가 태양이죠. 무슈미스 알야우마. 오늘 해가 났어. 태양이 쨍쨍하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로는 되게 분별하기 힘든데, 그래서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구름 끼고 했는데 해가 쨍쨍한 거, 부르주 칼리파에서 해가 쨍쨍하게 뜬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주 칼리파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시간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동사 완료형의 주어 표지는 뒤에 붙는다.
미완료형은 앞에 붙는다. 완료형은

투타티 아아트가 붙고 미완료는 아타타 야타가 붙는다. 요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동사 활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일의 심주석입니다. 오늘 녹화 날을 기점으로 한다면 2027 학년도 수능이 27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개월 정도요. 아직 고3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9개월, 수능 때까지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이 막상 딱 되면 정말 이 일정이라는 게 여유로울 것 같지만 막상 3학년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9개월도 안 남았고 막상 3학년이 딱 시작되면 8개월 한 20일 정도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다 쏟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간의 그 모든 거를 그 하루에 다 쏟아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재수를 하면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이 재수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재수한 다음에 뭐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했던 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지루함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뭔가 호기심 있고 재미있으면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 그런데 뭔가를 하는데 재미없고 이제 지루한 거야. 너무 뻔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쥐어짜겠냐고요. 그런 상황에 비하면 우리 지금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그 기간에다가 8개월 20일 정도 남은 기간에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여러분들이 대수라는 과목, 수능 과목에서 수학은 대수라는 과목, 미적분일,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까지. 근데 사실 2학년 때 이 세 과목을 다 학교에서 대부분 끝내려고 할 거예요. 뭐 일부 학교는 두 과목,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뭐 일부의 학교들은 대부분 2학년 때 수능 과목 세 과목을 갖다가 다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끝내려고 하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부여잡고 나중에 다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여유로움이야.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처음 배울 때 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완벽한 이해를 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는 최상으로 끌어올려 놓겠어 라는 다짐이라도 해놓는다면 나중에 이걸 다시 리플레이 할 때 여러분들은 개념 딱 보는 순간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럼 문제풀이 연습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뭐랄까요? 기초를 잘 다져놓을 수 있다 이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때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신줄 부여잡고 우리 똑바로 공부해보자 이런 다짐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도암수의 활용이 저번 시간에 다 끝났어야 됐는데 제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나머지 뭐 6번, 7번, 8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놔야지 비슷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당부 때문에 이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네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다음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3차 함수로 딱 주어졌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 이 3차 함수를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미분 없이 바로 그려질 수 있겠어? 없지. 그럼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도함수 가시란 얘기야. 미분해 주니까 6x제곱 플러스 6에 1-kx 마이너스 6k 이렇게 돼버릴 거고

아, 전부 6으로 묶어내버릴 수가 있겠네. 6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6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랬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보이죠? 여기 1, K. K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1 앞에는 플러스가 있으면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 fx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 일단은 진행을 시켜낼 수 있고, 그 다음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이런 거볼 때, 아, 구간의 길이, 이런 걸꼭 신경 쓰란 얘기예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2야. 그래, t 값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길이가 2, 딱 이렇게 픽스돼 버리는 거야. t 값이 얼마야? 몰라? 근데 2야. t에서 t 플러스 2까지. t에서. 이게 2라는 간격이라면 이게 t 값이 커짐에 따라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구간에서 이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이야기하겠다. gt. 그러니까 gt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빨리 잡아내는. 이 gt까지가 이 오늘 이 문제의 정말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이 GT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X equal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조건으로는 실수 K라는 거는 1보다는 큰 값이야. 그럼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고 K인데 K라는 건 1보다는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K를 여기다 그냥 잡아주라는 얘기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지? 얘가 1보다 큰 값이야. 근데 K가 이쪽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래로 볼 록인 이런 그래프가 바로 F'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이 도함수로부터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뭐 하다가? 함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 여기서 다시 감소하다가, 그 다음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지. 좀 이렇게. 이런 모양이 fx입니다. fx. 지금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x축이라는 게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쪽으로 갈때 x 값이 커지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만약에 t가 여기, 이게 간격이 2야. 요 간격을 2라는 건, 아니면 요 간격을 2라는 간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구간에 있는 이 함수 중에 최대값을 이 때의 함수값으로 하겠다. 최대값 얘잖아. 그때의 함수값이 GT의 값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GT라는 값이 만약에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2였다라고 이야기해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댓값 너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여기일 때의 함수값이 너가 돼버리는 거지. 그 전이라면 여기일 때 함수값은 얘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그래프가 그대로 2만큼 2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거줘. 그랬을 때 너의 값. 이게 바로 그대로 GT의 그래프가 나타나진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GT의 값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요 모습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아니 T가 여기 있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가 밑으로 쭉 갔겠죠? 그때 최대값은 너야. 그러니까 t일 때의 최대값이 너딱 2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구간이 옆으로 더 가봐. 여기에서 더 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최대값은 너잖아. 그 너일 때 최대값 그대로라고.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쭉 오는 거야. 일직선상으로.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 중에 최대값은 너잖아. 너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야. t에서의 값.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넘어가.
넘어가면 너를 따라서 오기 시작하겠지. 최댓값이라는 게. 자,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얘 fx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나오기 시작할까? 잘 보면 t가 이렇게 쭉 가, 가. 그런데 아, 여기 어딘가에 e라는 길이가 있을 거야. e라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에서 최댓값 너 되잖아. 그대로. 아, 너까지 따라가는 거야. 너까지. 근데 얘가 조금 더 커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때 최댓값은 너잖아. 너일 때 최댓값이 너가 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는 너의 값이 최댓값들로 나타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 얘가 바로 GT의 그래프가 돼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 모양에서 이 구간에서의 FX의 최댓값을 GT라고 했을 때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요 간격으로 본다면 요 간격이 얼마다? 다 2야. 2. 2만큼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도 얘가 지금 극대가 되는 순간이거든. 이렇게 와서 미분계수를 보면 여기가 0딱 접하고 다시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다시 여기에서 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서 꺾여 올라가니까 딱 봐도 어디에서? 아, 너에서. 너. 얘가 바로 Y축이 돼버리는 거지. Y축. 다시 말하면 X 이퀄 0이라는 거지. 거기에서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거지. 여기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돼. 그리고 너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X 이퀄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지금 K 값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잖아요? 어떤 값이야? FX 입장에서 바라볼 때 0 넣어줬을 때의 값과 2 넣어줬을 때의 값이 같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 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F0 이퀄 F2 이 값을 풀어버리는 건데 FX 그대로 가셔야 돼. X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와. 2 넣어주겠습니다. 2의 3제곱 8, 8이 16. 2의 제곱 4, 그러면 4, 3, 12에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2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2K. 이렇게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2K 넘어가면 24K. 너 16과 12니까 28. 따라서 K값은 4로 나눠버리면 4로 나눠. 그리고 얘로 나눠주면 6, 얘 7. 그래서 아, 최종적인 K값은 6분의 7이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어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게 너무 그냥 그려지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매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습이 부족하다면 선생님의 이 문제풀이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잡혔을 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때로는 이 구간을 이렇게 주기도 해. t-2, t. 이렇게. 이럴 때 gt.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의 최댓값, 너가 t야. 그때의 값 너잖아. 그 여기에서 너를 그냥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의 모습은 또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이럴 때의 모습 연습해봤다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GT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지.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만이 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댓값 GT, FX의 최댓값 GT 아니면 최소값 GT 이런 것도 어떻게 그리는 건지 자꾸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이런 걸 연습해 보면 볼수록 나중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 적응력이 훨씬 빠르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다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계산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6x,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 방정식이야. 절대값 fx, 절대값 fx. 그러니까 y는 절대값 fx를 그리고, 그냥 y는 n,
y는 n 플러스 2하고 그 실근의 개수가

수가 4개다, 교점이 4개다, 실거래 개수가 2개다, 교점이 2개다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내주면 되는 건데, 굳이 미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식이 너무 완벽해. 이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죠? 그러면 바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버린다 이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어서 얘는 뚫고 지나갈 거고, 얘는 튕기고. 그럼 그림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비율 관계를 본다면 여기가 몇대 몇이랬지? 2대 1. 그러니까 너의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는 거죠. 쟤를 미분해서 0 되는 x 값 따져보면 마이너스 2와 0 나올 거라고. 근데 그냥 원함수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다 그려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의 함수 값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4, 2, 8.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1. 8에다 1 곱하면 8. 이렇게 나와 버린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이게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제 y는 n이라는 거와 y는 n 플러스 2라는 직선, y는 n이라는 직선, y는 n 플러스 2라는 직선을 보면 너하고는 교점이 몇 개? 네 개. 너하고는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개가 나오는 쪽은 이쪽이 돼버리는 거잖아. 두 개가 나오는 쪽은 이쪽과 여기가 있는데 0은 아니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그냥 채워봐도 돼. 만약에 n이 6이어봐. 8보다 밑에 있으니까 4개에서 만나. 그 6에다 2 더하면 8이야. 8은 여기 있잖아. 그럼 3개밖에 안 되잖아. 3개잖아. 2개가 아니잖아. 그럼 6안 되네. 그럼 7이야. 7이라고 하면, n이 7이라고 하면 몇 개야? 4개에서 만나잖아. 그럼 7에다 2 더하면 9잖아. 9는 위에 있는 거잖아. 2개밖에 안 만나잖아. 끝났네. n의 값 얼마? 7. 이렇게 찾아버릴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찾아도 되죠. 4개가 나오려면 n은 0보다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다음 n 플러스 2 입장에서 2개가 되려면 8보다는 큰 값이어야 되고. 요 2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네. 그러면 n은 6보다 커야 되고 8보다 작아야 되니까 7이죠. 6보다 크면서 8보다 작은 자연수 7밖에 없잖아. 물론 이런 식을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n 값 하나 찾는 거야? 아무 문제 없죠. 네,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점 6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도 많이 다루는 소재이긴 합니다. 자, 여기의 모습, 이 모습. 근데 얘가 이 a 값이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비교적 완벽한 거 아닌가? 얘를 갖다가 이 fx를 굳이 미분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0이 되는 값이 언제야? 0에서 튕기고 0이 되는 값이 a인데 a는 양수를 했으니까 a가 여기 있겠네. 그리고 최고 차이계수가 음수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튕겨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게 fx다. 뭐 이거 너무 쉽잖아.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 요 비율이 2대 1이니까 얘가 a니까 여기 2대 1로 해주면 여기는 3분의 2 a가 돼버리겠네. 3분의 2a. 그럼 이때 함수 값도 알 수가 있죠. 3분의 2a, 3분의 2a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플러스가 돼버릴 거고 27분의 4a 세제곱 이렇게 나와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선도 이런 그래프 그려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방정식 입장에서는 fx, y는 fx 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y는 4분의 k-1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한다고 그랬어.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해.

이런 조건 하나 해봅시다. K가 1이어봐. 그러니까 Y는 4분의 K-1이라고 그랬는데 K가 1이야. 그럼 Y가 0. 그럼 Y가 0일 때의 교점 여기잖아. 교점 몇개 나와? 2개. 아, 너가 2개야. 너가 2개야. 2개. 그 다음, 2 넣어준다 그러면, y는 4분의 1과의 교점. y는 4분의 1. 너는 y는 3 넣어주면 2분의 1하고의 교점. 너는 4 넣어주면 y는 4분의 3하고의 교점. 그것들을 다 더한 게 8이야. 그러면, 너를 더한 게 얼마야? 6이지. g2 더하기, g3 더하기, g4가 6이 나와야 돼. 그럼 y는 4분의 1, y는 2분의 1, 4분의 3, 점점 커져. 근데 만약에 양수에서 점점 커지는데, 너 이렇게 거주면? 3개. 또 얘도 3개? 그럼 너는 0개? 절대 안 되지. 0이라는 건 없잖아. 더 커졌다면 1개거나 2개거나 3개인 거잖아. 그러면 어떤 값을 가져야지 이 6이 나올 수 있을까?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 2, 3이야. 그런데 이게 6이 나와야 돼. 점점 커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점점 커져. 그럼 방법이 이거지. 너가 3개고, 너가 2개고, 너가 하나인 경우밖에 없지. 아니, 선생님, 4, 1, 1. 4개가 없대도요? 교점 4개가 어떻게 나와? 교점 4개 안 나오잖아. 그럼 많아야 3개잖아. 3개. 그럼 3개, 3개, 0개? 이런 게 없대도 0이라는 게 있을 수 없대도요? 그러니까 너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2개, 1개 이거밖에 없잖아요. 딱.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극대값을 알고 있잖아. 얘. 얘가 y 이퀄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그게 밑에 4분의 1일 때 3개, 4분의 2, 2분의 1일 때 2개, 그 다음 올라가면 한 개.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 y 값이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27분의 4a 세제곱이 너가 2분의 1이 됐던 거죠. 그러면 a 세제곱이 8분의 27이 돼버릴 거니까 a 양수라고 그랬죠? 2분의 3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바로 확인해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도함수 없이 제가 그려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석, 요런 게 시험에 자주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이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 GT로 주어졌어. 근데 출발한 후, 그러니까 시각이 가는 거죠. 양수일 때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어떤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몇번 나타나도록? 세번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정수 K 값의 개수를 한번 따져봐라. 정수 K 몇 개가 존재하겠느냐라는 거네. 그럼 속도라고 했으니까, P점의 속도라고 VPT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널 미분해 주면 되니까 2t 세제곱 플러스 24t 그죠?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QT라고 할까요? 너 미분해 주면 15t 제곱 플러스 k가 되겠네. 근데 너가 같아지는 시각이 있다며요. 같아지는 시각. 그래서 정리해 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15t 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4 이퀄 k. 너를 만족시키는 정수 k에 대해서 t가 양수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t값이 몇개 나와? 3개 나오는 그런 정수 k를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 여기까지를 우리가 함수로 잡아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함수로. 그래서 너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바로 보여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버립니다. 이런 그래프가. 자, 우리는 시각 출발한 후 속도가 같아지는, 얘가 같다라는 게 지금 이게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럼 t가 양수일 때 양수에서 몇 개의 t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교점이 너하고의 교점, y는 k하고의 교점이 3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찾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축. 축을 보는데 0일 때, x가 0일 때, x에다 0 넣어봐. 여기다 x에다 0 넣으면 여기 값 얼마 나와? 4가 나와. 얘가 0,4야. 그 다음에 요 값을 볼게요. 1, 여기다 1 넣어줘. 다 1 넣어줘. 그러면 24, 4, 28, 30에서 15를 빼니까 15야. 여기가. 자, 이 그래프는 다 그려냈고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그을 건데 y는 k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안 만나는 거지 얘는. 출발한 후니까 얘보다 큰 쪽에서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났어.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4일 때 값 확인 안 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두 개 만나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출발한 후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아, 물론 이 값도 확인해 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 값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선을 거줬을 때 얘랑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값 확인해 줘야 되네. 4, 아, 요게 좀 귀찮긴 하다. 그죠? 4일 때 여기다 4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예. 네. 그러면 이 4의 3제곱 하지 말고 4의 제곱에다 4, 4의 제곱이 있으니까 4의 제곱 16으로 묶어낸다 그러면 2, 4, 8에서 마이너스 15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예. 그리고 4를 넣어주면 96이 돼버릴 거고 플러스 4를 해주면 얘가 100이야. 그 다음 너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12가 되나요? 7인치 76에 7인치 76에 40이니까 112. 예. 그래서 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네. 마이너스 12.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여기가 축 이렇게 0일 때 4잖아. 얘보다는 더 내려간 어떤 식이 나왔다라는 건 분명하잖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얼마? 12.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0일 때 요 K가 0이라고 그러면 지금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출발 후니까. 근데 걔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K값은 4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돼. 4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15라고 이야기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15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예,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둘 다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1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10개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것도 너무 쉬워. 이것도 그냥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잖아.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방정식. 그래서 도함수 활용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고 네, 두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극대, 극소의 개념이 있었고 네, 네 번째 최대, 최소가 있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에 응용한다고 그랬고요. 부등식에 응용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섯 번째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 여섯 가지는 단독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 극대값이 얼마였을 때 극소값이 얼마냐?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얼마였다? 뭐 방정식 문제 이런 문제 뭐 어떻게 풀 거냐? 뭐 방정식 문제 뭐 물론 이 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방정식이었지만 예. 부등식 문제 속도 가

속도 문제, 단독적인 문항으로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버전도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미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파트만 강의가 정말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죠? 이제 적분 남아있는 건 부정적분과 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근데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가 조금 더 많고, 정적분 활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과 정적분의 내용인데요. 개념 설명을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 가급적 이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얘를 미분하면 f'x가 됐잖아요. 그 이거의 반대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게 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쪽으로 가면 미분이야? 그거의 역방향? 그걸 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 라지 fx, 라지 fx의 이거의 도함수가 수가 스몰 fx일 때, 즉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해주면 라지 f'x가 스몰 fx 이거일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인테그랄, 이걸 인테그랄, 이게 보통 S-sum이라는 개념인데, 그 sum에서 이 S를 갖다가 길게 늘어뜨린 거야. 기호의 탄생이,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예, 그리고 fx, 적분한다라는 뜻이야. 쌓아 올리겠다라는 뜻이야, 인테그랄이. 이 fx를. 그리고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 변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x에 대해서 쌓아 올리겠다. 요 dx를 같은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x에 대해서 쌓아, fx를 쌓아 올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얘를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또 아니면 이런 표현을, 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스몰 fx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할 때, 요런 표현이 있어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너가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너라는 의미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거를 기호로 우리는 이렇게 적는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적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요 c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 상수라고 불러.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얘를 적분하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려면, 너가 됐든 상관없어. 너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너가 나오면 되는 거야. 미분했을 때, 너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구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봐봐요. x제곱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해주면 2x가 나올 거야. 근데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줘도 뭐 나오지? 2x가 나오지. x제곱 플러스 3을 미분해도 뭐 나오지? 2x 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7을 미분해도 뭐 나오지? 2x라는 게 나오지. 그럼 그거의 반대 방향이 뭐라 했지? 적분이라고 했잖아요. 적분. 그러면 너를 갖다가 적분한다 이거야. 이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럼 뭘 미분해?

해야지 2x가 나올까? 이게 x제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상수가 0이든 1이든 3이든 마이너스 7이든 관심 없어?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 상수가 뭐가 걸리든지 간에 너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 EX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적분에 대한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 요게 기본입니다. 부정 적분에 대해서. 이게 이 자체가 수능 문제에 나와요. 이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뭐 F 프라임 X가 뭐일 때 F0은 얼마인데 1인데 이때 F3의 값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너를 어떤 FX를 미분하면 너니까 너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건데 FX가 뭐쭉 나와가지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에다 0 넣어줬을 때1 나올 거니까 얘가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3 넣어주면 답 나오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온대도요. 우리 얼마든지 할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 기본에 따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공식. 어떤 공식이냐면 인테그랄 xn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가 n 플러스 1분의 1에 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냥 외워야 되나요? 아니 이런 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뭘 미분해야지 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x에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해줘야지 너 튀어나갈 거고 지수에서 1 빼서 xn제곱 나오잖아. 근데 너가 튀어나갔잖아. 근데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튀어나간 n 플러스 1이 약분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너 나가봐. n 플러스 1? 그럼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지수에서 1 빼면 xn제곱 나오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요거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빨라야 돼. 그냥 여러분들 x 뭐 x제곱 dx 뭐 이런 거 해봐라. 그러면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C. 이런 게 바로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꼭 붙여주시라고요. 예,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이 적분상수를 안 붙였을 때 서술형은 무조건 틀립니다. 잘 붙여줘야죠. 그냥 x3제곱 인테그랄 dx 뭐 이런 거 해보라고요. 예, 4분의 1 x4제곱 플러스 c. 얘 미분해봐. 4 나가 약분 x3제곱 나오잖아. 그러니까 확인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뭘 미분해야지 얘가 나오는 걸까? 이 생각을 해주면 바로 저게 다 공식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제가 어쨌든 교과서의 개념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성질인데, 인테그랄, fx를 적분할 거야. 근데 그 앞에 k가 곱해져 있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합시다.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 이걸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뭘 미분해주면 얘가 나올까? k의 라지 fx 너를 미분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미분해주면 k 얘 미분한 게 스몰 fx 이게 된다며. 그럼 kf 이거 플러스 c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얘만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 아니, 얘를 갖다 이렇게 써도 될까, 그냥? 이렇게? 적분상수가 kc였던 게 적분상수였던 거지. 그러면 요 형태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인테그랄 fx dx잖아. 그 앞에 뭘 곱해줘? k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것도 인테그랄 3x 제곱 dx 이런 거 하라는 거야. 그럼 뭘 미분해주면 너 될까? x제곱 아닙니까? 너를 미분해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3을 내보내. 그럼 너 적분해주면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하냐. 저 공식에 의해서. 여기다 얼마를 곱해? 3을 곱해. 그리고 씩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이런 적분, 이 부정적분에 대한 이런 성질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뭐 fx 플러스 gx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그냥 여기에다 이제 조건을 하나 더 가지고 가야죠. g 프라임 x 얘가 뭐 gx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럼 얘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 너 미분하면 이거, 너 미분하면 이거 플러스 c네. 근데 이 c를 내가 플러스 c 해줘도 되잖아. 이 c가 적분 상수였던 거지. 그럼 너 이렇게 나눠 적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인테그랄 여기 fx 뭐 마이너스 gx 이런 형태의 적분이 있었을 때 이것도 각각의 적분 적분해주고, 예, gx, dx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똑같이 여기 빼주면 되는 거야. 아, 여기 플러스가 있었으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적분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가시라고요. 여기다 1 더해주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x 4제곱. 아니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너 적분해 4분의 1 x 4제곱 거기다 2를 곱해 2 이렇게 마이너스 뭘 미분해야지 x가 나올까 x제곱 그런데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1 여기 1제곱이니까 1 더하면 2분의 1의 x제곱 뭘 미분해주면 1 나올까 x 그리고 그냥 적분상수 c. 아,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클리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분에서는 딱 요게 기본입니다. 다른 거 없고. 그리고 뭐 간혹 이제 부연 설명으로 아니 실수했고 더했고 뺐고 야, 그러면 이런 것도 될까? 인테그랄 fx gx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를 적분하는 거는 아 인테그랄 fx를 적분하고 그 다음 인테그랄 gx를 적분한 다음에 그냥 곱해주면 되겠구나. 곱해주면 되겠구나 얘를.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배와 더하거나 뺀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그냥 각각 부정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건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라는 거를 아, 내 멋대로 x제곱 곱하기 xdx니까 아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너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고 플러스 c가 돼서 6분의 1의 x5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적분해봐. 4분의 1 x4제곱 플러스 c 나오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 절대 안 된다. 아 이게 성립하려면 나중에 이 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2 시간에 배울 수 있어. 2에 부분적분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거를 예,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이거를 미분하면 얘가 돼? 그게 아니잖아.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가장 좀 심화 버전으로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 우리가 fx dx 아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를 미분해 주면 얘가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바이 g 프라임 x 이렇게 내 버리는 거잖아요. 얘를 미분해 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적분했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라고. 요 형태가.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미적분 2의 부분적분을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물어보는 거지. 미적분 1에서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잘 보세요. X

fx가 있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잖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테그랄 fx 플러스 x의 f 프라임 x 너를 적분하면 이게 x의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이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적분에 대한 부분 적분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이런 게 이해되는 거라고. 너를 미분하면 너야. 그러니까 너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해해야 하는 게 심화의 내용이 되겠다. 심화의 내용. 그럼 이거를 갖다가 좀더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되겠네. x 플러스 k 곱하기 fx. 이거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돼 버릴 거니까, 인테그랄 fx 플러스 k의 f 프라임 x. 이거를 적분해 준 것. 이거는 x 플러스 k의 f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제가 자꾸 이 하나는 괄호를 쓰고 하나는 중괄호를 쓰고 자꾸 이러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 너를 미분해 주면 너가 된대도요. 이걸 확인하시라고. 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네. 그러니까 너를 적분하면 너겠구나. 이렇게 떠올라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정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게 안 돼. 정말 단순한 건데도 이게 안 돼. 제가 일반적으로 x 플러스 k라고 그랬지만 뭐 x 플러스 1이 되든 x 마이너스 1이 되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간파해내라. 요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걸 미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부정적분에 대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fx가 있었을 때 얘를 갖다가 적분해. 그리고 그걸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거지. 근데 너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fx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관계 이해하는 거. 요런 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어떤 fx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순서예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게 아니야. fx에 대해서 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fx가 나와. 근데 f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해버리면 이거는 fx 플러스 c야.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지. 얘랑 얘.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 줄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달라붙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다. 라는 점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기 기본 내용들,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적분 개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이죠. 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경력을 통틀어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 가까운 경기에서 패배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것이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유명 인사들을 볼 때는 화려한 겉모습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실패라는 것은 결국 성공으로 가는 어떤 과정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실패를 많이 했다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8번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표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은 굉장히 거대한 집단이에요. 보통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뭐 경기도에 있는 뭐 50대 이상의 남성, 그런 큰 집단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을 조사해서 그 전체를 추정을 합니다. 뭐 크기가 N인 표본이라 할게요. 이제 모집단에서 어떤 비율을 구하기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들의 비율,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뭐 수원에 있는 고등학생들만 따로 떼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표본 있겠죠. 표본 이렇게. 표본에서 비율을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표본 비율이라고 해요. 표본 비율.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이제 N명을 조사하는 거죠. N명 중에서 안경을 쓴 X명, 이것이 바로 표본 비율이고요. 이 표본 비율을 통해서 이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N이 충분히 클 때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 기대값이에요.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뭐냐? 모 비율. 그래서 평균은 P. 두 번째는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냐면 N분의 PQ. 자, Q는 1-P고요. N은 표본의 크기. 그래서 그대로 써줘요. N분의 PQ.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고 평균이 뭐냐? P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시그마,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여기 있는 N분의 PQ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P를 추정할 건데 P를 추정할 건데 이 P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의문은 나중에 해결될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니까 그리고 정규 분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본 비율에서 빼는 거다. 바로 표본의 비율, 표본 비율의 평균인 모 비율을 그리고 나눌 거예요. 뭘로 나누냐면 루트 n분의 루트 pq로 이렇게 나눴을 때 갖는 값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심에 0이 있겠다. 뭘 자명한 얘기지만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 비율의 추정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지금 빌드업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모 비율을 추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딱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표본 비율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만 좀 열심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모 비율의 추정으로 넘어가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28번 볼게요. 자, 모 비율이 0.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자, 한번 써볼까요? 지금 P를 알려준 거잖아요. 0.2. 그리고 N의 값은 400. 자, 두 개를 통해서 이제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이 뭐다? 모 비율. 0.2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은 좀 특별한 과정을 거치죠? N분의 PQ잖아. N이 뭐예요? 400. 그래서 400분의 1 곱하기 P는 0.2니까 5분의 1. 자, Q는 5분의 4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여기는 100이 되고요. 결국 25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0분의 1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표본 비율의 분산은 2500분의 1. 실질적으로 우리는 표준 편차인 50분의 1을 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가 됐고요. 계속 얘기해 보면 100 곱하기 표본 비율이 0.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해서 100배 하면 되겠네. 자, 그대로 갖고 와 보면 P 가르고 자, P 헷. 자, 표본 비율 크거나 같다 0.21보다. 여기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표준화. 자, 표준화 해 보면 P 가르고 G가 되고요. 이제 0.21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굴 빼야 돼? 표본 비율의 평균인 0.2, 즉 모비율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0.2가 되고, 자, 분모는 표준 편차인 뭐가 되겠어요? 지금 50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이걸 좀 쉽게 써보면 0.0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분모로 쓸지 분자로 쓸지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좀 융통성 있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수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계속 간단히 해볼게요. 자, Z는 크거나 같다. 자, 분자는 뭐예요? 0.01. 분모는 0.02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그림으로 잘 그려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자, 좌우대칭이고 중간에 0이 있잖아요. 2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있겠네. 이렇게.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만큼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죠. 따라서 절반인 0.5에서 a만큼 빼면 되잖아요. 굳이 뭐 a를 따진 이유는 출발이 0이니까 조건을 활용하기 좋아서. 그래서 절반인 0.5에서 a에 해당되는 0부터 0.5까지 2분의 1까지를 뺄 거야. 근데 문제에서 0부터 0.5까지의 넓이이자 확률을 줬잖아. 뭐예요? 0.19. 이것은 0.31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다 100배 한 값을 구하래. 자, 100을 했을 때 값은 31. 답은 31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모비율,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 이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표본 비율의 정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그대로 모비율을 갖고 오면 돼서 간단하지만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 n분의 pq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50분의 1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소수로 통일해서 구하는 것이 더 간단해 보여서 0.02의 제곱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했던, 많이 했었던 표준화 작업, 그리고 0을 대칭축으로 해서 좌우대칭인 그런 기하학적 성질을 잘 활용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하. 이렇게. 자, 29번 볼게요. 자, 난이도 중이고요. 자, 어떤 지역에 있는 영화관의 관람객 중 10대 관람객의 비율은, 자, 전체라고 나왔기 때문에 모비율이다. 모비율 P 값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써보면 P는 3분의 1. 자, 추출한 n명이니까 n 값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네가 구해란 얘기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의 정규 분포도 특정되지 않고 n에 대한 그런 데이터로 나오겠네. 자, 10대 관람객의 비율이 n명 중에서,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표본 비율이 0.3 이상, 표본 비율이 0.69, 정정. 표본 비율이 0.3 이상일 확률이 0.6915. 자, 느낌상 0.691호에 0.5를 뺐을 때 0.1915, 여기 있죠. 0.5를 아마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먼저 표본 비율을 볼게요. 자, n이 충분히 클때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인 3분의 1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을 보니까 일단 n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그다음 q 3분의 2, 이거 9n분의 2잖아. 그래서 9n분의 2를 쓰면 되겠다. 자, 좀더 세심하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쓸건 표준 편차니까 여기는 분산의 루트를 씌워봐요. 그럼 뭐가 돼요? 3 루트 n분의 2.

네, 그리고 루트위.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 지금 N명의 관람객 중에서 그 비율이, 즉, 표본 비율이 3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P 가로 열고, 표본 비율이 크거나 같다. 0.3보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여기는 0.3에서. 자, 지금 다 평균과 분산이 분수꼴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0.3이란 소수보다는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 10분의 3 마이너스. 자, 평균이 뭐예요? 표본 비율의 평균이자 모 비율은 3분의 1.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자, 3 루트 n분의, 그리고 루트 2가 되겠다. 요게 뭐가 되냐면 0.6915가 된다. 자, 간단히 해볼까요? 자, P, 그리고 G가 크거나 같다. 지금 10분의 3과 3분의 1은 통분할 수 있잖아요. 분모의 최소 공배 수인 30으로 통분했을 때 30분의 9에서 30분의 10을 뺐기 때문에 30분의 마이너스 1. 여기는 3 루트 n분의, 그리고 루트 2가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0.6915다. 자, 좀더 간단히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갖고 와보면, 자, 지금 일단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줘서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P가 가로 열고 G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곱하면 10 루트 2. 그래서 10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n. 이게 바로 0.6915가 된다. 자, 이제 슬슬 좀 느낌이 오죠? 자, 그래프 그려보면 표준 전기 분포니까 좌우 대칭이고 중심에 0이 있을 텐데 이 친구 음수잖아. 그래서 뭐 K라고 둘까? 이렇게 K. 여기 어딘가 K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A란 영역과 여기 있는 0.5라는 영역의 합이 0.6915야. 그럼 A 값은 뭐가 돼야겠어? A 값은. A 값은 0.1915가 되어야겠죠. 그럼 표준 전기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면 K부터 0까지가 A잖아요. 0부터 마이너스 K까지. 그러니까 0부터 이 부호를 바꿔줘야 돼. 플러스로 바꿔서 10 루트 2분의 자, 루트 N 요 값이 바로 0.1915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A니까 요만큼도 A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꿨고요. 출발을 0부터 한 거야. 근데 0.1915가 되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요 값이 이렇게 2분의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식을 잘 세워보면 10 루트 2분의 그리고 루트 N은 2분의 1이다. 자, 크로스로 곱해보면 10 루트 2 곱해보면 루트 N. 자, 양변을 제곱했을 때 얘는 뭐가 돼요? 자, 2 루트 N. 자, 루트 N이 아니라 2 루트 N이죠? 곱하면 2 루트 N. 자, 좌변을 곱했을 때 200이 되고요. 제곱했을 때, 우변을 제곱했을 때 4N이 되니까 N의 값은 뭐다? 50. 답은 50이죠. 자, 풀이 과정이 좀 짧지는 않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에 충실한 풀수 있잖아요. 자,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와 다른 점은 n의 값을 알려주지 않았다. 보통은 n의 값까지 알려주고서 확률을 물었다면 이 문제는 확률을 알려주고서 n의 값을 물어본 점에서 다르다. n의 값을 모르다 보니까 뭐 표준 편차가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서 그냥 그대로 표준을 했더니 이 확률을 만족하는 n의 값은 50이 된다. 물론 이때도 그 표준 전기 분포의 그래프에 좌우 대칭성이 잘 활용이 됐죠. 그래서 중문제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단계가 많고 풀이 과정이 길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모비율의 추정으로 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모비율의 6분의 1인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5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일단 P 값을 알려줬죠? 그리고 N의 값도 알려줬다. 여기까지만 보니까 흐름상 정직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다르다. 자,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이가 0.0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주어진 문장을 그냥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 볼게. 자, 모비율이 6분의 1. P의 값이고요. 표본의 크기가 500. N의 값이죠. 언뜻 보더라도 N이 충분히 크니까, 아, 표본 비율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을 복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자,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1 곱하기 pq인데, p는 6분의 1, q는 6분의 5가 돼서, 자, 사라지고 지워지면 이렇게 100이 돼서, 자, 분모는 뭐가 돼요? 3600분의 1. 그러니까 60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60분의 1에 이렇게 제곱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갖춰졌으니까 어렵지 않게 표준화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좀 여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묻고 있죠. 자, 표본 비율과 모비율, p-hat과 그냥 p의 차이. 자, 누가 더 큰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0.0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비슷한 문제 예전에 풀었었잖아요.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어때? 표준화할 때 분자 모양이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표준화가 되겠지. 근데 p-hat의 표준 편차가 뭐냐고. 60분의 1.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60분의 1,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60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절대값 절대 빼놓으면 안 돼. 절대값 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작거나 같다. 자, 60분의 1은 위로 올라가서 곱하기 60이 되니까 잘 만나면 1.2가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잖아.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잘 풀어보면, 자,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요. 플러스보다 작거나 같죠? 0에서의 좌우 대칭성을 고려하면 절반에 두 배를 할수 있고, 이왕이면 0에서 출발한 친구로 계산하자. 자, 0부터 1.2까지. 이렇게. 자, 0부터 1.2까지는 표를 통해서 알수 있다. 뭐냐면 0.3849예요. 자, 계산해 보면 0.7698. 자, 답은 0.7698.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p의 값과 n의 값을 준 거에서는 기존 문제와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재료를 바탕으로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했고요. 네, 물어본 방향이 좀 달랐죠.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이.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이 모양 자체가 표준화할 때 분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그대로 표본 비율의 편차로,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Z가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잖아. 우리 예전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 뭘 구하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뭐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시오. 기억나죠? 이때도 이 친구가 바로 표준화했을 때 분자 모양이니까 X바의 표준 편차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결국 G에 대한 문제로 바꿔서 풀었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뭐,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비율 문제를 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표본 평균을 했던 얘기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풀었고, 자, 이제 31번일까 개념일까? 짠. 자, 아직 문제인데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독해를 잘해야 돼. 자, 망고맛 젤리와 리치맛 젤리를 각각 전체 생산량의 50%씩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자, 공장에서 생산한 젤리 중에서 이미 추출한 144개. 자,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표본의 크기인가? 144개를 한 세트로 포장해서 세트 중에서 망고맛 젤리의 비율이. 지금 등장하는 친구는 망고맛과 리치맛이지만 기준을 뭘로 잡겠다? 망고맛으로 잡겠다. 뭐 어차피 망고맛의 비율이 정해지면 리치맛의 비율이 특정되잖아요. 망고가 60%야. 그러면 리치맛은 40%고요. 망고가 70%면 리치맛은 30%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로 잡자고. 이왕이면 여기는 망고로 잡자고요. 그래서 망고맛 젤리 비율이 45% 이상, 55% 이하가 됐으면 뭐 하겠다?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한 젤리의 맛이 지나치게 비율이 높으면 팔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소비자는 50%를

기대하고 샀을 텐데, 적당한 값을 벗어나면 일종의 불량품이 되는 거다. 자, 100세트를 이미 추출했을 때, 자, 어떤 향기가 나요? 100번의 독립시행, 이항분포의 향기가 나죠? 한 문제지만 그 안에 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개를 뽑았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개수의 기대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 문제예요. 자, 비 가로 열고 100번의 독립시행.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 여기서 말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에 부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뽑았을 때 판매할 수 있을 확률. 피는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기대값을 물어봤죠. 기대값 어떻게 구했어? NP로 구했죠. 원래 보통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다면 죄다 더했었잖아요.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NP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N이 뭐예요? 100이고요. P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겠지. 그러니까 P는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 자, 가볼게요. 일단 지금 50%씩 생산한대요. 생산량의 50%가 망고야. 그러니까 주어는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망고야. 망고는 전체 비율이 뭐다? 50%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 비율이 2분의 1이다. 0.5다. 그래서 P의 값은 2분의 1인 거예요. 이걸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자, 144개를 뽑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144. 충분히 크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표본 비율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예요? 모 비율 2분의 1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표본 비율의 분산 약간 컴플렉스하죠? 자, V 가로 열고 P 햇 어떻게 구할 거야? N분의 1. 144분의 1. 자. 그 다음에 PQ. P는 뭐예요? 2분의 1. Q는 뭐예요? 2분의 1이야, 이거. 이거 1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야. 만났어. 만나면 어떻게 돼? 결국 24분의 1에 이렇게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24분의 1의 제곱을 써. 자, 제곱이에요, 여기 있어. 우측 상단에 딱 써야지, 이렇게. 자, 그리고 언제 판매한대? 망고맛 젤리 비율이 45% 이상. 그러니까 P햇이. 그러니까 144개의 망고맛 젤리 비율이라는 거니까 이건 뭐야? 표본 비율이에요. 전체 생산량의 50%는 뭐예요? 모 비율이고, 144개 중에서 망고맛의 비율이니까 표본 비율이야. P햇이 0.45 이상, 0.5 이하일 때는 판매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P가 뭐예요? 한개 선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 한개 추출했을 때 판매할 수 있을 확률이잖아. 이 P를 구할 수 있다고. 자, 조심해야겠네. 여기 있는 모듈과 지금 겹치죠? 이거 P1이랄까? 이렇게 P1. 헷갈리면 안 돼. 이제 P1을 구할 수 있는데, P1이 뭐냐면, 표본 비율이 45%니까 0.45보다 크거나 같고요. P햇이 작거나 같은 거야. 누구보다? 0.55보다 이렇게. 자, 표준화할 때는 여기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이용하면 되겠다.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P 가로 열고 0.45에서 자, 2분의 1은 분수지만 소수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마이너스 0.5. 여기는 24분을 그대로 쓸게 이렇게. 자, P햇은 Z가 됐겠지. 자, 이번에 0.55에서 뺄 거야. 평균을, 그리고 표준 편차인 2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줄 거라고. 자, 정지하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0.45에서 0.5를 빼봐. 마이너스 0.05. 24가 올라가서 곱해지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 여기는 뺐을 때 0.05고요. 24분의 1 올라가서 곱하기 24가 되잖아요. 1.2예요, 1점. 이렇게. 자, 좌우 대칭성을 활용하면 되겠다. 절반만 구해서 두배 하자. 0부터 1.2까지. 1.2.

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이렇게. 0.38이야. 자, 거의 다 왔어. 2 곱하기 0.38. 0.76이에요. 이거 답 아니야. 지금 뭐고 한 거야? 한 개를 추출했을 때 판매할 수 있을 확률이잖아. 이항분포에서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요게 바로 P1이야. 이렇게. 얘를 들고서 이제 달려가면 되죠. 어디로? 처음으로. P1이 0.76이에요. 자, 그래서 100 곱하기 0.76은 답이 뭐다? 76. 답은 76이 되죠. 자, 별표. 이 문제는, 망고 맛도 있고 리치 맛도 있지만 둘 중에 한 친구를 기준으로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망고 맛을 기준으로 잡았어. 전체 생산량의 50%니까 뭐 비율이죠? 추출은 144개 중에서의 비율이니까 표본 비율이죠. 그 점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는 이항분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에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걸 문제에 맞게 해석하면 한 친구를 추출했을 때, 한 세트를 추출했을 때 판매할 수 있을 확률이 P1이었다. P1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100개를 추출했을 때, 자, 앞으로 갈게요. 자. 45% 이상, 55% 이하라는 것은 144개를 뽑았을 때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식을 여기까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단순한 계산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기 때문에 상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고요.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죠, 대체적으로.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직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풀어봐. 잘안 풀릴 거예요. 그때 또 열심히 풀려고 머리를 쓰다 보면 또 이해가 가고요. 며칠 지나서 또 풀어보면 뭐 전보단 잘 풀리겠지만 또 완벽하게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반복해서 풀때 진짜 자신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모비율의 추정으로 갈게요. 자, 이게 이제 확률과 통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 모비율의 추정과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한 거고요. 그 마지막에 와 있는 거야. 자, 집중할 거죠?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비율에 대해서, 자,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모비율은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 없어서 표본 비율을 통해서 추정할 건데, 자, 95% 신뢰 구간 반갑죠? 이때는 1.96을 쓰고요. 99%는 2.58을 쓰는데, 요 부분이 약간 지저분하죠? 요 부분이 약간 지저분하지. 우리 예전에, 모평균 추정했을 때는 어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깔끔했잖아. 근데 이때는 좀 지저분하죠? 왜 그런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줄게요. 자, 시작은 또 여기부터 시작해. n이 충분히 크면, 자, 표본 비율은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 되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가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래서, 여러 번 그렸지.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이고, 이 중심에 누가 있다? p가 있다. 그리고, 자, PS의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왔죠? 자, 정규 분포인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기 때문에, 이제 두 친구를 활용해서, 바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햇에서 빼는 거예요. 평균을 빼고,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pq로 나눠줬을 때,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돼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지축이 있고요. 좌우 대칭인데 평균이 0이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표준 편차가 뭐다? 1이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는 뭐 반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부터 더잘 들어야 돼. 자,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요 확률이자 넓이는

0.9인 것이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모 평균을 추정했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모 비율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써보면, 자, P 가려열고, 자,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자 넓이가 0.95인데,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 지가 들어가야죠. 근데 지 대신에 누굴 쓸수 있다? 여기는 지 대신에 누구를 대체할 수 있다? 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얘를 갖고 올수 있잖아, 이렇게. 자, 그대로 써보면, 자, 이렇게 쓰고, p-n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n분의 루트 pq가 오잖아요. 자, 그 다음 각변에 이 친구를 곱해도 되죠. 자, 곱해보면, p 가려열고,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루트 pq.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pn-p. 그리고 1.96 곱하기. 여기는 루트 n분의 루트 pq. 자, 요만큼의 확률이 0.9라고. 자, 느낌 오죠? 95%의 신뢰도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비율을 추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는 부호만 다르잖아.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두 친구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고 여러 번 여기 했었죠? 자, 딱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p 빼기, p 햇으로 바꿔치기해도 괜찮아요. 이제 각 변에 p 햇을 더할 거야.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p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p란 친구는 직접 구하기 힘들어서 이 p 햇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건데, 각 변에 p 햇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n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되고요. p가 있죠? 그 다음에 pn 플러스 1.96 열고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돼서 아, p라는 모 비율은 여기는 닫힌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살짝 좀 느낌이 이상하죠?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닫힌 구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그릴까요? 자. 여기 닫힌 구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닫힌 구간의 시작은 뭐냐면, pn-1.96,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pq야, 이렇게. 자, 닫힌 구간의 끝은 p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돼서 닫힌 구간 어딘가에 자 정중앙이라고 얘기 안 했어. 닫힌 구간 어딘가에 p가 있는 거고요. 그 정확도는 95%라고. 그래서 95%일 때는 1.96을 쓰고 일반적으로 99%일 때는 2.58을 쓰는 건데 이만큼의 길이가 뭐예요? 이만큼의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p 햇은 사라지고요. 이게 마마뿔 플러스로 바뀌면서 바로 2 곱하기 1.96 곱하기 이렇게 루트 n분의 루트 pq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p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p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p를 모르는데? 모르는 걸 추정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이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 대신에 뭘 쓴다? p 햇을 씁니다. 그러니까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표본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을 근사적으로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p 햇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q 햇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는 거야. 여기도 자, 나도 너도 나도 너도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은 원래 pq가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통계에서는 이렇게 p 대신에 p 햇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p를 추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야? p 햇 nk죠. 어차피 q 햇은 p 햇이 주어졌을 때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표본 비율과 표본의 크기와 신뢰도에 따른 이 개수, 이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할수 있다? p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피를 이용해서 피를 추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클때 피와 아주 근사한 피헷을 대체해서 쓰는 것이 수학적으로 엄밀하진 않지만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응용력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밀함만 추구하다 보면 응용력이 떨어지고 응용력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엄밀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응용성과 엄밀성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확률과 통계는 아무래도 뭐 현실에 적용이 높다 보니까 그런 수학적 엄밀성의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사값을 사용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자, 농장에서 생산한 땅콩 300개를 추출하여 까보았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300이다. 이렇게. 자, 225개의 땅콩은 속이 차 있었고, 그러니까 비율을 알수 있잖아요. 300분의 225. 이게 바로 뭐다? 표본의 비율이다. 모비율 아니에요. 표본의 비율. 그러니까 PS를 알려준 거다. 그래서 300분의 225. 자, 둘다 75의 배수예요. 그 분모 분자를 70으로 나눴을 때 4분의 3. 자, 한개더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계속 K죠. 지금 95%의 실내 구간이니까 자, K 값으로 1.96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두 개를 세 개를 종합했을 때 네가 추정할 수 있겠다. 자, 가볼까요? 일단 P의 해신 4분의 3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자, 루트 N. 자, 300에 루트를 씌웠을 때 간단히 하면 10 루트 3이고요. 지금 P 햇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딱 올려가지고 P 햇 그리고 Q 햇. 자, 크거나 같다 P. 좀 손이 많이 가죠. 자, 4분의 3 플러스 1.96. 그러니까 모 평균의 추정은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좀 복잡해요. 모 비율의 추정은. 자, 계속 가보면 10 루트 3분의 여기도 딱 올려가지고 4분의 3, 4분의 1. 자, 좀 간단히 할 여지가 있을까요? 여기는 루트 3과 밑에는 루트 3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4, 4, 16. 자, 밖으로 나왔을 때 4분의 1이거든요. 1.96을 4로 나눴을 때 뭐가 될까요? 밖으로 나올 때 4고요. 얘를 4로 나누면 0.49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전체 수가 A니까 A는 4분의 3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0.75고요. 0.49를 10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0.049가 되고, 자, A를 구했으면 B는 뭐 가져가는 거지. 자, B는 A 플러스 B 꼴이니까 0.75 플러스 0.049. 자, 구해보면 여기 지금 75가 있으니까 7, 4, 10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 0.701. 자, 여기도 이제 75를 위에다 써보고 잘 더해 보면 0.7 그리고 99가 되죠. 이렇게 AB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자, 이제 EB 마이너스 A로 갈게요. 자, EB 마이너스 A를 알고 싶다. 그러면 B에다 두 배. 0.799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701. 자, 이걸 잘 계산했을 때 답은 0.897. 897이 되죠. 어때요? 어떤 면에서는 모평균의 추정보다 낫죠? 왜냐하면 필요한 데이터가 3개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 윗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잘 집중해서 없앨 수 있는 걸 없애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귀신같이 찾아야 돼. 3, 3 없애고요. 자, 4, 4, 16이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4분의 1. 이 친구를 4로 나눴을 때 0.49. 10분의 0.49니까 0.049. 이렇게. 그래서 모 비율의 추정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모 비율의 추정하니까 주구장창 복잡한 계산만 풀고 있는데 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볼 때는 이 문제가 뭐몇 문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 33번 볼게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

자, 써놓고 시작할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 비율, K. 이렇게. 자, 지금 600, 그러니까 n의 값을 알려줬네.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 직접적으로 줬다. 0.6. 뭐, 15분의 3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소수로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 뭐, 소수로 할지, 분수로 할지는 잘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99% 신뢰 구간이니까, 자, 개수로 2.58을 쓰겠다. 이렇게. 여기 있는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할 건데, A부터 B까지다. 이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죠. 대신에 집중해서 계산만 안 틀리게 해보자. 자, 시작은 표본비율 마이너스, 그리고 2.58 곱하기, 자, 루트 n. 자, 루트를 씌웠을 때 10루트 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본비율이 0.6인데, 자, 분수로 바꿔볼까? 0.6은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자, 쫙 올려. 쫙 올려가지고, 5분의 3. 그리고 5분의 2.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3이 6이니까 밑에 있는 루트 6과 없앨 수가 있잖아요. 자, 계속해 볼게요. 크거나 같다. P가 작거나 같다. 0.6 플러스 2.58. 여기는 10 루트 6분의. 그리고 딱 올려서. 자, P 햇 5분의 3, Q 햇 5분의 2. 자,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0.6 마이너스. 자,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5, 5, 25. 밖으로 나왔을 때는 5분의 1, 50분의 1.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1은 바로 100분의 2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두 친구를 곱했을 때 5.16이거든? 자. 지금 5.16이니까 다음처럼 바꿀 수 있어. 자, 곱하면 5.16이고요. 100으로 나눴을 때 0.0516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자. 자, 그래서 0.6에서 빼볼게요. 여기 이제 6이 있었는데 5, 9, 9, 10을 쓰고 위에서 아래를 빼보면 0.5. 자, 9 빼기 5는 4고요. 9 빼기 1은 8이고요. 10 빼기 6은 4가 돼서 이렇게 A 값을 구했다. 자, A를 구하면 그 다음 B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얘가 A 빼기 B 꼴이었다면 B는 A 플러스 B 꼴이니까 0.6에서 0.0 그리고 516을 쓰면 되고 플러스는 더 간단하지. 0.6 그리고 516이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2A 플러스 B다. 그래서 2A 플러스 B다. 2 곱하기 A는 뭐냐? 0.5484. 그리고 플러스 B는 뭐냐? 0.6516이죠. 그래서 이걸 잘 계산했을 때 33번의 답은 1.7484. 답은 1.7484. 기존 문제와 크게 다를 건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잘 소거하고요. 기술적으로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1이니까 2.58을 50으로 나눌 생각을 하기보다는 50분의 1을 100분의 2로 고쳐서 2.58 곱하기 2는 간단하잖아. 그리고 100으로 나누는 것도 비교적 손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계산적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요. 일단 A를 잘 구하면 B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두 친구는 A 빼기 B 꼴, A 플러스 B 꼴이니까 한 녀석을 잘 구하면 나머지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3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34번 볼게요. 자, 어느 학교 고등학생들이 수학 프로젝트 과제로 자, 우리 동네 시외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는 비율, 그러니까 모비율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자, 뱅대를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n의 값은 100이다. 자, 90대가 제시간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서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자, p햇의 값은 뭐다? 100대 중에서 90대, 즉 0.9다. 뭐 10분의 9라고 쓸 수도 있겠네. 자, 99%의 신뢰도니까 상수로 2.58 쓰면 되죠. 자, 세개 데이터를 잘 통해서 우리는 모비율을 추정할 수가 있겠고, 자, 끝에 있는 값을 AB라 했을 때 E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 자, 바로 가볼게요. 일단 0.9 마이너스 2.58 곱하기 자, 100은 땡큐죠. 루트를 씌워서.

0: 썼을 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항상 문제죠. 루트. 자, p햇 pq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분의 9 곱하기. 그리고 10분의 1. 이것도 뭐 비교적 간단하게 되겠네. 9는 루트를 씌웠을 때 3이고요. 여긴 100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p. 작거나 같다. 그리고 0.9 플러스 2.58. 여기는 10분의 루트. 여기는 10분의 9, 10분의 1이 되겠죠. 이게 A고, 이게 B죠. 얘를 갖고 와 볼게요. A는 0.9 마이너스 2.58. 이 친구는 100분의 9니까 이거는 루트를 씌우면 10분의 3이 돼서 얘랑 만나면 이렇게 100분의 3이 돼요. 자, 그래서 잘 계산해 보면, 자, 2.58과 3을 잘 곱하면 뭐가 될까요? 두 녀석 잘 곱하면, 자, 7.74가 되거든요. 7.74. 그걸 100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0.9 마이너스, 자, 한 칸, 두칸 가면 0.077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9니까 이렇게 8, 9, 9, 10으로 잘 빼서 위에서 아래를 빼보면 0.8226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B는 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 B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잘 바꿔보면 바로 0.9774로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자, EB-A죠? EB-A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0.9774. 그래서 2 곱하기 0.9774. 앞에서 구한 A인 0.8226을 대입해서 잘 빼보면, 자, 34번의 답은 1.1322. 답은 1.1322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활용 정점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수많은 개념들은 이 모비율의 추정과 모평균의 추정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해도 절대 과장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개념 좀 여러 번 돌려보면서 자신이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쓸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문제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높여볼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에 대해서 학습할 차례인데요.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항이라는 그 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되게 손쉽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에 대해서만 푸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다룰 예정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문제를 누락해서 이번 시간에 풀어드릴 건데요. 미리 풀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이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값을 각각 다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3번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 AD1의 중심, AF1의 중심이 서로 합동이 되는 바람에 선분 AD 길이 AF 길이, 선분 DB 길이 BE 길이, 그 다음 선분 FC 길이 EC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길이를 구했었는데요. AD 길이는 얼마였냐면 2,

EFE. 그럼 5에서 2 뺐으니까 여기 3, 여기 3, 그 다음 여기선 7에서 2를 뺐으니까 5, 5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DF를 X, 그리고 DE를 Y, 그 다음 EF를 G로 두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길이 정보를 다 쓰기 위해서는요, 코사인 값을 따져야 되는데, 코사인 값은 가장 큰 삼각형이 ABC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죠? 왜냐? 변길이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세변 길이가 다 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5 곱하기 7, 즉 70. 분의 5의 제곱, 그 다음 7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얘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분자는 74에다가 64를 뺐으니까 얼마? 네, 10입니다. 그래서 70분의 10에서 7분의 1,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DF의 길이의 제곱은, 네, DF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코사인 A 해서 7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8에다가 7분의 8을 뺀 거죠. 그래서 4의 8에다가 7분의 8을 뺀 거다. 그러면 56에다가 8을 뺀 것은 얼마 나오죠? 네, 48인가요? 네, 7분의 48.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DF의 길이인 X는 루트 7분의 4 루트 얼마? 3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7분의 4 루트 21이 되겠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B의 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코사인 B.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즉, 2 5 8분의, 그 다음 5의 제곱, 8의 제곱, 그 다음 7의 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89에다가 49를 뺐으니까 분자는 40, 분모는 80이어서 80분의 40인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y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y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 9. 즉, y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코사인 c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c. 얘는 2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8제곱, 7제곱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마주보는 변의 제곱 길이인 25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는 88이 되겠네요. 그죠? 네. 108, 103에다가 25를 뺀 거니까 88. 그럼 8로 나누면 14분의 11이 되겠네요. 얘는 14분의 11. 똑같은 논리로 g의 제곱은 5의 제곱, 5의 제곱 더한 거 2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 C에 해당하는 14분의 11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얘는 2를 나눠주면은 요거 7. 네, 식을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50 마이너스 25 곱하기 11에다가 7 얘로 나눠준 건데 얘는 50이니까 7분의 350 마이너스 25 곱하기 1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25 곱하기 11이 얼마 나오나요? 네, 25 곱하기 11. 275네요. 그래서 여기가 275.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산하면은 350에다가 200을 먼저 빼면은 150에다가 75를 뺀 거니까. 그럼 75네요. 7분의 75. 따라서 g는 루트 7분의 루트 75인데, 루트 75는요, 5 루트, 네, 3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7분의 5 루트 21이 될 거고요. 그럼 끝났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DEF 둘레의 길이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잖아요. 근데 x가 얼마였냐면 7분의 4 루트 21, y는 3, 그 다음 z는 7분의 5 루트 2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두개 더하면 7분의 9 루트 21에 플러스 얼마? 아까 하나 더 구했던 거 3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7분의 9 루트 21 더하기 3이다. 계산이 좀 빡빡하죠? 네.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다시 그 코사인에 해당하는 각과 마주보는 변 길이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네. 자, 얘는 사실은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제가 다른 풀이 따로 써드리긴 할 건데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직이고 또 이등분이 돼요. 그럼 이변 길이들을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얘는 마침 여기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코사인 60도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 그럼 여기 90도면 여기 자동으로 60도여서 1대 2대 루트 3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y의 값이 지금 현재 2분의 3과 2분의 3이 더해진 얼마? 네, 3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0도고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남은 각은 각각 60도, 60도를 가져갈 거여서 여기 삼각형 DBE의 경우는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또 하나 알수 있는 정보가 그래, 여기가 지금 현재 30도지?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내려 찍어보자 하면 여기서도 90도, 30도, 60도가 생겨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요 빨간 선으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네,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루트 3이라는 거 알면은 요 반대편에서 여기가 루트 3, 여기도 루트 3 해서 각각 루트 3이 나오고 그러면 원의 중심과 A를 이은 선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하면 더하면 7. 그래서 AO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 루트 7이 나와요. 그럼 이 길이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요 반대편에 DF가 절반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 것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 것이 서로 같거든요. 즉, 루트 7에다가 2분의 x를 곱한 것은 루트 3이랑 2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럼 x 값 바로 나올 수 있죠. x는 루트 7분의 4 루트 3 해서 얼마 나와요? 7분의 4 루트 21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중학교 때 배웠던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닮은 비율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고 직각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P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러니까 뭔가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지름에 대한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름에 대한 원조각의 크기는 항상 90도이다. 이걸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AB를 지름으로 했다? 그러면 요 P도 이 원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B에 대한, 호 AB에 대한 원조각의 크기 APB는요, 90도가 됩니다. 여기가 90도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 작은 원 있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작은 원은 선분 BP가 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름에 대한 또 원조각의 크기가 다시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작고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PQ를 이으면 PQB가 다시 뭐가 된다?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요각 PBA를 제가 여기다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네. 그러면 삼각형 QBP랑, 네, QBP 얘랑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삼각형 ABP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얘네들이 서로 뭐예요? 닮음입니다. 그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닮음인 삼각형 표시를 해볼게요. 삼각형 ABP와 삼각형 PBQ가 서로
닮음이다. 얘네들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 식을 세워볼 건데요. BP 대 PQ는 BP 대 BQ. BP 대 BQ는 그러면 이제 BP, BQ 이렇게 간 거잖아요. 얘네 AB 대 BP랑 같아요. AB 대 여기서는 또 PB라고 썼으니까 PB. 근데 PB나 BP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그냥 BP라고 작성을 할게요. BP.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BQ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찾고 싶은 정답은 BQ, 여기 정답은 BQ. 그러면 BQ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아, 얘는 선분 AB 길이 분의 BP 길이의 뭐다? 제곱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분 AB 길이는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어요. 3. 아, 그래서 얘는 3분의 BP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3분의 BP 길이의 제곱. 요걸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나의 목표는 BP로 바뀌었으니까 BP를 조금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BP. 요걸 찾고 싶네. 근데 BP가 지금 현재 직각을 품고 있어요. 선분 AC랑 BP 곱하면 거기다 2분의 1하면 삼각형 ABC 넓이 나오죠. 근데 나는 삼각형 AB 길이에서 BC 길이를 서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끼인 코사인 값까지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인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1 사인 값한 것이 AC 길이 곱하기 BP 길이 곱하기 2분의 1한 것과 같습니다 하면 BP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다? 네, 선분 AC 길이를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AC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각에 대한 뭐를 아니까?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네, AC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법칙 써서? 네, 코사인 법칙을 써서.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AC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의 제곱, BC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B에 해당하는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 3분의 1 날라가고 8을 빼주게 되면 17이죠? AC 길이의 제곱은 17이 된다. 따라서 AC 길이는 루트 17. 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루트 17 곱하기 내가 원하는 선분 BP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1에 AB 길이, 그 다음 BC 길이, 그 다음 사인 각 B죠. 즉, 사인 각 ABC. 근데 우리는 요 사인 값은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 1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사인의 값이 3분의 1로 돼 있어서 얘가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인 제곱의 값은 9분의 8일 거고요. 삼각형에서의 내각은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다 양수로 나와서 제곱해서 9분의 8이 되는 양수로 얘를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즉, 3분의 얼마다? 2 루트 2. 네. 이제 요걸 계산을 하시면 BP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서로 지워지고요. 3분의로 되어 있는 거3 3 지워내면은 아, BP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17분의 얼마구나? 8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BP 길이의 제곱이 나오네요. BP 길이 제곱 내가 찾아야 되잖아. 그럼 17분의 8, 8에 64, 2 곱하면은 128.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 네. 3분의 1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다? 3으로 나누면은 51. 3분의 1 여기다 곱할 거니까 51분의 얼마? 1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51분의 128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ABP 그리고 삼각형 PBQ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걸 찾아줘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직각과 공통으로 끼인 각, 두각이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닮음비를 이용해서 네, BP 길이를 찾고 그 사이에서 BQ 길이를 찾자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되는 등차수열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

차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수열, 이름 그대로야.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공통된 차이로서 공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difference, 차이의 약자인 공차. 하나 차이 나면 공차 D. 하나 차이 나면 공차 D. 또 하나 차이 나면 공차 D. 이런 식으로 쭉다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네.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볼게요. 몽땅 다 더하면 이렇게 다 대각선으로 사라지고 남는 게 AN-A1. D가 총몇 개? N-1이 있죠. N-1의 D 해서 일반항식이 만들어집니다. AN은 A1 더하기 N-1의 D. 그래서 이 식이 진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A1도 사실은 숫자고요. D도 숫자잖아요. 얘를 쭉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테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식이 어떻게 정리되나 하면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a1 더하기 dn-d 결과적으로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여서요.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1차의 개수가 뭐다? 늘 공차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아, 1차식인데 x 앞에 개수는 늘그 수열의 공차가 되겠구나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걸 알아두시면 문제 풀때 계산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등차 중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등차 중항. 예. 중자가 중학교 때그 중자거든요. 가운데 중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나열이 돼 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등차 중항인데요. 수열이 이렇게 수가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끔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그 다음 수니까 그 앞에 있는 수에 공차 더한 거. 얘는 그 다음 수니까 이 숫자에다 다시 공차 더한 것이 되니까 a 플러스 2d가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c가 뭐가 나오냐면요. 2a 플러스 2d가 돼요. 근데 얘를 다시 2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네, a 플러스 d가 되고요. 그게 뭐랑 똑같다? 가운데에 있는 중항과 서로 같더라라는 내용이 등차 중항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등차 중항, 가운데에 있는 항은요, 얘랑 같은 간격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항의 산술 평균과 같습니다라는 내용. 이게 진짜 또 문제 풀때 엄청 많이 활용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차이가 일정한 등차수열이고 있는 수가 있다. 걔네들을 뭐라 뭐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등차중항 문제인데 3개가 돼 있어요. 그럼 3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식둘때 a-d, a 플러스 d로 두면 얘는 계산하기가 엄청 깔끔하죠. 싹다 더하면 a만 깔끔하게 남으니까. 근데 만약에 짝수 개인 4개가 있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두면은 얘네들도 깔끔하게, 물론 이 경우에는 공차가 2D이긴 하지만 다 더했을 때 D가 다 소거돼서 계산할 때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쓴요 부분도 메모를 해두십시오. 문제 풀때 활용할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수열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3항이 8, 제7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은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쭉 써봅시다. 제3항이 8. 이렇게 썼잖아요, 수학기호로. 제7항이 마이너스 4.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5d 해서 문자 두 개에 식두 개니까 연립해서 A1, D 다 찾아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수열 두 개를 빼요. 그러면 얘네들의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가 남잖아요. 얘를 활용해서 풀면 편해요. 즉, 무슨 얘기냐? 세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 뛰었단 얘기는 공차가 총몇번 더해졌겠어요? A3면 A3 기준으로 공차 하나. A 오면 A3 기준으로 공차 두 번.

그럼 H이면 네. 공차가 총 4번 더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12만큼 추가가 된 거니까, 아, 4D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공차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식 바로 쓰면 되겠죠. A3이 8이니까, A3은 A1 더하기 2D 공차죠. 그게 8. 그럼 A1에 해당하는 값은 8 더하기 6 해서 얼마? 14라는 거알수 있고요.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이 답이니까 첫째 항 1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걸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2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걸 쓰면은 여러분들이 막 연립방정식 풀지 않아도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얘를 꼭 네,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이 이게 더 빠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얘도, 여러분들이 얘를 A1 더하기 99D, A1 더하기 98D, 막 이렇게 다 일일이 해서 공식처럼 막 쓰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인접한 항의 두 개를 빼면 당연히 뭐만 남겠어요? A100이 공차가 더 하나만큼 추가로 더해진 거니까 얘도 D. 얘도 얼마? D. 얘도 얼마? D. 결과적으로 3D가 27이 돼요. 그럼 D는 7이죠. 그래서 공차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A25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A1 더하기 24D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인 A25는요. A20이란 정보가 있기 때문에 A20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몇개 추가해줘야 돼요? 첨자 차이만큼 추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D만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A20은 9라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9. 얘는 57, 35.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9에다 35를 더한 4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요 수열이 제3항과 제12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기 싫어서 굉장히 문제를 풀때 멈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값은 같아.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A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A. 부호가 반대야. 그럼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뭔가요?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요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A3과, 네, 제3항과 제12항의 합이 반드시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니까 두개 더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요거를 이렇게 바로 식으로 풀면은 훨씬 계산을 하기가 편하겠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이 수열이 아니고요. 이것의 수열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여기서의 세 번째 항은 여기다 얼마 대입한 거?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아, 3A3 빼기 A4 이게 제3항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뭐다고? 제3항. 그다음 우리는 이제 제12항을 구해야 되는데 새롭게 정의된 수열의 제12항이니까 지금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에다가 n 자리에 12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12 대입하면 3a12 빼기 a13. 네, 요거 두개 더한 게 얼마라고요?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다. 요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있는 게좀 싫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요. 얘는 3이 같으니까 3으로 묶어낼게요. 그래서 3a3 플러스 a12는 a4 더하기 a13이다. 네. 여기에다가 수열의 일반항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 개념 뭐였죠? 네. 얘는 an은 a1 플러스

n-1의 d다. 요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에서 얘는 a1 더하기 2d인데, ED인데 공차가 이미 4라고 나와 있으니까 A1 더하기 8. 얘는 A1 더하기 11D인데 공차가 4니까 44.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3D인데 A1에다가 3D는 34, 12. 얘는 A13이죠. 13이면은 A1 더하기 12인데 A1 더하기 12D니까 12 곱하기 4에서 얼마다? 네, 48.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A1 A1이니까 6 A1. 그 다음 요거 두개 더하면은 52. 52에다가 3을 곱하면은 156이죠. 52 곱하기 3 곱하면 120, 156. 그 다음 여기에서는 2A1 플러스 두개 더하면은 60이죠. 한쪽으로 이 양에서 정리하면 4A1이 60 마이너스 15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가 마이너스 96이네요. 그럼 A1 값이 나올 겁니다. A1은 얼마다? A1은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럼 A1 찾았어요. 우리 A15 구해야 되잖아요. A15는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14 곱하기 공차 한 거를 추가로 더해줘야 되죠. 이 부분이 얼마였냐면 56이었습니다. 56에다가 24를 빼면은 얼마다? 네, 32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얼마예요? 32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난이도 분류표 상으로는 얘를 좀 상이라고 분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문장만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럼 더하면 0이지. 얘를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지나가고 나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조건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딱 봤을 때 뭔가 공통점이 막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얘는 2, 6, 3, 5. 공통점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기본 개념을 바로 적용하시면 좋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1 더하기 N-1의 D다. 그럼 이거를 적용해서 저첫 번째 식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3에 A1 더하기 D. A1 더하기 5D로 A6을 정리하고 요게 E씨. 네. 그러면 3A1에다가 A1 더해서 4A1. 3D, 5D, 8D. 그게 20이다. 4로 나눌까요? 4로 나누면 A1 더하기 2D가 5다. 이제 뭔가 보이죠? 네. A1 더하기 2D는 N자리에 3 대입한 거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A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A3은 5구나. 네. 이 자리에 5를 대입하면은 계산이 엄청 빠르게 되죠. 결과적으로 5에다가 얼마를 빼야지 마이너스 13이 나오나요? 18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두 번째 식에서 2A5가 얼마? 18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A5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 9라는 거 알아요. 그 상태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A4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A3도 알고 A5도 지금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첨자가 지금 현재 두개 차이 났어요. 얼마만큼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ED만큼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 ED가 얼마란 얘기예요? 4라는 얘기죠. 따라서 공차 D는 얼마다? 네, 2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공차를 개수로 가는 1차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AN은 EN하고 출발을 할 텐데 5 대입했을 때 9가 나와야 되니까 1만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AN은 EN-1이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A4는 얼마예요? 428-1. 그래서 얼마다? 정답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계산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A1 또 찾고 거기다 또 다시 D도 찾고 해가지고 막 대입해서 분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이 식이 공차 D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요 해서 먼저 쓰고 나서 얘한테 맞춰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식이 있을 때 AO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제시되어 있는 식을요, 한텀 정리를 해볼게요. 맨 앞에 있는 식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저라면, 얘를 정리하면 A6 빼기 A2가 얼마? 네, 16하고 딱 구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첨자 차이만큼 공차가 존재한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념처럼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AM-AN은 M-N의 D. 그럼 얘는 당연히 4D가 16이 나오니까 공차를 엄청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공차 얼마? 네, 4. 그러면 공차가 4라는 거 알았고, 여기서는 사실상 식한 줄에, 네, 첫째 항 공차를 둘다 품은 식이기 때문에 공차를 구했으면 첫째 항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A1 더하기 D, A1 더하기 OD 한 순간 A1이 서로 소거가 되기 때문에 A1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1은 어차피 찾더라도 여기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통분하면 A3 곱하기 A4분의 A4 마이너스 A3, 그것이 35분의 1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A4 빼기 A3은 첨자가 하나 차이 나기 때문에 공차가 될 거고요. 그 공차의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4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A4를 곱한 게35 곱하기 4 해서 얼마 나온다? 140 나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3D 곱해서 140 나온다 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네, 계산은 조금 양이 줄면 줄수록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그냥 차라리 A3은 뭔지 모르지만 A4는 A3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3에다가 공차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식을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A3의 전체 제곱 더하기 4A3 마이너스 140은 0. A3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그러면 A3에다가 더하기 14에다가 A3에다가 마이너스 10.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죠. 그럼 A3 후보가 두 개인데, 문제 조건에서 또 특별한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항이 다 플러스 양수인이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A3은 반드시 10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음수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A3이 10이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A5였단 말이죠. A5를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A1하고 D랑 다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A1 더하기 4D 막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A3을 알면 우리는 첨자 차이가 지금 현재 두 개잖아요. 공차를 두 개만큼만 더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 계산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용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A3에 해당하는 10에다가 공차를 몇 개? 네,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얼마? 18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1 플러스 공차 두 개니까 8. A1 플러스 공차 여기서는 세 개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12. 해서 얘를 계산을 해볼까요? 한번? 그럼 A1 제곱 20A1. 두개 곱하면 96, 넘기면 140. 네, 그럼 A1의 제곱 플러스 20A1의 140에다가 96을 빼면은 얼마 나오죠? 100에다가 96 빼면은 4 나오니까, 아, 얘는 얼마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44. 이렇게 얘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A1 플러스 22. A1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해서 정리하고 A1 또한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A1은 2. 공차는 얼마? 4였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N을

구해줄 수가 있네요. 아, 2, n-1에 얼마? 4. 그래서 4n 얼마? 마이너스 2.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얼마? a5는 4520 마이너스 2에서 똑같이 1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를 다 써보고 나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풀면은 식이 좀 간단하죠. 근데 어땠어요? 얘를 만약에 그냥 a1 더하기 n-1의 d식을 그냥 공식을 써서 하려고 하면은 계산을 분배해야 되고 또 이거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를 빼야 되는 계산. 인수분해 여기까지는 뭐 편하지만 그 계산 과정들이 또 어떻습니까? 예. 더 늘어나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늘린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좀 간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는요, 계산량을 조금 많이 줄여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뒤에 있는 미분이나 적분 파트에서 계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6번 문제가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절대값 나오면 일단 다 약간 기피하잖아요. 아, 절대값? 절대 못풀것 같아 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데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은 이거예요. 절대값 속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첫 번째는요, 기준점이 하나, 둘, 셋 너무 많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식은 어때요? 기준점이 오로지 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좀더 복잡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해 보이는 식을 먼저 적용을 해서 절대값 속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A1이 0 이상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4가 0 이상이다라고 분류하게 되면 절대값 속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A4는 A7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A7 마이너스 A4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우리 방금 설명했죠. 첨자 차이만큼 공차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3D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공차 D는 마이너스 3분의 4로 딱 나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공차가 뭐라고 했냐면 양수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아, 얘는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내가 기준을 얘로 삼았더니 아니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A4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올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공차가 양수예요. 그러면 수열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를 더할 거니까? 커지겠죠. 근데 A4가 음수면 A1이나 A2나 A3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세 개의 항은요, A4보다도 다 작을 거예요. 근데 A4가 0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아, A1, 2, 3는 전부 다 뭐구나, 음수구나라는 걸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쟤한테 전부 다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는 27.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합친 것은 마이너스 27인데, 얘가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 있는 등차 수열이 나열 3개가 되어 있잖아요. 무슨, 뭘 쓰면 좀 편할까요? 네, 등차 중앙을 쓰면은 계산을 좀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쓰자. 가운데 있는 것은 나머지 두 개의 산술 평균과 같다. 즉, A1 더하기 A3가 2A2랑 같아서 얘는 3A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7. 그래서 A2가 나와요. A2는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2가 마이너스 9인 거 구했고,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다는 거 알았죠?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4는 A7 더하기 4. 근데 우리 얘를 식을 한쪽으로 이항하고 이런 거할 필요도 없이 A4는요, A2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 두개 더한 거죠. A7은요, 우리 A2도 아까 구해놨잖아요. A2 기준으로 공차 5D만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A2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9.